메모리 해안의 탐방로를 따라가 보면 파도가 부딪혀 생긴 울퉁불퉁하고 기괴한 모양의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형형색색 쌓이고 층층이 깎인 용머리 해안은 마치 아득한 시간과 자연이 정성을 들여 빚어낸 거대한 조각품 같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안에서는 화산에서 나온 용암이 바닷물에 깎이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풍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백록담에서 발원해 한라산 남사면을 흐르는 효동천. 마치 용암이 흐르는 것 같은 독특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곳을 따라가다 보면 담수와 해수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깊은 웅덩이가 나오는데요. 이름도 독특한 쇠속각입니다. 쇠속각의 쇠는 소, 소는 연못, 각은 끝을 의미합니다. 마치 육지에서 만난 잔잔한 호수 같죠? 여기가 제주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귀포의 숨은 비경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은 투명한 물과 울창한 소나무 숲,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 제주에는 자세히 오래 들여다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속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직 이곳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천연기념물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토끼섬에 활짝 핀 매혹적인 문주란, 해류에 실려온 푸른 생명력의 선인장, 신비로운 바닷속에 피어나는 연산호 군락입니다.

제주도 동쪽 하도리 앞바다. 해안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섬이라기보다 큰 바위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토끼 섬입니다. 옆에서 보면 토끼 머리를 닮은 것 같죠? 이곳엔 수십 센티미터의 모래가 쌓여 있어 해류를 타고 온 낯선 식물들이 곳곳에 자라나고 있는데요. 특히 한여름이 되면 하늘거리는 하얀 꽃들이 피어나 섬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이 하얀 꽃이 바로 천연기념물 문주란입니다. 원래 기후가 온화한 모래해변에서 피는 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제주 토끼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야외 식물원에 온 것 같네요.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면 낮 동안 감춰놓았던 하얀 꽃향기가 토끼섬을 가득 채우는데요. 그 향기가 먼 곳까지 퍼진다고 해서 천리향으로도 불립니다.

제주 일주 도로변을 따라 한림읍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마을 월령리. 이곳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선인장 군락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인장이 한 곳에 무리지어 자라는 건 저도 처음 보네요. 옛날부터 쥐나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 돌담에 옮겨 심었고 지금은 월영리 마을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선인장이 손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서 손바닥 선인장으로 부르는데요. 노란색 꽃을 피우고 무화과처럼 생긴 열매도 맺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검은 돌, 그리고 선인장의 강인한 생명의 빛이 어우러져 독특한 풍광을 만들어냅니다.

산이나 해안가뿐만 아니라 제주의 바닷속에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꽃동네, 제주의 연산호 군락인데요. 제주 서귀포 해역은 다양한 기후의 해양생물이 함께 자라는 곳으로 연산호의 본 서식지입니다.

연산호는 육지에서 피는 꽃, 맨드라미를 닮아서 화려한데요. 그래서 바다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생물들이 사는 곳. 바닷속 꽃밭을 함께 헤엄쳐 봅니다.

제주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고립된 섬이지만 한편으로는 쉼없이 흐르는 해류를 타고 외부의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지리적 장점도 있었습니다. 화산섬 제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풍경이 있죠. 바로 화산 활동으로 생긴 완만한 구릉지대, 오름입니다. 300개가 넘는 제주의 오름 중에서도 특별한 지형으로 눈길을 끄는 곳이 있는데요. 드넓은 들판에 숨겨진 분화구를 만나봅시다.

제주에는 오름이라고 부르는 기생화산이 무려 368개나 있습니다. 곳곳에 작은 동산처럼 완만한 능선을 보이는데요. 정말 오름 박물관이라고 부를 만하죠.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넓은 들녘에는 독특한 형태의 상군부리 분화구가 있습니다.

군부리는 분화구의 제주말인데요. 규모가 산처럼 크다고 해서 산군부리라고 부릅니다. 원뿌령으로 생긴 분화구를 가진 보통의 기생화산과는 달리 삼군부리는 낮은 평지의 땅으로 푹 꺼진 듯한 커다란 분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진 분화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상군부리가 유일한데요. 110m 깊이의 분화구 안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하고 독특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상군부리 갈대밭을 올라갔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오름이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가 있죠. 하지만 제주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한라산 정상을 오를 때는 남다른 각오가 필요합니다. 1947m, 한반도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특히 겨울엔 눈이 많이 내려서 산을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와 함께 한라산 백록담을 만나러 가볼까요?

산자락을 따라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기암괴석과 희귀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자연의 보고, 한라산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바라본 한라산의 풍경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변 경관은 장엄하고 경이롭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정호수로 침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수려하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한라산 정상에 흰 사슴이 많이 놀았다고 해서 백록담이라고 부릅니다.

0: 광해군 복위 사건에 연루돼 제주로 유배온 화가 이건은 제주의 자연과 풍습을 기록한 제주 풍토기를 남겼는데요. 그는 책에서 한라산의 평화롭고 신비로운 풍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한라산에는 곰, 호랑이, 이리 등과 같은 사나운 짐승은 없고 소나 말은 잘 자라며 사슴은 놀라울 정도로 번식하고 있다. 삼복더위에도 한라산 정상에는 얼음과 눈이 남아있어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정들을 모아 얼음을 날라다 광가에 곡물로 바쳤다.

0: 꽃과 나무, 계곡과 연못이 있는 곳에 선비들의 정원이 있다면 제주는 지치고 힘들 때 누구나 쉴 수 있는 천혜의 안식처, 우리 모두의 정원 아닐까요? 눈부신 자연은 물론이고요. 거친 바다를 통해 들어온 낯선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섬의 토착 문화로 이끌어들인 지혜도 배워야겠죠. 유네스코가 반한 세계 유산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뿌듯하고 고맙습니다.
1: 아침 6시. 어느 동쪽에도 그만한 태양은 솟는 법인데 유독 성산포에서만 해가 솟는다고 부산 필 거야. 아침 6시 태양은 수만 개, 유독 성산포에서만 해가 솟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나와서 해를 보라. 하나밖에 없다고 착각해온 해를 보라.

0: 고침생이요. 좋다.
1: 빨간 벌써 빨간 벌써.
2: 오랫동안 계속된 암표와의 전쟁. 암표 잡는 암행어사 출두요. 세상 모든 암표를 찾아내고 압도적 속도로 신고하고 암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암행어사니까 암표 지금 신고하세요.

0: 수많은 명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사실 이 동네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 너무 좋아해요.
1: 맞아요. 저도 그런데 정말 도로도 뻥 뚫려 있고 네. 정비도 잘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구석구석의 아름다운 나무만 골목길이 굉장히 정감 가는 지역입니다.
0: 그렇습니다. 이곳 서울미술관에서 굉장히 또 인기 많은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 거장들의 작품들과 또 감동적인 편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전시가 네. 열리고 있습니다.
0: 제목이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 I'm fine. And you?
1: 아, 잘 지내요. 딱 예. 다시 물어보는.
0: 네. 사실 제목만 봐서는 어떤 작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해볼까요?
1: 가보시죠.

0: 벌써부터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네, 약간 로맨틱한데 저 이런 제목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술가들도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0: 그렇죠.
1: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전시예요.
0: 예술가의 훌륭한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돼요.
1: 그래서 더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0: 그럼 들어가 볼까요?
1: 네.
0: 자, 과연 첫 번째 작품은 서체네요, 그렇죠?
1: 그러네요.
0: 예. 오. 사실 예전에는 이 글씨도 그림으로 시서화 일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행서체로 쓴 대련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형식의 문장을 이렇게 대립해서 두는 형식을 말하는데, 와, 근데 입구부터 약간 저는 그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쨌든 글자로 시작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0: 네.
1: 주린의 미묘한 필묵은 삼당의 자법이고 석실의 고아한 문장은 양한의 품격이로다라는 내용입니다.
0: 근데 정말 추사 김정희의 글씨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아마 그 양쪽에 걸린 첫 두 글자를 따서 제목을 붙였나 봐요. 주림 석실.
1: 네.
0: 첫 번째 작품으로 추사의 글씨를 배치한 것도 그렇고 공간 구성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 실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네.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2: 저는 서울미술관에서 학위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유임상이라고 합니다.
0: 네. 이 작품에 대한 설명 조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예. 보통 완다함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추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김정희 선생님의 붓글씨 작품인데요.
0: 네.
2: 미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추사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어떤 붓글씨 문화와 다르게 한국만의 고유의 굉장히 힘있고 정갈한 글씨체를 얘기했다고 해서 그 붓글씨의 대가라고 많이 불리시는 분인데요.
0: 네.
2: 각각의 글씨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면은 그 흘렸음이 우리가 보통 중국에서 얘기하는 정자하고는 다르다라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쭉 모아놓은 것이 흘렸었다고 해서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화롭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해서, 그리고 특히 대련 같은 경우에는 좌와 우의 글씨가 서로 대련하는 구조로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고 해서 대련이라는 글씨를 쓰기도 합니다.
0: 네. 거장의 작품과 함께 편지 글까지 만날 수 있는 전시는 흔치 않잖아요. 어떻게 기획을 하신 건가요?
2: 일단 우리가 예술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중적으로는 뭔가 괴팍할 것 같고 예민할 것 같고 그런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예술가라는 사람들 결국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특히 이번 전시에서 조선시기 후기서부터 뒤에 이제 근대화까지 보여드리는데 그 시기가 전쟁이라든지 일제시대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잖아요.
0: 네.
2: 그 시대에 그림으로서 한 집안을 책임졌던 가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의 전시 제목만큼 나는 잘 지내고 있기가 힘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0: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자조적인 의미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에 불구하고 내가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편지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작가를 감싸고 있던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들의 존재로 인해 잘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렸다는 것을 봄으로써 보다 더 친근하게 미술을 접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네요.
2: 그러네요.
3: 그렇죠? 네.
1: 이번 전시에서 특별히 처음 공개된 작품도 있다면서요.
0: 예, 이번 전시에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라고 보통 불리는 이중섭의 편지 그 편지화 중에서 네.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들과 부인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사랑이 담긴 편지화를 최초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1: 네.
3: 저도 약간 궁금했던 게 딱 첫 작품이 이 추사의 행소로 시작이 되잖아요. 예.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좀?
0: 시대 순우라고 제일 앞에 등장한 것도 있고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상전에 계셨을 때 석파점을 굉장히 즐겨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원래 그 석파점의 원주인이었던 배원군의 북구시 선생님이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1: 또 그런,
0: 그런 여러 가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북구시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안으로 들어가서 화가의 작가의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뒤를 돌아오면 추사의 편지가 있습니다.
3: 네.
1: 앞서 이제 그 글씨에 대한 해석이 있고 그리고 1842년 제주도에서 유배 중이던 추사 김정희가 아내의 부고 소식을 접하고 쓴 부인 예안이 씨 예서문. 네.
3: 와, 근데 되게 슬픈데요, 진짜.
1: 그러니까. 네. 형, 좀.
3: 제가 읽어볼까요?
1: 유철 씨가 읽어주세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3: 중간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아, 무릇 사람이 다 죽어갈망정 유독 당신만은 죽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끝내 당신이 먼저 죽고 말았으니 먼저 죽는 것이 무엇이 만족스러워 나로 하여금 두 눈만 빤히 뜨고 홀로 살게 한단 말입니까. 저 푸른 바다 저 높은 하늘과 같이 나의 한은 다함이 없을 따름입니다. 진짜 그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그게 울림이 있네요.
1: 추사의 강직함이 글자에서 느껴지지만 네. 사실 아내의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사람일 뿐이고. 아, 이렇게 전시 처음부터 사람의 마음을 넉다운 시켜버리는 이 전시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지.
3: 그리고 석파정 미술관이 항상 올 때마다 네. 저는 예술가의 인간적인 뭔가 감성적인 부분을 잘 건드려요.
1: 아, 맞아요.
3: 네. 네. 와, 근데
1: 와, 이쪽 공간은 또 새로운 느낌입니다.
3: 공간이 네. 너무 예쁜데요? 신사임당.
1: 신사임당.
3: 여기는 이제 10폭짜리 미니 병풍이었는데 네. 초충도죠.
1: 초충도. 네. 또 신사임당은 초충도를 즐겨 그리시기로 유명하고
3: 맞아요.
1: 그래서 우리의 그 현금 5만 원과 신사임당의 작품이 들어가 있는데
3: 너무 좋은.
1: 예.
3: 맞아요. 다산이나 장수 또 복을 기원하면서 네. 그렸던 상징들이죠.
1: 뭐 나비, 그다음에 수박.
3: 네.

0: 나비에 근데 그 무늬까지도 그러니까요. 새겨져 있어요.
1: 너무 디테일하게. 네. 야, 근데 이게 지금 조선시대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 색감이라는 게 아직도 이렇게
0: 그러니까요.
1: 잘 살아있어요.
0: 네, 보존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1: 네. 자, 이쪽에도 또 사인당의 어떤 편지글이 있습니다. 늙으신 어머님을 고향에 두고 홀로 서울 향해 떠나는 이 외로운 마음. 고개 돌려 북쪽 고향 바라보니 아득한데 네. 저문 저녁 푸른 산에 흰 구름만 날아내리네. 아. 그러니까 이제 오죽헌 강릉이 고향인데
0: 네,
1: 결혼 후에 한양을 가면서 바라본 그런 모습인 거죠.
0: 근데 보니까 제목이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잖아요. 근데 막상 편지 글들을 보니까 진짜 그 반대로 잘 못 지내고 있는데
1: 그리움이 아주 네. 가득합니다.
0: 그래서 괜히 잘 못 지내는데 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더 그래서 울림이 크네요.
1: 네. 아, 이쪽에는 가족을 사랑하는 네. 화가 장욱진의 작품이 있습니다.
0: 가족하면 장욱진이죠.
1: 네. 야.
0: 아, 근데 진짜 언제 봐도 네. 친숙하고
1: 약간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그림들 같죠.
0: 네. 꼭 어른 동화 같은.
1: 네.

0: 작품이 또 굉장히 강렬합니다.
1: 아, 전 사실은 네. 이응노 화백의 작품이잖아요. 네. 이응노 하면 또 문자 추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0: 그리고 군상 시리즈 맞아요. 유명한데
1: 와. 굉장히 생소했어요.
0: 꼬리가 난을 치듯이 글을 올려오고 네. 문자 추상을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글을 쓰듯이 그림을 그린 느낌도 있고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해요.
1: 저 너무 신기했어요. 박서부 화백에게 보낸 편지예요.
0: 뭔가 교류가 다 그 당시에 있었던 화가들인 거죠. 네. 당대에 파리로도 왔다 간 지가 벌써 몇 해 된 듯 싶네. 정말 편지 글.
1: 네, 그러네요. 네.
0: 그동안 여러 가지 곤란을 겪으면서 화도를 따르는 것 고마운 일일세.
1: 이 부분도 전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못한 일 우리들이 해야 하고 조상의 원한을 풀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며 또 우리들을 따르는 후진을 올바로 이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는데.
0: 국태미난이라는 네. 단어가 나오고요. 지금 이 글에서 읽을 수 있는 게 그냥 화가로서 예술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어떤 평안, 네. 그다음에 국태미난과 부국강병을 꿈꿨던
1: 후손들도 생각하고
0: 후손까지 생각하고 와. 큰 뜻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대인배다.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1: 와, 근데 확실히 거장으로 평가받는 사람들 보면은 글도 잘 쓰고
0: 그러니까
1: 약간 신념도 멋있고
0: 불공평해요.
1: 그러니까 네. 뭐 하나 좀 약간 빠져있어야 좀 인간이 더 느껴지는데
0: 그러니까. 자, 이쪽에 있는 이 작품은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보통 천경자 화백 하면 꽃과 여인을 떠올리게 마련이잖아요. 개구리예요?
1: 보니까 되게 재밌게도요. 잘 안 알려지긴 했지만 실제로 개구리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번 빠지면은 한 번에 막 수십 마리씩 그리기도 했대요.
0: 야 진짜 수십 마리 개구리들.
1: 그리고 지인들한테 이 개구리 그림 선물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실 천경자가 초반에는 뱀의 여인으로도 알려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른 그림들에 비해서 개구리가 너무 예뻐요.
0: 이 옆에도 지금 편지글이 있거든요. 또 천경자 화백 역시 글도 잘 쓰기로 되게 유명한데 네. 지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진작 감사하다는 편지를 드리고 싶었지만 10여 년 동안 편지 쓴 일이 드물어 펜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깊은 늪에 빠져있는 저의 불행한 사건이 가끔 식도 부분에 둔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앞으로 보다 차원이 다른 작품 세계를 염원하면서 노력하고 작품들을 위해 남은 생명을 불태워갈 각오입니다. 생전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그림에서도 느껴지는 게 좀 강하고 뭔가 센 언니의 기운이 있었는데 편지를 읽으니까 역시 연약한 여자의
1: 그러니까 느껴지네요. 글 속에서
0: 이쪽에 역시 미인도 천경자 화백의 또 작품
1: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죠. 아, 근데 꽃도 너무 예쁘다.
0: 그러니까 이 작품은 꽃을 들고 한껏 꾸몄다 했더니 청혼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1: 예쁘다 전지 네. 화장도
0: 왜 많은 분들이 천경자 화백의 작품을 좋아하는지 실제로 와서 보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이 작품은 김기창.
1: 김기창의 네.
0: 태양을 맞지. 먹은 새. 와. 진짜 약간 불타오르는 그 태양의 색깔인데 네. 태양을 먹었다.
1: 그러네요. 불사조 같은 건가?
0: 네.
1: 이제 태양을 삼킨 것처럼 저렇게 표현 되게 잘하네요. 오. 근데 딱 보니까 네. 약간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0: 이삭 줍는 여인.
1: 그거랑 만종.
0: 만종.
1: 맞아, 밀레의 작품이 딱 떠오르는데.
0: 밀레의 느낌이 딱 드네요.
1: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 시기에 이 운보 김비창 화백이 네. 서양화에 되게 매력을 느끼고 있었대요. 저 영향을 받으면서 서양의 그런 거장들의 좀 이런 이미지나 주제들을 따온 것 같죠. 와, 진짜 그 구도가 확실히.
0: 만종이랑 정말 비슷해요.
1: 네.
0: 여기에 지금 또 김기창의 화가 심경자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미국 일 끝내고 와니 부부와 같이 이태리 로마 파리를 들렀네. 다시 보는 이태리 르네상스 문예 부흥기 예술의 극치. 아, 거장이 또 거장을 언급했어요.
1: 그러니까요.
0: 미켈란젤로와 다비치 두 사람은 진정 하늘이 내린 화가들이라는 걸 재확인했네.
1: 두 천재와 쉴 줄 모르는 노력에 발자취는 나를 보시 부끄럽게 했고 하늘에게 용서를 빌 정도라니.
0: 자, 그러면 이쪽 공간부터는 이제 200호도 넘을 것 같은 거장의 정말 큰 작품들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냥 굳이 작가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
1: 워낙의 거장들이라 네네. 네, 이게 딱 한국, 우리나라 추상 1세대 화가들이 그렇죠. 보이는 공간인데
0: 딱 물방울 보이면 이제 김창렬 화가
1: 바로 보이죠. 네, 그리고 관람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사실 이 정도 사이즈의 작품이 이렇게 한 대 모아져 있는 전시를 보는 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
1: 쉽지
0: 때문에
1: 쉽지 않죠.

0: 김창렬 화백의 네. 물방울 작품을 볼 수 있고. 그 옆에는 또 서세욱 화백의 네. 작품. 이것도 인간 군상 시리즈죠. 네. 그렇죠?
1: 아, 그리고 이거는...
0: 야, 진짜 김환기 작가의 작품은 네. 정말 그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내놓아야 볼 수 있는
1: 너무 대단하죠?
0: 그렇죠. 예.
1: 아직도 우리나라 최고가고 10만 개의 점. 저는 딱 놀랬던 게 이 네. 점을 찍는 작업만으로도 또 서정성, 감성, 사람을 울릴 수 있구나.
0: 맞아요.
1: 김환기의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가까이서 보면 점인데
0: 맞아요.
1: 멀리서 보면 우주 같기도 하고
0: 그렇죠.
1: 세포 같기도 하고
0: 이게 하나가 또 나일 수도 있고
1: 네.
0: 그렇죠? 예.
1: 다시 봐도 대단하네요, 진짜.
0: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상화 작가의 작품.
1: 이런 추상화들은 네. 확실히 직접 보면서
0: 그쵸.
1: 사이즈가 압도하는 것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0: 네네. 진짜 이 큰 사이즈의 작품들은 이 앞에 서봐야 아, 이 작품이 준 어떤 울림이라든가
1: 네.
0: 그런 걸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0: 제목이 바람과 함께거든요. 어... 정말 바람처럼 붓이 바람에 흔들리는 네. 대로 네, 자유롭게 펼쳐져 있네요.
1: 저도 사실 이우한 작가의 작품들은 다 어떻게 비슷한 패턴을 많이 봤는데 이 작품은 저도 생소했어요.
0: 이쪽 공간은 딱 벌써 기운이
1: 달라.
0: 긍정적이고
1: 네.
0: 밝아요.
1: 이대원 작가죠.
0: 이대원 작가의 작품.
1: 사과나무입니다.
0: 진짜 아니 이대원 작가는 진짜 그 작품 기운에서도 느껴지지만 굉장히 행복한 삶을
1: 맞아요.
0: 살아왔잖아요.
1: 화가들이 아, 막 되게 고된 사람도 많고 막 생활고 막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0: 네.
1: 사실 이대원 작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굴곡 없이 미대 교수였고 대학 총장까지
0: 네.
1: 지내셨고 그러니까 근데 또 글도 같이 보면요 그 에너지도 느껴져요.
0: 아 그럼 글도 한번 볼까요?
1: 네.
0: 집사람 이현금과는 학생 시절에 만나 1945년 결혼했으니 올해로 결혼 60주년을 맞게 된다. 집사람은 여의전 출신의 소아과 의사시군요. 내가 외조를 한 게 있다면 아내의 일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인정했다는 점이다. 나에게 그림이 중요한 것처럼 아내에게도 의사라는 직업이 중요하리라는 걸 잊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다섯 아이를 키우며 의사신데 또
1: 의사인데?
0: 다섯 아이를 키우며 큰 갈등 없이 자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직업을 가진 아내를 둔 남편은 아내의 일도 자신의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장미 연탄 갈아주고 설거지해주고 네. 가사를 돕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입니다. 그럼 우리 남편에게 좀 찍어서 이거는 제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들으니까 아내분이 더 대단한데?
0: 그러니까.
1: 아니 다섯 아이를 키우면서 의사로도 하면서 아니 남편분도 되게 훌륭하시다 이 작가님.
0: 그 당시에는 보세요. 45년에 결혼했으니까 연탄을 갈아야 되잖아요. 이거 진짜 고된
1: 그러네.
0: 일이잖아요. 자다가 새벽에 나가서 그 추운데 갈아야 되고.
1: 맞아요.
0: 예. 가사도 잘 도우셨나 네. 봐요.
1: 이 말 되게 좋다. 그림이 중요한 것처럼 나에게 아내에게도 직업이 중요하다.
0: 진짜 아내의 일을 인정해주는 남편이 돼야 됩니다.
1: 나중에 청혼할 때 써먹겠습니다.
0: 찍어가요. 네, 우리 오늘 둘 다 찍어가요.
1: 네. 좋아요.
0: 자, 다음 작품은 또 네. 멀리서 봐도 딱 한눈에 눈에 들어오는 아, 유영국 작가의 작품이구나.

0: 50세까지는 기초를 좀 해보고 60세까지 기초를 해본다고요?
1: 와 진짜 이게 되게 겸손해지네요.
0: 그러네요. 자연으로 더 부드럽게 돌아가 보자는 생각으로 그림을 했었다. 현재 나에게는 노인으로서 노년의 흥분이 좀 더 필요하다. 노년의 흥분.
1: 멋있다.
0: 새롭네요.
1: 네.
0: 요즘 내가 그림 앞에서 느끼는 팽팽한 긴장감. 그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각오와 열의를 배운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긴장의 끈을 바싹 나의 내면에 동여매고 작업에 임할 것이다. 진짜 너무 예 유영국 작가의 작품을 볼 네. 때마다
1: 색채가 막 기분 좋아지고 우리 자연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0: 네. 무한의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이터널 스페이스인데 이호환 작가의 대화고요. 2020년작
1: 오.
0: 비교적 정말 최근작이.
1: 최근작이네요.
0: 그래서 저도 정말 처음 본 작품인데 와 네. 이게 제목이 대화잖아요.
1: 네. 사실 그 이 작품이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소작품이에요. 여백부터 붉은색, 푸른색, 대비 중간중간에 색이 섞이면서 또 다른 색이 나오니까
0: 네.
1: 되게 조화로워지고 대화를 통해서 섞이고 있는
0: 나의 예술은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일종의 암시다. 예술을 통해서 다른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1: 네.
0: 거죠.
1: 야, 근데 너무 멋있게 외쳐놨다. 짧고 굵네요, 이건 진짜.
0: 야, 여기는 이중섭의 사랑과 우정.
1: 여기가 또 전시 하이라이트죠.
0: 네.
1: 이중섭의 뮤즈,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0: 네.
1: 그 여성 마사코. 이게 나오는데
0: 이야.
1: 전 여기서 그 멘트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0: 어떤 멘트야?
1: 7년의 추억으로 70년이 행복했대요.
0: 웬일이야. 진짜 찐사랑이다. 그렇죠?
1: 그러니까. 또 이중섭 화백 하면은 가족 사랑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0: 아, 그렇죠.
1: 네.
0: 나의 소중한 남덕.
1: 에피소드
0: 재밌잖아요. 학시절에 만난 거군요.
1: 네, 학교에서 우연히 만났대요. 이때 이중섭이 운동도 되게 잘하고
0: 네.
1: 서로 반했다고 해요.
0: 아, 그럴 때 딱 만나서 근데 마사코가 학교를 그만두면서 만남이 어려워지니까 엽서를 보냈군요.
1: 주고받은 거죠.
0: 그때 이제 문자가 없으니까
1: 네.
0: 엽서를 보낸.
1: 실제 연애 편지.
0: 이게 뭐야? 활 쏘는 남자.
1: 활 쏘는 남자.
0: 익살스러운 기름,
1: 네,
0: 그 그림들이.
1: 그러니까요.
0: 열매를 그대에게.
1: 제목. 야 이거 진짜 무슨 영화 제목 같다.
0: 그리고 이제 우주.
1: 근데 이건 좀 신기하네요.
0: 우주의 탄생.
1: 이중섭의 이런 추상?
0: 그니까요.
1: 작품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0: 가장 사랑하는 미술품 1위인
1: 네.
0: 황소. 통영 시기에 제작이 됐고요.
1: 제가 보니까
0: 네.
1: 관람객들이 딱 여기 오면은 다들 그런데요. 황소 어딨냐.
0: 아 이거 보려고
1: 아, 이거
0: 여기
1: 보려고.
0: 오시는 거군요.
1: 네.
0: 이야.
1: 근데 이 황소가 사실은 약간 후기작에 속한 황소인데
0: 네.
1: 굉장히 힘들 때예요. 그래서 초기작에 그런 막 기세가 넘치는 황소라기보다도 몸도 좀 말라 있는 것 같고
0: 삐쩍 말라 있고
1: 네.
0: 앙상한 뼈가 드러나면서
1: 네.
0: 쓰러져가는 그
1: 그러니까.
0: 느낌. 그래서 한국인들이 더 사랑하는 게 아닌가.
1: 맞아.
0: 황소하면 굉장히 막 불도저 같은 그런 강함
1: 네.
0: 이런 게 있는데
1: 뭔가 안쓰러움이 전해지는 작가 본인의 또 현실을 반영한 거겠죠.
0: 네.
1: 이중섭 하면은 아내와 또 아이들
0: 네.
1: 정말 생이별을 해서 전쟁 기간 동안
0: 39살도 요절을 했잖아요.
1: 요절했죠.
0: 네.
1: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 이 모든 게 담긴 편지잖아요.
0: 네.
1: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0: 아빠는 잠바를 입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답니다. 아빠 힘내세요.
1: 네.
0: 힘내세요.
1: 저 잠바가 이제 사진 속에도 등장을 하죠.
0: 요 잠바.
1: 네.
0: 아이들의 모습과
1: 아,
0: 마사코의 모습. 이건 약간
1: 부처의 영상 같기도
0: 네.
1: 하고.
0: 태연에게 보낸 편지, 아들에게 보낸 편지군요.
1: 네.
0: 그리고 편지 봉투까지.
1: 그리고 복숭아가 있잖아요.
0: 네.
1: 복숭아가 또 장수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장수하길 바라며 또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아닐까.
0: 아니 근데 이렇게 가족을 애틋하게 여기고 했었는데 왜 떨어지게 됐죠?
1: 사실은 아내가 일본인이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중섭을 사랑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 전쟁이 터지고 가난도 겪으면서 아내를 먼저 자식들과 원래 집이 있는 일본으로 보냈는데

0: 네. 자기는 빨리 갈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곧 죽을 때까지 이제 이별이 돼버리면서 평생 동안 자식을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1: 네. 아, 여기에 보니까 이보다 더 추워도 아빠는 따뜻한 양피 잠바를 입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 괜찮습니다. 네.
0: 우리가 만났던 그 잠바잖아요.
1: 일본어로 이렇게 썼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 그 양피 잠바가 이건 거죠?
0: 맞습니다. 요거? 그림 속에 요거? 등장하는. 예.
1: 아, 따뜻해 보이긴 하네요.
0: 다행이죠, 진짜. 예. 난방도 못했을 텐데.
1: 그러니까. 야.
0: 편지도 진짜 재치 있어요. 네. 그 힘든 와중에.
1: 그러니까 편지에도 중간중간 이렇게 그림이 사파가 들어가서 네. 이거 보세요. 온 내 가족이 지금 꼭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
0: 아, 이렇게 만나보니까. 네. 와,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도 잘 쓰고 신념도 멋있고 끝까지 만족하지 못했고 그래서 더 고장이가 많아요.
1: 아이들한테 보낸 이런 편지와 그림까지 보니까 정말 인간이었고 내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맞아요.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네.
0: 겨울에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겨울이랑 진짜 이제 딱 가을이 다가올 때 오니까 전혀 달라요.
1: 너무 다르다. 네. 딱 이 날씨에 오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0: 산책하기 딱이겠다. 네. 조금 더 지나면 단풍 다 될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더 예쁘죠.

0: 사실은 우리가 작품을 볼 때 뭐 거장들의 대작이어도 그 작품만 보지 뒤쪽에 이면들 어떤 고통이 있었고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잘 안 보잖아요. 네. 그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1: 맞아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대작 정말 대가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랑과 우정, 이별을 겪으면서 웃고 울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아니 우리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또 한 점 한 점 작품을 볼 때마다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이 드네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전시 제목이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잖아요. 네. 계속 보면서 편지까지 보니까 아 나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네. 편지 한 통 또 써야겠다, 인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1: 그러니까요. 예, 다음 주에도 새로운 감동을 찾아가는 스토리가 있는 미술여행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원 여행 상품권 당첨.
0: 아세요?
1: 여기서 촬영하고 기대드려요.
0: 기도드립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 창작 국악 동요죠. 별 따라 꿈 따라라는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다은 씨는 어때요? 어릴 때 동요 많이 불렀나요?
1: 많이 불렀죠. 잘 부르진 못했지만 열심히 불렀습니다.
0: 그럼 짧게 한번.
1: 맑게 개인 공원에서.
0: 공원이. 맑게 개였네요.
1: 그러니까요. 이렇게 잠깐만 불러도 뭔가
0: 잘하시네요.
1: 어린 시절의 추억을 좀 떠올리게 하는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0: 맞아요.
1: 어린이들에게는 또 맑은 마음을 좀 담아내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0: 그렇습니다. 동요가 가진 맑고 따뜻한 정서, 거기에다가 우리 가락과 장단이 더해지면 정말 더 특별한 국악 동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 국악 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1: 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부르는 국악 동요는요, 1987년부터 시작된 국립국악원의 창작 국악 동요제를 통해 발표된 곡들인데요.
0: 네.
1: 우리 가락을 따라 피어나는 동심, 그리고 노래 속에 담긴 친구들의 예쁜 꿈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국악 동요 무대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무대 늘해랑 중창단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8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차지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곡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예쁜 꽃들이 잔뜩 피어난 것 같은데 어떤 팀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1: 저희는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그 옆에 또 예쁜 애, 예쁜 그 자체 느대랑 중창단입니다. 오. 저희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고 노래도 마음도 모두 예쁘답니다. 예쁜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답니다. 오.
2: 네네.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옆에 또 저 예쁜 애.
0: 자, 질문해 주세요.
2: 띄워줄 수 네. 있어요? 오늘 이 곡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3: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했던 생각이 들어서 연습하는 내내 더 즐거웠어요. 특히 덩덕쿵덕 장단 소리까지 더해지니까 저절로 어깨가 들썩여져 더 신나게 준비했어요.
0: 보는 사람들도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난번에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 이후에 오랜만에 봤잖아요. 너무 반가워요. 잘 지냈죠?
4: 네.
0: 그래요. 아유, 혹시 그때 대회 때 좀 기억에 남았던 일 있어요?
4: 네. 국악방송 분장팀 선생님들께서 네. 메이크업을 해주셨는데 네.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평소 엄마가 해주던 메이크업보다 더 마음에 쏙 들어요.
0: 더 낫구나,
4: 네.
0: 쏙 들어요, 마음에?
4: 네.
0: 아이고야.
4: 속눈썹도 붙여주시고 아이라인도 그려주셔서 아하. 다들 없던 눈이 생겼다고 눈이 엄청 커졌다고 좋아했어요.
0: 아, 진짜.
2: 전문가의 손길.
0: 엄마는 안 해줘요?
2: 엄마는 비전문가.
0: 속눈썹을 안 붙여주셨구나.
4: 네.
0: 그래, 그래. 지금 네. 그래서 눈이 조금 커진 거예요? 예쁘네.
2: 예뻐요.
0: 그리고 이 친구들은 사실 네. 저도 기억나지만 워낙 밝고 네. 네. 즐거운 친구들이어서 또 연습하면서 또 즐거운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5: 네, 연습하면서 저희도 모르게 가사대로 행동할 때가 있어서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콧구멍 벌렁 웃는 꽃이라는 가사에서는
0: 예.
5: 이상하게 이 부분에서 콧구멍이 벌렁벌렁 커지고 뱃살을 꿀렁 웃는 꽃이라는 가사에서는 선우의 배를 쳐다보게 돼서 웃음이 터졌어요.
0: 예예예.
2: 콧구멍 벌렁 너무 귀여운데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벌렁벌렁
0: 아유,
2: 벌렁벌렁 예. 잘한다.
0: 말하는 것도 되게 재밌게 네. 얘기하고
2: 그러니까 웃음이 터졌어요.
0: 네. 진짜.
2: 우리 친구들 연습하는 거 상상만 해도 얼마나 재밌을까. 또 추억을 만들면서 연습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추억이 정말 또 많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6: 저희는 공연이 끝나면 다 같이 회식을 하는데요.
0: 회식을 해요?
6: 특히 맛있는 고기를 먹을 때 정말 즐거워요.
2: 고기?
6: 그래서 요즘은 네. 무대가 기다려지는 건지 회식이 기다려지는 건지 가끔 헷갈릴 때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회식에 무슨 어떤 고기를 드시는데요? 삼겹살?
6: 네, 삼겹살.

0: 진짜 맛있잖아요. 그죠? 김치 구워요?
1: 네.
0: 그럼 아는구나.
2: 아우 제대로 하네요.
0: 그 이 정도면 근데 노래 부르러 가는 게 아니라 고기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약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함께 같이 한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일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1: 작년 전국 따오기 동요제에서 1등을 하면 선생님께서 다 같이 에버랜드에서 놀자고 하셨거든요. 저희 진짜 열심히 집중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1등을 했거든요.
0: 1등 와 축하합니다.
2: 멋지다.
1: 결국 1등을 해서 다 같이 에버랜드에 가서 치즈 옥수수도 먹고 츄러스도 먹고 핫바도 먹고 소세지도 먹고 쌀국수까지 에버랜드에 있는 많은 음식들을 거의 다 먹었어요.
0: 뭐 먹으러 갔네. 놀이기구는?
1: 놀이기구도 많이 재밌게 탔어요.
0: 먹은 것만 기억에 남아.
2: 놀이기구는 짧게.
0: 먹으러 가는 거죠.
2: 네, 맞아요. 네. 또 거기서 먹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저도 알아요.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무대 말고도 또 특별히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3: 네, 저희가 이 노래 들어볼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일릿의 It's Me 댄스를 준비했는데요.
0: 네.
3: 한번 보여드릴게요.
0: 기대됩니다. 아일릿. 예,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0: 네, 너무 멋집니다.
1: 네.
0: 정말로 노래도 잘하고 춤도 너무 잘 추고,
1: 끼도 많고.
0: 예, 매력 넘치고 재미있는 느레랑 중창단인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정말 예쁘게 예쁘게 계속 성장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 네, 다음 무대도 국악 동요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7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 동요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날샌돌이 물고기라는 곡이었는데요. 네.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헤엄치는 모습이 또 국악장단과 어우러지니까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궁금한 게 세윤 친구는 진짜 물고기를 잡아본 적 있어요?
2: 네. 지난 여름에 아빠와 함께 계곡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봤는데요. 살금살금 다가가서 휙 낚아채봐도 물고기가 얼마나 빠른지 잘 안 잡히더라고요.
1: 안 잡혀요. 쉽지 않아요.
2: 그래서 이번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생각이 나서 자꾸 웃음이 났어요.
0: 잡기가 쉽지가 않죠. 물고기가 정말 빠르잖아요. 네. 우리 세윤 친구는 평소에 물고기처럼 날쌘 편이에요? 아니면 좀 거북이처럼 느긋한 편이에요?
2: 저는 날쌘 편 같아요. 왜냐면 1학년 때부터 매년 반에서 계주 선수로 뽑혔거든요.
1: 육상 달리기 잘하네요.
2: 그리고 학교에서 피구도 자주 하는데 공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거의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요. 이 정도면 날샌돌이 맞죠?
1: 맞아요. 완전 인정입니다. 예, 달리기 빠르고 잘 피하는 날샌돌인데 그런데 이렇게 날샌돌이가 되려면 든든하게 좀 먹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세윤 친구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예요?
2: 바로 엄마의 사랑이 가득 담긴 주먹밥이에요.
3: 주먹밥.
2: 제가 노래 연습을 하러 다니다 보면 차에서 밥을 먹을 때가 많거든요.
1: 그래요.
2: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엄마가 주먹밥을 해주시는데 참치, 멸치, 불고기 등 매일 메뉴가 바뀌는 오마카세급이에요.
1: 아 그래 오마카세급.
0: 오마카세.
1: 주먹밥 맛있겠다.
0: 그날 그날 또 기분 따라 맛도 다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주먹밥이네요. 근데 우리 세윤 친구가 또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고요? 어떤 작품에서 활동했어요?
2: 네, 저는 뮤지컬 아역배우로도 활동 중인데요. 뮤지컬 말리라는 작품에서 어린 말리 역으로 연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다음 작품 연습 중에 있어요.
0: 와,
1: 말리에서 말리 역이니까 주인공이지.
0: 주인공의 어린 시절?
1: 네.
0: 그러면 또 출연했던 뮤지컬 한 소절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2: 네, 물론이죠.
1: 그래요, 자.
2: 말리의 어제보다 특별한 오늘. 안녕하세요, 서말리입니다. 저희 단짝 레미도 인사. 그럼 시작할게요.

0: 예, 진짜 실제 뮤지컬 보는 건 줄 알았어. 저 진짜
1: 정말 빠져들어가지고
0: 뮤지컬 현장에 있는 줄 알았어.
1: 어쩜 이렇게 저래요? 하나도 안 떨고.
0: 그러니까 예. 네. 나중에 혹시 꿈이 뮤지컬 배우인가요?
2: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전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0: 아, 가수 쪽으로. 네.
2: 노래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하고 누군가가 제 노래를 듣고 웃거나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거든요.
0: 예. 오,
3: 지금도 멋지지만 10년 후에가 진짜 얼마나 멋진 가수가 돼 있을지 진짜 기대가 되는 세윤 친구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우리 얘기 좀 꼭 네. 해줘요.
3: 기억해줘요.
0: 되면은.
3: 10년 뒤에 미래의 나, 미래의 세윤이에게 혹시 지금 하고 싶은 말 있어요?
2: 세윤아, 지금도 물고기처럼 열심히 꿈을 쫓아다니고 있니? 비록 어렵고 힘든 꿈이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 그럼 언젠가는 잡았다! 또 잡았다! 하고 신나게 외칠 수 있을 거야. 늘 응원할게. 화이팅!
0: 나는 보니까 가수도 좋지만 배우도 잘할 것 같아.
3: 끼가 진짜 많은 친구예요.
0: 연기를 잘하네. 우리 얘기 꼭 해줘요. 칭찬해줬다고. 자, 파이팅하면서 10년 뒤에 꼭 만나기로 약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자 이어지는 무대도요. 국악 동요 사랑의 남다른 친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4: 안녕하세요. 저는 백솔입니다. 저는 6살 때부터 노래 활동을 해왔는데요. 동요 콩쿠르는 물론 애니메이션에서 노래 녹음을 하기도 했어요. 아름다운 검은고와 함께하는 제 노래 많이 많이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6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검은고 타자하니라는 곡이었는데요. 네. 아름다운 가야금 자락이 정말 인상적인 국악동요였습니다.
1: 백솔 친구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냈어요. 얼마 전에 소식 들은 게 이사를 좀 멀리 갔다고 들었는데.
2: 네, 맞아요.
1: 어디로 간 거예요?
2: 아빠가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되셔서 작년 여름에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이 끝난 직후에 온 가족이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0: 멀리 갔다.
1: 캘리포니아.
0: 아니 그럼 지금 한국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2: 아, 미국은 6월 초부터 이제 방학이 시작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한국에 할머니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러 왔어요.
0: 아, 방학 시작해서 온 거예요?
2: 네.
0: 아, 그러면은 이제 방학이 끝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 네, 8월 초에는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요.
1: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네.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럼 한국에 와서 근데 이 노래 들어볼래까지 나오게 됐네요.
2: 맞아요.
1: 기분이 어때요?
2: 엄청 좋았어요.
1: 네.
2: 그리고 저는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이 끝나고 이제 국악동요를 부를 리에 없을 줄 알았거든요.
1: 아, 그래요?
2: 네. 근데 이제 이 노래 들어볼래 나오게 돼서 국악동요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1: 그렇겠네.
0: 저희도 이렇게 이런 기회에 소리 친구를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1: 네.
0: 근데 이제 미국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건 뭐예요?
2: 이제 한국에서는 집 앞에 슈퍼도 혼자 가고
1: 네.
2: 그리고 친구들도 쉽게 만나서 놀 수 있었거든요.
1: 근데
2: 미국에서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서
1: 아,
2: 네, 좀 답답하고 심심하고 그랬어요.
0: 심심하고
1: 아, 항상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되고
2: 네.
1: 어디 좀 멀리도 가기 힘들고
2: 네, 맞아요.
1: 그게 좀 답답했겠네. 아무래도 한국이 좀 많이 그리웠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언제 제일 생각이 났어요, 한국이?
2: 한국은 항상 그리운 것 같아요.
1: 아, 그게 정답이네.
2: 네, 특히 친구들이 이제 그리웠거든요.
0: 네.
2: 미국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지만 네. 문화가 다르고 영어로는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깊은 대화를 하기 좀 어려워가.
1: 네. 그렇지, 그렇지.
2: 그래서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1: 야, 진짜 맞는 소리만 골라서 하네.
0: 그러니까 말이에요.
1: 네.
0: 한국 친구들도 아마 소리 친구를 많이 그리워했을 것 같은데 네. 이번 기회에 한국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2: 친구들아, 나 잊으면 안 돼. 나도 항상 보고 싶고 많이 그리워. 미국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지낼 테니까 우리 꼭 멋진 어른이 돼서 다시 만나자.
1: 예.

0: 어른 될 때까지 못 본다는 얘기네요. 진짜 너무 슬프다 진짜. 그전에 중간중간 좀 봐요.
1: 네.
0: 예.
2: 자, 계속해서 또 다른 매력의 국악동요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3: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5학년 이시우입니다. 저는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담은 창작 국악동요를 정말 좋아합니다. 정석껏 준비한 무대입니다.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네, 앞서 들으신 곡은 제38회 국립국악원 창작 국악 동요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었죠. 빛나는 연꽃송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시우 친구의 맑고 고운 목소리로 정말 잘 들었는데요. 특별히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처음 들었을 때 노래도 예뻤지만 국악가락이 더해지니까 연꽃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까지 떠올랐어요. 국악동요를 듣다 보면 한편의 그림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데요. 네. 이 곡도 그런 매력이 있어서 꼭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2: 오, 네,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연습도 즐겁잖아요. 근데 우리 시우 친구의 연습을 방해하는 귀여운 방해꾼이 있었다면서요?
1: 네, 바로 제 쌍둥이 형제 연우예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 항상 네. 자꾸 따라하는데요.
0: 따라해.
1: 특히 제가 꺾는 부분을 부르면 연우는 더 심하게 꺾으면서 흉내를 내요. 저는 진지하게 연습하는데 너무 웃겨서 연습을 못한 적도 있어요.
0: 아니 그 정도면은 방해꾼이 아니라 경쟁자 같기도 한데 연우도 노래를 잘해요?
1: 연우는 음치예요.
0: 음치예요?
1: 그런데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잘하지는 못하지만 또 열심히는 한다. 너무 반전입니다. 음치. 쌍둥이 형제지만 예 이렇게 잘하는데 동생은 음치. 그럼 연우는 뭘 또 잘하는 게 있어요?
1: 연우는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0: 운동이구나.
1: 쌍둥이지만 네. 서로 잘하는 건 달라요.
0: 그러네. 예.
2: 와, 쌍둥이인데 노래하는 형과 아이스하키 선수 동생이라니 진짜 멋진 형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0: 예, 예.
2: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시우 친구가 지난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 출연 이후에

0: 또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1: 그래요?
0: 뭐예요?
2: 네. 방송을 보신 작곡가님께 직접 연락을 받아 한글사랑 나라사랑 창작동요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1: 네.
2: 국악동요 해가 뜨는 고운 땅에 예로 빛나 민족이라는 곡을 부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었어요.
1: 오, 이렇게 노래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0: 와, 대단해요.
1: 예, 방송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작곡가께서 네. 직접 연락을. 야, 진짜 멋진 기회였는데. 그러면 시우 친구는 노래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주로 어디서 하는 편이에요?
2: 저는 집에서도 공연한다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요. 노래를 부르다 보면 표정도 짓고 성동작도 하게 되는데요.
0: 네.
2: 처음에는 가족들이 잘 들어주지만 나중에는 시우야 이제 좀 쉬자. 잠깐만 조용히 하자 라고 해요. 그래도
1: 쉬자고.
2: 저는 꿋꿋하게 계속 노래를 불러요.
1: 아 진짜
0: 진짜 열심히 하나 보다.
1: 노력한 거죠.
0: 예. 웬만하면 그냥 계속해 이럴 텐데 그만 좀 쉬자 그런 거 보니까 그죠?
1: 아, 그렇죠. 예. 시우네 집은 예. 근데 하루 종일 음악이 끊기지는 않을 것 같고 혹시 공연이나 콩쿨 전에 나만 하는 그런 루틴 아니면 꼭 이거는 내가 좀 해야 된다 그런 거 있어요?
2: 있어요.
1: 네.
2: 공연이나 콩쿠르 전날에 꼭 갈비찜을 먹어요.
1: 갈비찜을? 어, 특이한데 왜요?
2: 왠지는 모르겠지만 네. 갈비찜을 먹으면 공연 전날이나 콩쿠르 전날에는 힘이 나고 기분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1: 아~
2: 공연 전날에는 꼭 엄마한테 네. 갈비찜 오늘 먹는 거 맞아요? 라고 항상 물어봐요.
1: 아 진짜? 그럼 만약 갈비찜이 안 나오고 제육볶음이 나왔어. 그럼 다음날 어떻게 돼요?
2: 그럼 공연 끝나고 사달라고.
1: 아 그래요?
0: 아, 어찌됐건에 좀 먹어야 되는구나.
1: 그래도 괜찮네. 네. 예.
0: 그럼 오늘도 일종의 공연인데 갈비찜 먹고 나왔어요?
2: 네. 갈비찜에 김치랑 한 공기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
1: 아 진짜 네. 어쩐지 오늘 소리가 아주 우렁차고
0: 그러니까요.
1: 컨디션 좋은 것 같은데
0: 힘도 있고.
1: 우리 시우충은 앞으로도 음악을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꿈이 있나요?
2: 네, 지금도 성악을 배우며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2: 저는 꼭 열심히 해서 예술중학과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꼭 하고 싶어요.
1: 진짜 그 꿈 꼭 이루길 바라고 저희가 앞으로도 시우 친구만의 그 맑고 고운 목소리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길 응원하겠습니다.
0: 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국악동요의 매력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노래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7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별 따러 가자라는 곡이었습니다. 밤하늘이 떠오르는 예쁜 곡인데 네. 지민 친구,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본인도 받았나요?
1: 네, 저는 이 곡을 처음 듣고 나서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 같았는데요. 국악 가락 덕분에 마음도 차분해지고 기분도 좋아져서 꼭 무대에서 한번 불러보고 싶었던 곡이에요. 네.
2: 지민 친구 덕분에 저희도 밤하늘 아래서 이렇게 산책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국악동요를 부를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1: 네.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에서 우수상을 탄 뒤로 국악동요에 관심이 많아져서 천안의 능수버들이란 곡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 곡으로 앙상블 오디션에도 합격하고 동요대에서는 전체 대상을 받기도 했어요.
0: 대상까지. 야, 정말 좋은 일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게 다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일 것 같고 우리 지민 친구는 내년에 이제 중학생이에요.
1: 네.
0: 중학생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1: 저는 중학생 언니 오빠들이 가장 부러웠던 게 있는데요.
2: 네.
1: 바로 동아리 활동이에요.
0: 아, 동아리.
1: 저는 춤과 노래에 관심이 많아서 춤과 노래에 관한 동아리를 하고 싶은데요. 즐거운 동아리와 행복한 학교 생활까지 할 수 있다니 너무 기대가 돼요.
0: 그래요. 맞아요. 삼촌도 예전에 댄스 동아리 했었거든요.
2: 춤 동아리.
0: 단장이었는데. 아, 진짜.
1: 진짜요?
0: 정말. 진짜. 아무튼 그렇고 동아리 얘기를 했는데 네. 표정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럼 반대로 중학생이 돼서 난 이게 좀 걱정스럽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1: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중학생이 되면 더 어려워질 공부가 살짝 걱정이 돼요.
0: 공부 걱정이. 예, 공부는 사실 네. 그럼 어떤 과목이 좀 특히 좀 자신이 없어요?
1: 저는 네. 사회가 가장 자신이 없는데
0: 사회?
1: 사회는 암기해야 할 단어들도 많고 어려운 네. 문제들도 많아서 중학생이 되면 더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0: 사회가 어렵다. 보통 수학이나 네. 영어를 어려워하는데 수학은 괜찮아요?
1: 네.
2: 또 자신 있는 부분 자신이 있고
0: 근데 사회 쪽이 네. 이제 뭐 지리나 이런 쪽이 어려운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제 생각에는 중학생이 돼서 이제 노래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책 볼 시간이 더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사회 관련 책들을 좀 보고 입학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있어요. 힘내세요.
1: 감사합니다.
2: 오늘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장기가 네. 있다고 들었어요.
0: 어떤 장기? 네.
1: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 같이 춤에 관심이 많아서 네. 춤을 혼자 독학으로 배우고 있는데
2: 독학으로
1: 이 무대에서 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2: 궁금하다.
0: 봐야죠. 예, 제가 한번 딱 매의 네. 눈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또 단장 출신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세요.

0: 둘이 박자가 마치 한번 맞춰본 것처럼. 아니 저희 딸이 많이 하거든요 집에서.
1: 아유 잘 추네. 네,
0: 저희 딸은 좀 그렇거든요.
1: 바로 이 정도면은 바로 데뷔해도 될 정도로 너무 잘 쳤습니다. 진짜 끼 넘치는 우리 지민 친구 중학생이 돼서도 학교 생활도 잘하시고 공부도 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노래 춤까지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친구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지 다음 무대에서 만나볼게요.

0: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제36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호박의 비밀이라는 곡이었는데요. 네. 정말 너무 귀여웠습니다.
1: 그러게요. 지금 나와 있는 라이친구 너무나 네. 귀여운데 네. 라이친구는 이 노래를 처음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2: 노란 호박꽃이 별이 닮았잖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울퉁불퉁 커다란 호박도 참 예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어이구.
2: 특히 작은 씨앗이 진짜 큰 호박이 되는 걸 보고 신기하고 놀라웠는데요. 저도 지금은 작지만 호박처럼 커다랗고 예쁘게 자라고 싶어요.
1: 오, 네, 그래요. 아이고.
0: 진짜 노래처럼 생각도 정말 귀여운 친구네요.
1: 네네네.
0: 별을 닮은 노란 호박꽃처럼 우리 라이 친구도 멋지게 자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0: 우리 라이 친구는 꿈이 뭐예요?
2: 저는요, 동요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커서 동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또 호박의 비밀 같은 동요를 만드는 작곡가, 작사가도 되고 싶어요.
1: 오, 라이는 그 동요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2: 네, 저는 동요 부르는 것도 좋고 새로운 동요를 듣는 것도 좋아해요. 국악동요를 부르면서 국악동요 매력에도 푹 빠져버렸어요.
1: 나의 친구는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에서 인기상을 받았었거든요. 예, 기억나는데 지금 딱 봐도 그냥 인기상 받을만 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0: 인기를 막 독차지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네. 라이 친구는 그때 본인이 인기상 받은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2: 엉덩이 춤을 추고 도깨비에게 보여줄 미소를 지어서 인기상을 주신 것 같아요.
1: 아, 그때 엉덩이 춤 정말 깜찍했는데.
0: 어, 진짜요?
1: 그러면은 그때 네. 우리 다은 이모는 못 봤으니까
0: 못 봤어요.
1: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어요?
0: 어, 진짜?
1: 알았어요.
0: 어, 고마워요.
1: 그러면.
0: 엉덩이
1: 네, 한번
0: 춤.
1: 보여주세요.
0: 진짜 귀엽고 깜찍하다.
1: 네, 이거는 네. 정말 라이도 잘하지만 네. 이모도 되게 자주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집에서 맨날 해요, 이거를. 자, 어때요? 잘했어요? 약간 못 미친
0: 라이
1: 것 같은데.
0: 친구 예. 미안해요.
1: 그래 그래.
0: 아니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이렇게 어린 친구가
1: 예.
0: 무대에서도 안 떨고 정말 잘하거든요. 혹시 원래 좀 긴장을 안 하는 편이에요?
2: 저는 사실 무대 오르기 전이 제일 떨려요. 그리고 무대 오르고 나면 떨리는 마음보다 즐거운 마음이 더 커져요.
1: 와.
2: 그리고 사실 이 노래 들어볼래 나오고 싶어서 오래 기다렸거든요.
1: 네.
2: 드디어 나오게 돼서 행복해서 떨리는 줄도 몰랐어요.
0: 아, 저희도 오늘 라이 친구를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기뻐요. 잘 왔어요. 앞으로도 종종 나와요. 어, 그리고 또 그렇게 기대하던 무대에 나왔는데 좀 보여줄 게 있을 것 같은데.
2: 락킹이요.
0: 락킹?
2: 아직 네. 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추게 되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1: 야, 그래요. 락킹 보여주세요. 락킹 개인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0: 또 락킹도 엄청 잘하겠는데요? 아니 앞으로도 정말 여러 무대에서 우리 라이 친구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저희 기대할게요.
1: 네.
2: 네. 아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까지 담겨서 더욱 아름다운 국악동요. 다음 무대도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6회 국립국악원 창작 국악동요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매겨라 받아라라는 곡이었습니다. 노랫말처럼 매기고 받고 정말 아주 흥겨운 무대였는데요. 현음중창단이었습니다. 현음중창단은 어떤 팀인가요?
1: 저희는 어떤 곡이든 소화할 수 있는 육각형 중창단입니다. 신나는 곡, 귀여운 곡, 진지한 곡. 어떤 곡이든 저희들만의 색깔로 멋지게 바꿀 수 있는 팀이랍니다.
2: 오, 멋져요. 육각형 중창단.
0: 빠지는 데가 없어요.
2: 여섯 명이라서 육각형인가요? 뭔가 진짜 빠지는 데가 없이 꽉 들어찬 좋은 무대였습니다. 네네. 제가 궁금한 점은 또 오늘 요 불러준 노래가 어떤 곡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1: 매겨라 받아라는 가만히 앉아서 부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저절로 몸이 움직이고 흥이 올라옵니다. 연습할 때도 거울을 보면 다들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연습이 끝난 뒤에도 콧노래로 흥얼거릴 정도였어요.
0: 그래요? 점점 올라오네. 흥이. 자, 그래서 이게 흥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혹시?
3: 막상 연습을 하니 신나게 부르는 것과 완성도 있게 부르는 것은 또 다르더라고요.
0: 맞아요.
3: 흥이 오르면 자꾸 박자가 빨라지거나 소리가 먼저 나오려고 해서 박자에 맞춰 정확히 부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0: 그렇지. 진짜 정확한 분석.

0: 성격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 네.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네. 에너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선생님도 좀 힘드셨겠는데요?
2: 맞아요. 선생님께서 저희를 차분하게 잡아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0: 예.
2: 선생님 덕분에 신이 나지만 차분하게 흥은 살리되 박자는 지키면서 부르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0: 그래요. 지금 되게 차분한 상태 맞죠?
2: 네. 네 맞아요.
0: 그래, 아 흥겹고 좋다. 예, 정말 프로 의식이 넘치는 팀인데 네. 이렇게 멋진 현음 중창단 혹시 다른 팀에는 없는 우리 팀에만 있다 싶은 좋은 거 뭐 있을까요?
3: 저희는 무대를 즐기는 강심장이 있어요. 큰 무대에 서면 누구나 긴장되고 떨리잖아요.
0: 예.
3: 그런데 저희는 대기실에서 서로 손을 잡고요. 파이팅!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렛츠고! 하면서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 진짜 떨지 않고 관객들과 즐겁게 놀다 오는 기분으로 무대를 하게 돼요.
0: 야, 멋지다.
1: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역시. 우리 친구들이 너무 떨지 않고 잘해가지고 무대 체질인가 했더니 또 그런 비결이 있었어요.
0: 네.
1: 연습한 대로만 하자. 또 이렇게 같이 중창단 활동하면서 가장 뿌듯했을 땐 언제예요?
4: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밥도둑이라는 곡으로 2024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예요. 사실 2차 예선 이후에 곡이 바뀌어서 연습량이 부족했거든요.
0: 그래요.
4: 거의 매일 모여서 연습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0: 아 맞습니다. 진짜 에너지가 네. 넘치는 팀이어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1: 네.
0: 그때 정말 좋은 무대를 보여줬었거든요. 예, 그럼 어때요? 오늘 무대는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하고 비교해서 어땠던 것 같아요?
3: 그때는 대회여서 더 긴장했는데
1: 네.
3: 오늘은 정말 즐겼어요. 그 상 덕분에 저희에게 이런 행운이 오다니 정말 기뻐요.
0: 예예예. 예. 진짜 오늘은 좀 더 편하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실력도 그렇고 팀워크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0: 현음 중창단 앞으로도 지금처럼 즐겁게 노래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길 바랄게요. 창작 국악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맑은 목소리 그리고 예쁜 가락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예뻐지는 시간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국악동요 안에는요 동요인 만큼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도 녹아있는 동시에 또 국악인 만큼 우리만의 또 멋과 정서가 함께 담겨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무대를 보는 내내 마음이 한결 더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0: 맞습니다. 앞으로도 국악동요가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운 노래로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또 행복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국악동요로 다시 태어나기를 저희는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에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현음 중창단 친구들이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소리면 소리, 기악이면 기악,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펌 해령온다. 펌이 해령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여러분은 밥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흔히 공기에 담긴 밥, 국이나 찌개, 반찬이 놓인 익숙한 한 상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평범한 밥상에 담긴 문화와 역사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인데요. 우리가 먹는 밥상의 역사를 보물 5점을 포함한 680점의 전시품을 통해 조명하는 국내 최초의 식문화 종합 전시입니다. 3000년 전 불탄 벽시 유물부터 조선시대 상차림 규칙을 기록한 책과 밥상에 둘러앉은 모습을 담은 풍속화까지 우리 식문화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 K-푸드의 뿌리를 살펴보는 우리들의 밥상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1: 밥상 문화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청동기 시대 벽시, 1700년 전 메주 등 유물 684점이 한자리에 한국 식문화의 역사를 담은 역대 최대 식문화 종합 전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상이 있습니다. 바로 밥상인데요. 이 밥상에는 과연 어떤 역사와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우리 식문화의 역사를 살펴보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2: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이 밥상을 통해서 현재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또 크게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K-푸드가 전 세계에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K-푸드의 뿌리라는 것도 우리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밥상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좀 널리 알리는 그런 취지로 준비를 했고요.
1: 국가 지정 문화유산을 포함한 684점의 전시품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밥상.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밥상을 차려왔는지 그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밥의 역사를 품은 청동기 시대 유물. 3000년 전 벽시는 밥 문화의 뿌리인 벼농사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2: 대략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부터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 대부분이 농민이 되었습니다. 네. 농경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고 판단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때부터 1960년대 정도까지 거의 한 3000년 동안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쌀을 위해서, 이 주식인 쌀,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경제활동이 거기에 집중되었을 겁니다. 1번은 지금도 쌀로 유명하죠. 네, 여주의 흔암리라는 유적에서, 집자리에서 나온 벽시고요. 2번도 굉장히 유명한 유적입니다. 부여 송웅이 유적 집자리에서 나온 벽시입니다.
1: 3000년 전의 들깨는 한반도의 들깨 재배 역사를 보여주고 약 2000여 년 전 유물인 불탄 콩 덩어리는 발효식품의 원형을 엿볼 수 있게 하는데요. 또 16세기 조선시대 조리서인 주초침 저방에는 김치와 술, 식초 등 우리 발효 음식의 다양한 조리법도 담겨 있습니다.
2: 여기에는 김치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김치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게 동물성 식재료와 같이 혼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젓갈이 채소와 발효와 같이 연동이 된다는 게 김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데 조리서 중에서 가장 최초로 곤쟁이라고 해서 동물성 젓갈이 함께 들어가서 조리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 서적입니다.
1: 식재료를 담았던 그릇과 상차림을 기록한 그림을 통해 생활의 지혜와 음식의 멋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0: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비슷한 식의 자기를 정해서 먹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익숙하고요. 좀 유실될 수도 있었는데 남아있다는 게 아주 너무 다행이고 많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생활과 문화를 담고 있죠. 당시 음식을 나누고 즐겼던 일상을 보여주는 김홍도의 주막과 새참, 그리고 성협의 고기 굽기도 소개했는데요.
2: 우리가 일터에서 바쁘게 일하거나 또 밖에 놀러 나갔을 때 이럴 때는 뭐 땅바닥이 곧 밥상이 되고 또 혼자 바쁠 때는 혼자서 땅바닥에서 먹는 이런 아주 소박하고 정겨운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그 화가들 김홍도의 그림, 그다음에 김덕신의 그림으로 그런 정겨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섹션입니다.
1: 이 유물은 부산 기장군 고촌리에서 출토된 약 1700년 전의 도마입니다. 도마 위에서 자료를 손질하던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하죠. 함께 전시된 화가 박수근의 도마 위의 굴비, 도마 위의 감자는 시대를 넘어 이어온 밥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 지금 보시는 이 도마는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 한반도 남부 자료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자료입니다. 그림에서 살펴보듯이 저희 기장에서 나온 한 1700년 된 도마하고 거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도구의 변천이라는 게 핵심 기능을 제외하면 크게 변함이 없구나. 그리고 이때도 그렇고 저 1700년 전에도 그렇고 누군가를 위해서 밥상을 준비할 때 썼던 도마는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한 섹션입니다.
1: 밥상은 기록으로도 남아있는데요. 18세기,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수원 화성으로 행차했을 때 8일간의 식사를 기록한 보물 원행을묘정리의궤. 음식과 식재료에 대한 품평 등 178종의 먹거리를 기록한 허균의 음식품평서, 도문대작 등 음식에 관한 다양한 기록도 전시됐습니다. 전시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영상도 마련했는데요. 밥 짓는 소리와 조리 영상부터 강민구 셰프, 정관 스님 등 식문화 전문가 9명의 인터뷰도 만날 수 있습니다.
2: 그 음식 또는 음식 문화에 관련된 전시인데 실제로 음식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박물관에서 음식 자체를 전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종의 한계 같은 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시관 곳곳에 음식을 연상할 수 있는 조리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또 실제로 선사시대 토기나 이런 것에 밥이 되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실험 영상도 촬영해서 찍어서 아마 관람객들 보시는데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 늘 우리가 밥을 먹어왔는데 이 밥이 그 한국인에게 얼마나 또 정서적으로 깊이 연관됐는지를 좀 보고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4: It was amazing. It's so interesting. I learned so much about Korean culture through the food. It was really, really, really fascinating. I loved learning about the history of the country through the food. It was really cool.
1: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식문화의 역사가 담긴 밥상. 한국 식문화의 가치와 생활상을 담은 우리들의 밥상을 만나보세요.
5: 네, 풍성하게 차려진 밥상 잘 받으셨나요? 그 옛날에 먹었던 음식은 사라졌지만 음식을 담았던 그릇과 밥상 위의 문화는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고고학 전시에서는 유물만 전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현대 화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 게 특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도마와 함께 전시된 박수근 화백의 도마 위의 굴비, 근대 서양 화가 장욱진의 초기 작품 독, 고려인 화가 변월룡의 어머니 등을 통해 밥상을 둘러싼 다양한 풍경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식문화와 역사를 문화유산으로 조명한 우리들의 밥상 특별전은 오는 10월 25일까지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차린 특별한 밥상을 음미하며 일상 속 익숙한 밥상을 새롭게 만나보면 어떨까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기후위기와 지구촌 곳곳의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까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요즘 인간이라는 존재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주적인 시선으로 그리고 아시아의 감각으로 인간과 공동체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0: 특별한 전시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열린 주제 기획전 코스모 아시아 피플 행성시대 피플을 재발명하기 준비했는데요. 이번 전시는 코스모 아시아 피플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로 아시아 8개국 31팀 작가가 참여해 회화와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 102점을 선보였습니다. 위기의 지구에서 우리 피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품은 전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 우주와 인간, 그 사이를 그리는 전시. 코스모 아시아 피플. 인간 공동체, 우주를 탐구하는 아시아 작가들의 시선. 8개국, 31팀이 함께 바라보는 인간과 공동체의 미래. 기후위기, 전쟁, AI 기술의 발전 등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인간과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올여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를 넘어 지구와 우주를 함께 바라보는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바로 2026 ACC 주제 기획전 코스모 아시아 피플인데요.
2: 미래를 새롭게 그린다고 하는 것은 항상 이 기후위기가 말하듯이 인간이나 인간을 넘어선 존재들을 포함해야 되는 것이고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가 넘어서 있는 다른 별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서구적인 사상들과 더불어서 혹은 서구적인 방법론과 더불어서 아시아적인 방법론이 더해져서 인류의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해낼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시의 제목 코스모 아시아 피플이 말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행성시대의 새로운 피플을 재발명하자고 하는 취지로 이 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1: 이번 전시는 한국을 포함해 몽골, 태국, 싱가포르 등 8개국 아시아 작가 31팀이 참여했는데요. 회화와 설치, 영상, 사운드, 퍼포먼스 등을 통해 행성시대의 인간이라는 질문을 풀어냈습니다. 전시는 1970년대 이응노 화백이 그린 다양한 인간의 모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프랑스 신문지 위에 검은 목으로 그린 춤추는 인간의 형상은 코스모 아시아 피플이라는 전시 주제를 관통한 작품인데요.
2: 이응노 화백의 군중이라고 하는 것을 코스모라고 하는 우주적인 시선과 아시아라고 하는 비서구적인 감각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넘어선 피플이라고 하는 집합적인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입구에 배치하게 됐습니다.
1: 일부는 서구화의 압박 속에서 자신을 재구성해왔던 아시아인을 보여주는데요. 싱가포르 화가 청수 피앵, 조르제트 첸 등이 동남아시아인의 모습을 독자적 기법으로 담은 난양미술을 선보였습니다.

0: 2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8폭짜리 병풍인 신구법 천문도인데요. 조선의 천문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와 서양의 천문도, 황도남북 양총성도가 나란히 있는데요. 서로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고 공존하며 상상의 폭은 더욱 넓어집니다.
1: 그 신구법 천문도는 우리나라 보물이고요. 그 이 작품을 보면은 동양과 서양의 지식이 융합되는 순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그 알고 있는 멀티 유니버스 같은 다차원적인 우주의 세계를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우주의 관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만이 그 하나로 점쳐지지 않는 좀 더 풍성한 미래의 이야기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전시에 신구법 천문도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0: 한지에 문의를 낸 후 광목천에 붙인 다여 스님의 화엄경 7처9회도 괴불탱화부터 김아연의 뿌리별, 남아연의 가브리엘 등이 다양한 세계관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현대무용가

0: 아는미의 동방곡곡 차이사이 밥상은 이렇게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마주하고 관계 맺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 아는미 작가님은 동방, 그러니까 아시아의 곡곡을 다니시면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차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시아라고 하는 우주를 만드는 이제 광경들을 실제로 오브제 형태로 취지를 채집을 해보셨어요. 우주라고 하는 것을, 특히 아시아적인 우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차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를테면 미래를 새롭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시아 우주의 자리라고 아마 작가님께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0: 행성시대 피플을 찾는 여정은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에게로 이릅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문을 그려 우주의 조화를 표현하는 윤영근의 천지문 연작. 이 작품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상처와 서로를 보듬었던 공동체의 연대가 스며 있는데요.
1: 윤영근 화백의 작업은 방탄소년단의 RM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운데 있는 작품은 이 천지문이라고 하는 우주의 조화가 살짝 뒤틀려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작품은 1980년에 5.18 민주화운동의 소식을 들으시고 윤영근 선생님이 바로 그리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술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행위가 하나의 시간을 기록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동시에 억눌려 있는 목소리를 이 그린다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다시 드러내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미래가 공평하게 모두에게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예술적인 실천을 보여준다라고 생각되어서 이번 전시에 포함하게 됐습니다.
0: 전시 후반부로 갈수록 행성시대 피플의 존재는 더욱 다양해지는데요.

0: 태국 소수민족 아카인 출신의 부수이 아자오는 만물의 어머니 아마마타 신화를 그리며 자신이 속한 부족의 독특한 우주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윤성남의 작품 1025 사람과 사람 없이는 1025마리의 유기견을 돌본 할머니의 사연을 바탕으로 피플과 공동체의 개념을 인간 너머의 존재들로까지 확장합니다.
1: 이 전시의 제목 중에서 피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지금 이 전시가 말하고 있는 이 피플은 따라서 인간을 말하기도 하고 인간을 넘어선 어떤 것들을 말하기도 해서 이 피플이라고 하는 집합적인 명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여기에 놓여있는 것은 개이지만 이 개가 피플이라고 하는 이 집합 명사에 항상 포함되도록 우리가 생각해야만이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급변하는 세상 속 우주적 시선과 아시아의 상상력으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코스모 아시아 피플 행성시대 피플을 재발명하기는 오는 8월 23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 네, 예술로 그려낸 광활한 우주와 피플의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전시는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행성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수많은 존재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전시장 입구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고암 이응노 화백의 드로잉 작품은 서구화의 물결 속에서 아시아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했는지를 보여주고요. 1025마리의 유기견을 돌보는 할머니의 사연에서 시작한 윤성남 작가의 1025 사람과 사람 없이는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존재의 소중함과 공존을 조각작품으로 이야기합니다. 코스모 아시아 피플은 오는 8월 23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계속되니까요. 올 여름 우주 속 작은 행성인 지구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아우르는 글로벌

0: 전주 세계소리축제 김정수 집행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1: 2026년도 전주 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김정수입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아, 전주에서 오신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국내 대표 전통예술축제라고 할 수 있는 전주세계소리축제 벌써 올해로 25번째를 맞았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세요.
1: 네, 올해 25번째 축제가 열리게 되는데요.
0: 네.
1: 전주세계소리축제는 대한민국의 대표 공연예술 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0: 네.
1: 그것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0: 네.
1: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0: 네.
1: 최근에는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0: 네.
1: 또 세계적인 음악축제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아마 전주 세계소리축제, 세계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1: 어쨌든 25년 동안
0: 네.
1: 대한민국에 좀 보기 드문 축제로서 우리의 판소리와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0: 네.
1: 전 세계의 월드뮤직 또 더 나아가서 결이 비슷한 클래식이나 다른 장르의 예술들까지 포괄해서 함께 그렇게 성장해오면서
0: 네.
1: 25년을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0: 네, 뭐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축제가 열리는데 이렇게 25년 동안 꾸준히 이어올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올 봄에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집행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1: 네.
0: 근데 그동안의 이제 위원장님의 이력을 한번 돌아보면 전북 도립국악원 예술단 공연기획실장을 맡으셨었고 또 상임연출도 역임을 하셨었고 전주대 공연예술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1: 네.
0: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위원장님을 맡아주셨습니다. 어떠세요?
1: 네,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0: 네.
1: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했던 얘기가
0: 네.
1: 우리나라 축제가 조금 더 조금은 경직돼 있고
0: 네.
1: 또 좀 획일화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들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0: 네.
1: 사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축제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꾸준히 문제 의식을 가져왔었습니다.
0: 네.
1: 아마 그 이유가 1990년대 우리나라 축제들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면서 특히 지자체에서 관주도 하에 만들어진 축제들이 많으면서
0: 네.
1: 이런 좀 서로 간에 지나치게 닮아있는 이런 모습으로 성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사실은 이제 저는 학교도 이제 은퇴를 하면서
0: 네, 네.
1: 이제는 이제 이런 일들을 떠나서 좀 조용히 살고 싶다 했는데 아직도 좀 미련이 남았었습니다. 우리 전주 세계소리축제를 정말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아주 좋은 축제, 최고의 음악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0: 네.
1: 제가 미력이나마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0: 네.
1: 올해 축제를 맡았습니다.
0: 정말 그야말로 현장에도 계셨었고 그리고 또 학생들을 가르쳐 보시기도 하셨고
1: 네.
0: 또 이렇게 또 큰 축제의 집행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네. 하지만 뭐 또 그동안의 어떤 경험과 또 연구를 바탕으로 또 멋지게 잘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는데요. 25년 동안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정말 그야말로 전통 음악의 깊이와 가치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을 해왔죠. 올해 이 축제의 키워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입니다.
1: 네.
0: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1: 우주 삼라만상에는 다 결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물에는 물결, 바람에는 바람결, 나무에는 나무결이 있고요.
0: 네.
1: 심지어 우리가 정말 겪어보지 못할 아름다운 것을 만났을 때는 주로 꿈결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소리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소리결이 가장 가까운 단어로 표현하자면 숨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숨은 우리 인간의 어떤 생명
0: 네.
1: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25년 동안 우리 전통음악, 우리 소리의 숨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올해는

0: 한 판, 대동의 큰 판을 좀 만들어 보자.
1: 네.
0: 그런 취지로 소리의 숨결 모아판으로 캐치프레이즈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1: 네네. 정말 25주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특별 기획으로 마련한 렉처 콘서트도 있었습니다.
0: 네.
1: 월드뮤직 렉처 콘서트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땠어요, 분위기가?
0: 네,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은 네.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었는데요. 전주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덕진공원인데요.
1: 네.
0: 덕진공원 한복판에 한옥으로 된 도서관이 최근에 만들어졌거든요. 사방으로 연못이 보이는 그곳입니다.
1: 와.
0: 그곳에서 4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1: 네.
0: 매주 수요일 밤에 우리의 전통 음악과 또 세계 월드 뮤직 이걸 함께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1: 네.
0: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너무 많은 칭찬을 해 주셔서
1: 네.
0: 앞으로는 이런 기회를 좀 더 보다 폭넓게 넓혀야겠다. 축제를 즐기러 오시는 분도 있지만
1: 네, 네.
0: 평소의 일상에서 우리 축제가 시민들과 함께 교우하고 함께 예술을 즐기는 그런 시간들을 좀 더 폭넓게 가져가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이 전주 세계 소리 축제를 앞두고 찾아가는 소리 축제를 꾸준히 이어가는 이유도 있을까요?
0: 네. 사실 찾아가는 소리 축제도 비슷한 경우이긴 한데요.
1: 네.
0: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시군들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
1: 네.
0: 소리 축제에 못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거나,
1: 네. 네,
0: 아니면 이제 노인들이시거나,
1: 네.
0: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그 문화예술에 있어서 좀 사각지대라고 불려지는 그런 분들을
1: 그렇죠.
0: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음악을 들려드리고 함께 노는 시간을 갖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일일이 연중 행사로 찾아가서
1: 네.
0: 음악을 들려드리는 그런 기획을 했습니다.
1: 진짜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못 오시는 분들까지
0: 네.
1: 배려하는 축제가 바로 전주 세계 소리 축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축제에서는 어떤 공연들이 펼쳐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라는 주제로 판소리, 기획 공연, 월드 뮤직 그리고 국제 교류 등 53개 프로그램이 아주 풍성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정말 저한테 지금 팜플렛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대충 훑어봐도 너무 재미있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이번에도 무대에 서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가장 좀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 하면 바로 판소리 다섯 바탕이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1: 설명을 좀 해주시죠.
0: 판소리 다섯 바탕은 저희 전주 세계 소리 축제 사실 출발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네.
0: 그동안에 25년 동안 이 무대에 안 선 명창들이 없을 만큼 수많은 명창들이 이 무대를 거쳐갔는데요.
1: 네.
0: 올해는 조금 25주년을 맞아서 그 폼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1: 네.
0: 어떤 거냐면 사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전통음악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판소리를 조금 지루해 하시거든요.
1: 아무래도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0: 그리고 고루한 그런 음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판소리를 음악으로만 감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1: 네.
0: 사실 판소리는 판에서 불려졌던 소리입니다.
1: 아.
0: 그 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놀이판,
1: 네.
0: 소리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판에서 불려졌던 소리였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완창 중심으로 이렇게 판소리들이
1: 그렇죠.
0: 많이 불려지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통적인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무대가 아니라
1: 네.
0: 서양식 프로신형 무대에 서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객들하고 괴리감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저희 이제 전주 세계 소리 축제는 올해 다시 그 한 200년 전쯤에 그 소리판을 다시 재현시켜 보자. 그 판의 모양으로 돌아가 보자
1: 네.
0: 하는 취지에서 그때 있었음직한 뭐 탈춤도 좋고요.
1: 연희.
0: 아니면 예, 각종 연희들,
1: 네.
0: 뭐 줄타기, 남사당 패거리들의 개인기들 이런 것들과 함께
1: 네.
0: 그중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판소리를 집어넣어보자 해서 소리판을 재현하는데 핵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 네.
0: 가장 큰 극장인 2,300석짜리 극장을 프로시니엄 서양식 극장으로 쓰지 않고
1: 네.
0: 소리판으로 바꿨습니다.
1: 그러면 예. 구조 자체도
0: 네.
1: 다 변경을
0: 무대 자체를 거네요. 바꿔서 무대 위에도 관객들이 많이 올라가서 앉게 되고요.
1: 네.
0: 예, 그래서 함께 정말 동구 밖에서 함께 정자나무 아래서 함께 즐기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어떤 완창 중심 무대에서 소리꾼이 소리를 하고 객석에서 관객들이 그냥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그야말로 판이 펼쳐져서
0: 네.
1: 연희, 굿 그리고 관객들까지도 이제 참여가 가능한 그런 판이 펼쳐지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1: 와, 훨씬 네. 재밌겠네요.
0: 네.
1: 그럼 다섯 바탕이 다 모두 그렇게 진행이 되는
0: 거예요?
1: 네,
0: 다섯 바탕이 저희가 이제 축제가 5일간 벌어지는데
1: 네.
0: 그 5일 동안 하루에 춘향가의 날, 뭐 심청가의 날 해서
1: 네.
0: 판소리 다섯 바탕의 5일을 전체가 그런 형태로 기획됩니다.
1: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수궁가 이렇게 네. 다섯 바탕이 이루어질 텐데
0: 네.
1: 어떤 분들이 또 소리를 해주시는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0: 장문희 명창이 춘향가를 부를 거고요.
1: 네.
0: 송재행 명창의 심청가, 그다음에 김창경 명창의 흥보가, 그다음에 적벽가에는 왕기성 명창,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세미 명창이 수궁가로 나서게 됩니다.
1: 네, 진짜 어떤 판이 만들어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지역의 전통 예술 공연도 준비가 돼 있잖아요.
0: 네.
1: 이것도 굉장히 지금 풍성하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0: 일단 그 굿들이
1: 네.
0: 놀이마당 야외 공연장입니다.
1: 네.
0: 놀이마당에서 이제 굿들이 펼쳐지는데 저희 그 여성농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1: 네.
0: 김소라 씨의 안녕 평안굿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창농악이 무대에 서게 되고요. 그 풍물꽃이죠. 풍장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강릉 단옥꽃이 또 옵니다.
1: 네.
0: 사실 이 꽃이라는 단어가 전통적으로 볼거리 혹은 공연을 대체하는 단어였었거든요.
1: 네.
0: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노인들이 시골 노인들이 그랬습니다. 야, 굿 들어왔다. 혹은 굿 보러 가자.
1: 네, 네.
0: 이것은 정말 그 샤머니즘적인 굿이 아니라 그냥 볼거리라는 것을 의미를 했었거든요.
1: 어떤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봤었어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굿을 평일 그 3일 내내 모든 놀이마당의 시작은 굿으로 시작을 하자 해서 지금 굿을 배치를 했습니다.
1: 네. 시작을 굿판으로 시작을 해서 어떤 흥겨움을 쫙 불러일으키는
0: 네.
1: 그런 무대가 펼쳐지겠군요. 자, 이렇게 전통의 울림과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전주 세계소리축제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만큼 또 우리 음악과 세계 음악이 만날 수 있는 어떤 교류와 소통의 장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또 어떤 아티스트들이 해외에서 초청을 받았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0: 네,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아주 오랫동안 세계 월드뮤직 과 많은 교류를 해왔었습니다.
1: 네.
0: 대표적으로 20년 전에도 아예 그 월드뮤직의 대표적인 축제인 그 워메드 축제의 일부를 아예 통째로 가지고 와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1: 네네.
0: 물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과 반대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었습니다만
1: 네.
0: 어쨌든 전통 음악을 세계의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한 현대 음악까지 아우르는 데 있어서 전주 세계 소리 축제는 좀 앞장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올해도 아주 좀 드문 공연들이 보기 드문 공연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동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실 그 지도에서 찾아보기도 좀 힘든
1: 그러니까요.
0: 나라인데요.
1: 네.
0: 말라위에서 2인조 그룹인데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핫하게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 네.
0: 원래 거리 음악을 했다가
1: 네, 네.
0: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투어를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1: 네.
0: 현재는 캐나다에서 지금 투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말라이의 보컬들하고요. 네. 또 인도, 또 캐나다, 아, 그리고 또 유럽의 전통음악, 그러니까 클래식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폴란드의 그

0: 팀들이 또 들어와서 우리의 한국 전통 음악과 함께 콜라보 공연들을 진행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이른바 그 아리랑 앤 쇼팽이라고 지금 제목을 붙인 것들인데요. 이 폴란드 팀들하고는 상당히 오랫동안 교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연주하는 게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는데요.
1: 그렇군요.
0: 예. 네, 올해도 아주 좋은 무대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요즘 좀 아리랑이 또 핫한데
0: 네.
1: 쇼팽과 아리랑의 만남이라
0: 네.
1: 이것만으로도 정말 기대를 불러모읍니다. 그야말로 말씀해 주신 대로 폴란드, 인도, 캐나다, 말라위, 한국, 이집트의 마지카 밴드까지 아주
0: 네.
1: 풍성하게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서 사실 53개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하나 빼놓을 수가 없을 만한 그런 공연일 네.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가장 기대되는 공연을 하나만 꼽으신다면 어떤 거를 해주실까요?
0: 아, 하나만 꼽기에는 좀 굉장히
1: 네, 네, 그럴 것 같긴 해요.
0: 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판소리 다섯 바탕 그리고 또 그 앞으로 판소리 다섯 바탕의 무대에 서게 될 젊은 판소리 주자들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분들이 바로 같은 무대에서 앞서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쪽에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해외 팀들과의 공연은 저희가 해외 팀들만 공연하는 게 아니고
1: 네.
0: 우리의 판소리 창자 혹은 우리의 전통음악 연주자들 이렇게 함께 연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전주 세계소리축제만의 특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1: 네.
0: 그런 그 해외 팀들과의 콜라보 공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1: 네.
0: 우리 그 한국 음악의 미래를 걸머지를 흔히 이제 소리 넥스트라고 해서요. 소리 프론티어
1: 네.
0: 해외 진출할 팀들을 선발하는 그런 어떤 경연대회라든가
1: 네.
0: 이런 데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제가 원픽을 여쭤봤지만 사실 원픽을 꼽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0: 어렵습니다.
1: 힘들 것 같다는
0: 네.
1: 생각도 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세계 해외 아티스트들과의 어떤 신선하고 흥미로운 월드 뮤직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0: 네.
1: 그동안의 어떤 판소리 완창이 아닌 새롭게 펼쳐지는 판의 무대 어떤지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가 25년, 25회째를 이제 맞았는데 어떤 우리 전통의 소리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내다보는 어떤 기획을 꾸준히 한다는 데서 이렇게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새롭게 시도한 게 또 있더라고요.
0: 네.
1: 아, 이게 또 요즘 AI 시대다, 뭐 AI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술의 영역에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AI 판소리 창작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어떤 거죠?
0: 제가 학생들에게 네. 질문을 한번 기습적으로 해봤습니다. 혹시 1년 동안 AI로 리포트를 써본 사람 그랬더니 전원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1: 네.
0: 젊은 교수님들이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1: 네.
0: 본인들도 AI로 그걸 평가를 한대요.
1: 아, 평가를요?
0: 예. 그래서 야, 이건 그래서 이제 신문 칼럼을 그런 제목으로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없어지고 AI가 글을 쓰고 AI가 그걸 평가하는 시대 아니냐. 이제 좀 그 한탄적으로 쓰긴 했습니다만
1: 네.
0: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2000년대 초반에 또랑광대라는 걸 소리축제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런 경연대회가 있었고 한때 그게 유행을 했었는데요. 또랑광대라고 하면은 뭐 소리를 잘 못 부르는 그냥 동네 소리꾼 뭐 이런 정도
1: 아마추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큰 강이나 바다에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동네 또랑에서
1: 네.
0: 예, 부르는 그런 가수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또랑광대가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또랑광대가 아마 AI로 만들으라면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소리에 관심이 많이 없어지는데 그네들이 잘 다루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소리판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1: 네.
0: 그 내용이 깜짝 놀랄 만큼 너무나 재밌고 또 해학적이고 풍자적이어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1: 이야.
0: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AI라는 게 우리의 삶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면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 부정적인
1: 그렇죠.
0: 지금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이고
1: 맞아요.
0: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이걸 긍정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길을 우리도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일을 한번 추진해봤습니다.
1: 아니 사실 이제 예술의 영역은 그래도 사람이 하는 어떤 감정을 다루는 일이고, 그리고 AI가 침범이란 단어도 좀 그렇지만 AI가 들어오기에 가장 마지막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니라는 느낌이 딱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 현대 기술과 소리가 만나서 어떤 또 진화를 만들어낼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주세계 소리축제 올해로 25번째를 맞았는데요. 기대하시는 관객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0: 네,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들려오는 것일
1: 그렇죠.
0: 뿐인데요.
1: 네.
0: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가장 진하게 움직일 수 있는
1: 네.
0: 그런 최고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소리를 가지고 축제를 만든 전주세계소리축제야말로 바로 참여자의 마음에 가장 진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딱딱하고 이런 축제가 아니라 진짜 참여자들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정말 유쾌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0: 많이 오셔서 축제를 즐기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25년 동안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이어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예술축제입니다. 세대를 이어 장르를 넘어 누구나 함께 즐기는 축제로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리는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더 새롭고 신선한 공연으로 돌아온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김정수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첫째 주,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전주문화재단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퓨전 국악 미발표 창작곡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8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강릉 오죽헌 야간 상설 공연, 강릉의 살얼이랐다입니다. 오죽헌 야경과 전통,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오는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죽헌에서 계속됩니다. 수원문화재단 새빛문화예술클럽 화홍풍류입니다. 수원 화성 용연의 고즈넉한 야경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수원 화성 용연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제21회 스페셜 아티스트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흥입니다. 전통예술의 흥과 신명을 한 무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물놀이와 창작춤, 사자탈춤, 풍물판곳 등 총 5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가무악기 그린국악입니다. 천의 얼굴을 그리다를 주제로 매주 다른 구성의 가무악기 무대를 매주 토요일 남도 소리울림터에서 선보입니다. 무더위는 잠시 잊고 가까운 문화공간에서 여름의 추억

여성 연극인의 도약과 비상을 목표로 시작한 여성 연극제가 올해로 11회를 맞았습니다. 2013년 한국 여성 극작가전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의 여성 연극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연출가, 극작가, 무대 디자이너, 번역가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을 소개하는 축제의 장으로 확장됐습니다. 기획전, 연출가전, 작가전, 세대 공감전 총 4개의 작품과 부대 행사, 시민 독백 대회가 열리는데요. 개막작은 8월 6일 1세대 여성 극작가인 김자림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 이민선을 시작으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연출가전에서는 독일 시인이자 희곡 작가인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작품을 각색한 사천의 착한 여자가 9월 2일부터 열리는 작가전에서는 연극 당신의 쓰고 쓰니 관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또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드림시어터에서 열리는 세대 공감전에서는 한국극작가협회의 살아남은 자의 이력서가 펼쳐지는데요. 시민과 창작자가 함께 즐기는 축제 여성연극제는 9월 13일까지 서울연극창작센터와 소극장 드림시어터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여성연극인들의 다채로운 무대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화양천 맑은 물 따라 아홉구비 계곡의 물소리 아름다운 곳 화양구곡입니다. 화양구곡은 우암 손시열이 아끼며 머물렀던 은거지였습니다.

의리와 예, 명분 때문에 목숨 건 싸움을 마다한 선비들의 기계는 어디서 오는가? 그 상징적 인물이 우암 송시열입니다.

송시열은 1651년 처음 화양동을 찾은 이래 38년 동안 23번이나 화양동을 들고 나며 세속 정치와 암서제 은거를 반복했습니다.

0: 암서제.
1: 송시열은 이곳을 학문을 닦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본거지로 삼았습니다. 송시열은 주자의 무의구곡을 본떠 이름을 화양구곡이라 하고 아홉 개 절경에 각기 자신의 성리학적 신념을 반영한 이름을 새겨 학문의 깊이를 상징케 하고 있습니다. 한때 제자였던 효종 임금이 죽자 새벽마다 이 바위에 올라 통곡했다 하여 웃궁암이라 불립니다.

우뚝치 솟은 바위가 첩첩이 쌓여 있고 이 바위 아래 비리의 부동이란 명나라 황제의 어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길이가 열 길이나 되는 누운 바위 생김새가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듯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백학이 이곳에 집을 짓고 새끼를 쳤다 하여 이름을 학소대라 하였다 합니다.

시냇가 바위벽 열리어 그 사이 집 한간 지었네. 고요히 앉아 성인의 가르침 받들어 더위 붙잡아 거기 올라 보려네.

송시열이 은거지로 삼자 화양동은 조선 학문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수많은 선비들이 찾아들었습니다. 1688년 그가 화양동을 떠나고 유배 도중 생을 마감합니다.

0: 화양서원은 제자 권상하가 스승인 송시열을 모시고자 지은 사당이자 기호사림의 구심점으로서 사론을 형성하며 조선 후기 사회에 군림하였던 서원이었습니다.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우암 송시열. 당쟁의 최선두에서 서인 세력을 이끌며 평생 귀양사리와 사직을 거듭했습니다.
1: 이게 화양서원인데 우리 우암 송시열 선생의 정신이 깃든 곳입니다. 아름답죠? 응?
0: 우암은 화양 구곡을 경영하면서도 마음속에 품고 있던 수고는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굽이굽이 화양 구곡을 내려온 물이 잠시 숨을 고르고 가다듬는 곳. 운영담에 사람의 발길이 자주 머뭅니다. 자연의 그림자가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0: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아리랑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랑은 지역에 따라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전통과 현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만능 소리꾼 김유리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1: 무소씨 구목이소

0: 네, 소리와 베이스 기타가 만나 더욱 애절했던 이별가를 들어봤습니다. 아, 언제나 들어도 김유리 씨의 성음은 정말로 그 애원성을 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김유리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꾼 김유리입니다.
0: 아, 저희 아지트 오신 걸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너무 반갑네요. 우리 오랜만에.
0: 그러니까요. 네. 또 여기서 이렇게 상봉을 하네요. 네. 오늘 정말로 모습이 약간 청담동 귀부인 같은데.
1: 아, 네. 제가 김준수 씨 만나러 온다고 또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했죠.
0: 몇 시부터 하셨어요?
1: 6시 반에 일어났어요.
0: 세상에. 그런데 저희 아지트를 위해서?
1: 네. 제가 김준수 씨의 아지트는 너무 저한테 특별한 곳이니까 네. 제가 원래 늘 머리를 묶어요. 네. 근데 오늘 처음으로 머리도 한번 풀어보고.
0: 아주 머리에 지금 그 기름기도 잘잘 흐르면서 네. 아주 그 뭐랄까요? 그 머리 뽕이 정말 잔뜩 살아있어요.
1: 오늘 보고 아니면 앞으로 다시는 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0: 그렇기 때문에 또 아지트에 처음 오셨잖아요.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소리꾼 김준수 씨의 아지트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준수 씨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즐겨주세요.
0: 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판소리와 우리 베이스 기타로 이별가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언제나 들어도 이별가는 사실 애절하고 또 슬프기도 네. 하고 또 김유리 씨의 성음에서의 어떤 나오는 애원성이 더한 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곡에 대한 좀 잠깐의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1: 이 곡은 서영도 씨와 제가 오티움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안에 수록된 곡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절통곡이라는 춘향가 중에 이별가로 네. 아주 눈대목이죠. 그쵸. 그 소리를 모티브 삼아가지고 제가 또 가사를 덧대서 쓰기도 하고 또 작곡을 해가지고 서영도 씨와 함께 네. 그렇게 탄생한 곡입니다.
0: 네. 아, 어쨌든 이게 전통과 현대를 또 넘나들고 계시고 우리 전통의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사실 어떤 마음으로 또 하고 계실까요?
1: 어떤 마음이라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고 네. 준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판소리라는 것이 아예 우리의 그 기본이잖아요. 네. 그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고 아직 젊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좋아하는 음악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도전이 생겼을 때 마다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궁금하니까 또 재밌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김유리 씨도 전통 무대 그리고 또 이런 우리의 판소리를 가지고 다양한 창작 활동 그리고 또 음악극 활동도 했었고 네. 또 얼마 전에는 마당놀이에 또 도전하면서 네. 그중에서 홍길동 온다의 홍길동 역을 맡았어요. 네. 사실 이제 역할로 봤을 때는 캐릭터가 이제 남성의 역할인데 뭔가 무대 위에서 작지만 좀 거인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아주 단단했어요. 이 마당놀이의 특성상 관객들과 주고받는 어떤 에너지의 호흡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애드립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즉흥성이 되게 강한 장르긴 한데
1: 그렇죠.
0: 저도 해봤지만 정말 어려운 장르기도 해요. 네. 그걸 한번 해보면서 어떠셨어요?
1: 처음에는 정말 그 말 그대로 마당놀이는 관객분들이랑 막 이렇게 함께 호흡하고 노는 장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네. 관객 입장에서 보면서 늘 재밌었으니까. 근데 막상 그 무대에 서니까 와 정말 이 사방이 객석인데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이게 완전히 관객과 그냥 호흡만 하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굉장히 진지하게 임했다가 네. 또 확 풀어졌다가를 끊임없이 이 두 시간 동안 반복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시작하면서는 아 내가 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이게 남자 역할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좀 좁고 작고 게다가 여자인데 이거를 여자의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남자로서 거기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되게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막상 무대에 올라가고 정말 역시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관객분들과 함께 호흡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연습실에서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졌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공연을 마쳤고 그리고 그 사실 제가 남자의 몸짓을 해야 될 때 그 김준수 씨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0: 제 영상을요?
1: 네. 어사출도 하실 때 손을 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남자라면 좀 이런 식으로 펴지 않을까? 그런 걸 보고 연구를 정말 하기도 했고요. 그런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0: 왜 그런 얘기는 사실 공연 준비하는 동안 한 번도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어요?
1: 사실요. 한번 했는데 네. 잊으셨을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우리가 바쁜 중에 나 너 영상 봤다?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갔을 수 있어요.
0: 제가 이제 김유리 씨의 그 마당놀이의 홍길동 역을 하는 걸 봤었는데 진짜로 많이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무대를 통해서 진짜 저도 많이 같이 함께 공감하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많이 힘들었겠다 싶었던 부분이 이제 와이어 액션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와이어를 타고 내가 어떻게 몸을 가누어야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1: 네.
0: 그런 것들을 어떤 흔들림 없이 수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 막 되게 남성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네. 그런 연기 톤과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홍길동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마마마마마마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1: 네.
0: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1: 갑자기 오늘 이렇게 예쁘다고 하는데
0: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약간 그 맛을 한번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1: 마르카리아 싹티 퉁퉁퉁 사우라. 김준수 씨 때문에 제가 이렇게
0: 약간 해리포터 같았어요. 네. 지금 아, 네. 해리포터
1: 땀나는데 잠깐 들어갔다
0: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한 어떤 연기 톤과 남성적인 그 톤을 무대 위에서 너무 잘 잡아주셨고 그래서 홍길동이었지만 여성이 표현하는 홍길동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는 정말 홍길동처럼 그 캐릭터에 분해서 너무나 잘 소화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잘 이입하면서 그 공연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사실 또 남성 역할을 처음 했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
1: 또 제가 언제 했죠?
0: 우리 학교 다닐 때. 조조 역을 했었잖아. 조조 역.
1: 맞아. 저희가 학교 이 선후배 사이예요. 네. 제가 선배인데
0: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1: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벌써 한 3-4년 넘어 15년 넘었겠다.
0: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고 네. 또 4학년 선배님이셨으니까.
1: 맞아요. 그때 저희가 학교에서 적벽이라는 이제 극을 했었는데 그때 준수 씨가 이제 키도 크고 관우 역할을 맡았고 제가 조조 역할을 맡았어요.
0: 네.
1: 근데 이제 4학년과 1학년이면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는 후배인데 제가 이 관우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준수가 그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4학년 선배를 이러고
0: 그래서 이렇게 눈 내리깔고 이렇게. 네.
1: 그때부터 그랬었죠.
0: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추억도 있고 또 그 또 무대 위에서의 이제 그 홍길동 역을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랬던 그 통화했던 또 기억이 있어요.
1: 네.
0: 김유리 씨가 이렇게 음악극부터 해서 마당놀이 그리고 뭐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소리꾼이기도 한데 또 어쨌든 소리를 가장 잘하고 싶은 또 그런 욕심 있는 소리꾼이기도 해요.
1: 네.
0: 그래서 완창 또한 무대를 계속 꾸준하게 했었는데 뭐 사실 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완창을 하면서 느꼈던 우리의 판소리의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말 그 손에 잡히지가 않고요.
0: 네.
1: 너무나 저는 위대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0: 네.
1: 일단 그 사설의 깊이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안에 정말 웃음과 울음이 공존하는 왜냐면 해악과 풍자로 그 이야기를 녹여내는 이야기의 깊이가 정말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음악적으로도 너무나 어마어마하잖아요.
0: 그렇죠.
1: 창법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신을 쓰면서 소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쉽게 가질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쉽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제가 이토록 애절했을까? 근데 너무 어렵고 너무 잘하고 싶고 또 너무 사랑하고
0: 네.
1: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판소리는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선생님께서도 그러셨는데 판소리는 마력이 있다 그랬어요. 매력이 네. 아니라 이건 정말 한 번 빠지면 한 번 이 맛을 알고 나면 헤어나올 수 없다. 근데 그 맛을 아마 저도 그렇고 준수 씨도 그렇고 우리는 알아버린 거죠.
0: 네.
1: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창을 마치고 나면 진짜 이 갈비뼈 사이사이로 온 장기가 정말 끊어질 듯 아픈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도 또 지나고 나면은 아, 근데 또 이 완창했을 때 그 도파민, 그 희열이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쌓이는 게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아, 또 공부를 해야지. 또 무대에 한번 나를 증명하는 순간을 가져야지. 그런 때가 오면서

0: 완창을 이렇게 몇 번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판소리의 정말로 온전한 멋과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완창 판소리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 판소리의 매력과 그 마력에 푹 빠져드실 겁니다. 긴 서사가 주는 그 힘과 에너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꼭 완창 판소리를 한번 관람하시라고 제가 한번

0: 그냥 나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장모님도 향단이도 춘향이도 이렇게 빌고 빌어서 이렇게 내가 된 거였구나 네. 하면서 만나는 대목인데 이제 거지 형색으로 암행어사니까 그렇게 네. 가죠. 그 대목입니다.
1: 아,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0: 네, 이렇게 김준수의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판소리 국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즐겨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그럼 김유리의 소리로 판소리 춘향가중 어사상봉 대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3: 그때여 사또 춘향 문전에 당도하여 허허 내가 어사온 것이 선영덕으로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정성이 절반이 넘는구나.
4: 제.
3: 허나 내가 이 모양으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상추쌈을 당할 것인즉 잠깐 농을 청할 수밖에 없다 하고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춘향모 깜짝 놀래. 아이고의 향단아, 너 그 아씨 생 목숨이 끊기되어 그러는지 성조조 상에 모두 발동을 허였는가? 바깥에서 온유월 장마에 토다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구나. 너 잠깐 나가봐라. 향단이 총총 나가더니 여보시오, 그 누구를 찾으시오? 오, 너희 마님 잠깐 뵙자고 여쭈어라. 마님, 밖에 어떤 거지 같은 분이 마님을 잠깐 나오시래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경황이 없는디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 수가 있거냐? 너 나가서 마님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 여보시오! 우리 마님이 안에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는디요? 허허, 그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으니 뭐 그렇게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마님, 그 사람이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다고 뭐 그렇게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래요. 아이고, 이 급살 맞으려나. 네가 그 사람더러 따라는 말까지 다 했으니께 그 사람이 갈 리가 있겠냐? 춘향 모친, 형세가 이리 되니 저런 거린들까지도 조롱을 하는가 싶어 홧김에 거린을 쫓으러 한번 나가보는디. 허허 저 거린아
4: 좋다.
3: 물생 호르는 저 거린 알심 없는 저 거린
4: 좋다.
3: 남원 부중의 성매 성내 나수어 문들 못 들었나 내 신수어 불길 허여 문함동녀 딸 하나 금혹같이 길러대어 준 것 넣어두고 명제 경악이 되었는디 무슨 정의 동량 동량 없내어서 가소어서가 허허 늙은이 망령 허허 늙은이가 망령 동량은 못 주나마 박쪽쪽 작게 난격으로 구박 줄무늬 웬일이여 경세 우경 연헌이 자네 보는 지가 오래여 새거 인두백 건이 백 빨이 완연허여 자네 일이 허허 바라닐세 내가 왔네 내가 왔어 허허 자네가 나를 몰라 나라니 누구여 해는 저물어지고 성부지 명부지 언디 내가 자네를 알 수 있나 자네는 성도 없고 이름도 없어 혜성이

0: 내가 알아. 홀치인지 네 알았네. 자네가 자네가 군 목질도 예수하고 하디마디 멋도 있는 동문한 희한양님 아닌가. 아니 그 서방 아니로세. 그러면 자네가 누구야?
1: 얼씨구다.
0: 장무 망령.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 장모 장모라 해도 날 몰라. 장모라니 장모라니 웬 말이야. 남원듬대 오입쟁이들 아니 꼽고동로거대. 내 딸아리를 준양이가 양반 서방을 넣었다고. 공연이 비워허여 내 집 문전을 지내며 인사 한마디는 아니하고 빙글 빙글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예? 장모라면 환장할 줄로 보기실래. 어서 가소. 어서 가.
1: 다 얼씨구다.
0: 장모 망령.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가 나를 모른다고 하니 거주석 명을 일러주지. 서울 삼척동 사는 춘향 서방이 몽룡. 그래도 자네가 날 몰라. 춘향 모친 이 말을 듣고 우르르르 달려들어 사위 목을 부여 안고

0: 청춘 풍미 반가워.
1: 그렇지.
0: 가더니만 여영인 꽃편지 일장이 돈절 기록 계속 거다고 일렀더니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하늘에서 떨어진다 땅에서 붉은 솟았나 하운이 다 기봉터니 구름 속에 쌓여왔나 광풍이 대잦더니 바람결에 날려와 중수는 만사 태기라더니 물이 깊어서 이제 오나 뒷문전이라고 주저를 하며 뒷방이라고 서 안이 들어오고 문 밖에 서서 주저만 하는가 들어가세 들어가세 내 방으로 들어가세
1: 다

0: 네,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장모 상봉 대목을 들어봤는데요. 춘향가의 이몽룡은 알고 보면 이 서울 도련님이죠. 그래서 이 도룡의 소리 중에는 어사장모 망룡이여 이렇게 경기 소리 창법으로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경기 소리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줄 분을 모셨습니다. 민요와 트로트를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신승태 씨가 김준수의 아지트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흥과 멋이 살아있는 신승태 씨의 경기 민요부터 만나보시죠.
1: 아침인지 점심인지 한술밥을

0: 네, 경기민요 창부타령 함께 하셨는데요. 트로트면 트로트, 또 민요면 민요, 못하는 게 없는 가수이자 경기 소리꾼 신승태 씨를 모셔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
1: 안녕하세요.
0: 왔구나.
1: 잘한다.
0: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1: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요? 네. 샵을 갔다 왔습니다. 꽃단장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0: 제 아지트에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이제 놀러 와주셨습니다.
1: 런칭한다고 얘기를 네. 듣고 네. 이 아지트가
0: 조금 무진감이 없잖아 있지만.
1: 아니 근데 처음부터 요 때를 지금 나한테 날짜를 줘가지고 온 거잖아요.
0: 아유 또 근데 또 실제로 사실 지금 너무 전국을 돌아다니시느라 바쁘기도 하시잖아요.
1: 네, 좀 덜 바빠졌어요 이제 조금.
0: 그래서 여유가 생기실 때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아 여유가 없어도 우리 김준수 씨가 부르는데 어디든 나가야죠.
0: 저렇게. 그래서 아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멋지게 창부타령으로 또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1: 지금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오늘 네. 소리꾼으로 이 자리에 와봤습니다.
0: 근데 또 오랜만에 또 형님의 신승태 씨의 창부타령이 너무나 귀해졌어요.
1: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불렀어요. 사실은 창부타령 많이 부르는데 행사에서도 근데 약간 편곡된 걸로 부르고 하다가
0: 또 이렇게
1: 이렇게 전통 한복
0: 한복도
1: 입고
0: 갖추고
1: 우리 또 피리 가야금 장구 이렇게
0: 전통 연주와 함께 예. 이렇게 무대를 본 지가 언제 봤었지?
1: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0: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낯설다 그러니까.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지금도 그냥 트로트 가수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는 거 보고 국악을 할 줄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원래 그러니까. 전통 타악으로 시작해서
1: 맞아요.
0: 또 경기 민요를 또 섭렵하시고
1: 섭렵까지
0: 아,
1: 또
0: 그리고 또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 근데 어쨌든 오늘의 이 모습이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라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1: 저도 사실 하면서 좋았어요.
0: 아, 이런 무대도 같이 함께 맨날 좀 자주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1: 어디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예요? 시켜주면 제가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김준수 씨가 자꾸 불러주세요.
0: 아니, 아지트... 직접 또 만드셔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아지트는 한 번밖에 못 나와요?
0: 아니요. 원하신다면 나오실 수 있는데
1: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와볼까요? 다음 주에
0: 그래서 항상 또 연락하면은 아, 나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항상 그러시지 않으세요?
1: 그러니까요 시간 되는 한 나와보겠습니다.
0: 또 오늘 이렇게 경기민요 창부타령을 들려주셨는데 네. 사실 경기민요를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네. 또 이문쌤을 빼놓을 수 없을
1: 그럼요.
0: 것 같아요.
1: 제가 원래 이제 그 지방에서 학교 다녔어요. 네. 시골이지 사실은 배 타고 이렇게 다니는
0: 속초에
1: 아바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다니다가 근데 거기는 뭔가 노래도 하고 싶고 나는 춤도 추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은데 네.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됐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냥 이 사물놀이반에 들어가서 타악을 시작하게 된 건데 네. 거기에 뭔가 이 소리꾼도 계시고 했었으면 어릴 때 네.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사물놀이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있다가 대학에 왔는데 타악으로 진학을 했죠. 왔는데 네. 막 소리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김미림이라고 앵비에 네. 있어요. 우리 동생, 우리 학교 이제 후배 하나 후배인데 네. 공연을 한대 그래가지고 보러 갔죠.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희문이 형이 이문 씨가 공연을 그 이문 씨 공연이었는데 네. 같이 출연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보고 남자가 그렇게 경기 소리를 하고 막 하는 거를 그때 뭔가 딱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네. 아 너무 부럽다. 나도 네.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끼가 대단하시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어 나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데 몰랐어요. 모르는 사이인데. 뒤풀이를 따라간 거예요 그날. 그래서
0: 또 넉살하면 또 신승태
1: 그때는 더 했죠.
0: 아닙니까?
1: 지금은 좀 나이가 먹어서 조금 내가 조금 얌전해졌는데
0: 그래요?
1: 그때는 에너지가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막
0: 지금보다 더 훨씬
1: 그때는 막 내가 나조차 주체가 안 되는 어떤 에너지 막 그래서 막 갔어요. 그때 근데 희문이 형도 대단해요. 나 노래 좀 배워보고 싶다. 네. 나도 민요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애가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노래방에서 내가 약간 쇼를 해줬거든요. 문 열고 막 밖에 나갔다 막 들어오면서 막 쇼를 막 해주니까 그래 너가 한번 해보자.
0: 그려진다 그려져.
1: 그래서 그때 성남아트센터 같아요. 성남아트센터에 공연이 있으니까 대기실에 놀러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나서 희문이 형이 처음 알려준 노래가 노들강변이에요.
0: 되게 정적인 노래 아닌가? 정적인 소리?
1: 아니죠. 그러니까 노들강변 봄버들 이걸 처음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나 너무 좋다 나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근데 희문이 형 그때 너무 바쁘니까 희문이 형님이 놀러를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저희 선생님 고주랑 선생님을 만난 거죠. 아. 희문이 형 어머니.
0: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기 민요를 놀이처럼 접하면서 재미를 붙였고 또 그걸 통해서 사실 이문 선생님과 같이 함께 싱싱 밴드를 또 결성해서 같이 함께 또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그러면서 해외도 다니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당황으로 이제 정말로 경기 소리꾼으로서 뭔가 활동들을 또 활발하게 이어갔잖아요. 네. 또 그 이후에는 트로트와 또 인연이 돼가지고
1: 맞아요.
0: 또 트로트 가수로서 또 이렇게 뭔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1: 아니 근데 좋아했어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트로트들 좋아했고 원래 노래하는 거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노래 뭐 트로트도 좋아했고 뭐 왜냐면 이제 할머니랑 살았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이 약간 할머니들이 놀이터예요. 네. 우리 집이 다 모이세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다 우리 집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 실향민 마을이다 보니까 혼자 이제 피난 내려와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 혼자 계시니까 뭐예요? 밥 먹고 아침 밥 먹고 할머니 심심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다 모여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화투 치시는 거예요. 네. 뭐 비가 온다 그러면 뭐 전도 해서 드시고 고구마도 쪄서 드시고 하시면서 앉아서 놀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노래를 자꾸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돈돌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0: 어떻게 불러요?
1: 돈 돌라리니 날라리라 돈 돌라리요. 니나니 나니 돈 돌라리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들으면서 컸어요 어릴 때부터.
0: 네네.
1: 그래서 이제 그 민요와 어떤 이 트로트와 옛날 트로트들이 귀에 익어가지고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부르는 것도 자꾸 그런 노래만 불렀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합창대회 나갔는데 네. 이 학교 대표로 나간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0: 네.
1: 얼어붙은 달 그림자 이건데 나도 모르게 얼어붙은 달 그 5학년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럴 정도로
0: 아니, 약간 5학년 때 어떻게 그런 감성의 노래
1: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얼어붙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렀어.
0: 그래서 어릴 지금 때 우리 스타일처럼 했네.
1: 응, 그랬어.
0: 같이 끝이 없어.
1: 맨날 놀리잖아요, 저를. 김준수 씨가 맨날 저를 놀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소리도 안 내고 돈 번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불러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2: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0: 아니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1: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감정으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트로트를 원래 좋아했고 네. 그러다가 그 가이드라는 걸 하게 됐어요.
0: 오.
1: 트로트 가이드 어떻게 우연히 누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와 가이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트로트는 나는 그냥 우리 미녀도 했고 목이 되니까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아니구나 완전 다른 장르구나 싶은 거예요.
0: 그럼 여기서 그 이제 트로트를 접하시고 또 경기민요를 그 전에 했었지만 그 경기민요와 트로트의 어떤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소리로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1: 뭐 얼씨구 절씨구 잦은 방아로 돌려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근데 사실 트로트를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나의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씨구 절씨구 잦은 방아로 돌 이런 뭐 이런 거
0: 약간 뭔가 거 밀당
1: 그렇지 밀당 있어요. 얼씨구 절씨구 잦은
0: 잠깐만, 나 웃음소리가 너무 경박스러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1: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0: 아, 너무 재밌어.
1: 아, 어쨌든 이런 느낌이다. 네. 크게 보면은
0: 네.
1: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그 가이드라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여기 작곡가가 어떤 지정해준 어떤 목을 써야 되는데 자꾸 그때 신유 형님의 노래를 가이드했어요. 처음 한 게 네.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노래인데. 네.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는 자꾸 네. 목이 돌아가는 거 있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는 거. 오르락 내 지금 잘 안 되는데 미녀 목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4시간을 하고 다시는 난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그 트로트를 이제 잊어버리고 살다가 송가인 씨가 나와서 네. 또 확 대 히트를 했잖아요. 네네. 히트 다 히트.
0: 네.
1: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우리 그날 같이 만났을 걸 가인이를 만나는 날에 그래서 가인 송가인 씨가 너 해봐라 왜 안 하냐
0: 해봐라
1: 너 왜 안 하냐 너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신승태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짧게 훑어봐도 국악 타악으로 시작을 해서 경기민요를 접하고 또 경기민요에서 트로트의 장르까지 넓혀갔어요. 정말로 그 길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고 본인의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지금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1: 그럼...
0: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느 한 장 장르에서 갖춰두기에는 신승태란 사람이
1: 아니 근데
0: 주체가 안 된다.
1: 그렇다기보다 네. 제가 약간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해봐야 되는 스타일. 근데 또 해봤다가 아니면 금방금방
0: 더 빨리 갈아치우고
1: 때려치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그런 근데 내가 아 요거 되겠다 싶은 거는 이제 일단 무는 스타일이죠.
0: 아 근데 진짜 저도 무대에서 신승태 씨의 무대를 보고 있었을 때는 그 눈에서 그 빨려 들어가는 어떤 묘한 매력과 힘이 있어요.
1: 그러니까, 제가
0: 그러니까 그런 눈빛으로 거예요. 그런 키와 제스처로 네. 많은 좌중들을 정말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세요.
0: 저도 뭐
1: 김준수 씨도
0: 그렇지만 그래서 신승태 씨의 별명이 붙은 게 어떤 무대 장인이라는 별명도 붙는 것 같은데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신승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또 오늘 이 저희 아지트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오늘 정말

0: 정말 특별해요. 왜냐면은
1: 네.
0: 아, 저희 이제 밴드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제가 이 트로트 가수로 저기 데뷔하기 전에
1: 네.
0: 이제 만들었어요. 그때.
1: 네.
0: 딱 만들어져서 한 번 공연을 하고 트로트를
1: 해체했어. 이제 해체하고
0: 해체라기보다 그냥 바이바이하고
1: 해산.
0: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지트에 이제 섭외가 돼서 아 우리 그때 우리 그 밴드를 한번 다시 소환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5년 만에 재결합.
1: 우리 아지트에서를
0: 네.
1: 위해서 그 5년 만에 다시 재결합을 한 거예요?
0: 네.
1: 와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0: 그러니까 너무 다들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제 까데오에 또 이 기타 우리 이태윤 씨
1: 네네.
0: 오셨고 우리 후맵네의 밴드의 베이스 우리 드럼 이유준 강상훈 이렇게 하셨고 우리 그 이카손 스튜디오 왔다 갔잖아요.
1: 네네네.
0: 거기 대표 고수 이양아 씨.
1: 참 욕심도 많으세요. 근데 또 그렇게 밴드를 결합해도 또 바쁘신 분들을
0: 네.
1: 고르고 골라서.
0: 아, 저 또 굵직굵직 안 하면 또 같이 안 하죠.
1: 아,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무대가 5년 만에 여러분들 진짜 자씨 함께 뭔가 이들이 만나서 꾸미는 무대잖아요.
0: 네.
1: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 곡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몇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0: 두 곡 해야죠 그럼. 아쉽다는데.
1: 역시 안다.
0: 알죠.
1: 그러면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0: 아, 느리게라는 노래와 도세라는 노래 두 개인데요.
1: 네.
0: 이제 느리게는 느리게 타령을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을 그러니까 이 민요의 가사와 어떤 이 상황들을 좀 바꿔봤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느리게라는 느리게 타령의 이 느리게라는 이 단어가 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시간이 와.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은 비슷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사를 좀 바꿔봤어요.
1: 노래도 약간 그러니까 느리게 느리게 하나요?
0: 아니요 아니요 원래 느리게 타령도 느리지 않아가지고 아 네. 조금 이제 리듬은 다르긴 한데
1: 또 이제 뭐 가진 것이 없을처럼 하는 거 아니죠?
0: 아, 그런 거 좀 비슷하게 하는데
1: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0: 네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1: 공력을 다해서
0: 공력을 다해서
1: 배심으로
0: 배심으로 하겠습니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도세라는 네. 곡, 두 번째 곡은요, 탑돌입니다.
1: 네.
0: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인데, 이 노래를 보고, 아, 도세, 도세가 약간 조금 우리가 살짝 돌면 어떨까. 이 세상을 사는데 약간 나사를 하나 빼고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이게, 이 세상이 정말 각박하지만은 않지 않을까. 너무 힘들고 우리가 이런 순간에 살짝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1: 네.
0: 도세. 라는 곡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느리게 도세 두 곡 준비했습니다.
1: 느리게 도세 너무나 궁금한데요. 밴드 이름이 마이바이라고
0: 네,
1: 지었나 봐요.
0: 맞습니다.
1: 이건
0: 마이바이.
1: 또 밴드에 대한 어떤 이름 그 지은 그 이유가 있을까요?
0: 근데 뭔가 다들 이제 아저씨 아줌마가 만났어요. 아저씨 아줌마인데
1: 네.
0: 이게 저희 이제 그 제가 시장민 마을에서 왔다 살았다 그랬잖아요.
1: 네네네.
0: 거기서 이제 아바이 아마이 하시거든요. 이 함경도 이 이북말이에요.
1: 네네.
0: 아저씨한테 아바이 아바이 하고 아줌마한테 아마이 아마이 하는데
1: 아 그래서 마이바이구나.
0: 네 마이 아마이 아바이가 모였다 마이바이 그런 내용.
1: 오 약간 뭔가 근데 나는 사실 그 생각을 못했는데 뭔가 되게 이름이
0: 괜찮죠?
1: 괜찮았어요.
0: 약간 영어 같잖아요.
1: 그게 약간
0: 마이바이 그리고 약간 비싼 차도 생각나고
1: 약간.
0: 근데 그게 아니고 아마이 아바이
1: 되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정겹다.
0: 정겹죠. 정겹은 밴드입니다 저희.
1: 그러면은 신승태와 밴드 마이바이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돌고 돌아 돌아가도 갈 길이면 가게 되고 정신줄만 살짝 놓으면 펼쳤지가 이 아니냐 도세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 노래가 가진 다양한 멋을 함께 느껴봤습니다. 김유리 씨의 깊고 진한 남도 소리, 그리고 또 신승태 씨의 화사한 경기 소리를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음악적 매력을 알고 있으면 우리 소리가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도요, 우리의 음악, 우리의 소리의 다채로운 매력을 많이 전해드릴 텐데요. 다음 주도 본방사수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터질 터질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금수강산의 가을이 왔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완연한 것이 이제 가을이 오고 있구나. 가을이면 천고마비. 우리 임금님은 오늘 또 어떤 맛있는 안상을 드실런지.
1: 엉덩춤이 난다, 엉덩춤이 난다.
0: 어이씨고
1: 전신부 좋아 춤을 추자.
2: 랄랄라
3: 은근님 안녕하세요.
4: 어? 오 피리 양반 왔구만. 아유 얼마 전까지 무더위가 기승

0: 들더니만 아 이제야 좀 선선한 가을이 좀 찾아온 것 같네. 아이고 좋다.
1: 아니 임금님 화보 찍으세요?
0: 어? 어. 아니 그 피디 아마 몰랐지. 가을이 말이야 나의 퍼스널 컬러인 것 같아. 어 나하고 딱 맞아.
1: 근데 임금님 여기 경치가 되게 예쁘네요.
0: 어 여기 참 이쁘지. 어 여기 보게. 여기가 이 곡교천 은행나무 길이라고 해서 이 11월에는 여기 그냥 은행나무가 착 어 근데 지금은 이거 보게 여기 코스모스들 쫙 펴가지고 말이야 꽃들이 어? 얼마나 예쁜가. 아이고 여기 이렇게 예쁜 애가 있는지 나도 몰랐네.
1: 좀 낭만이 있으시네요.
0: 아 그럼 내가 먹는 것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어 다재다능하다니까.
1: 이제 자연도 사랑하시니까 맛도 사랑하시죠.
0: 어 맛. 어 그렇지. 잠깐만 내가 퀴즈 하나 낼게. 내가 여기 저 곡교천이라 그랬는데 예? 천에 나는 그 맛나는 음식이 뭐가 있겠는가. 천.
1: 개구리요?
0: 개구리? 아, 어허? 개구리라니. 어? 임금이 개구리를 먹는 거 봤는가? 어? 그 수령하는 애들 있잖아. 개구리 말고.
1: 물고기요?
0: 그렇지. 민물고기. 민물에 나는 민물고기. 오늘 사실은 예, 여기 아산에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게 있네. 뭐냐? 맛있는 요리. 어죽이라네. 어죽. 어죽, 어죽. 어, 자. 냄새 나는 것 같아. 저쪽인 것 같다. 가봅시다.
2: 혹시 퍼스널 컬러가 뭔지는 아시는 거죠?
0: 아유,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무시를 해 그냥. 어? 퍼스널, 어? 퍼스널, 개인적인 어? 컬러, 색깔, 그 개인적인 색깔, 어? 그 사람의 색깔을 나타낸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닌가?
2: 가을은 색깔이 아니잖아요.
0: 아니 가을에 그 색깔 향취 등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냥. 아이고 대충 적당히 얘기하면 알아들으면 안 되나? 어 굳이 그렇고 꼬치꼬치 다 따지네 진짜. 어우 진짜. 어디 보자. 오오오오 여기로구나. 어? 사람이 없나?

0: 오죽을 먹으러 왔으니까 오죽을 하나 시키고 국물 빠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매운탕 하나 시키면 되겠다. 매운탕. 그리고 진짜 여기 새우 튀김이라. 후식으로 튀김 하나 먹으면 되겠네. 사장님.
1: 예.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죽이 맛있다 그래서 왔다. 아 예. 잠깐만 그 오죽 하나 주시고요.
1: 예예. 예.
0: 또 매운탕 하나 주시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튀김 하나 주십시오.
1: 아 저희 그 네. 새우 튀김도 있고 미꾸라지 튀김도 있는데 어떻게 드릴까요?
0: 아 미꾸라지가 튀김이었었구나. 네. 그러면 둘 다 주세요.
1: 예. 예. 준비하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0: 예. 야 오죽이랑 튀김 먹고 튀김으로 이 가시면 싹. 기대된다.
2: 예로부터 오죽이라 하면 뱃사람들의 기운을 북돋고 간마을 사람들의 정열이 여운 음식이라 민물고기를 푹 삶은 고소한 국물에 밥, 마늘, 고춧가루를 더하고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소면과 밥을 넣어주니 죽이랑 궁금해야지. 그 정성이 어디 가랴. 잘 저어주며 끓이고 이름은 들어봤는가? 민물 새우. 국물이 시원해지지. 향긋한 깻잎을 더해 냄새부터 맛있겠구나. 한 그릇 가득 정성 가득 담아내고 나면 이것이 바로 간마을 사람들의 보양식. 영양이 듬뿍한 오죽이 올시다.
0: 오 나다.
1: 오죽 맛드리겠습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야. 맛있겠네요. 아, 사장님, 근데요.
1: 예, 예.
0: 저 오죽 뭘로 만드신 건가요?
1: 저희 붕어랑 맥이랑 6시간 동안 과가지고.
0: 아, 붕어 맥이?
1: 예, 예.
0: 오,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1: 예.
0: 예. 와. 이야. 오, 향긋하고 칼칼하고.
3: 응? 이게 재료와 다르기도 한가요? 오죽의 재료가?
0: 지역마다 나는 생선 종류도 다르니까 그게 좀 다르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생선을 쓰시는지 그걸 물어봤던 것이지. 그리고 동의보감에서도 어죽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니까. 뭐예요?
3: 그 드라마에 보면
0: 뭐야 이게. 야 품이 떨어지게.
3: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쓰던데.
0: 아니 이거 그 저 사대부 양반들이 집에서 수면 모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책 읽을 때 이제 그래서 보면 훈장님들이 이거 쓰시잖아.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아유 나 익성관을 가져와야지 이 미종한테.
3: 코너 속의 코너를 위해서.
0: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코너 속의 코너 미종의 동의보감. 동의보감에는 어죽에 대해서 이제 어죽 자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붕어나 뭐 이제 민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어, 미간평, 무독이라 해가지고 자어는 붕어, 미간평 맛이 달고 성질이 평하다. 그 무독 독이 없다. 또 보중익기라고 해서 중초를 보하고 익기 기운을 돋운다. 그 다음에 이소수종 해가지고 부종을 가라앉혀준다. 그러니까 해독, 독을 풀어준다. 그리고 주부인유즉소라고 하여서 부인들이 산후에 젖이 잘 안 나오거나 급두창무출 하여서 이제 천연두가 있을 때 호전이 안 될 때 그럴 때 효과가 있다. 즉 어죽은 그만큼 이제 기를 보호하고 건강을 챙기는데 아주 좋은 음식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종의 동의보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맛있겠구나.
0: 깻가루도 들어가고 살짝 살짝 뿌린 거 같고 깻잎이 들어갔구나. 이야 잠깐만 이거 어죽은 겉에서 볼 때 별로 안 뜨거워 보인다고 후루룩 먹었단 큰일 납니다. 이걸 이렇게 휘저어보면 이거 봐 김 올라오는 거 봐. 이거 봐 이 밑에 이렇게 김이 쭉쭉 올라오거든. 호호 불어서 먹어야 돼. 어우 국물부터 좀 먹어보자.
2: 맛있구나!
0: 아우야, 오, 야, 오 잠깐만, 이 깻잎인 것 같은데, 응? 야 이거 깻잎이 씹히니까 깻잎 향이, 아우 향긋해, 야, 어 이건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먹기는 먹지만 충청도 지역이 참 어죽을 즐기는 지역이에요. 충청도 지역이 어죽을 먹는 특이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충청도 사람들은 어죽을 이렇게 소면을 넣어서 먹습니다. 소면, 김을 넣은 거. 소면을 넣어서 먹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 어죽을 먹을 때 보통 이제 그냥 어죽으로 끓여서 죽처럼 먹는다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은 이렇게 소면을 넣어서 조금 면에 씹히는 맛을 좀 첨가해서 먹는다? 어우, 진짜 국물 맛이 깊으면서 죽인데 막 그렇게 걸쭉하지 않아요. 맑아. 6시간 동안 끓이셔가지고 비린향 잡내가 전혀 없어요. 맛은 깊고 또 살짝 기분이 좋은 게 제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칼칼한 맛이 살짝 납니다. 자, 원래 본연의 맛을 먹었으니까 이제 좀 더 고소한 맛을 입혀봅시다. 김치가루 쭉 넣어서 원래 이게 매운탕에도 추어탕 같은 거에도 들깨가루 많이 넣잖아. 산초랑 들깨가 듬뿍 들어갔으니까 좀 더 고소한 향이 날 거야.
2: 맛있구나.
0: 잠깐만, 새우도 들어갔는데? 이야. 우와.
2: 보면 시원함이 나기라 소면 위에 빨아 올려 육수와 함께 입안 가득 들기름 양 솔솔 참기름 통통 후수함에 맛도 춤추네. 이것이 바로 아산 어종. 든든하게 어여 한 그릇 해봅시다.
0: 신기하네.

0: 아, 이거 먹다 보니까 왜 이렇게 든든하지? 어? 어. 아니, 더 먹어야 되는데?
1: 네? 벌써 배부르시다고요?
0: 어? 아니, 배부른 건 아니고 아니, 더 먹을 수 있죠. 근데 야, 이거 뭔가 속이 든든한 느낌. 응?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칼칼하니 그 맛이 나지? 잠깐만. 비법을 한번 물어보고야겠어. 갔다 올게요.
2: 얼쑤!
3: 실례합니다.
1: 예.
3: 아, 사장님.
0: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일하시는데 바쁘신데.
1: 네.
0: 아, 오줌 먹어보신. 네. 깜짝 놀라가지고요.
1: 아, 예.
0: 야, 오줌이 어쩜 이렇게 맛있습니까?
1: 아, 감사합니다.
0: 아니, 제가 너무 궁금한 게.
1: 네네.
0: 아니, 이쪽에서 저 장사를, 어죽집 장사를 오래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젊어 보이셔가지고.
1: 아, 예, 예,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네. 작은 어머니가 오랫동안 장사를 하셔서 제가 이제 물려받았습니다.
0: 그럼 거의 뭐 어죽 가문이네요.
1: 네.
0: 어죽계 로얄 패밀리신가요? 예. 아, 요게 그 어죽 육수예요?
1: 예. 오. 이게 붕어랑 맥이랑 6시간 동안 구워서요.
0: 아.
1: 살만 걸러서. 예.
0: 아. 어머, 잠깐. 물고기 그 향이 나네요. 그 고운 그 깊은 그 오랄 끓인.
1: 예, 맞습니다.
0: 예. 잠깐, 그 육수 이거. 근데 혹시 살짝.
1: 아무 와. 맛도 안 나고.
0: 아, 그래요? 네. 조금만 먹어봐도. 예? 예, 상상. 국물, 뭐?
1: 네, 비린맛이 전혀 없죠.
0: 비린맛 전혀 없고요. 예, 육수라고 하긴 그냥 맑은 맛인데?
1: 예, 맞습니다. 맹물하고 맛이 비슷할 것 같아요.
0: 와, 너무 신기한데? 분명히 향을 맡았을 땐
1: 네.
0: 그 생선국물 향이 났거든요?
1: 맞습니다.
0: 근데 먹었는데 맑은 맛이네. 어떻게 이렇게 되지? 와, 그렇구나.
1: 네.
0: 아니, 정말 이게 신기한 게
1: 네.
0: 물고기를 다루는 건 아무래도 이제 비린내를 잡는 게 제일 예. 어렵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그 비린내를 네. 어떻게 잡으시나요?
1: 저희는 네. 일단은 민물고기 손질부터요. 다른 가게랑 좀 차별화가 돼 있고요.
0: 네네.
1: 그리고 요 소스 중에서도 비법 가루로. 예.
0: 가루?
1: 예, 예.
0: 비법 가루요?
1: 예, 비법 가루가 따로 있습니다.
0: 와, 이게 비법인 건가요?
1: 예. 여러 가지를 감미해가지고 만든 가루.
0: 야, 비법을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비법 가루가 여기 있었습니다. 무엄하구나. 비법을 알려다오. 아, 이게 비법 가루예요?
1: 예.
0: 한번 조금만 이렇게 주시면.
1: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예.
0: 잠깐만. 아니, 요거 가루 한 덩이 먹었다고 느끼기엔 입안이 꽉 차는데요? 제가 어지간하면 맛보면 대충 맛을 아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비법인 거죠?
1: 예.
0: 어, 비법 가루. 이야, 정말 신기하대. 아니, 가루 요만큼 입에 들어갔는데 만약 갑자기 입안에 맛과 향이 확 퍼지는데 아, 이거 아, 알지만 말을 해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아, 가게에 우리 사장님의 비법을 지켜드려야 되는데.
4: 모르시는 거 같아요.
0: 아니야, 알아. 전 알아. 아는데 우리 사장님하고 아까 약속을 했거든. 절대 발설하지 않기로. 잠깐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어죽 먹고 다음 나올 게 뭐죠?
1: 아, 저희 새우매운탕에 나가.
0: 아, 매운탕?
1: 네네.
0: 예. 그러면 빨리 저 가서 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예, 금방 예. 네, 그래서 갖다 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네, 감사합니다.
5: 국물의 시원함의 왕! 그것은 바로 민물 새우란다. 정성 가득한 육수의 비법 칸, 그리고 민물 새우까지. 신선한 채소까지 더해 한 소끔 끓여내고. 이것이 맛을 더해주는 특급 비법. 직접 반죽한 수제비를 하나하나 국물에 넣어주면 시원한 매운탕과 쫄깃한 수제비까지. 이것이 바로 금상첨화 아니겠소? 아산 어죽을 잇는 마성의 얼큰이 민물 새우 매운탕이 올시다.
1: 새우매운탕 나왔습니다.
0: 아, 예예예. 예. 아유, 제가 잘합니다, 이런 거.
2: 맛있겠구나.
0: 선생님, 근데 매운탕 어떻게 먹어야 돼요?
1: 예, 다 익혀서 조리해서 나온 건데요.
0: 네.
1: 끓이면서 드시면은 더 네. 점점 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국물이 진해진다 이런
1: 말씀이죠? 예, 예, 그렇죠?
0: 알겠습니다.
1: 맛있게 예. 드세요.
0: 예. 네. 야, 또 어죽하고 또 다르네 이거. 어우, 이 민물새우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간 거야? 어? 오, 야. 야, 민물 새우가 많이 들어가지고 국물이 그냥 아주 그냥 응? 시원한 민물 새우라니 그냥 어우 국물이 시원해. 아우 역시 아 시원하구나. 눈에 안 사는 시원하다는 표현 이게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뜨거운 응? 국물을 마시니 마음이 시원해진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민족 아니겠나, 우리 민족. 이제 좀 떠서 먹어보자.
5: 아이고!
0: 우와! 이야, 여기는 수제비가 어?
5: 아주 얇게, 얇게
0: 펴서 만든 수제비네. 스타일이 왜 수제비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야, 요게 육즙이 빨리 배서 어, 매운탕 같은 데는 잘 어울리죠. 수제비가 너무 두꺼우면 국물이 안쪽에 안 배거든. 그런 맛이 없어요.
6: 그렇지.
0: 역시. 전체적으로 매운탕 국물이 잘 됐어. 정말. 새우도 얹어서 먹어봐야지. 아우, 새우가 터지면서 국물 향이 더 확 올라온다. 아우. 사장님.
1: 예.
0: 혹시 공깃밥은 없나요?
1: 예, 밥 드리겠습니다. 예.
6: 그렇지.
0: 아쉽고. 매부탕인데 밥이 없으니까.
5: 숟가락 푹 떠서 국물 한 모금 시원하게. 입안 가득 수제비도 척척 넣고 씹는 맛과 국물 맛을 동시에 즐기네. 아이고 배도 마음도 흡족하구나. 국물 끝까지 싹싹 피우고 수제비와 새우 마지막 한 점까지 민물 새우 매운탕 속이 다 시원하구나.
7: 오늘 말씀 들어보니 어. 유독 아산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0: 아, 아산. 아산이 사실은 내가 이제 뭔가 이제 마음과 몸이 허할 때 어, 몸의 좀 기력을 보하려고 어, 많이 찾아오는 곳이지. 아산에 오면은 내가 그 온천 욕하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요. 이 조선 시대 때도 보면 뭐 이제 뭐 세종대왕도 그렇고 세조, 현종, 뭐 숙종, 명종, 명정조 때도 그렇고 다 여기다가 운궁을 지어가지고 어, 몸을 보호하고 휴양하러 많이 들어왔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좀 먹고 온천에 딱 들어가시면 안에도 따뜻하고 몸도 아주 그냥 온천 물 속에서 따뜻하고 너무 좋았었지.
5: 깨끗하게 손질한 오동통한 미꾸라지 핏법 한 죽에 퐁당퐁당 옷을 입네. 이것은 민물 새우. 깔끔하고 바삭한 튀김을 위해 전분홍만 살짝 익는구나.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이 소리. 아, 군침이 절로 나네. 아이고, 들리오 이 바삭한 소리. 씹을수록 고소한 두 가지. 미꾸라지와 민물 새우 튀김 납시오. 바삭한 옷을 입어 더 고소해진 미꾸라지 튀김과 고소하라면 둘째가 서러운 민물 새우 튀김까지. 아, 군침이 절로 도는구려.
8: 끝나드릴게요.
0: 정리하고. 네. 갑니다.
6: 우와. 맛있겠구나.
1: 네, 미꾸라지 튀김은 간장 찍어 주시면 됩니다.
0: 네네네. 네,
1: 맛있게 드세요.
0: 감사합니다. 네. 이야.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디저트 후식.
7: 맥주 튀김이 디저트예요.
0: 아 그럼 지금 이 구석에 지금 그럼 뭐 매운탕이 디저트야 어죽이 디저트야 얘가 디저트지.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오늘 먹으면서 계속 얘기했던 야 민물새우. 야 얘가 또 이렇게 맛있게 튀겨놓으면요 그냥 맥주 예 맛있게 튀겨놓으면요 참 맛있거든요. 탄산 들어간 거 생각나네. 먹어보겠습니다.
5: 맛있구나!
9: 너무 맛있잖아.
0: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핑거푸드 아니겠습니까? 핑거푸드. 핑거푸드.

0: 진짜 먹구나.
1: 젓가락으로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저도 먹을 줄 몰라요. 핑거푸드는 손가락으로 먹어야 핑거푸드지. 핑거, 손가락, 푸드, 음식. 손가락으로 음식을 먹는다. 핑거푸드. 무식해가지고 갑자기 얘기를 못하겠어.

0: 어? 뭐하다? 응? 아무리 저 먹고 싶으려더니 응? 이놈의 술에 쿠스쿠스 짜다니.
1: 핑거푸드라길래 저희도 손을 한번 써봤습니다.
0: 아, 핑거푸드라서? 아, 아무리 그래도 여기 미물새우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거 가져가요.
1: 아까 한 입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맛있는 거 혼자 드셨어요?
0: 이 사람들이 말이야, 어? 정말 무례하고 아주 괘씸하다니까. 어? 아니 어떻게 임금의 상에다가 손을 댈 생각을 하나? 내가 나한테 달라 그래야지. 어? 진짜 그 옛날 같았으면 진짜 그냥 대역죄인으로 그냥 어? 사약을 받든가 뭐 진짜 곤장을 맞았어야 했는데. 어? 근데 이제 이번 한 번만 봐주겠어. 어? 알았지?
2: 오늘 이 아산의 먹거리 하나하나가 입안의 즐거움이 가득하구나. 도무지 손을 멈출 수 없는 고소한 미꾸라지와 민물새우 튀김에 10년 묵은 체진도 내려갈 듯한 시원한 새우 매운탕과 오죽! 아산에서 든든하고 즐거운 한상. 오늘 또 역시 맛있구나!
0: 오늘도 한상 푸짐하게 잘 먹었구나. 맛있구나. 갈비 짱 맛있겠죠.
3: 아.
4: 우리 인생 똑같지요.
0: 어, 갈비에 연회가 열렸던. 맛있구나.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울려 울려 어헛가 둘이 사냥 나갔다. 야 둘이 사냥을 나간다.
1: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억스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거.
2: 사랑.
0: 아,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못 하겠어.
0: 누가 마취 좀 사주세요.

0: 축하합니다.
1: 특히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번거로움은 빼고 행정효율은 더하고
4: 국가징수업무에 일어나
5: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6: 국가행정의 혁신
7: 국세회 수입 통합징수
8: 와 이거 진짜야?
9: 에이 설마 AI겠지?
8: 오 AI로 만든 거네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알까기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셨는지요? 알까기 대명사, 알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최양락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최사범님, 알까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기려고 하기보다 지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바둑계에서도 뭐 그런 사례가 있나요?
0: 뭐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최고의 국수죠. 이창호 구단, 일명 돌부처,
1: 네.
0: 강태공 타법.
1: 네.
0: 2004년이었을 거예요. 상하이 대첩에서 단기 필마로
1: 네?
0: 그 마카가드라 중국과 일본 선수들을 상대를 5연승을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강태공 타법. 낚시하듯 기다린다.
1: 기다린다.
0: 결코 서두르지 않는.
1: 아.
0: 예, 알까기에서는 서두름은 금물입니다.
1: 아, 그러면 서두르지 말아라. 네,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0: 자, 국악의 네. 날 재정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 오늘의 대국자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대국실입니다. 오늘 대국자분들도 실력 만만치 않아요.
1: 네.
0: 소개해드리죠. 먼저 개그계의 재주꾼이자 사업가.
1: 오.
0: 대단하신 분입니다.
1: 네.
0: 김태균 7단입니다.
1: 아.
0: 1972년생이에요.
1: 네.
0: 아, 벌써 50대가 됐군요.
1: 와, 네. 벌써요? 와.
0: 네? 이 1994년 MBC 공채 개그맨입니다. 개그맨 오디션에서 만수야! 뭐, 최조봉 씨.
1: 네, 네, 네.
0: 성대모사로 합격을 했습니다.
1: 네.
0: 그 유명하다는 서울예대. 네, 방송경영학과 졸업을 했고, 경희사이버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이제 학사 졸업까지 해요.
1: 네.
0: 이름에 이제 태균, 균이 네.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칭이 전 국민의 유산균이라고. 유산균.
1: 네.
0: 좋은 균이지요.
1: 네, 좋은 균.
0: 그러나
1: 네.
0: 이제 무종균, 대장균, 얘네들은 재수 없는
1: 네.
0: 에이, 상대 못할 균들이고 네. 유산균은 좋습니다.
1: 네. 또 오키 목소리를 잘 내기로 유명한데요.
0: 네.
2: 아저씨.
1: 오키 목소리를 잘 내기로 유명한데요.
0: 네.
2: 아저씨. 아저씨 달걀 좋아해?
0: 네. 좋았어요. 네.
1: 네.
2: 아저씨 달걀 좋아해?

0: 네. 네. 좋았어요. 네. 네.
1: 2012년 SBS 연예대상 라디오 DJ 부문 대상과 네, 또 2023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고 네. 현재는 2시 탈출 컬투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개인적으로 아, 목소리가 네. 어떻게 저렇게 맞아요. 멋진 음성을 맞아요. 가질 수 있나. 네. 처음 죽었다 했는데 그런 목소리 안 나와. 이렇게 말했죠. 네. 네? 그 목소리 안 나와. 이렇게 말했죠. 네. 자, 하여튼 22년, 24년 네. 자신의 이름을 걸고 김태균 씨요 전국 투어가 있습니다. 반응 폭발적이었어요. 올해에도 6월이죠. 28일, 29일, 2학년간 서울에서 네.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
1: 와, 기대되네요. 네, 이에 맞서는 대국자는 국악계의 소리꾼이죠. 이봉근 6단입니다.
0: 네. 1983년 남원 출생, 춘향이 고향.
1: 네, 예?
0: 그 헌예종 전통예술원 음악과 졸업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고려대학교 응용언어문화학 문화콘텐츠 석사 공부하는 소리꾼 제주꾼입니다. 네. 2010년 앙상블 신하위 정규앨범 영혼을 위한 카덴자 데뷔했습니다. 네. 그리고 23년 전에 광대 소리꾼에서 주연

0: 수상으로는 2003 제19회 동아 국악 콩쿠르 판소리 금상.
1: 금상. 와. 네.
0: 201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1: 표창 받을 만하지요. 예.
0: 2020 제28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영화 남자 신인상. 네. 2021 제26회 춘사 국제영화제에서 광대 소리꾼 감독판으로 신인 나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 또 소리면 소리 연기면 연기.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또 헤어스타일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0: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1: 네. 근데 또 어울려요.
0: 네, 더군다나. 맞아요.
1: 또 닮은 꼴로는 탤런트 그 최수종 씨.
0: 오, 있어요.
1: 어떤 때 네. 보면 최수종 같아요.
0: 네.
1: 잘 보세요?
0: 네.
1: 네. 눈 좀 똑바로 떠보세요. 네네. 오, 근데 네. 최수종 느낌이 나오죠? 또 김남길 냄새가 납니다.
0: 오, 네, 있어요.
1: 예. 네. 어떤 때 또 개그맨 황재성.
0: 네, 있어요.
1: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 카메라 각도나 깊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네. 야, 그렇다면 네. 상대 대국자 김태균 실단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네 사람을 상대하는 기분. 나는 혼자인데 저쪽은 네 명이야? 네?
0: 네.
1: 오, 이거 잘 이용하면은 유리할 것 같기도 네. 하고 말이죠. 잘 방어해야 되겠죠. 김태균 출전 이쪽에서는. 네. 네.
0: 자,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1: 네.
0: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 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승자에게는 네. 두 대국자분과 저희 사인이 있는 바둑판을 선물로 드립니다.
1: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 일단 인사해 주시고요.
0: 네.
1: 자, 인사. 네. 자, 그리고 포석 8알입니다.
0: 네.
1: 포석해 주시죠. 그리고 자기 오른손잡이면 오른편에 왼손잡이면 왼쪽에 아. 포석을 많이 하는 것도
0: 네.
1: 덕이 되겠지요.
0: 엄청 신중하게 네. 놓고 계시네요.
1: 또 이봉근 육단은 터무니없이 빨리 와가지고
0: 네.
1: 너무 일찍 와가지고 3시간 반 전에 와서 네. 당황을 시킨 네. 드디어 부채!
0: 오.
1: 부채 다 아, 저 부채 잘 보면
0: 네.
1: 글이 써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아버님이 서해 가십니다. 네.
0: 직접?
1: 아버님이
0: 네.
1: 만드신 부채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포석 끝났습니다. 자, 1차전 이봉근 6단 흑선으로 성공 시작됩니다.
0: 네.
1: 자, 이봉근 6단 공격해 주시죠. 왼손으로?
0: 왼손잡이신가?
1: 왼손잡이인가요? 왼손잡이인 것 같습니다. 와.
0: 괜찮습니다.
1: 오. 자. 과연? 그 붙어 있는데 말이죠. 저게 네.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저렇게 붙이면 네. 공격하기가 그 보석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태균
0: 네.
1: 일단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보석을 했는지
0: 네.
1: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죠. 차라리 그건 애매하면
0: 네.
1: 일단 중앙으로 가서

0: 아쉽습니다. 네. 초기에 성공했으면 기선제압 네. 충분히 됐을 텐데 맞아요. 말이지요.
1: 아직 초반이라서. 네. 자.
0: 네. 오. 이봉군. 이런 실수가. 네. 왜냐면 이봉군 육단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오른손이 불편할 거예요.
1: 네.
0: 이야. 힘 안 들이고. 네. 네. 이게 왜 떡이냐. 네, 처지했습니다.
1: 아, 아직 괜찮습니다.
0: 뭐 이제 시작입니다. 정도는. 이제 하나입니다.
1: 네.
0: 네. 자, 몰려 있어요. 지금 다, 네. 네. 이 좁혀 있는 상황에서.
1: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0: 1타 2득도 나오고 말이죠. 한 방에 막 두세 알 이럴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공격하면.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공격하면 1타 2득 가능합니다. 지알만 죽었네요. 네? 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1: 네, 안타까워.
0: 좋은 찬스였는데.
1: 네,
0: 그러니까 찬스였을 때도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1: 신중하게.
0: 신중하게.
1: 네.
0: 다시 한번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네. 자, 그러면 네. 턱걸이에 지금 걸려있는 네. 흙 일단 저기 간당간당 하는데
1: 네.
0: 그거를 버리고
1: 네.
0: 역시 본인의 정기가 될 수도 있고 왼손.
1: 네.
0: 왼손으로 이건 3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연습을 수백 판을 했는데 뭔 연습을 했다는 건지 참 3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연습을 수백 판을 했는데 뭔 연습을 했다는 건지 참 해설자인 제가 민망할 정도로
1: 그냥 천천히 오셨어도 됐을 것 같아요.
0: 오히려 좀 전에 도착한 네? 근데 그 7탄 잘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1: 그래도 우리 이제 네. 이봉근 6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광대 소리꾼에서 주연을 또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연기 실력파예요.
1: 네.
0: 그것도 당당히 오디션을 통과해서 네. 오디션장에서 노래로 심사위원들 기선제압하려고 했어요.
1: 네, 네.
0: 근데 야, 노래 말고 연기부터 해보라고
1: 네.
0: 김됐다고 그래요.
1: 아.
0: 하니까 그 어설픈 연기 속에서 뭐 한 거예요. 근데 네. 감독님이 우와 천재다. 학교에 눈빛을 봤어.
1: 우와.
0: 그리고 캐스트. 야 이게 운명이지요. 결국 주인 찾아가는 거예요.
1: 네.
0: 네 각도를 여기저기서 심각하게 거의 눕다시피 해서 네. 김태균 7단. 자 그거 좋습니다. 그 한알.
1: 네.
0: 네 중앙으로. 예 그거는 진짜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아니면 저알. 이건 뭐 들 것 같아요. 눈 감고도.
1: 아,
0: 좋은 찬스가 왔었는데
1: 조금 약했어요.
0: 약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왼손 그래요. 중앙우에. 아이고.
1: 조금.
0: 예, 참 연습했을 때는 저 네. 진짜 연습에 반만 돼도 실전에
1: 네. 아직 초반이라 아직 안 풀렸나 봐요.
0: 네.
1: 네. 그 김태균 7단은 한때 별거의 로망이 있어서 부인이 실제로 다 했네요, 두 달간 진짜. 해외로 나가 별거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0: 보게 겨운 거지. 그게 없어서 별거로 로망 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결혼도 제가 선배고 선배 아니겠습니까? 네.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를 먹고 삽니다.
1: 많이
0: 잔소리는
1: 드셨죠?
0: 영양제다.
1: 네. 오늘도 영양제 드시고 오셨나요?
0: 그러면요.
1: 네. 실제로 아내 없던 두 달이 네. 인생에서 제일 우울했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없을 때 그 진가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껌딱지. 김태균 7단은 부인이 임신했을 때 태교가 즐겁다 선물세트라는
1: 네.
0: 태교 일기까지 써서 책을 냈지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1: 너무 멋있어요.
0: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태교 일기를 못 쓸 것 같아요. 소주 일기라든가
1: 네.
0: 주사 일기
1: 네.
0: 뭐 이런 거 주사 일기 같은 경우는 뭐 시리즈로 3편까지 나와도
1: 네.
0: 무궁무진하니까.
1: 네.
0: 뭐 하여튼
1: 네.
0: 2021년에는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라는 이 강박 탈출 에세이도
1: 멋있으시다.
0: 진짜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개작가예요.
1: 네.
0: 개그맨이자 작가.
1: 좋은 뜻이잖아요. 좋은
0: 네.
1: 뜻. 네.
0: 하여튼
1: 네.
0: 그거 좋아요.
1: 오.
0: 그거 좋습니다.
1: 네.
0: 역시 프로답습니다.
1: 네.
0: 네. 그렇습니다.
1: 한 번에 여러 개를.
0: 네 알을 노리는 거예요.
1: 네.
0: 예, 뭐 과욕 같습니다만은
1: 네.
0: 지금까지 실력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0: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욕을 안 됩니다.
1: 아 진짜.
0: 한 알만이라도 차근차근. 지금 불리한 건 아니잖아요. 아,
1: 네.
0: 아. 뭐 역절 노리는 것도 아니고.
1: 이렇게 해서 지금 똑같아졌어요. 네,
0: 그렇습니다.
1: 네. 이봉근 육단은 아버님이 어떤 책에서 보셨는지 소리꾼을 만들기 위해 무덤가로 데려가서 소리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0: 아 그게 네. 박세리 선수 네. 아버님이 그랬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어렸을 때 네, 탐욕 훈련.
1: 네. 근데 또 새벽에 홀로 무덤가에서 노래 연습하다가 졸리면 직접 파서 만든 토굴에서 자기도 했대요.
0: 어,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강심장을 만들겠다라고 아버님의 의지. 네. 그런데. 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네. 쳐요.
1: 네.
0: 근데 이제 어두울 때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는 행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듣는 사람은 얼마나 손도 듣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무덤 옆에서 히히히 막 그러고 어 뭐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랬거나 저랬거나 알까기는 계속되고 말이죠. 아, 그 좋은 찬스를 못 살리네요. 지금 아직까지 두 선수 프로다운 순에 안 나왔어요.
1: 네.
0: 뭔가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1: 맞아요.
0: 아, 그거로 그렇습니다. 네, 그 한 점. 네, 어딜 들어와?
1: 과연?
0: 이걸 처리하겠다. 네, 네. 좋습니다.
1: 신중하게. 와, 이렇게 되기도 참 쉽지 않은데.
0: 참.
1: 계속.
0: 더럽게 못 하네요, 네.
1: 아니, 사실, 분명 시작 전에는 두 분 다 잘하실 것 같다.
0: 그러니까, 네.
1: 아, 했는데.
0: 감각 있고, 센스가 있고, 네. 잘 갈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네요.
1: 아, 네.
0: 그러나, 이제 뭐다 나올 때가 됐습니다.
1: 네, 네.
0: 네. 네. 어? 안 돼요, 안 돼요.
1: 아, 뭔가 강하게 할 것 같았는데. 네.
0: 자, 과연! 이번에는 성공하는 김태균 집단! 네, 포기합니다.
1: 드디어,
0: 네, 드디어 한 컷 했습니다. 이래도 동점이네요.
1: 아, 동점이에요.
0: 네, 사이좋게. 네.
1: 어?
0: 동점이네요.
1: 아, 동점이에요.
0: 네, 사이좋게. 네.
1: 어?
0: 이게 뭐예요? 지금 사태 파악을 해야지요.
1: 오늘 부채를 많이 보네요.
0: 네. 네. 아, 참 어이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어요.
1: 아.
0: 네. 아.
1: 아쉽습니다.
0: 어, 아, 그거 두 알로?
1: 네.
0: 조심해야 됩니다.
1: 뭐야?
0: 아유, 저런 손해보는 장사. 네. 상대 알 하나에 본인 두 알 그 무슨 생각으로 알을 까나요? 네? 두 분 다 이 배우만큼 배웠고 학부열도 있고 아니, 책도 냈고
1: 약간,
0: 네? 알아주는 기사들이 있는데
1: 약간 오늘
0: 지금 까는 거 보면은 무슨 바보들의 행진인가요?
1: 네? 무단호가 못하나 대결인 것 같아요.
0: 네.
1: 아.
0: 와. 네. 안타깝습니다.
1: 네.
0: 그래도 또 동점이에요. 사이좋게. 네. 어찌됐든.
1: 네. 알 수 없어요.
0: 그렇습니다. 본인 왼손 잡으니까 왼손으로!
1: 아, 끝났다.
0: 그래도 역시 또 네, 노기타법 뭐 득보는 것도 없고 손에도 없고 나란히 사이좋게 이야, 이 알까게 네. 모르겠는데요.
1: 네.
0: 2대2가 됐어요. 그마한테 날이 지금 사라지고 네. 2대2.
1: 진짜 와. 진짜 예측할 수 없네요.
0: 이걸 꽤 조심해야 돼요.
1: 네.
0: 절대 꽤 조심하고
1: 신중하게
0: 해야 됩니다.
1: 신중하게?
0: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헛스윙. 네. 자, 과연 성공을
1: 오!
0: 성공했습니다.
1: 와!
0: 와! 역시 막판에는
1: 네,
0: 네 지가가 나오죠.
1: 어, 네.
0: 진짜 이래서 김태균 하는 겁니다.
1: 네.
0: 네. 와. 역전을 했습니다.
1: 네.
0: 예. 네.
1: 과연
0: 여기서 아. 제 역전 들어가나요? 오, 천만 다행입니다. 오, 큰일 나고 있어요.
1: 네.
0: 네. 아까
1: 네.
0: 이제 상대의 응수 타진입니다. 공격을 해라.
1: 네.
0: 네.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거지요.
1: 네.
0: 공격 안 할 수 없지요. 아, 저게 성공했어요. 야,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나요?
1: 네.
0: 이게 이제 농계타법 좋습니다.
1: 와.
0: 네, 같이.
1: 네.
0: 네. 사석작전.
1: 네.
0: 네. 같이 떨어져도 돼요.
1: 네.
0: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1: 네.

0: 끝났다.
1: 네, 끝났다 의미지요. 그러나 R은
0: 신중해야 돼.
1: 예. 아! 역전! 오! 역전! 네. 대단합니다. 오.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김태균 집단이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제정기념할 각의 명인전 개그계의 김태균 7단과 국악계의 이봉곤 6단의 알까기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인사했으니까 네. 곧바로 이번에도 흑이 먼저 선수하면 네, 되겠습니다. 네. 자, 왼손으로 이번에 이 아까 초수가 실수가 나왔는데 네. 기선제압 초수가 중요합니다. 초수가 시원하게 네? 성공을 하면은 또 꽥이 나왔어. 아, 오늘 안 되는데요. 왜 3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아, 김태균 7단.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의 버릇인가요?
0: 소리를 듣나 봐.
1: 아, 소리를. 네. 그 타음을 네. 정확하게. 이제 스윙, 손가락 스윙을. 어찌됐든 실패는 아닙니다. 좋은 작전이에요. 네네네. 이제 교란 시키는 거예요. 침투해 왔으니까 지금 참 처리하기가 애매하잖아요.
0: 네, 너무 붙어 있어서.
1: 이럴 때 이제 성격이 나오는데 그거를 눈에 가시 처리를 네. 하느냐 아니면 그냥 아예 나도 공격을 하겠다 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할 길 가는.
0: 내가 할 길을 왜 가는 거예요. 와, 저 뛰어넘어서 갔네요. 네.
1: 어떻게 저렇게 안 되지요?
0: 그러니까.
1: 네. 이봉곤 6단 네. 네. 과연 네? 저 중앙에 야 절묘하게 자기할 어떻게 일부러 하려고 해도 알까기 10단인가요? 어떻게 야 어떻게 저런 저가 나오나요?
0: 아까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1: 야 별꼬리 반쪽 수가 나왔습니다. 네. 자책 자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알을 깎고 네. 이봉곤 6단 네. 아직까지 시원한 알까기가 안 나왔어요. 네. 멋진 수. 그 많은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망일 거예요. 아직까지는.
0: 소리 할 때 막 할 때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의상도 한복 얼마나 멋집니까? 네. 그리고 부채까지 그러면 보여줘야죠. 네, 네. 그거 됩니다. 과연. 이럴 수가. 아. 네. 힘 안 들이고 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대의 실수로 이제 어부질이지요. 네. 네. 앞서고 있어요. 예. 네. 이제는 막 가도 됩니다. 네. 네. 좋아요. 네. 시원하게. 네. 좋습니다. 이야. 나오네요. 이야. 지금 3점 앞서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마지막 역전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선택해야 됩니다. 과연 어떤 거? 왜 저럽니까? 참. 아, 참.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뭔 조화일까요? 네? 그 김태균 집단은 한때 말이죠.
0: 네.
1: 정력왕이다. 찌라시가 돌았어요. 아, 찌라시. 네. 네. 가짜 뉴스. 이 헛소문을 퍼뜨린 범인 잡으려고 경찰서 가서 조서까지 받았습니다. 네. 결국은 이 헛소문엔 너무 못 잡았어요. 그런데 네. 좀 뭐 괜찮은 생각입니다만은 정력 머슴이래.
0: 네.
1: 정력 내실했는데 뭐 정력 똘만이래. 이것도 아니고 정력 왕이랬는데. 네? 굳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네. 남성들 입장에서는 부러운 찌라시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본인은 또 자존심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0: 네.
1: 네. 네. 갑자기... 이제 끝나간다. 네. 자, 하나하나. 안정을 찾았어요. 패스기 치토지는

0: 이봉근 6단
1: 신중하게.
0: 네, 제발. 제발. 칠 땐 치더라도.
1: 아니 어떻게
0: 왜 이렇게 저러는지. 와. 엉망. 네. 긴장이고 도대체 뭘 보여주는 건지 답답할 네. 뿐입니다. 네. 아 김태균 칠단 맞죠? 네. 라디오 생방송 라디오 컨디션 네. 대박 아니겠습니까?
1: 네, 대박이죠.
0: 최고 장수 네. 청취율 1위하고 네, 그런 네. 프로예요. 거기서 나온 수많은 에피소드 네. 뭐 너무 많습니다만은 네. 만삭인 네. 네? 네. 방송에 온 거예요. 네. 너무 웃기니까 막 웃다가 네. 양수가 터져서 급히 병원을 보냈다는.
1: 아 진짜.
0: 그러니까 두 가지가 터지니까 웃음이 터지고 양수가 터지고. 네. 네? 네. 터지는 날 있잖아요. 아, 네. 네? 이봉근 육단은 속이 네. 터지겠지. 네. 네. 자, 그래 그러 저리거나 끝내기 들어갑니다. 네. 끝났어. 어, 그거로 한번 해보겠다. 뭘로 해도 뭐 내 아는 넉넉하니까. 네. 아, 네. 낭비죠 저것도. 알낭비, 시간 낭비. 네. 똘롱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 끝내도 저 바로 붙어 있는 네. 그 백화점은 처리해야 그래도 덜 실망을 네. 주는 게 아닌가 팬들한테 네. 팬 서비스겠죠. 네. 네. 자, 이봉근 6단 7단 지더라도 이런 수는 있어요. 이건 처리해 됩니다. 자,
1: 오!
0: 아, 안 되는 날입니다. 왜 그게?
1: 정말
0: 그 1%가 부족하네요.
1: 아 너무 아깝다.
0: 아 속 답답합니다. 본인도 네. 저 쓴 웃음이지요. 저 그렇습니다. 이제 서서히 아, 네. 좁혀가는 겁니다. 네. 어 그래서 사정권에 오면은 자 이럴 때 그래요. 이제 중앙에 그 세점 나란히 있는 걸 향해서 한번 네. 공격해 봅시다. 네. 네. 어? 아 그래요.
1: 미안.
0: 그래요. 던지더라도. 네. 그렇게 득점하는 거 네. 한두 번은 보여드려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 어... 연습 좀 더 하지. 연습을 많이 했어요. 어. 어. 자, 여기서! 어! 어, 와. 알까기 몰라요.
1: 와. 네? 이런 식으로 1대1이 네. 될 수도 있어요.
0: 그럼요. 그러면 왼손으로 저 두 점. 네. 두 점을 어, 잡는다면은 네. 2대 1이 되는 겁니다.
1: 네,
0: 본인의 가장 창기 이제 왼손으로 저 두 점을 네? 자 그렇습니다. 가능해요. 네. 과연 아 공격을 하나요? 과연 아 공격을 하나요? 자!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1: 진짜
0: 상대의 범실 실책으로 승리를 따낸 김태균 7단 결국 오늘의 승자는 김태균 7단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0: 김태균 7단의 승리입니다. 아니 그 왜 이쪽 온 거야 왜?
2: 그러니까요.
0: 어떻게 그렇게 못하지? 자 여기 축하드리고 사인은 우리 네 사람 다.
3: 와.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 사인하시고. 일단 네. 이겼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4: 저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1: 아 연습을 너무, 너무 많이 해서. 해서. 아,
0: 연습을 너무 많이 두 분 수고하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첫째 주,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전주문화재단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퓨전 국악 미발표 창작곡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8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강릉 오죽헌 야간 상설 공연, 강릉의 살얼이랏다입니다. 오죽헌 야경과 전통,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오는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죽헌에서 계속됩니다. 수원문화재단 새빛문화예술클럽 화홍풍류입니다. 수원화성 용연의 고즈넉한 야경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수원화성 용연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제21회 스페셜 아티스트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K흥입니다. 전통예술의 흥과 신명을 한 무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물놀이와 창작춤, 사자탈춤, 풍물판곳 등 총 5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 가무아키 그린 국악입니다. 천의 얼굴을 그리다를 주제로 매주 다른 구성의 가무아키 무대를 매주 토요일 남도 소리울림터에서 선보입니다. 무더위는 잠시 잊고 가까운 문화 공간에서 여름의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자, 무엇을 보는 것이겠어? 우리 다음 단 그렇다면 이 말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1: 우린 길을 비추고
2: 기억을 깨우고
3: 바람에 흔들고
4: 어둠에 불 지피고
3: 선택의 순간을 묶고
0: 밤을 건너게 하죠.
3: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1: 곧 아시게 될 거예요.
4: 우리가 이 자리에 왜?
0: 왜 나왔냐 하면 다들 행복을 찾는다면서
3: 자꾸 딴 곳만 바라보고
1: 손해진 건 보지도 못한 채
3: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으니까
1: 그래서 시작합니다.
3: 뭘? 아 뭘?
1: 행복을 찾아 떠나는
5: 이야기 뮤지컬

0: 여기에
1: 여기에
0: 그래 여기 우리가 찾는 파란 새는 어디에 있을까
2: 행복 그게 뭔데
0: 저기 우주에 너무 찬란하게 빛나는 걸까
2: 어디

0: 언니, 저 불빛들 꼭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와 잔치를 여는 것 같아.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웃음소리? 음악소리?
1: 창문 닫아, 미틸. 바람이 더 차가워질 거야.
0: 저기선 추위 같은 건 모를 거야. 벽난로엔 커다란 불이 활활 타오를 테고, 아이들은 예쁜 새 옷을 입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1: 그만! 부질없는 소리 하지 마.
2: 미안.
0: 엄마 아빠가 계셨다면.
1: 미틸! 너 그 얘기 하지 마!
0: 언니 그래도 가끔은 생각해도 되잖아.
1: 너 한 번만 더 그 얘기 하면. 그냥 하지 마.

시간이 없어. 어서 서둘러야 돼. 이 지긋지긋한 방에서 계속 서로를 원망할 테냐.

0: 언니 제발 딱 한 번만 저 할머니 말이 맞을지도 몰라 우리도 달라질 수 있잖아
1: 달라져? 뭐가?
0: 언니 그러지 말고 이 모자 한번 써보자
1: 응? 넌 항상 그런 눈이야 좋아 어차피 이 방에서 우린 썩어가고 있잖아 네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딱 한 번만 속아줄게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따라서 움직여.

0: 하지마 위험해 미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1: 아니야 언니,
0: 느껴져. 다들 살아있어.
2: 깜빡.

0: 여기는 기억의 나라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죠.
1: 잠들어 있다니? 그럼 여긴 무덤 같은 거야?
2: 아니야 언니, 슬픈 느낌이 아니야. 어딘가 익숙하고 따뜻해.
3: 왔구나 우리 강아지들. 아이 기다리고 있어 딴다.
2: 할머니!
4: 어이구 어이구. 너희들이 우릴 생각할 때마다 너희 목소리가 들리는데 요새는 통 들리지 않아 우리의 잊은 줄 알았단다. 틸틸 우리 큰 강아지 어서 이리 오렴.
2: 할아버지.
3: 여기는 늘 일요일이란다. 걱정

0: 여기 꿰매야 할 구멍도 없고 차가운 바람도 없네요.
1: 그럼
0: 따뜻한 빵 냄새, 포근한 스웨터, 모든 슬픔이 녹아내리는 곳, 마법의 문이 열려요.
1: 오이고, 오이고.
0: 꿈결처럼 아련한 그 노래소리.

0: 없는 영원한 안식이란다. 어디 보자. 너희 어렸을 때 말이다, 이 밤하늘에 별이 뜨는 날이면 꼭 별을 세겠다고 그랬어.
1: 그럼
0: 우리 미티리는 셋만 새도 자꾸 까먹고 딜티리는 답답할 텐데도 미티리 손을 꼭 잡아줬지.
2: 언니 그때 기억나?
3: 기억 안 나.
2: 응? 우리 그때 자주 그랬잖아.
3: 기억 안 난다니까.
2: 정말? 정말 기억 안 나?
4: 자자 우리 강아지들, 아 옛날 얘기는 그만하고 여기서는 그저 따뜻하게만 있으면 된단다.
2: 이거 설마 파랑새예요? 맞죠? 파랑새 맞죠? 언니 여기 파랑새가 있어.
3: 정말이야. 정말 파랑새야.
2: 저희가 데리고 가도 돼요?
4: 아이 그럼 그럼 얼른 가져가려무나.
0: 아이 뭔 소리예요? 파랑새는 아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아이 뭐
2: 안돼. 왜?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다 환상이야. 바보같이 잠깐이라도 믿었어. 영원하다고요? 죽은 건 죽은 거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여긴 아무런 해답도 없어. 다 시간 낭비였어. 새가 죽어버렸어.
0: 아가 우지 마라. 그리고 너무 상심하지 말렴구나.
4: 찾으려던 그 파랑새는 너희가 그것을 알아볼 때

0: 만나게 될게요.
1: 다 거짓말이야. 그런 건 없어.
0: 언젠가 이 할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게다. 아니 그러니
1: 가자 미틸. 여긴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야.
2: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를 두고 어떻게.
1: 됐어 가.

0: 리메르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는 거죠?
1: 기억은 현재라는 강한 빛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기억할 때만 살아 숨쉴 수 있으니까요.
0: 기억할 때만 살아 숨쉴 수 있다. 근데 언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차가워?
2: 그냥 환상을 본 거야.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보다 지금 뭔가 이상해. 갑자기 모든 게 차가워졌어.
0: 뭐?
2: 방금 소리 들었어? 이 소리 뭐지?
1: 그림자가 다가오는 소리입니다.
0: 그림자?
1: 그 그림자가 여기 닿기 전에 우선 강을 하나 건너셔야 합니다.
0: 강이요?
1: 검은 강입니다. 그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다음 길로 갈 수 없습니다.
3: 전환!

0: 네? 우리 돈 없는데요?
1: 이 뱃삭은 돈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 강을 건너려면 당신들이 가장 무거운 것을 강물에 던지세요. 버려야 가벼워지고 그래야 배가 쭉쭉 나갑니다.
0: 무거운 거, 우린 그런 거 없어요.
1: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 강을 건널 수는 없죠.
0: 미틸, 그것 좀 줘.
2: 뭐?
0: 그 손수건, 이리 줘.
2: 안 돼! 이건 안 돼.
0: 이것도 되나요?
2: 어, 무슨 짓이야, 이리 줘!
0: 못 들었어? 이건 된다잖아. 이 강을 건너야 할 거 아니야.
2: 아, 절대 안 돼, 절대! 이거 엄마 거잖아.
0: 고작 오래된 손수건일 뿐이야. 이거 하나면 다음 길로 갈 수 있다잖아.

0: 강 못 건너는 거겠죠?
1: 당신의 그 손수건의 무게를 알아보셨군요. 이 무거운 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알고 품는 것이죠.
0: 그 무게를 알고 품는 것?
1: 네! 그 무게를 알고 품을 수 있는 자만이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겁니다. 당신도 그 손수건이 무엇인지 알아보셨죠?
2: 아니요. 딱히 던질 게 그것밖에 없었을 뿐이에요.
1: 정말입니까?
2: 난 그 손수건 말고는 이미 다 버렸어요.
1: 다 버린 사람의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은 비어있지 않아요. 단지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 뿐인 거죠.
2: 대체 뭐가 있다는 거예요?
1: 그 모름을 가지고 배에 오르십시오. 어쩌면 이 강 위에서 보일 수도 있을 테니. 자! 갑시다!

0: 여기서부터 빛이 닿지 않습니다. 언니, 여긴 어디야?
1: 나도 모르겠어.
0: 너무 무서워. 아무것도 안 보여.
1: 조용히
2: 이곳은 밤의 여왕 녹스의 궁전입니다. 모든 비밀과 공포가 잠들어 있는 곳이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0: 언니!
2: 누구냐? 감히 이 자리에 발을 디딘 자가? 작은 부스러기 같은 빛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구나? 허나! 그 빛도 여기서는 곧

0: 언니! 이태!
1: 보이니? 그것은 너희가 가장 외면해온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란다.
0: 지금부터 잊혀진 기억의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0: 목소리야. 그건 분명히 엄마의 목소리였어.
1: 아니야!
0: 그럼 누구야?
1: 그건 바로 티티.

0: 그래, 그때 난 미티를 사랑했어. 하지만 난 따뜻한 행복을 바랄수록 무너질 것만 같았어.
1: 그만! 그 정도면 충분해.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제대로 보여주마. 내 사랑.

0: 받기만 한 자야 평생 받기만 한 자.
1: 언니는 널 버릴 거야.
0: 그러니 매달리부터 매달려.
2: 한마디면 돼. 한마디면 자유야.
3: 너 힘들잖아. 밑에를 봐. 침이 뿌리잖아.
4: 침, 침, 침, 침, 침.
5: 버리고. 너만 없었으면, 너만 아니었으면. 너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넌 그냥 짐일 뿐이야. 저리 가! 아니야, 믿지. 내가 순간 정신이.
6: 아니긴.
5: 그게 네 진심이지. 넌 잘못 없어. 짐은 짐일 뿐. 방금 그 눈. 뭐야? 나한테 그런 눈빛을 한 거. 진심이야? 그럼 똑똑해 보렴. 조금 전 그 모습이 드디어 만난 네 언니의 진짜 얼굴이란다.
2: 아, 네 동생의 그는 평생 너를 그렇게 볼 거야.
0: 오래된 약한 자에게
2: 이미 미쳤어. 사랑보다 분노가 훨씬 쉬워.
0: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말 지금 말해.
4: 말해 말해 말해 어서 말해.
5: 똑똑히 봤니? 그게 바로 나야. 네가 지긋지긋한 눈물 때문에 지쳐버린다. 이제 제발 내 곁에서 떨어져. 저리 가라고.
0: 옳지.

0: 쿵 쿵 쿵! 난 천년을 산 나무 세카이아다. 이 땅의 발 디딘 자 누구든 날 만나게 되지. 작은 아이야, 넌 동생을 짐이라 했던가?
1: 네,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0: 그래서 마음은 평안해졌는가?
1: 미틸은 나 없이도 가봐야 해요. 언제까지나 내가 옆에 있을 수는 없다고요. 차라리 잘 됐어요. 잘 된 거라고요. 맞아. 차라리 잘 된 거야.
0: 차라리. 거짓을 말하려니 말문이 막히는 게로구나.
1: 왜 자꾸 묻는 거야?
0: 거짓이면 거짓이라 하고 진실이면 진실이라 하라.
1: 그만 물으라고. 비켜.

0: 정원 에어러스. 자기 나이야? 언니한테 무서운 말을 들었구나.
1: 넌 그냥 짐일 뿐이야.
0: 그 말이 아직도 네 가슴 속에 박혀있니? 그 말이 닿지 않는 곳, 짐이라는 말이 없는 곳, 너 혼자만 있는 곳, 그곳으로 가정

0: 잠깐만요.
1: 응?
0: 미틸님,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 안에 진짜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2: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은 끼어들지 마!
0: 리메르님,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2: 뭐?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렴.

다시 들어가 주실 거죠? 전 여기에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언니가 함께 있었다면 나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언니! 너 어딨어? 이 문을 통과하면 널 다시 만날 수 있는

0: 기다리고 있었단다. 나는 너를 쉬게 해주는 자란다. 오래 걸어온 너를 마침내 내려놓게 해주는 자.
1: 난 싫어온 게 아니야. 미틸에게 가는 길이에요.
0: 미틸? 그 아이에게 다시 가서 무엇을 하려고?
1: 다시 안아주려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0: 그 아이에게 다시 가서 그 짐을 짊어지려고?
1: 짐 아니에요. 그건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어요.
0: 모르고 한 말은 진심에 더 가까운 법. 자, 보렴. 여기에 너의 모든 무거움이 들어가 있단다. 자, 이 짐. 가벼움. 자유. 넌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단다. 아무것도 하지 마렴.

0: 당신은 누구세요?
1: 난 메아리. 너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너 자신에게 돌려주는 자, 에코야.
0: 아, 에코. 그럼 언닌 왜 저쪽에?
1: 너는 깨어있는 자리, 언니는 깊은 잠 속으로 끌려가는 자리에 있어.
0: 깊은 잠이요?
1: 한번 잠들면 다시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
0: 가야 해요. 언니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1: 지금은 갈 수 없어. 보이지 않는 다리가 두 자리를 가르고 있어. 네가 가로질러 가도 언니에겐 닿지 못해.
0: 그럼 어떻게 해요? 언니가 잠들어 버리면.
1: 너의 자리에서 너의 목소리로 언니를 불러봐. 잠을 깨우는 건 네가 아니라 언니 자신이어야 해. 너의 목소리는 다리가 되어줄 뿐 그 다리를 건너 일어서는 건 언니의 몫이야.
0: 그럼 부를게요. 언니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부를게요.
2: 거의 다 왔구나. 이제 조금만 더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끝난단다. 미티는 저기에서 행복하단다. 너 없이도 잘 산단다.

당신은 한 번도 누굴 안아본 적이 없군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그래서 가요.

신자들은 또 올 것이야. 늘 그래왔듯이

내가 비춘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빛이었단다. 이젠 너희가 서로에게 그 빛이 되렴.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우리가 그렇게 멀리 돌아와서 찾은 게 결국 여기였어. 난 저 하늘 끝을 헤맸는데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 미틴, 행복은 그냥 너와 나였어. 함께 있는 지금.

0: 행복은 그 차가운 현실을 함께 녹여주는 온기였어요. 행복은 잿빛 세상 속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피어나는 빛이었어요.
1: 자, 이제 틸틸과 미틸의 이야기는 문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다시 길을

감사합니다.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울려 울려 어허가 둘이 사냥 나갔다. 야 둘이 사냥을 나간다.
1: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억스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거.
2: 사랑 어디여 사랑.
0: 아,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못하겠어.
0: 누가 마취 좀 사주세요.

0: 기악, 그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 좀 설렙니다.
1: 봄 해려온다. 봄이 해려온다.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0: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두 발라니입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왔습니다. 음악 그냥 악기만 아니에요. 음악은 마음이야. 마음하고 생각하는 거 나눠주는 거가 음악이에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아이고.
2: 사랑해.
0: 예. 제가 만드네서.
1: 위 위 위. 세 노트.
0: 네. It's my best game. 아, 영광이네요. Not heavy. Very. Yeah.
4: We come for camp, camp, djembe camp.
1: Djembe camp?
4: Yeah, we're gonna enjoy with friends and play together.
1: 아무래도 아프리카 음악 씬이 좁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아민드 씨 같은 경우는 뭐 코트디부아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다더라.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공연단으로 와 있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연락처를 좀 구해가지고 연락을 하게 됐죠.
0: 안녕하세요.
5: 리신.
0: 오,
5: 몇 살?
4: 이렇게 조금 두툼면 가족이 불려. 불려면 연준이가 더 편해. 이거 악기? 아, 이 악기는 서아프리카 전통 발람폰입니다. 발람폰.
1: 발람폰.
4: 마림바, 슬로폰, 잘로폰, 피아노 이런 거 다 할아버지가 이거 악기.
0: 내 와도 야라 야라 가니 야라 야라 야라 야라
1: 그걸 좀 같이 공유하고 좀 우리 음악 안에서 이걸 좀 녹여내서 더 좋은 그런 음악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런 작업을 해왔고
4: 예 한국말로 조금 예
0: 반갑습니다
4: 예 Thank you Try first intro

And we can show you first ese. Slowly, 천천히, 천천히, three, four.

기분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과 너무 참하고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나 기분이 좋아요.

아프리카에서 73대째 음악한 집안 나왔어요. 트라디셔널리 아프리카 문화에 우리 그리오로 불러요. 우리 계속 왕 옆에 연주하게 주고 그때 TV나 라디오나 뉴스 이런 거 없었대. 우리 패밀리가 사람이한테 메시지 전달, 메시지 하는 사람이에요.

셋. 요새 don't make you tired so much.

0: My biggest emotion is happiness. Happiness and movement. The power of movement that brings us together.
1: 진도 시킨코 보면은 서로 타악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역사나 이런 것들을 노래로서 전수를 하는 내용에서 좀 맥락이 이제 국악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0: 음악 그냥 악기만 아니에요. 음악은 마음이야. 마음하고 생각하는 거 나눠주는 거가 음악이에요. 모자 없어?
1: 있습니다.

0: 아프리카 정통 악기.
1: 한국말 잘하네.
0: 조금. 연습하는데 갈 거예요. 이럴 저거리 연습.
2: 왔네요. 에이플랜.
0: 아니 그거
2: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거 보고 했어요. 그리고 저거 이거 E플랫인 거죠. 그러니까
0: 이거 샵이야 샵.
3: 저희 1월이 저고리는요, 색동 저고리의 제주도 방언으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이제 저희가 아미두 씨 비롯해서 인종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개성도 너무 다 달라서 모여 있는 걸 보니까 색동 같더라고요. 저희 팀이.

0: 아미 누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제 나한테 에너지를 줘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열심히 에너지를 주는 쪽으로.
1: 프로라 재밌어요. 왜냐하면 프로라가 거짓말 말 없어요. 그래서 나 생각 이 노래가 사람이 힘든 거 많이 프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음악 차별 없고 부자 가난아 차이 없고 다 같이 행복한 할 수 있는 거 그런 음악 만들고 싶어요. 나 음악 없으면 못 살아요. 음악 my life.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첫째 주,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전주문화재단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퓨전 국악 미발표 창작곡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8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강릉 오죽헌 야간 상설 공연, 강릉의 살얼이랏다입니다. 오죽헌 야경과 전통,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공연입니다.

2020년으로 오는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죽헌에서 계속됩니다. 수원문화재단 새빛문화예술클럽 화홍풍류입니다. 수원 화성 용연의 고즈넉한 야경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수원 화성 용연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제21회 스페셜 아티스트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흥입니다. 전통예술의 흥과 신명을 한 무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물놀이와 창작춤, 사자탈춤, 풍물판곳 등 총 5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 가무아키 그린 국악입니다. 천의 얼굴을 그리다를 주제로 매주 다른 구성의 가무아키 무대를 매주 토요일 남도 소리울림터에서 선보입니다. 무더위는 잠시 잊고 가까운 문화공간에서 여름의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울려 울려 어허가 둘 사냥을 나갔다. 야, 울려 울려 어허가 둘이 사냥을 나간다.
1: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태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옥스의 세태령이 너무 좋은 거. 아,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2: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어.
0: 누가 마취 좀 사주세요.

0: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 또 좀 설렙니다.
1: 펌 해령온다. 펌이 해령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3: 들어볼래?

0: 새끼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안 챙겨왔는데. 아 맞다,
1: 생리대 무상 공급을 하는 걸 검토해보려고.
0: 어디서 받을 수 있지? 우리 지역 공공시설에 있구나. 한 팩에 두 개나 들어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안심하고 쓸 수 있겠어.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서.

그때여 춘향에게 반한 이도령이 방자를 불러 춘향 집을 물으시니 방자 손을 들어 춘향 집을 가리키는데 이 손끝에는 이런 풍경들이 다 있던 것이었다.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울려 울려 어허가 둘이 사냥 나갔다. 야 둘이 사냥을 나간다.
1: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억스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거.
2: 사랑.
0: 아,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못 하겠어.
0: 누가 마취 좀 사 주세요.

0: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펌 해령온다. 펌이 해령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새끼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산이 산을 부르고 물이 물을 부르는 고장 경남 거창. 오늘의 여행지입니다.
1: 제 뒤에 보이는 저 모습이 바로 거북바위입니다. 보이시죠? 정말 경이로운 계곡과 맑은 물. 이곳은요, 거창에서 그 유명한 수승대입니다. 수승대는 근심은 씻어내고 풍광은 즐기라는 그런 뜻인데요. 정말로 이 맑은 물소리에 마음을 씻고요. 바람은 푸른 계절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거창에서 거창한 여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사람 살기 넉넉한 곳이라는 거창, 과연 어떤 매력을 품고 있을까요?

0: 경남 서북부에 자리 잡은 거창. 덕유산, 가야산 등 해발 1000m가 넘는 높은 산줄기로 둘러싸인 고장인데요. 거창 여행의 첫걸음.
1: 양양제일의 동천으로 하여산.
0: 당연히 이곳, 거창이 품은 명소 중의 명소, 수승대에서 시작합니다. 수승대는 덕유산에서 발원한 위천이라는 물줄기가 지나가는 곳인데요.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물은 바위를 깎고 바위는 물을 감싸는 풍광. 그야말로 자연의 대서사십니다.
2: 이곳이 삼국시대 때 백제와 신라의 국경지대였습니다.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서로 뺏고 뺏기고 이렇게 싸움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곳이 현재 이곳은 백제 지역이고 그리고 조금만 여기 산만 넘어가면은 신라 지역이었습니다. 백제 수도에서 사신을 신라로 보낼 때 마지막 환송연을 이곳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신이 신라에 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또는 억류를 당해서 돌아오지 못할까 건심으로 이제 환송연을 했다 해서 건심 숫자 보낼 송자 수송되었습니다.
0: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던 수승대. 근심으로 사신을 보내기엔 그 경치가 너무 수조했던 곳. 결국 후대의 이름이 바뀝니다.
2: 태계 이왕 선생님께서 아니 경치가 그렇게나 멋진데 근심 숫자 뭐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와서는 맞지 않는 이름이다 해서 어미 비슷한 찾을 숫자 뛰어날 성자 큰바위 대자 수성대로 바꿨으면 어떻겠노 하는 시를 당시에 이곳을 이곳에서 서원을 열고 저기 언거를 하고 계시던 요수 신건 선생님한테 보내셨답니다. 그때 그 이름을 갖다가 수성대라는 이름을 저기 파고 태계 선생님께서 보내셨던 시도 저기서 저기 안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곳이 수성대로 불렸다고 합니다.
0: 조선 중기 문신이었던 요수 신권. 임금에게는 강직했고 고향 거창으로 돌아온 뒤에는 수승대에서 후학을 가르쳤는데요. 어쩌면 선생의 정신은 바로 이 풍광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수승대의 대표 얼굴. 거북바위인데요. 당장이라도 맑은 물로 뛰어들 것만 같습니다.
3: 우와, 아, 거북바위에 우와, 물이 어쩜 이렇게 맑지?
4: 이거 얘네 1급 수유만 잘하는 것들 아닌가?
0: 1급 수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북바위. 바위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과 문장, 이 절경에 매료된 이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4: 한자로 뭐가 다 써 있어요. 이름인지 시인지 이거는 되게 시인 것 같아. 진짜 이곳은 물소리와 더불어서 마음도 씻어낼 수 있고 풍류를 즐기기에는 아주 최고의 절정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 한 수 읊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0: 거북바위 건너 살짝 몸을 낮춰 가다 보면 이렇게 멋진 정자를 만납니다. 요수 신권 선생이 후학들을 가르치던 요수정인데요.
1: 이거 봐봐요. 아궁이가 있어요.
2: 정자인데 이거 아궁이 맞죠?
1: 우와, 왜 아궁이가 있지?
2: 신기하네. 근데 되게 독특해요. 정자 밑에 아궁이가 있고요. 이게 얼핏 보면 문이 따고 있거든요. 정자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0: 지금까지 제가 봤던 있어요. 많은 정자들은 뭐지? 그냥 마루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2: 아, 정자 안에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 그 아궁이가 있었던 이유를 알겠어요. 정자 안에 방이 있는 거 저는 처음 봤거든요. 와, 신기하다.
0: 아, 요수 선생 이후 얼마나 많은 신 묵객이 이곳을 찾았는지 이 현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번잡한 세상사, 마음 한자락 붙잡고 싶다면 바로 이곳, 거창 수승대입니다.

0: 수승대에서 멀지 않은 곳 들판 한가운데 아주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다. 거창 위천면의 황산마을인데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어마어마한 분을 만났습니다.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 그 나이가 60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1: 거의 나무가 아니라 화석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은 왜 무릎 관절 같은 그런 관절 느낌도 보이고요.
0: 혼자서는 가는 조차 안 되는 둘레. 수백 년 이 언덕에 홀로 서서 마을과 사람들을 묵묵히 지켜봤겠지요. 600년 느티나무에서 이미 짐작하셨지요. 이곳은 그야말로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16세기 요수 신권 선생이 벼슬을 내려놓고 이곳에 정착하면서 거창 신시 집성촌이 되었다고 합니다.
1: 이 토담이 특징이 아래는 이게 물 빠짐을 위해서 큰 돌로 쌓았고요. 위에는 흙하고 돌을 섞어서 토담을 만들었어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름답기까지 하고요. 이 담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제 키를 넘지 않은 것은 이 마을이 소통하는 방식, 온정,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 마을이다. 아니 어떻게 대문을 열었는데 이 경치가 있죠? 말이 안 된다. 이거 봐요. 이 풍경 좀 봐봐요. 뒤에 산과 집이 분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문을 열었는데 이 경치를 맛볼 수가 있죠? 와, 멋집니다. 정말 멋집니다.
0: 멀리 산마루와 기와 지붕의 조화가 절묘했습니다. 그리고 황산마을의 명품 중의 명품. 바로 이 토담입니다. 돌과 흙으로 쌓은 전통 담장. 무려 2km의 이 토담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0여 채의 기와집이 남아있는 황산마을. 물론 지금도 주민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이장님 되세요?
2: 예.
1: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들어가도 될까요?
2: 예.
1: 예, 여기만 뭐 지금 뭐 하고 계세요?
2: 아, 요 생강을 심은 한데.
1: 아, 이게 생강이에요?
2: 예, 생강 밭입니다 여기.
1: 아,
2: 예, 생강이 지금.
1: 그 이 얼마 정도 있으면 커요?
2: 여기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수확을 해요.
1: 가을 되면. 예. 아, 이장님은 여기서 나고 자라셨어요?
2: 예.
1: 아,
2: 여기서 우리 사대부. 예. 어, 5대까지 같이 살았어요.
1: 아, 그래요? 예. 이 고택에서요?
2: 예.
1: 우와. 그럼 한 500년?
2: 500년, 600년 되죠.
1: 600년. 예. 우와. 그 600년 세월을 어떻게 버텨요? 예. 그런데도 아주 짱짱하고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예. 토담도 너무 아름답고.
2: 예, 토담은 우리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예. 예. 이런 좋은데 지금은 고령화가 돼가지고.
1: 네네.
2: 예, 집 관리하는 것도 힘듭니다.
1: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자손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지 않으면. 예. 그러나 전날 제가 이렇게 황산마을 이렇게 둘러다 보니까 배가 고픈데 어디 먹을 데가 없어요. 혹시 아세요?
2: 예, 이거 저 농가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1: 농가 맛집이요?
2: 네, 예, 농가 맛집.
1: 황산마을이에요?
2: 예.
1: 그럼 거기도 600년 됐나요?
2: 그것도 집이 최고 오래된 600년 된 집입니다.
1: 우와. 예. 그 담도 너무 예뻐요.
2: 예, 담도 이제 우리 옛날 이제 담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1: 여기서 하던데 농가 맛집이라고.
2: 예.
0: 농가 맛집이 있다는 이장님의 말씀에 냉큼 따라 나섰습니다.
1: 너무 멋있어요. 세상에.
0: 600년 고택의 분위기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어서 생활의 온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다리미, 다듬이돌, 정겨웠습니다.
2: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이거 이제
1: 다리미 할 때
2: 다리미
1: 숯 얹어가지고
2: 숯 얹어가지고 예,
1: 맞아요, 예. 맞아요. 실제로 이거 쓰신 경 아 하긴 아버님은 안
2: 예,
1: 쓰셨겠다.
2: 예,
1: 어머님 쓰셨을 것 같은데.
2: 썼지, 뭐.
1: 저봐요 무게를. 이거 자체 무게만 해도 쇳덩어리니까.
2: 예.
1: 근데 여기다가 이제 숯을 얹어가지고 조심조심 해야 되잖아요. 한복 온단이 워낙 민감한데 잘못 태웠다가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탁 대가지고
1: 대보고. 예. 세월이 그대로 있는 인두입니다. 예, 실제 쓰시던 거.
0: 참 깜빡 잊고 있었네요. 이곳은 이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농가 맛집 음식부터 먼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와, 이 화려한 밥상의 주인공이 또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1: 아까 이장님께서 밭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맛있는 맛집 좀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모르는 집처럼 소개를 해주셔서 기장님 대개인 걸 몰랐어요. 기장님 사모님이신 거잖아요.
0: 네.
1: 여기가 그러니까 시집온 시댁.
0: 네, 그렇죠.
1: 그쵸?
0: 네.
1: 아, 여자분들의 공통점은 이런 고택의 시집을 왔다고 하면 점점점 힘드셨겠다. 근데 본인이 선택을 해서
0: 제가 여기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1: 그건 말이 돼요?
0: 아니,
1: 예.
0: 저는
1: 네.
0: 꿈이 어릴
1: 전환이에요.
0: 때부터 이제 텃밭 가꾸고 남편은 뭐 공무원이든 그런 걸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시집 오니까 막 농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1: 제사도 많고.
0: 그래서 참 물기도 많이 흐렸어요.
1: 우리가요, 600년 된 고택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정말 없거든요. 그런데 어쩜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상은 이건 임금님 수라상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0: 네.
1: 이걸 다 직접 요리하신 거죠?
0: 제가 5남매 중에 둘째거든요. 그런데 친정도 종갓집이에요. 친정에는 이거보다 제사가 더 많았어. 그러니까 제가 엄마 그 들고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또 음식을 굉장히 잘하세요.
1: 시어머님도
0: 시어머님도 잘하셨고,
1: 친정어머니도 잘하시고.
0: 그래 자연적 뭐 양쪽 보다 보니까
1: 저절로.
0: 저절로
1: 아까 이거.
0: 콩전.
1: 콩전. 와, 이건 비건이신 분들은 너무 좋겠는데요?
0: 예, 이거는 제가 배우기를 스님한테 배웠거든요. 스님들이 고기를 못
1: 사찰을 하시는 거.
0: 드시니까, 못 드시니까 콩으로 해서
1: 우와.
0: 콩고기로 많이 드시거든요. 단백질 공급한다고 이렇게 많이 해 드시더라고요.
1: 식감은 진짜 고기 다진 것 같은?
0: 어떤 분들은 비지 맛도 난다, 콩 맛도
1: 맞아요.
0: 난다, 이렇게
1: 맞아요.
0: 하시면서,
1: 비지 맛이 나요. 근데 이 모든 재료가 여기서 난 거라면서요. 아까도 보니까 음식 갖다 말고 어디 텃밭에 가서 뭘 뜯어오시더라고요. 와,
0: 제가 샐러드끼리
1: 예.
0: 요 들어가는 거는 제가 야간 치고 뒤에서 이렇게
1: 오.
0: 조금씩 키워요.
1: 아, 그래요?
0: 키우고, 주로 나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이 산에 가서 채취해 오고.
1: 근데 이 나물이 하나도 아니고 종류가
0: 아홉
1: 너무
0: 가지입니다.
1: 아홉 가지.
0: 요거는 비름나물이라고
1: 기름.
0: 지금 밭에 많이 나는 나물이에요. 그렇고 요거는 머위대.
1: 머위대.
0: 머위대. 요거는 취나물.
1: 예.
0: 요거는 단풍치라고 해서 진주 쪽에서는 개발딱주라고도 하는데 단풍치인데 이게 종이짝처럼 얇아요. 그렇고 요거는 참나물.
1: 삼,
0: 참나물.
1: 참나물,
0: 아주까리.
1: 아주까리,
0: 그렇고 요거는 이제 목이버섯.
1: 목이버섯,
0: 고사리. 그래서
1: 고사리구나.
0: 버섯이 맛이 좀 털려요.
1: 진짜 나무에서.
0: 돼지에서 나오는 거는 버섯이 조금 허벅해요. 그런데 참나무에서 나는 거는 단단하고 향이 좋아요.
1: 참나물 향기부터
0: 그러니까
1: 시작해서.
0: 씹으면 참나물 향, 취나물 향, 고사리 향. 나물 향이 그대로 있죠.
1: 정말 맛있네. 담백하고 늘 혀에 닿으면 초고추장 맛부터 났었는데 그거를 못 만나니까 오히려 진짜 나물의 향이 딱 고스란히 들어오네요.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 이야, 이거 부들부들 느껴지시죠?
2: 600년 고택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만난 경험, 정말 특별했습니다.
3: 어머니한테 이 집은 어머니 삶의 어떤 느낌일까요?
0: 제가 또 살아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좋긴 좋은데 힘은 들거든요.
3: 네.
0: 그래서 뭐 젊은 사람한테 권하고 싶진 않아요.
3: 우리 어머니 진짜 솔직한 답이 너무 시원한 사이다 같네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4: 저는 이 고택을 갖다가 우리 조상들이 참 물러줘서 이 보존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3: 사명감.
4: 마음가짐으로 이제까지 보존을, 제 나름대로는 보존을 했습니다.
2: 기와지붕 처마 아래 앉아 수백 년 세월이 켜켜이 쌓인 마을의 시간을 느껴봅니다. 이 특별한 경험, 황산마을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행의 또 다른 묘미. 우연한 만남이라고 하죠. 길을 걷다가 놀라운 곳을 만났습니다. 이게 뭔지 아실까요? 네, 국수 반죽입니다. 널찍한 반죽이 기계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국수 가락이 만들어집니다. 저도 국수 공장은 처음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던 그 국수가 아니었습니다.
5: 우와, 너무 예쁘다. 아니, 이게 먹는 국수가 이렇게 예뻐도 돼요? 오방색이네요, 정말.
6: 예, 예쁩니까?
5: 어머나.
6: 단층, 우리 궁궐이나.
5: 맞아요.
6: 저, 절, 단층에 쓰는 오방색.
5: 그 색을 맞춰서.
6: 예, 그 색을 맞춥니다. 우와. 우리가, 우리 어릴 적에는 그, 떼떼옷이라고 해가지고.
5: 맞아요. 어머나. 근데 빛깔이.
6: 돌잔치 할 적에는 오색, 그.
5: 맞아요.
6: 옷을 입었어요.
5: 맞습니다.
2: 사장님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다섯 가지 색깔의 국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5: 야, 아니 그러면 빨간색을 하면 붉은색을 도는 이렇게 되는
1: 네,
5: 거고
1: 맞아요.
6: 비트가
5: 흑미. 흑미가 요거가 되는 거고 부추가 이거겠네요.
6: 네, 파란 거.
5: 노랑이 호박이고.
1: 네, 호박이고.
5: 그리고 요색은 쌀이고.
1: 네.
5: 색깔도 이쁘고 우리나라 한국적인 미를 갖추고 있어서 외국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겠는데요?
2: 푸르고 붉고 노랗고 희고 검은 우리의 전통 오방색. 이렇게 고유의 색깔을 가진 재료를 혼합하여 국수를 뽑아내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신기하기도 할 뿐더러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뽑아낸 국수는 이렇게 태양광 아래서 잘 말리는데요. 제 눈에는 이 모든 과정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수를 만드는 분의 노력과 정성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형형색색의 국수, 먹거리가 아니라 예쁜 장식품 같습니다.
6: 그리고 오방색이 역사적으로 볼 때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절이라든가 궁궐의 색이 단층색이 오방색이거든. 근데 우리 어릴 적에는 그 돌잔치 하면 꼭 색동조구를 입고 오방색 떡을 먹었거든. 그게 이제 그 자라면서 모든 살을 물리치라고 한 거니까. 그 이제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죠, 오방색이란 게.
2: 사장님께서 국수 맛을 보여주시겠다며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5: 네, 엄마, 엄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어머, 미인시네. 어머, 고우시다. 어머님, 너무 고우시네. 진짜 예쁘네요.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6: 딸만 둘.
5: 딸 둘.
2: 올해 78세 김현규 사장님. 1980년대부터 국수 사업을 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져 이곳 거창으로 옮겨와 딸 그리고 사위들과 다시 시작. 다양한 국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국수 명인이 직접 뽑은 오방국수. 국수가 아니라 접시 위에 한 송이 꽃인데요.
7: 그걸 양념해야 돼요.
2: 그 맛은 어떨까요?
5: 일단 면발이 되게 탱글탱글하고요. 들기름만 해서 먹었는데 맛 자체가 일단 식감이 기가 막히게 좋고요. 하나하나의 그 빛깔이 주는 것 때문에 기분 전환도 되고요. 건강해지는 맛이고요.
6: 보통 사람들은 국수가 무슨 맛이 있어? 육수 맛이지 뭐 국물 맛이지 맞아. 하는데 맞아. 우리는 국수 맛으로 먹어.
5: 그게 중요한 거죠.
6: 국수 맛으로.
5: 그렇죠.
6: 육수하고
5: 면 맛으로.
6: 그리고 우리는 절대 비빌 때 고추장, 아 참, 고추장 넣으면 안 돼. 맛을 확 버려.
5: 너무 강하니까 그게 있는 것 자체가. 와,
1: 제가 아래층에서 국수를 만들

때만 해도 예쁘다 생각하고 혹시 설마 맛없으면 어떡하지 사실 불안했거든요. 근데 진짜 맛이 있어요. 부추는 부추 향이 나고 비트는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우리 아버님 좋아하시는 흑미는 우리 드시면서 아이고 건강하겠다 이런 마음

0: 요리가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수는 사실 외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 국수가 누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파스타도 아니고, 굉장히 좀 고유한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걸 좀 많이 알리려고 합니다.
1: 우리 고유의 면 음식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바람. 그 바람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0: 커다란 날개들이 천천히 돌아가는 곳. 거창 별바람 언덕인데요. 가막산 별바람 언덕은 2021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꽃 언덕입니다. 사시사철 꽃이 피는 이색적인 풍광으로 큰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1: 아, 이거 바다에서 타는 제트스키 아닙니까? 예. 저희 요 매장 컨셉이 산 속에서 있는 가장 맛있는 바다, 산에서 바다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트스키를 한 대 구매를 했습니다.
0: 산 속에 제트스키가 있는 곳, 예, 바로 생선 요리 전문 음식점입니다. 이색적인 생선 요리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1: 거창 사감 오면 먼저 드릴게요. 한번 접사 보십시오.
0: 그런데 이 음식에 사과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2: 사과가 들어가서 향도 좋고요. 진짜 맛있네요.
3: 이 비린내가 날 것 같아서 안 먹었는데 이게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이게 사과 향, 사과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잡아주는 거 같고 향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0: 재료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1: 지금은 광어하고 농어, 그다음 전복 이렇게 있습니다. 예, 요거는 매일 저희가 저 통영 남해 요쪽에서 제일 싱싱한 녀석들로 예, 이렇게 담아옵니다. 화로차가 직접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산에 있지만은 이 싱싱한 재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굴 미끄러버려.
0: 펄펄 살아있는 남해 바다 생선. 이들을 재료로 다양한 음식을 내놓는데요. 이 집만의 특별 메뉴가 있습니다.
1: 저희 그 거창 사과 전복 물회입니다. 이름 자체가 거창에는 특산품이고요. 사과 자체가. 그래서 저희 육수에도 사과 원액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명에도 사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에 오시면 포항식 물회, 어딘산 물회가 아닌 거창식 물회입니다. 사과를 넣은 거창식 물회.
0: 거창 특산품 사과를 활용한 음식. 여기에는 사장님의 꿈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1: 제 꿈과 소망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거창에 나는 로컬푸드를 다른 전국에 있는 국민들께 한번 알리고 싶은 예, 작은 소망. 어떤 큰 소망인가요? 예, 그런 목표인 것 같아요. 거창에 있는 재료들이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쌀도 좋고 사과도 좋고 산양삼도 좋고.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알릴 방법은 음식으로 선보여야 되지 않을까.
0: 거창에서 나는 재료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서 가장 맛있는 밥 한 그릇을 완성하고 있는 사장님. 그야말로 거창의 맛을 빚고 있습니다.
1: 이게 오늘 아침에 뽑아온 산양산삼입니다. 좋지예. 산양산삼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에서 잎까지 전부 다 드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산양삼 액기스를 만들 때 뿌리채 전부 다 넣습니다. 넣어서 같이 구운다고 해야 되죠. 한 이틀 정도 구워서. 예. 그래서 이제 진액을 만들어서 이제 생선에 이제 숙성을 시킵니다.
0: 이틀 동안 우려낸 산양삼 진액.

0: 고등어에 아낌없이 넣습니다. 이렇게 산양삼으로 숙성한 고등어를 전용 화덕에 넣고 구워내는데요. 프라이팬에 굽는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겠죠.
1: 생선을 화덕에서 굽게 되면 지금 온도가 500도까지 올라갑니다. 500도 정도 되는데 일단은 겉은 바삭하게 코팅이 되고 안쪽에 육즙은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가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0: 고온에서 잘 익은 고등어, 그 맛 벌써 침이 고이시죠? 생선구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산물 요리를 내놓는 사장님. 이 한상 차림을 위해 25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포장마차로 시작해서 한정식점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른 사장님. 음식으로 행복을 전달하려는 그는 또 다른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1: 제가 거창에 와서 결혼을 했고 애기도 딸만 4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나무로 애기들 다치지 말게끔, 그리고 여기 놀러 오신 분들이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런 자연과 함께하는 식당, 예, 그게 저희 큰 마지막 꿈입니다.
0: 거창 읍내의 어느 언덕. 잘 가꿔진 넓은 밭이 있는데요. 산딸기가 익어가고 푸른 바람이 지나가는 곳. 그곳에서 만난 탐스런 열매. 네, 블루베리입니다.
2: 딱 봐도 유기농 블루베리 이렇게 이름이 써진 거 보는데 저 사실 블루베리 나무를 처음 보거든요. 너무 예쁜 거 있죠. 저도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 혹시 이 농장의 주인이세요?
3: 네네.
4: 와, 반갑습니다.
2: 이게 무슨 일이래요?
4: 와, 어머머머. 너무 예쁘시네요.
2: 들어가도 돼요?
3: 네, 신발 괜찮으시겠어요?
2: 아, 신발은 괜찮은데 뭐 밟은 거.
3: 아니.
2: 이거 블루베리 아니에요?
4: 블루베리인데 지금 아침에 신선하게 땄어요.
2: 너무 지금. 예쁘다.
4: 너무 크고 예쁘죠.
2: 오. 아니 근데. 네. 블루베리 나무를 보는 건 전 처음이거든요. 이게
4: 그렇죠.
2: 너무 예쁘네요.
4: 지금 이제 막 이제 수확 시작하려고 하는 그 베리들이에요.
2: 지금 수확철이에요?
4: 예,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2: 1년에 한 번이에요?
4: 1년에 한 번인데 아마 6월 10일 이후부터 이제 저희는 쭉 따게 돼 있어요. 한 달 동안.
2: 한 달 동안.
4: 네. 네. 너무 예쁘죠.
2: 이 블루베리가 네. 잘 자라려면 천혜의 어떤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4: 이게 뭐 지금 현재 다 전체적으로 예. 다 유기농으로 되어 있어요.
2: 이 약간 고산 쪽이라서 더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
4: 네네, 공기는 너무 좋고 그리고 이 블루베리가 좋아하는 산성화되어 있는 이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2: 그래서 이 흙이.
4: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이런 나무 껍질 뭐 기타 등등 아주 저희가
2: 천연 영양제네요.
4: 예, 이렇게 다 만들어서 얘들이 좋아. 할 수 있도록 이 맛이 전체적으로 다
2: 달라요?
4: 조금씩 다른 맛이 있어요.
2: 맛있게 생겼어요.
0: 유기농으로 키우고 있는 블루베리. 잘 익은 것들을 골라 저도 따봤습니다.
2: 이거는 유기농이라. 우와. 아니 마트나 이런 곳에서 사서 먹은 거하고 바로 지금 따서 먹는 거하고 맛이 와, 달아요, 달아. 달고 육즙이 엄청 많아요. 이런 맛이구나. 좋은 블루베리 구별하는 법이 있을까요?
4: 좋은 블루베리는 가장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신선한 거. 예, 신선한 게 가장 좋고.
2: 저는 이렇게 살짝 알기로는 이게 분?
4: 이렇게 하얗게 분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2: 이게 좋은 거죠.
4: 예.
2: 제가 왜냐면 블루베리를 그릭 요거트에 아침에 먹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4: 그래서 예쁘신 거 아니에요?
2: 아이고, 좋아해서 네. 마트 어머님한테 여쭤봤더니 분 많은 거 골라.

0: 맞아요, 맞아요.
1: 그렇게 얘기를
0: 지금 이렇게
1: 하셔가지고.
0: 뽀얗죠? 이게 아주
1: 네네네.
0: 최상의, 지금 최상의 그 블루베리인 것 같아요.
2: 토실토실 블루베리가 잘 자라고 있는 언덕. 그 옆에는 넓은 유채밭도 있는데요.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3: 이게 유채예요?
0: 유채인데요.
3: 네.
0: 지금 유채꽃이 이제 졌잖아요.
3: 네.
0: 이거 이제 우리 여기 모이는 양이 있는데 양좀 주려고요.
3: 양이 이거 좋아해요?
0: 이러면서
3: 아니 근데
0: 신선한 거 너무 좋아해요.
3: 칠면 이게 뭐죠? 칠면조?
0: 칠면조도
3: 하고
0: 있고
3: 양하고
0: 양도 있고.
3: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0: 배고프지? 우와 예뻐라.
3: 아이고 예뻐. 어머머머머.
2: 깜짝 놀랐습니다.
3: 확 뜯네 확 뜯어.
0: 아이고.
2: 유채를 반기는 녀석들.
3: 너도 줘.
0: 너무 귀엽네 진짜.
3: 이렇게 맛있어? 이거 너 방금 먹었잖아. 아이고 시끄러.
2: 제 손까지 먹어치울 기세였습니다.
3: 그래. 여기 체험하러 오실 때 가족 단위로 왔을 때 너무 좋아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0: 아이들이 오면 아주 그 즐기는 방법이
3: 그러니까.
0: 다양해요.
3: 그러니까요.
0: 어떤 아이들은 여기서 이렇게 뭐 먹이도 주고,
3: 네.
0: 어떤 아이들은 여기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아, 농촌에서 왜 힐링 있잖아요.
3: 그러니까요.
0: 그런 것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새벽에 새소리 듣고, 이렇게 산책하시고, 아주 뭐.
3: 예, 보니까, 여기 내려다 보니까요.
0: 네.
3: 거창이 한눈에 보이네요.
0: 그렇죠. 이게, 거창이 이 손바닥에 이렇게 가려져요.
3: 우와, 눈앞에 펼쳐지는 창 사이에, 어머, 펜션도 있어요. 펜션도 너무 무슨 숲속 궁전처럼 있고, 없는 것이 다 있고, 우아하니, 음악도 너무 잘, 이게 뭐예요?
0: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소스류 만들어요.
3: 아, 소스요?
0: 네, 저희 그 샐러드 소스류나,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돈가스 소스나,
3: 네.
0: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숙성시켜요. 이 세월이.
3: 이게 뭐예요?
0: 이게 이제 블랙베리를 발효시켜서 소스. 샐러드 소스.
3: 어머머머 와인향 같은 게
0: 너무
3: 나요.
0: 좋죠.
3: 와인향 있잖아요 숙성된.
0: 네네네.
2: 사장님은 이곳에서 농가 레스토랑 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3살부터 지금까지 30년 차 여성 농부입니다. 양기업 등을 거쳐 지금은 10년째 유기농 블루베리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0: 제가 생각하는 그 농업 현장의 일은 굉장히 거칠기도 하고 인내심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렇게 뭐 아주 농부라면 아주 좋은 직업이 아닌 그냥 좀 힘든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제 모습으로 그 뭔가를 그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이런 노동의 과정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23살 처녀 농부로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2: 다시 블루베리 밭으로 나온 사장님. 사장님의 하루는 그야말로 블루베리로 시작해서 블루베리로 끝납니다. 열매 하나하나를 일일이 손으로 따는 여성 농부 사장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가 사장님의 손을 거쳐갔을까요?
0: 저희는 여기 다 유기농 베리 농장이에요. 그래서 농약도 사용하지 않고 제초제도 사용하지 않고 특히 이제 그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유기물을 저희가 다 만들어서 이 블루베리에게 주는 경우가 있고 다 그렇게 하고 또 이 제초 관리는 전부 다 손으로 이 투둑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다 뽑고 일일이 사람의 손이 다 가고 아마 이런 쪽은 이제 애초기로 돌리고 그래서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농약 사용을 안 하는 게 제일 큰 농장이죠 이유가.
2: 갔다 온 토실한 블루베리. 곧바로 식재료로 사용하는데요. 수확에서 가공까지 채 3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싱싱함과 맛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사장님이 레스토랑 겸 카페를 연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건강하게 기른 재료로 가장 신선한 먹거리를 내놓고 싶어서였습니다.
3: 얘가?
0: 아, 블루베리 젤라또.
3: 너무 예뻐요. 예쁘죠? 보이시죠?
0: 이건 딱 요거는 이제 요거는 네. 맨 아래쪽에서 딴 산딸기예요.
3: 산딸기.
0: 산딸기 스무디. 아~ 네. 이런 꽃들은 식용꽃이에요.
3: 아, 그래요?
0: 네, 다 먹을 수 있는 저희가 다 이 꽃도 유기농으로 재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한 잔을 만들 때도 마음을 담는 거예요. 다 각기 다른 컬러와 꽃과 이런 거 허브 종류를 넣어서 아,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다 드려요.
3: 그렇구나. 이거 봐요. 어머. 어머, 맛있어요. 중요한 건 이 블루베리가 신선하니까 더 맛있네요. 눈이 이게 탁 떠지는 그런 맛인데 엄청 청량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3: 그렇게 달지 않은데 굉장히 신선해요. 와, 산딸기 후레쉬 이런 맛이구나.
0: 저 베리가 또 어떻게 하면 활용돼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소비할까, 건강함을 몸으로 먹을까, 그래서 가공이나 뭐 더 많이 발효시키고 또 가공도 하고 또 직접 또 이렇게 젤라또나 스무디를 만들고 소스를 만들고 이 하나하나가 매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3: 그렇죠. 네. 앞에는 거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저 뒤에 산들도 명산들이잖아요.
0: 그렇죠.
3: 산도 보이고 뒤에는 초록초록초록해서 이 마음이 숲속 한가운데 주인이 된 것 같은 진짜 보이는 것만큼 마음이 이렇게 열립니다. 행복하네요.
2: 사장님의 열정과 사랑이 가득 담긴 이 열매들, 거창이 품은 달콤하고도 행복한 맛이었습니다.

0: 멀리 뭔가 보이시나요? 산 모양이 소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우두산으로 불리는 곳. 정상에 서면 저 멀리 거창 읍내도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1: 오늘 너의 하루는 절대 무의미하지 않았어.
0: Y자형 출렁다리로 가는 길.
1: 수고했어.
0: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1: 걸을 수 있으면 행복하지.
0: 끊임없이 주문을 걸며 올랐습니다. 그렇게 20분쯤 올랐을까요? 시원한 물줄기가 반겨주었는데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그곳.
1: 우와, 멋있다.
0: 거창이 자랑하는 우두산 출렁다리입니다. 마치 인간 세상 인연을 상징하듯 세 갈래로 이어진 다리, 높이 60m의 Y자 출렁다리입니다.
2: 이게요, 그 지역마다의 산세의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 소리에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남은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족하기로 사람이 남은 재주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하기로 사람이 남은 인정 있고, 경기도로 골라 한양도 보면 철은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이라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변하기 상이라. 양반 근본을 논직한데 평조판서가 통성삼촌이요. 보원군 대감이 당신 외삼촌이라 불쑥나무 무사고 흐르신네. 너를 불러하니 오면 내일 아침 조사 끝엔 너 그 노모를 잡으다. 난장 형문의 줄이 때 방망이 바주 때 방태그리 악주물 출제 굵은 배 부러지고 잔 빼어 실어져 얼개미 채꿍기 징가리 세대 그저 살 셀 테니 올 테거든 누구 말 테면 말아 떨떠리고 나는 간다. 산 좋고 물 좋은 거창. 정말 오늘 많은 이야기를 만났던 거창한 여행이었습니다. 꿈 같은 풍광도 만났고요. 오랜 세월을 품은 마을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거창 여행에서 만났던 따뜻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0: 아쉬웠습니다. 쉽게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거창했던 거창 여행. 그러나 머자나 다시 이곳을 찾을 것 같습니다. 이 넉넉하고 따뜻한 거창의 미소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운명을 다해가던 조선의 왕실이 지친 몸을 누인 창덕궁. 조선의 궁궐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창덕궁에는 다양한 시문 구절을 새겨서 기둥에 붙여놓은 장식물이 많습니다. 주련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주련으로 창덕궁의 멋과 운치를 더하기도 하고 또 군자가 갖춰야 할 덕목도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첫째 주,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전주문화재단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퓨전 국악 미발표 창작곡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8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강릉 오죽헌 야간 상설 공연, 강릉의 살얼이랐다입니다. 오죽헌 야경과 전통,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오는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죽헌에서 계속됩니다. 수원문화재단 새빛문화예술클럽 화홍풍류입니다. 수원 화성 용연의 고즈넉한 야경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수원 화성 용연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제21회 스페셜 아티스트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흥입니다. 전통예술의 흥과 신명을 한 무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물놀이와 창작춤, 사자탈춤, 풍물판곳 등 총 5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가무악기 그린국악입니다. 천의 얼굴을 그리다를 주제로 매주 다른 구성의 가무악기 무대를 매주 토요일 남도 소리울림터에서 선보입니다. 무더위는 잠시 잊고 가까운 문화공간에서 여름의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울려 울려 어허가 둘이 사냥 나갔다. 야 둘이 사냥을 나간다.
1: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억스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거.
2: 사랑.
0: 아,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2: 죄송합니다.

0: 소리면 소리, 기악이면 기악,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봄 해려온다. 봄이 해려온다.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2: 들어볼래?

0: 축하합니다.
1: 특히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2: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여름철 다슬기 채취는 위험하니 자제해주세요. 채취 시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은 필수예요. 낯설고 어두운 곳은 피하고 반드시 2인 이상 함께하세요. 몸이 좋지 않거나 식사, 음주 직후 입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9로 신고하세요.
2: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

0: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세노세 젊어서 놀아보세.
2: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3: 가장 객관적으로 봐주는 사람 필요하니까. 자.
4: 한 번 넣는 게 제일 나아져.
5: 아홉 박 그러면 아홉 박.
3: 제가 수사인 주니까 연습 감당 봐.
6: 이거 같이
7: 검고가 좀
6: 올라와야 돼. 네, 맞아요. 그리고

0: 여러분 공연 잘 즐기고 계신가요?
1: 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2: 네, 저 여러분은 지금 색깔이 다른 예결팀과 또 이제 구강놀이팀과 호흡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0: 맞습니다.
2: Shake it Korea.
0: 네, 저희가 다른 팀이랑 합을 맞추는 거라 걱정을 또 많이 했는데 우리 피트정님과 구강놀이팀과 함께해서 또 관객분들도 같이 얼쑤 좋다고 즐겨주셔서 저희는 너무너무 잊지 못할 공연을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합동 무대를 즐기시면서 어떠셨어요?
2: 다른 두 팀이 같이 공연을 하거나 같이 합주를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0: 네, 맞습니다.
2: 왜냐면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자거든요.
0: 아, 저 경쟁자라 생각 안 하고 너무 즐겁게. 이게... 아, 저 경쟁자라 생각 안 하고 너무 즐겁게.
2: 아니, 저 사람 경쟁자. 경쟁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서로 없고 친분이야 있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 같은 뭐 우리 한번 딴 사람들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0: 네.
2: 네 그러면은
0: 저희 예결 밴드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예결 밴드 민영님 안녕하세요. 저희 준비하면서 어떤 기분이셨는지 또 느낀 점 한 번만 말씀 주세요.
3: 안녕하세요. 예결 밴드에서 베이스 연주하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2: 와, 잘생겼다.
3: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예결밴드랑 더 아 우리 팀이다 라는 느낌이 딱 들던 것도 있고 이제 구강놀이 팀 분들께서도 더더욱 이제 더 오구오구 해주셔가지고 네 더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다른 이런 색깔들이 어우러지고 하나의 소리가 되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2: 사회생활 되게 잘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100점짜리 네. 자 그럼 우리 팀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4: 안녕하세요. 저는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는 아람이입니다. 예결 밴드라는 밴드와도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뭐 경기 소리나 뭐 판 소리를 이제 넘어서 이제 서도 소리까지도 저희가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께도 즐거움을 전달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0: 와, 네. 저희도 너무 즐거웠어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공연은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싸름이라는 민요입니다. 네, 싸름은 매미 울음소리를 담은 서도 민요인데요. 매미가 6년 동안 땅속에서 자라고 살다가 세상 밖에 나왔을 때 그런 허무함을 인간에 빗대어서 매미에 이입해서 만든 저희 예결밴드 곡입니다. 네, 여러분들 같이 따라도 불러주시고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싸름 들려드릴게요. 박수!

0: 네, 썰을 들려드렸습니다. Holding close,
1: holding tight. 진짜 영어로 얘기하면 Right on Time입니다. 왜냐면 이 곡을 할 건데 제목이 바람하고 관련됐어요. 그리고 분다 그러네요.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바람은 바람이 저를 밀어갖고 여행을 이렇게 푸시하는 듯한 여러분들 이 곡을 통해서 잠시 뭔가 살짝 잊어버리면서 잠깐 여행을 가서 리프레시하고 딱 돌아오는 마인드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라는 곡 박수 한번 주세요.

생일로 밤이로 끝나.

0: 또 QR 토크 시간이 왔습니다. 와. 과연 어떤 토크를 어떻게 남겨주셨을지 지금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퓨전 국악을 처음 접하셨다면 어떠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오늘 공연 감사합니다. 한강도 처음 왔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난 친구와 오 같이 있어요. 열심히 소리내서 응원해봅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1: 여기에요.
0: 아, 두 분이셨어요. 아, 일로 나오세요.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2: 이촌동에 살고 있는 남혜현이라고 합니다.
0: 와, 좋습니다. 저희 공연 퓨전 국악을 처음 접하셨는데 어떠셨는지에 대한 소감.
2: 얼마 전에 TV 드라마에서 정가에 관해서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게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아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앞으로도 국악 많이 사랑해 주실
2: 네,
0: 거죠?
2: 감사합니다.
0: 아 좋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3: 하나 둘 셋 Shake it, 코리아.
0: 국악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나 바람 같은 게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의 멋진 콜라보 공연을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 너무 매력적이라 앞으로의 활동이 정말 기대됩니다. 오,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디서 주셨죠?
3: 어디 계십니까?
0: 아, 좋습니다. 일로 나오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시죠?
4: 이촌동 사는 강현민입니다.
0: 와, 박수 주세요. 오늘 공연이 어떠셨나요?
4: 바람이 분다 노래 정말 좋았습니다.
0: 와,
5: 바람이 분다. 어떤 게 좋았어요? 바람이 분다에서?
4: 다 좋았습니다.
3: 하나, 둘, 셋. Shake it, 코리아! 혹시 저희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잠깐 몇 소절 부를 수 있다?
0: 아, 잠깐 눈을 피하시려고 하시거나 놔주시죠. 잠깐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3: 나오세요.
6: 제가 평소에 주말마다 여기 나오거든요. 이촌동에 사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0: 아, 오늘 공연 어떠셨는지 그리고 뭐가 제일 좋으셨는지도 너무 궁금한데 나오신 김에 한번 말씀 주세요.
6: 처음에 들었던 곡이 되게 좋더라고요.
5: 처음에 뭐 처음에 그거 아니었어요?
0: 아, 놀량이요?
6: 네네.

0: 에라디오 한번 해보시겠어요?
1: 아 예, 노력해볼게요. 네.
0: 에라디오 여기까지만 하세요.
1: 이거 하라고요?
0: 네네. 시작.
1: 에라디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1: 에라디오.
0: 아 좋습니다. 오늘 공연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하나 둘 셋 Shake it Korea.
0: 지금 점점 하늘이 노래지고 예뻐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강공원 제일 좋아할 때가 딱 요때인데 여러분들도 딱 요때 같이 함께 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 곡도 내가 돌아간다처럼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비밀스러운 곡인데요. 니나노 니나노라는 곡이고요. 경기민요 태평가를 재밌게 편곡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루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뭐

어때요? 그냥 재미나게 놀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꿋꿋하게 재미나게 놀면서 여러분들 걱정도 조금은 잊어버리는 시간이 되시라고 준비하고 만든 곡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얼씨구 좋다 추임새도 많이 나와주시고요.

0: 귀엽다 들려드렸습니다. 30살 먹고 이렇게 귀여운 노래 부르려니까 이게 뭔가 민망민망하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1: 시고! 박수 같이 갈까요?
2: 괴지나 칭칭 나네야 괴지나 칭칭
1: 괴지나 칭칭
2: 괴지나 칭칭 나네야 괴지나 칭칭
1: 괴지나 칭칭
2: 괴지나 칭칭 나네야 괴지나 칭칭
1: 괴지나 칭칭
2: 괴지나 칭칭 나네야 괴지나 칭칭
1: 괴지나 칭칭
2: 이 산으로 가면
1: 뻐꾸 뻐꾸
2: 저 산으로 가면

0: 맛있어. 괴진아 칭칭 나 내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 내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 내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 내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즐거우세요. 네. 즐거우세요.

0: 부산으로 가면 뻐꾸 뻐꾸 부산으로 가면 뻐뻐꾸 뻐꾸
1: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헤이
0: 괴진아 젠지 괴진아 젠지 괴진아 젠지 괴진아 젠지 나데이야 괴진아 젠지
2: 괴진아 젠지
0: 괴진아 젠지 나데이야 괴진아 젠지
2: 괴진아 젠지
0: 괴진아 젠지 나데이야 괴진아 젠지
2: 괴진아 젠지
0: 괴진아 젠지 나데이야 괴진아 젠지
2: 괴진아 젠지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여러분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징징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여러분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징징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징징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함께
1: 괴진아 징징
2: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0: 우리나라 전통 장단이랑 라틴 음악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라틴 음악의 리듬과 국악의 리듬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잠깐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의 장단과 라틴 음악의 장단은 그 상당히 공통점이 많아요. 그 에너지, 그 열정, 흥, 그리고 또 하나는 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잠깐 브라질의 삼바 리듬을 연주하다가 휘모리 리듬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0: 어 이건 구강 리듬 같은데요? 어 예 이거 구강 리듬 전도 구강 리듬
1: 와 너무 멋있어
0: 여기서 나온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아프리카나 어, 아프리카를 한번 너무 가보고 싶어서 만든 곡입니다 한번 작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얼쑤

0: 오, 너무 신나는데요? 오. 진짜 라틴 음악이 우리 국악처럼 흥을 돋구고 너무 신나네요, 그쵸?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라틴 댄스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춤추고 싶은 분.
0: 오, 좋아요, 좋아요.
1: 오, 용감하네.
0: 아, 예뻐라.
1: 아. 이름이 뭐예요?
2: 전우진.
1: 아, 전우진? 어, 너가 있어서 우리 나이를 줄여준다, 야. 자, 우리 그러면은 스텝을 다 같이 따라해봐. 그러니까 시작. 1, 2, 3, 5, 6, 7. 1, 2, 3, 5, 6, 7. 자, 되게 쉽죠? 자,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트는 거예요. 1, 2, 3, 5, 6, 7. 1, 2, 3, 5, 6, 7.
0: 큰일 났다. 그러니까
1: 세 번째 거는 1, 2, 3 쉽죠? 5, 6, 7.
0: 그거 좋네요. 1, 2, 3, 5, 6, 7.
1: 하고 이제 맨 마지막은 오두방정 뛰면 돼요. 자, 1, 2, 3, 5, 6, 7.
0: 오두방.
1: 1, 2, 3, 5, 6.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이거 우리도 지금 즉석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같이, 자, 다 같이 일어나서
0: 다
1: 앞에서는
0: 일어나요.
1: 저희를 따라오면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0: 네.
1: 자, 한번 다 일어나보세요. 자, 다 일어나보세요.
0: 네,
1: 다 일어나보셔서 일어나서 하는 건 상관 안 보는 것 같아요.
0: 이런 날이 없습니다. 아, 뒤에 분들도 다 네. 일어나세요.
1: 자, 한번 다 일어나서.
0: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서.
1: 자, 일어나서.
0: 다 같이 춤춰요, 네. 다 같이.
1: 다 같이. 어, 자,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 하시면 돼요. 1, 2, 3, 5, 6, 7. 1, 2, 3. 어이구, 그 잘하네. 2, 2. 1, 2, 3, 5, 6, 7. 1, 2, 그쵸? 5, 6, 7. 그 다음에.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1, 2, 3, 1, 2, 1, 2. 따라 따라 따라.
0: 네, 너무 너무 즐겁죠, 여러분. 아,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고 같이 이렇게 진짜 무대를 만들어 갔네요.
1: 음악보다 반응 이게 좋다. 우리 이걸로 할까요, 앞으로?
0: 우진이한테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박수. 아, 좋습니다. 다음 곡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 건데요. 바로 느리게 타령입니다. 서도민요 느리게 타령을 발라드풍으로 편곡한 곡이고요. 원래 서도민요의 느리게 타령은요, 늘리다의 표현을 쓴 의미로 담겨있는 곡인데, 저희 예결밴드는 좀 느릿느릿해도 괜찮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우리 조금씩 쉬엄쉬엄 가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편곡한 곡입니다. 느리게 타령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느리게 타령 들려드렸습니다.
1: 자, 오늘 공연 다 끝나가는데요.
2: 여러분들, 예결 밴드 공연 어떠셨나요?
3: 좋아요!
2: 그럼 국악 놀이팀 공연 어떠셨나요? 아, 좋습니다.
1: 오늘처럼 예결 밴드랑 이렇게 섞다 보면은 국악이 이제 꼭 어렵지만 않다라는 걸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앞으로도 이렇게 멋진 팀들과 함께 여러분의 곁에서 저희 국악 열심히 들려드릴 테니까요. 국악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1: 자,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쭉 돌아가면서.
4: 아까 너무 더웠죠?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5: 그럼시더라.
4: 그래도 이렇게 다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저희 예결 밴드 또 국악놀이팀 공연한다면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6: 한강공원이라는 걸 처음 와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쁜 곳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랑 공연을 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7: 서로 다른 두 색깔을 가진 이제 퓨전 국악 팀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져가지고 특별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8: 예결 밴드 음악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색다른 경험이어서 오늘 하루 정말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9: 오늘 굉장히 뜻깊고 즐거웠습니다.
10: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드럼 치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11: 국악놀이랑 예결밴드랑 여러분들까지 세 팀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게 오랫동안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12: 퓨전국악이라는 장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 핫동 공연 준비했고요. 사도미뇨의 해주아리랑을 보사노바풍으로 편곡한 해주아리랑의 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 선선한 바람 느끼시고 살랑살랑 어깨 흔드시면서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같은 공연이었어요. 너무 기분 좋고 바람 부는 날씨랑 여기 한강공원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공연이었습니다.
1: K-POP이 꼭 우리가 흔히 아는 아이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국악이 있다는 거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2: 일반 그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그런 공연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찾아보고 계속 볼 것 같아요.
1: Shake it Korea.
3: Shake it Korea.
4: Shake it Korea.
5: 파이팅!
6: 파이팅!
7: 지금까지 예결 밴드
8: 그리고 국악놀이였습니다.
7: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0: 맑은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흥,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0: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우니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 소리 같아.
1: 어? 에?
0: 할아버지!
1: 응.
0: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0: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2: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0: 얘들아.
2: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0: 어?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3: 네가 풍이로구나?
0: 어? 달림? 저를 아세요?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0: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3: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0: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3: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2: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하늘 위 새 친구가 풍미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미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2: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0: 다음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1: 벌써 저녁이네. 어?
2: 에휴,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1: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1: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2: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2: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1: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3: 그래 그래.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후여, 후여, 어허가 둘이 사냥 나갔다. 야, 후여, 후여, 어허가 둘이 사냥을 나간다.
1: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억수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거.
2: 어디요?
0: 아,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2: 죄송합니다.

0: 기악, 그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 또 좀 설렙니다.
1: 펌 해령온다. 펌이 해령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3: 들어볼래?

0: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무더워지는 여름, 폭염특보 문자를 받았다면 무더위 기상 상황을 확인해요.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신체 노출을 최소화해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요.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펴요. 온열 질환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요.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송현민의 국악 내비게이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해설을 맡은 음악평론가 송현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그 이정호 지휘자의 지휘로 청년을 위한 서고 청해 들었는데요. 오늘 함께하는 우리 악단 아주 젊은 피가 들끓습니다. 부산 청년 국악관현악단과 함께 오늘 이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던 국악의 매력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부산 청년 국악관현악단이 왜 이곳 대전까지 왔냐, 혹시 아시는 분?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유네스코 유산위원회 전세계적인 포럼이 열립니다. 예, 약 전 세계에서 300명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지켜나가야 될 어떤 전통문화와 전통예술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논해보는 시간인데요.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바다 부산에서 개최가 되는데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개최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대전에 온 이유는 바로 대전에서는 국가, 무형, 유산들을 관리하는, 또 유형 유산들도 관리하는 국가유산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좀 부산에서 7월에 성대한 행사가 있다는 것을 미리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올여름 우리가 전통문화와 전통예술 그리고 국악을 가지고 좀 뜨겁게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앞두고 여러 음악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먼저 이정호 지휘자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야. 이정호 선생님, 우리 오늘 두 번째 곡으로 들어볼 곡이
1: 네.
0: 예, 대금 협주곡 내면으로부터라는 곡인데 이 곡 참 신비롭게 시작해서 신비롭게 끝나는데 또 이정호 지휘자가 이정호 작곡가가 돼가지고 직접 지은 곡이기도 합니다. 좀 어떤 곡인가요?
1: 많은 예술 작품들이 뭐 인문학이나 철학이랑 관련된 게 많은데 이 곡 또한 그 외부 세계의 자극이나 현상의 묘사 같은 게 아니라 인간 존재 속에서 이렇게 솟아 나오는 그런 미세한 감각과 그리고 무의식적인 흐름에 집중해서 점점 이제 진정한 자아의 심연을 향해서 이제 다가가는 그런 여정을 그린 곡입니다.
0: 예, 대금 협주곡이니까 오늘의 이 무대만의 주인공은 또 대금 협연자입니다. 오늘 대금 협연을 맡아주실 경북대학교 유구나 대금 연주자분을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 그럼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여기까지.
1: 오, 박수. 예. 그러면 정호쌤, 이 곡은 내면으로부터라는 제목을 달고 계속 이렇게 잔잔하게만 흐르나요?
2: 아닙니다. 그 고요함도 있지만은 격렬한 네. 움직임, 흔들림 속에서 뭔가 이 확장과 수축, 그리고 명상과 각성의 반복 속에서 뭔가 좀 더 그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1: 그 부분 한번 들어가 보죠.
2: 네, 그러겠습니다.

중요 하이라이트 부분들 들려드렸는데 작년에 초연 처음 연주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끌어나갈 그 전통 문화를 지키는 가운데 아직 그 21세기에 태어난 음악이지만은 앞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대금 협주곡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무대로 이렇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잘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곡 대금 협주곡 내면으로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0: 내면으로부터라는 제목의 곡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다 내면의 그 마음속의 탐구를 이렇게 여행 잘 다녀보셨나요? 그죠? 예. 자, 앞서 이렇게 그 제가 이정호 지휘자와 함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이런 창작 국악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들어보실 창부 타령 주제에 의한 피리 업주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렇죠. 몸으로 느끼는 곡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1: 맞습니다.
0: 일단은 여러분들 그 창부 타령이라는 민요를 바탕으로 피리가 함께 협연하도록 만든 피리 협주곡입니다. 창부 타령.

0: 무당이 부르던 노래였는데 이 노래가 전국적으로 조선시대 때 널리 유행하면서 일종의 대중가요처럼 불려진 그런 민요입니다. 선율을 이해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뭔가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1: 사실 이 창무타령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여러 뭐 사랑 이야기도 있고 삶에 대한 애환의

0: 것들도 조금 포커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국거리. 그러면은 이왕 말씀을 하신 김에
0: 네.
1: 국거리 장단이 어떤 장단인지 한번 예, 들려주시죠. 이 장단을 느끼시면서 이 곡을 들으시면 더 좋다.
0: 그럴게요.
1: 네.
0: 국거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여러분들 이 음악 들으실 때 이렇게 계속 박수를 치시면서 또 피리가 협연을 할 때는 마음속으로 장단을 세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장단이 시작된 김에 그냥 음악 바로 시작해볼까요?
0: 네,
1: 어떻게
0: 좋습니다.
1: 바로 들어볼까요? 예.

자, 여러분들 이 국거리 장단을 잘 생각하시면서 일상 속에서도 뭔가 여유로운 그런 시간 가져보시리라고 저희가 창부 타령 주제 이한 피리 협주곡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대근과 피리 만나봤고요. 또 이런 날 빠질 수 없는 게 또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는 판소리도 등재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무대는 대전의 판소리 젊은 소리꾼과 또 부산 청년 국악관이었다니 이렇게 만나서 아주 흥겨운 무대를 선보일 무대인데요. 바로 사철가 그 이어서 뺑더가 플러스 히터 로드 잭 이라는 제목입니다. 아, 우리가 갖고 있는 판소리가 이렇게 멋있게 변신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이선명 소리꾼 같이 나오도록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제화 못하는 법 차례로 잡아다가 전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인네들 서로 모여 앉아서 한잔더 먹소 그만 먹게 조용하면서

못하고 한밤중으로 물고 오고 가는 얘기 그 담배 달라 실러오고 정자 밑에 낮잠자기 남의 혼이 노려오고 단단히 믿던 듯이 해담을 자르기와 신부 신랑 잠자네 뒤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뒤로 살짝 돌아가 봉창 입을 대고 풀어 끝하면 끝하고 끝하면 끝하고 삐죽하면 삐죽하고 삐죽하면 삐죽하고

0: 자, 이렇게 판소리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분위기를 만나봤는데요. 다음 들어보실 곡도 그 불에게 곡이라는 곡입니다. 신민소각의 바디가 선보일 음악인데 네. 굉장히 힘찬 곡이죠?
1: 네, 엄청 열정과 뭔가 힘이 있고 에너지가 그 관객분들에게도 다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0: 예, 보통 이렇게 모인 악단은 이제 신화위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자유롭게 연주를 하면서도 또 국악관현악단과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협연의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신민소각회 바디 여섯 명의 멤버들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0: 자, 오늘 공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데 그곳의 미래를 책임질, 전통음악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젊은 부산 청년 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고 있는 송현민의 국악 내비게이션, 이제 마지막 곡 앞두고 있습니다. 판국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신모듬, 예, 신모듬이라는 곡인데 1, 2, 3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악장을 이제 마지막 곡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신모듬, 판굿이라는 것은 일종의 농악의 하나인데요. 이 농악이라는 것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세계적인 예술입니다. 근데 농악과 국악관현악단이 한데 어우러지는데 또 정우쌤, 여기에서도 좀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악기들 혹은 좋을 대목들, 즐길 수 있는 대목들 좀 있나요?
1: 이 곡은 그 작곡된 지가 꽤 됐는데 1986년 작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의 그 이 곡 악보, 지금 현재 악보에는 사실 그 없는데 그때 당시에 연주를 했던 걸 보니까 그때 나각이나 나발이 그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 뒤이어서 이제 태평소가 그 아주 힘차게 뭔가 행진하듯이 뭔가 그런 이제 또 흥겹게 또 예. 연주를 또 하고
0: 태평소가
1: 있습니다.
0: 상당히 중요한 악기입니다. 왜냐? 판을 벌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흥을 띄우니까.
1: 그렇죠.
0: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태평소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1: 나발부터 들으려고 했는데.
0: 나발부터? 예. 자, 나발 어떤 악기인가요? 나발. 아, 네네네. 한번 악기 높이 들어봐 주세요. 예. 아. 이 나발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번 소리 들려 주시죠. 예. 여러분들 너무 아름다우시죠? 예. 나발이라는 어떤 이제 나팔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악기
1: 나가기 나가. 거의 이제 생긴 건 완전히 다른데 네.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0: 한번 악기 어떤 건지 예 한번

0: 오늘 나가기 지휘자나 사회자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그러게요.
0: 예, 좋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나가과 나팔, 신호수들이 불었던 악기입니다. 그리고 취타라든지 그런 어떤 군악대 행진에서도 자주 사용됐던 악기죠.
1: 네, 저 악기가 사실 소리 내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숙련된 연주자만 할 수 있는.
0: 그렇구나.
1: 그래서 사실 아까 조금 잘못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게 정말 재밌었는데.
0: 네.
1: 뭐 또 잘 보니까 이것도.
0: 재미가 없어졌어요.
1: 아, 근데 좋아하셔서 다행이네요.
0: 예.
1: 네.
0: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태평소, 태평소. 네.
1: 뭐 탕구시 앞에서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여러분들께 다양한 모습들을 또 보여드릴 거지만 태평소가 또 이 곡을 거의 이끌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여러분들 부산국악 청년 국악관악단의 태평소 주자는 주윤발을 닮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0: 노래가 좋으니까.
1: 그러니까요. 이 곡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은 좋은 선율이 있는데 네. 마지막에 판굿이 크게 열리면서 여러분들도 이 선율은 노래로 듣진 않았지만 악기 소리로 들었지만은 뭔가 마음을 흥얼거리게 하는 그런 선율인데 지금은 타악주자들이 없지만은 이따 이 선율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삶에 굉장히 즐거운 일들만 생기실 것 같습니다.
0: 이제 들려드릴 선율이 이 곡의 거의 주제 선율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다른 비슷한 선율인데 조금 다른 형태로 그리고 이 지금 들려드릴 이 곡이 나중에 판국과 함께 또 웅장하게 하겠지만 나가실 때도 아마 기억에 나실 수도 있을
1: 그렇죠.
0: 선율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해볼까요?

야,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선율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앞으로 즐거움의 시간으로 이끌 그런 선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판을 크게 열고 여러분들께 행복을 크게 드리면서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려도 괜찮겠죠? 네, 오늘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마지막 곡 한국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신모듬입니다. 큰 박수로 마지막 무대 열어주십시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첫째 주,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전주문화재단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퓨전 국악 미발표 창작곡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8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강릉 오죽헌 야간 상설 공연, 강릉의 살얼이랐다입니다. 오죽헌 야경과 전통,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오는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죽헌에서 계속됩니다. 수원문화재단 새빛문화예술클럽 화홍풍류입니다. 수원 화성 용연의 고즈넉한 야경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수원 화성 용연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제21회 스페셜 아티스트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흥입니다. 전통예술의 흥과 신명을 한 무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물놀이와 창작춤, 사자탈춤, 풍물판곳 등 총 5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가무악기 그린국악입니다. 천의 얼굴을 그리다를 주제로 매주 다른 구성의 가무악기 무대를 매주 토요일 남도 소리울림터에서 선보입니다. 무더위는 잠시 잊고 가까운 문화공간에서

0: 소리면 소리, 기악이면 기악,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펌 해령온다. 펌이 해령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0: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물놀이 안전 국민행동 요령 입수전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꼭 입어요.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않아요. 음주한 채로 절대 입수하지 않아요. 어린이는 꼭 보호자와 함께하고 위험할 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요. 익수자를 발견하면 직접 구조하지 않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물놀이 안전수칙 꼭 지켜요.

질그릇 만드는 예술이다. 도예가 중요한 거는 우선 그릇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예술이다. 그릇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 중요하죠. 우리 한국 차사발은 자연미를 살린 차사발. 우리 한국 차사발이 가장 우수하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발은 내가 평생을 만들어도 똑같은 거 두 개는 없어요. 그 하나하나의 그 특징이 다르다고. 사발이라는 것은 이 녹차를 분말을 해가지고 타서 마시는 사발이거든요. 이제 무게도 그 맞아야 되고 그 차선으로 젓는데 젓기도 좋아야 되고 또 마시는데 마시기도 편해야 되고 마실 적에 그릇을 감상하니까 그 그릇의 그 고유의 특징이 있어야 되고

제가 한 16살 이럴 적에 아주 집안이 어려운 뭐 그런 시기까지 왔었어요. 제가 뭐 학업도 중단을 하고 그래 아버지 밑에서 이제 일하고 이랬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머님한테 아버님이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막내로 나가지고 그 힘든 일 저런 식 나쁜 직업 물려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어디 가서 강의할 적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에서 이제 나쁜 직업 물려줬다고 어머님이 아버님 구박을 많이 했는데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도로 아버님이 큰 소리 칠 것 같다고. 왜? 내가 명장도 됐지 국가 문화재 됐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0: 대한 우리 선조 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엎었어. 이제 한 번에 만들면은 그냥 둥그리 한 게 이제 표가 안 나고 두 개를 엎으면은 그게 인물이 달라져요.
1: 저희 집안은 5대 할아버지 때 그때 가장 그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할아버지도 또 하셨고 또 아버지도 또 하셨고 저도 이제 하고 있고 또 아들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승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옛날 방법으로 그대로 밀착을 시키는 접합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흙과 불에서 나오는 색깔, 그 장작가마에서 우리 세 가지가 흐르는데 그 요변이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 이 한국 차사발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차사발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0: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어떤 거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도자기를 하면서도 그런 말들이 제 그 마음에 다가왔죠.
1: 난 생을 다할 때까지 할 채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데까지는 제가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궁은 활, 시는 이제 화살. 그래서 궁시장. 그럼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을 궁시장이라고 합니다.

원시시대 때부터 인간이 식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활과 화살이 무기가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했으니까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 놓고 봐도 아마 우리 국궁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은가. 그 영향을 받아서 올림픽에서도 지금 아마 세계에서 1등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은 아마 옛날 우리 조상들의 국궁 실력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라고. 우리 만드는 이 사람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화살이 하나 완성되려면 뭐 한 적게는 한 90회에서 많게는 한 120회 정도 손을 부어야 이게 완전 화살이 되는데,

어려서부터 화살 만드는 일을 봐왔고 장난감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커가면서 아 이게 우리 전통 문화고 이 전통 문화가 내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의무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걸 구하러 댕기려면 10월 말부터 3월 이전에 2월까지 전국을 댕기면서 구해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산에서 이슬 맞고 내려오는 사람 신고해라, 낯선 사람 동네 돌아다니면 신고해라.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산에 가서 이런 거 대나무도 구하고 이런 거 호느라고 돌아다니면 동네 사람이 보면 신고를 바로 하면 붙들려가가지고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할아버지가 하셨고 한 30년 그때는 할아버지가 지금 현재 저 서대문 형무소 그 뒤에 거긴 아주 깡촌이었었어요. 산에서 활을 쏘시다가 자꾸 화살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유리하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구차나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질 않으니까 아 이거 내가 배워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할아버지가 이걸 배워가지고 우선 초대 때는 했고 아버지가 한 70년 하시고 내가 지금 3대째 지금 내가 한 60년 됐죠? 다 됐으면 길이를 이제 재서

옛날에는 뭐 하루 종일 한나절을 있어도 괜찮은데 지금은 이게 절이고 응? 지금 이거 보면은 손가락 보면 알지만 이게 이상하잖아요. 응? 왜 쳐나왔지? 이걸 맨날 쓰다 보니까.

내가 이 생명 다하기 이전까지 자식들한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라도 후손들한테 이어나갔으면 좋은데 내 희망사항이고 또 자부심을 능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 할까 이걸 지니고 언제까지 생명이 다하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또 보존해 나가는 문화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전자기학, 그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 또 좀 설렙니다.
1: 펌 해려온다. 펌이 해려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0: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조감독. 어. 여기 맨 오른쪽
1: 컷! 다시! 컷! 다시!
2: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3: 손보고 가세가 빠졌잖아.
1: 레디! 액션!
4: 식중독 예방을 위한 5천만의 손보고 가세.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가열하기, 세척 소독하기.
1: 식중독 컷!
4: 안전한 식탁은 손보고 가세로 감독.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 천만을 넘어 5천만 국민이 볼 때까지
1: 손보고 가세 레디 액션.
4: 식품의약품안전처.

1950년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에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소봉 역의 라미란.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춤출 때 나만 틀린 것 같아.
1: 난 동작을 아예 까먹었어.
0: 아, 나 꼭 하고 싶은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1: 아니야, 좀 기다려.
2: 서울 가신 애들이 다르긴 다르구만 해. 옷도 잘 입고.
1: 야, 쟤 문옥경이 데리고 왔대.
0: 문옥경이? 왜?
1: 문옥경이랑 친한가 봐.
0: 저렇게 촌스럽게 생긴 애가?
3: 부모님이나 친척 중에 대단한 사람 있나?
1: 그치?
3: 누가 물어보니? 어떻게 아는 사이야?
4: 얘네 엄마는 모형 가고 우리 아빠는 명동에서 레스토랑 하셔. 너네 집은 뭐해?
0: 우리 집?
2: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4: 응?
2: 생선 썩는 냄새 같은데?
0: 응? 응. 아! 어! 뭐야? 어? 얘한테서 나는 냄새잖아?
5: 나한테서?
0: 뭐야, 생선이라도 팔자 온 거야?
5: 아따 개코구마해. 마조야, 우리 집 목포서 생선 판디?
0: 뭐? 생선 가게 딸이라.

0: 말이야?
1: 응.
0: 그럼 문옥경이랑은 어떻게 하는 사이인데?
1: 아, 시장서 생선 팔다 만났지.
2: 난 또
0: 뭐 엄청난 집 딸인 줄 알았네.
2: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다 온 거였어?
1: 시장 바닥서 생선 팔다 온 것이 그것이 뭐? 그게 정신 바짝 차려야. 시장 바닥서 생선 팔다 온 애기한테 지고 싶지 않으면 이따 누구들 잘해왔어.
0: 이게 우릴 뭘로 보고.
3: 다음 90, 91, 92 들어오세요.
4: 네.
1: 야!

0: 잠깐만. 92번.
1: 에?
0: 너만 계속 박자를 놓치고 있잖아. 팔 동작이 왜 그래?
1: 치. 어깨를 살짝 삐어갖고.
0: 자, 다음은 연기. 지금부터 주제를 줄 테니까 한 사람씩 나와서 그에 걸맞는 연기를 해보도록.
1: 주제요?
0: 왜? 뭐 문제 있어?
1: 아니요. 아니, 지는 당연히 대본이 있는 줄 알고.
0: 배우라면 대본이 없어도 연기를 할 줄 알아야 돼. 무대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 대본이 없다고 관객들 앞에서 멍하니 서 있기만 할 거야? 자, 주제는 슬픔이다.
2: 슬픔? 아니, 근데 옥경 선배가 데려온 거 진짜 맞대?
3: 맞다니까. 내가 분명히 들었어.
1: 진짜 기가 막혀서.
4: 뭐예요? 무슨 일 있어요?
3: 오늘 신입 단원들 뽑잖아. 지원자 중에 특이한 애가 있어.
4: 누군데요? 잘하는 애예요?
5: 무려 옥경 선배가 직접 데려왔던다.
4: 옥경 선배가요?
5: 지금 다들 어떤 애인지 궁금해하고 있어.
3: 아니지.
5: 벼르고 있다는 말이 더 맞지.
6: 누군지 얼굴 좀 봐.
1: 아이고 철수야. 눈 좀 떠보거라. 네가 이 애미보다 먼저 가면 어떡하니. 자리 피지도 먹이지도 못했는데. 아이고 철수야. 눈 좀 떠보거라.
0: 그만. 91번.
1: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쓰레기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요.
0: 그만. 92번. 92번.

좀 차려봐. 아버지 정신 좀 차려봐. 기아, 나 정자요, 정자.

0: 그만. 자유롭게 대사를 하거나 크게 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연기를 했지?
1: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가 생각났어라. 그때 너무 슬픈 게 가슴이 칵 막힘새 대뜸 말도 안 나오고 울음소리도 크게 안 나오던디요.
0: 그래 됐다. 자 이번엔 소리를 본다.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0: 정이로다.
1: 그만. 다음 91번.
0: 나는 주

0: 우리 괜히 쟤랑 같이 오디션 봐서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나마 쟤 다음에 안 불러서 다행이야.
1: 그게만 개안았으면 더 잘 출 수도 있어, 앤디. 혹시 춤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어?
2: 지금부터 합격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진연홍. 90번 서복실.
3: 서복실! 복실다!
2: 박초록. 정식연구생 합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예외를 둬서 보결로 합격시킨 응시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4: 그게 왜?
2: 92번 윤정년.
4: 윤정년?
5: 어?
4: 잠깐, 걔 아니야?
5: 오, 걔?

0: 누구지?
1: 이상입니다. 자, 합격된 분들은 오늘 오후까지 숙소로 들어오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시면 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0: 아니, 악자냐? 나 붙었다.
1: 92번 윤정련, 넌 잠깐 따라와.

0: 왜널 보결로 합격시켰다고 생각하니?
1: 그것이 제가 춤을 잘못 춰왔고 그런 거 아니어라? 근데 그것은 제가 어깨를 다쳐왔고 그런 건디요. 평소에는 그것보다는 봐줄 만한디.
0: 그것 때문이 아니야. 넌 문옥경이 데리고 왔다. 널 받아주면 아마 메란의 모든 단원들이 네가 문옥경 때문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스스로 널 증명해 보여. 유예 기간 동안 네가 모두에게 문옥경 때문이 아니라 네 실력으로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라고. 그걸 해내지 못하면 넌 메란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1: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 실력으로다가 모두 입 싹 다물게 할 자신 있구마이라.
0: 유예 기간 동안 넌 정식 연구생이 아니다. 널 받아주되 넌 내가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 나가는 거다. 고향이 목포라고?
1: 예.
0: 어머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니?
1: 서용자 레자 되시는디요.
0: 서용래가 확실하니?
1: 예, 맞는디요.
0: 그래. 알았다. 그만 나가봐라.

0: 결국 해냈구나.
1: 물론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조건부 학교이긴 한디 그래도 그것이 어디요? 이게 다 선배님이 도와주신 덕분이여라. 아, 지가 이 은혜는 나중에 꼭 갚을게요.
0: 많이 보고 배워서 쑥쑥 커라. 내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빨리 커.
1: 아유, 지가 어떻게 감히 선배님 자리를.
0: 아니, 그게 지금부터 네가 할 일이야. 할 수 있지?
1: 야,

0: 오늘 연구생으로 들어온 그 윤정년이란 아이 네가 가르쳤니?
1: 네.
0: 그 극단 후배들 가르치는 것도 귀찮아하는 네가 개인적으로 교습을 해줬다고? 윤정년하고 무슨 인연인데?
1: 목포에서 어쩌다 만났어요. 그의 소리하는 걸 듣고 무조건 서울로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0: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보구나.
1: 단장님은 정년이 소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예전에 같이 소리를 배웠던 내 친구 생각이 났어. 다들 그 애를 보고 하늘에서 내린 재능이라고 했었다.
1: 그분은 지금 명창이 되셨겠네요.
0: 글쎄.
2: 오른쪽 지휘율 끝방이라고 했을게. 여기네.
3: 너보고 그 방 쓰래?
4: 에이, 아, 딴 방 다쳤다고 뉴스라던데요?
3: 너 누구랑 그 방 같이 쓰는 건지 알아?
4: 모르는데? 그것이 누구대요?
3: 그게... 너...
4: 아유,
3: 얘 너 진짜 땡 잡았다. 그

0: 너무 넓고 좋아.
1: 그래, 옥경 선배 총애받는 네가 아무 방에나 쓰면 되겠니? 다른 방은 3명, 4명에서 복닥거리는데 넌 딱 둘이서 여유 있게 쓰면 될 거야. 잘 자.
2: 주무세요.

0: 인사 좀 하고 잘라겠더만 늦게 들어오네. 깔끔하네. 지나치게 깔끔하면 피곤한디. 아까쯤에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었을까?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갖고 언니 호강시켜줄게. 아, 언니랑 언니 남은 평생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라네.
1: 말만이라도 기특하다.
2: 그렇게 우리 장난이가 인제
3: 철이 들었는갑소.
1: 그런갑네. 그러면 언니가 우리 둘째 딸 돋볼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아야 쓰겠네.
3: 언니 성공하면 돼.

0: 무대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1: 제가 윤정년이야. 유흥에서 빵점 받았는데 소리에서 만점 받아서 들어왔다는 목포 촌년.
2: 근데 제가 소리 천재면 성골이랑 경쟁 붙겠네.
1: 상대가 되겠냐? 허영선 지금 당장 정기공연 네 마이 맡아도 될 실력인데. 어쨌든 윤정년은 보결밖에 안 되잖아.
2: 준아, 나머지 좀 부탁해.
3: 아,

0: 얼굴들.
1: 난 홍주란이야. 만나서 반가워.
0: 나 지는 윤쟁년이라고 하여.
1: 그냥 말 놔도 돼. 나도 아직은 이 국극단에서 신입 취급받는 연구생이거든.
0: 그러냐. 앞으로 잘 부탁해.
1: 아직 국극단 제대로 못 봤지. 내가 여기 안에 구경시켜줄까?
0: 가자.
1: 국극단 안은 크게 수업하는 곳과 숙소로 나뉘어져 있어. 숙소는 언니들이 쓰는 숙소랑 우리 같은 연구생들 쓰는 숙소가 따로 있어.
2: 저쪽으로 가면 식당이랑 부엌이 있고
1: 저기는 사업부가 쓰는 공간.
2: 사업부?
1: 장부 정리하는데 말이야. 별로 우리랑 마주칠 일은 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뒷간이랑 목관하는 곳 있어. 항상 미어 터지니까 일찍 가야 돼. 너 될 수 있으면 뒷문 쪽으로 다니고 정문 쪽으로는 절대 가지 마.
0: 어째? 많은데 잘못 걸리면 선물 전해달라, 옥경 선배나 혜란 선배 물건 몰래 가져다 달라. 한참을 시달린 거지.
3: 어머니, 정말로 딴 세상이 따로 없구만.
1: 가자. 여기는 춤 연습실.

0: 연습을 함께 공연에서 춤이 서로 딱딱 맞았구만.
1: 그치? 우리 메랑구국단은 군무가 절도 있고 아름답기로 유명하거든.
0: 으미, 환장하게 멋있다.
2: 물때가 늦어가니 어서 나와 가사이다.
3: 거기 잠깐 계시면 부친 앞에 하직하고 함께 따라가오리다.
1: 심청전 연습하네. 연구생들은 여기서 매일 아침마다 단장님이랑 수업해.
2: 그렇게 하오마는 심낭자 서둘러.

0: 선배는 누구실까?
1: 서해랑 선배. 우리 배랑 국극단 여자 주연을 도맡아 하고 있어. 옥경 선배가 우리 국극단 왕자님이라면 해랑 선배는 공주님이야. 해랑 선배 춤은 평론가 선생님들도 다른 국극단에서도 다 인정해.
2: 이 해랑 선배 좋아하는 건데.
1: 여자 주연 배우론 최고잖아.
2: 니도 난중에 여자 주인공이 되고 잡냐?
1: 뭐? 아, 내 실력에 감히.
2: 어쩐디? 꿈도 못 가진디?
1: 지금은 어림도 없는 얘기야. 난 아직 촛대밖에 못 해봤는데 뭐. 춤추시니까 가자. 어제 수월만정 부른 거 들었는데 너 소리 엄청 잘하더라. 아, 난 아무리 연습해도 그렇게는 안 되던데. 부럽다.
2: 아, 아니 뭐.
3: 쟤 맞네?
2: 뭐 아무튼 좋게 봐준 게 좋네.
1: 조심해. 넌 문옥경 선배 뒷배로 들어왔다고 애들이 질투해.
2: 뭐야, 예상 못한 일은 아니야.
3: 주란아! 수경 선배가 너 찾아!
4: 아, 네, 가요! 나 장가 갔다 올게.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2: 응.

네 만 하극은 어디 쌓이고 천방은 바람이 지리듯 응원왕이 끈적어지고 화초복신 바위 없어 새가 어이우려마는 적벽당 객사온 비코 향생각 간조들이 초승상 원망

0: 바깥에 누구야?
1: 소리는 처음 들어봤는데
2: 오늘은 첫날이라 어쩔 수 없지만 수업에는 반드시 연습복을 입고 참석해야 한다. 연습복을 갖춰 입지 않았으면 그날 수업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두 가지. 연습에 성실히 임할 것, 그리고 메란 국극단 이름 팔아 돈 벌지 말 것. 특히 메란 국극단 단원임을 내세워서 노래 파는 짓, 그 어떤 순간에도 너네가 예인임을 잊지 말고 행동해라.
3: 네, 네.
2: 예. 이리 오너라 헛걸 울자.
4: 이리

0: 사랑이로다.
1: 이내 사랑이로다.
0: 아하 매도 내 사랑아.
1: 아하 매도 내 사랑아.
2: 자, 그럼 새로 연구생들이 들어왔으니 서로 인사는 해야겠지. 대표로 윤정년, 앞으로 나와. 뭐 불러볼래?
3: 사철가 부르겠습니다.
2: 사철가 좋지. 영서, 허영서 어딨니? 앞으로 나와라. 누구 먼저 시작할래?
3: 전 어느 순서든 상관없습니다.
2: 그럼 정년이 먼저 시작해라.

이 사안 저 사안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 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할 줄 아는 보물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열한해도 제자가을 길은 굽히지 않는 한국 단풍도 헛떠헌고

0: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서백 천칠백허니 우두가 백바륵 터시로구나. 문자!
1: 그만. 정년이, 영서 소리 어떻게 들었니?
2: 좋구만이라.
1: 구체적으로.
2: 목소리가 아주 구성지면서 청아한 맛이 있고 뱃속에서 소리가 바로 뽑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1: 그게 바로 통성이라는 거다. 소리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소리를 조절할 수 있다. 영서는? 정년이 소리 어떻게 들었니?
3: 제가 들어본 소리 중 가장 독특한 음색이었습니다.
1: 그래, 정년이는 타고난 좋은 성음이 있다. 하지만 명심해라. 아무리 좋은 자질을 타고났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실력은 결코 늘지 않는다. 둘 다 알겠니?
3: 네. 에.
2: 아야, 소리 잘 들었다. 그 사실 아까 연습실 앞에서 네 소리 듣다가 도망간 사람이 나야. 나는 나가 솔찬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물속 개구리였구만. 아따 놈이 소리하는 걸 듣고 무섭다고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단께. 놀래갖고 아주 오금이 저리드마이. 나는 윤정년, 넌 허영서라고 하지? 실력을 겨루게 되었고 참말로 영광이야. 앞으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3: 너 유경학 명창이라고 들어봤니?
2: 아니, 처음 들어봤는데.
3: 국창이란 소리 듣는 분이야. 난 그분 밑에서 10년 가까이 혹독한 수련 과정을 거쳐서 소리 배웠어. 그런 내가 실력 한번 겨뤘다고 시장 바닥에서 노래 팔다운 너랑 동급이라고 생각하지 마.
2: 실력은 좋은데 싸가지가 보통이 아니네.
3: 알았으면 사람 귀찮게 하지 마. 너랑 친구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2: 어디 저 가시네?
4: 벌써 영서랑 싸웠단 말이야?
2: 에이, 그 싸가지. 소리는 끝내주게 하든지 성격은 어째 그 모양이대.
4: 영서 성골이라서 아무도 못 건드리는데.
2: 성골?
4: 응, 다들 영서를 성골 중에 성골이라 그래. 어머니는 그 유명한 소프라노 한기주에, 영서 언니도 어릴 때부터 성악신동으로 유명했어.
2: 어쩐지. 그러면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도 맡아봤겠네?
4: 아니, 지금까지 영서 촛대만 했었어.
2: 뭐? 그러고 실력이 좋은디야.
4: 단장님이 촛대만 하라고 하면 누구든 그 명령에 따라야 돼. 오디션 날 본 도행 선배 알지? 그 선배 사실 단장님 조카다.
2: 참말로야?
4: 어. 근데 도행 선배도 새 공연 들어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처럼 매번 오디션을 봤어.
2: 어메, 제가 조카도 안 봐준다고야?
4: 그렇다니까.
2: 미쳐버렸네. 아따 천년만년 촛대로만 서면 나는 어느 세월에 무대에 서갖고 돈을 벌 수 있단 거요. 아따 싸게 싸게 벌어갖고 목포로 금이환영했었는디.
4: 벌써 목표가 있네.
2: 그럼. 그래갖고 나가 마음이 좀 다급해. 아따 이 얘기는 누군지 오늘 늦게 들어오는 것이오.

0: 설마 나랑 같이 방을 쓰는 것이 너야? 너야? 아야, 이제 한 방 쓸 사이인데 아는 척 좀 하제.
1: 내가 아까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지?
0: 알았다, 알았어.

0: 이 꽃이 요새 인기가 좋은 꽃이에요. 꽃다발을 만들면 풍성하고 화려해 보이거든요.
1: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해서 꽃다발 하나 만들어주세요.
0: 네.
1: 아, 받으시는 분 취향이 좀 까다로우니까 포장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0: 네.
2: 아가씨 오셨어요?
1: 어머니는?
2: 예, 응접실에 계세요. 영인 아가씨랑 학장님은 좀 전에 외출하셨고요. 사모님은 시차 적응 때문에 요 며칠 힘들어하시다가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1: 어머니, 저 왔어요.

0: 역시 내 딸이야. 방금 들은 게 이번에 언니가 녹음한 레코드야. 어떠니? 언니 목소리가?
1: 아, 좋아요. 목소리도 더 깊어진 것 같고.
0: 그렇지. 훨씬 깊어졌지? 고트 높은 미국의 평론가들도 영인이는 타고난 디바로서의 기품이 있다고 했어.
1: 이제 언닌 어머니 제자가 아니라 라이벌이 될 텐데 그렇게 좋으세요?
0: 그럼. 영인이는 내 프라이드고 내 작품이야.
1: 귀국 축하해드리고 싶어서 사왔어요.
0: 그래, 고맙다. 건강해 보이는구나. 국극단 생활은 할만하니?
1: 아, 네. 아, 얼마 후에 연구생 공연이 있을 거예요. 제가 거기서 주연을 맡았어요.
0: 그래봤자 연구생 공연이잖아. 연구생 공연까지 내가 가봐야 되니?
1: 아니요.
0: 난 너 오페라 배우다 말고 국극으로 가버린 거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 그치만 이왕 그걸 하기로 했으면 그 분야에서 1등이 돼야 하는 거야.
1: 알아요. 빠른 시일 내에 꼭 주연으로 무대에 설게요. 최고가 될 자신이 없었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0: 그래. 무대에서 촛대로만 서는데 만족하면 안 돼. 명심해. 넌 이 한기주 딸이야.
1: 네.
0: 너도 왔고 오랜만에 추월만정 한번 들어볼까?

0: 인정.
1: 역시 좋아. 판소리는 오페라 따라가려면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이런 진짜 배기가 있어. 공선이는 진짜 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2: 개인적으로 최공선을 아셨던 거예요?
1: 임진 선생님 댁 놀러 갔을 때 몇 번 본 적이 있어. 공선이가 이걸 부르는 걸 듣고 진짜 쇼크 받았었는데. 나도 국악을 할 걸 그랬었나 후회될 정도였다니까. 가끔 궁금해. 공선이는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3: 오긴 왔네.
2: 근데 옷?
3: 어? 옷? 그치? 나 냄새 나냐?
2: 아니 너 이거 못 받았어?
4: 간다니까.
5: 윤정년. 에? 넌 왜 아직도 연습복을 안 입고 있어?
3: 아직 연습복을 못 봐왔는데요.
5: 연습복 나눠준 사람 누구야?

0: 전데요. 어제 네벌 받아서 윤정년 방 앞에도 놔뒀습니다.
1: 어, 왜? 어, 지는 본 적이 없는데요?
0: 분명히 문 앞에 놔뒀습니다.
1: 아, 연습은 그림자도 못 봤는데요. 헛다. 그냥 이거 입고 연습하면.
2: 옷 하나도 단정하게 못 갖춰입고 무슨 연습을 하겠다는 거야? 어서 가서 옷 안 찾아와!

0: 잠깐. 지각한 연습생은 그날 연습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연습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
1: 에? 아따, 근데 이것은 지 잘못이 아니라...
0: 자, 범은 찾아왔건만은. 시작!

0: 나 진짜 웃겼지? 진짜.
1: 좀 해야겠다.
2: 야! 박초록이!
1: 뭐야? 그것 때문인 것 같다.
2: 이 치사하게 뭐다는 거예요?
3: 내가 뭘?
2: 피크 생각해낸단 게 연습복 제때 안 좋았고 사람 바보 만드는 거예요?
3: 웃겨. 내가 그랬단 증거 있어?
2: 네가 그랬는지 아닌지는 네 양심이 잘 알겠지.
3: 야! 네가 잘못한 걸 지금 누구한테 누명 씌우는 거야? 문옥경이 네 뒤에 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어? 보결 주제.
2: 참말로 유치해갖고 못 들어주겠네. 아야, 그러고 내가 싫으면 실력으로 누를 생각을 해야지. 이딴 추잡시런 짓이나 하고!
3: 야! 야, 오포 촌년. 시장 바닥에서 노래 좀 불렀다고 뭐 네가 제일 잘난 줄 아나 본데. 그럼 몇 달 후에 정기 공연 있는 거 알지? 그 오디션 대본 도영 선배한테서 한번 받아내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2: 뭐? 아니 그 대본은
3: 네가 받아오면 네가 시킨 일 뭐든 한 가지 할게. 대신 못 받아오면 넌 실력 없이 문옥경 뒷배로 들어온 거 인정하고 메란에서 네 발로 나가는 거야. 어때?
2: 성현아 좋아. 대신 조건 하나 더 걸어. 내가 대본 받아내면 나 실력 없이 들었다고 한 거 사과해라. 지금처럼 뭐도 있을 때! 그러고 그 문옥경이 뒷배니 어쩌니 그딴 잡소리도 집어치워라.
3: 좋아. 받아오기나 해.
2: 오, 기다려. 내가 네 눈앞에 딱 갖다 줄란께.
4: 정기 공연 오디션 대본이 어떤 건지 알아? 정해진 부스만 딱 찍고 대본마다 오디션 볼 애들 이름 박아서 딱 한 부씩만 줘. 오디션 대본 못 받은 애들은 아무리 옆에서 훔쳐봐서 대사 외웠다고 해도 오디션 볼 순 없어.
5: 그게 사정을 해서 받아내야지.
4: 사정해도 안 준다니까. 오디션 대본 관리하는 도행 선배 절대 예외를 두지 않는 사람이야. 우리 국극단은 막 들어온 신입 연구생들한테는 절대 정기 공연 오디션 대본 안 줘. 적어도 6개월은 지나야 오디션 볼 기회라도 준단 말이야. 그게 단장님이 정하신 방침이야. 너 초록이한테 잘못 넘어간 거야.
2: 걱정 허덜덜 말아. 내가 뭔 수를 써서든 받아 내볼랄게.
6: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0: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연구생 주제에 정기공은 오디션 대번해달라니? 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아니지. 넌 정식 연구생도 아니고 아직 보결이지. 너는 정기공엔 촛대도 아직 설 수 없어.
1: 그 신입 연구생이어도 오디션 볼 수 있는 기회는 똑같이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0: 무대에 서서 시선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상대 배우랑 호흡을 어떻게 맞추는지도 모르면서 벌써 오디션 기회를 달라고. 선배들을 보고 배우는 게 먼저야.
1: 지는 떨어질 땐 떨어지더라도 오디션 보는 과정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은.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0: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1: 윤정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정연아.
3: 자, 시간 됐으니 지금부터 연구생 자선 공연 춘향전 연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것은 정기 공연 대본이 아닌데요?
0: 1년에 두 번 연구생들 자선 공연이 열려. 그건 열흘 뒤에 올라가는 춘향전 대본이고. 그 무대에 서라. 그 무대에서 네가 하는 연기를 보고 정기공연 오디션 대본을 줘도 될지 단장님께 말씀드려볼게.
3: 오늘은 춘향이가 오개가 치는 장면부터 대사를 맞춰보도록 합시다.
1: 잠깐만요. 쥐는 배역이 없는데요.
2: 아니, 나중에 들어와서 배역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4: 이미 대역까지 다 역할 배분은 끝났어. 연습을 지켜보게 해주는 것만도 감지덕지하게 생각해야지.
1: 지도 연구생인께 이 무대에 설 자격이 있어. 촛대든 뭐든 좋은께 무대에 서게만 해주시오.
4: 야, 윤정년, 양심 좀 챙겨라. 우리 네가 석 달이 넘게 연습했어. 근데 열흘 남기고 쳐들어와서 맡겨놓은 것처럼 역할 내놓으라고.
2: 아, 그리고 네가 무슨 연구생이야? 넌 보결이잖아, 반쪽짜리 연구생. 넌 우리 공연에 설 자격이 없어.
1: 아무리 작은 역이라도 상관없어라. 무대에 설 수만 있게 해주시오.
2: 뭐든 상관없다는 거지?
1: 예.
2: 그럼 방자혁을 맡아.
5: 용서야.
2: 방자혁 맡은 순심이는 아파서 빠졌고 대혁인 미금이는 첫날은 못한다고 했어. 마침 하루만 그 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잘 됐네.
5: 무대에 서본 적도 없는 애한테 촛대도 아니고 방자를 주겠다고? 제가 뭔데?
2: 알 거야?
1: 하겄소.
2: 방자. 그렇게 좋아?
1: 좋지. 인자 오디션 대본 받는 것도 시간 문제야.
2: 난 네가 긴장할 줄 알았는데.
1: 그래봤자 연구생 공연인데 긴장할 거 뭐 있다냐. 그냥 하면 되지.
2: 너 겁나서 일부러 허세 부리는 거지. 네 귀신이다. 처음 무대 서는데 겁나는 게 당연해. 더구나 우리 공연에 오는 관객들은 연구생 공연이라고 봐주질 않으니까. 왜 웃어?
6: 우리 공연을 진지하게 봐준다는 뜻인기로. 연구생 공연이라고 오냐오냐만 해주면서 대충 막 박수 쳐주면 그게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못하면 욕먹고 지대로 해내면 박수 받는 게 맞지?
2: 역시 난 이래서 네가 좋아.
6: 아따 아까부터 하트 근데 누구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7: 우리 언니.
6: 어? 나도 언니 있는디. 너 착한 동생이다. 나 낯간지러워갖고 언니한테 편지는 못 쓰겠던디.
7: 우리 언니 몸이 약해서 계속 집에만 있거든. 내 편지 받아보는 게 유일한 낙일 거야. 너도 이 기회에 언니한테 한번 써봐.
6: 아따, 아, 난 다 간지럽다게.
7: 아, 그러지 말고 한번 써봐. 너희 언니도 네 소식 엄청 궁금해할 텐데 편지 받으면 많이 좋아할 거야.
6: 언니? 그럼 한번 써볼까?
7: 다 쓰면 이것도 붙여.
6: 어머니.
7: 이쁘지?
6: 응. 참말로 이쁘다. 아따 이게 다 뭐예요?
7: 내가 산에 가서 꽃 따가지고 알렸어.
6: 네가 했다고요?
7: 그럼.
6: 아따 네 대단하다.
7: 더 많으니까 필요하면 얘기해.
6: 나 너 하나 붙여도 돼?
7: 응.
5: 방자부터.
7: 정연아. 정연아.
6: 어?
7: 방자. 방자.
6: 아, 내 차례. 자, 도련님.
8: 다시.
6: 자, 도련님.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삼남... 자, 도련님!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5: 다시!
6: 엄청 예뻐. 뭔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해줘야 알지! 이렇게 자꾸 다시만 하면 나보고 뭐 어쩌란 것이오!
5: 넌 그럼. 방금 네가 한 연기가 방자라는 거야?
6: 그럼 방자제 향단이야?

도련님, 이곳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섬남에서 제일 가는 광안루옷이다. 어떻소?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잘 지었지요? 팡! 자, 본부득 춘향부루로 건너간다. 건그라지고 뱁수 있고 태도구운 저방자, 세수 없고 발을 랑거리고 우멍 쓰는 저방자, 서왕 요지연의 편지전 단청조처럼 말 잘하고 눈치인 꾸역미한 저방자, 새털벙치 궁초 가끔 뱁수 있게 달았어, 성창통호조 척저고리 삼승호의 육날씨네, 수지비로 곱돌을 메고 정차원 앞자락을 뒤로 자처잡어 메고, 한발 여기 놓고 또 한발 저기 놓고 충충충충거리고 건너간다.

0: 네가 한 말이 뭔지 이제 알았어. 나 내일부터는 진짜 지대로 해낼란께.
1: 어떻게 해낼 건데? 아까 내가 보여준 방자를 흉내낼 거야? 하기사, 흉내를 내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넌 방자가 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방자로서 어떻게 걸어야 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감도 못 잡고 있잖아.

0: 그거야. 아직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1: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나가면 돼.
0: 너 이럴라고 나보고 방자 맡으라고 했냐?
1: 넌 자격도 없으면서 문옥경을 등에 업고 여길 들어왔어. 그것도 모자라서 이 국극단의 암묵적인 룰을 다 무시하고 있어. 다른 애들은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데 네가 뭐라고? 네가 그렇게 잘났어?
0: 그래서 기회 주는 척하면서 치졸하게 복수하는 거야?
1: 큰 역할 준다고 덥석문 네가 멍청한 거지. 선택해. 무대 위에서 망신을 당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제 파악하고 물러나든지.
0: 이런다고 나가 쉽게 물러날 줄 알아? 우린 반푼어치도 없어야.
1: 그럼 무대에서 관객들 야유 듣고 퇴장하는 결말밖에 안 남았네.
0: 너 날 너무 씹히 봤어. 이제부터 두 눈 똑똑히 뜨고 봐라. 내가 뭘 어떻게 해내는지. 흰색깔이 없는 것이네.
2: 영서 누구한테나 다 그래.
0: 더 화딱지 나쁜 것은 허영사 고것이 하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라는 것이야. 나는 지금 방자가 전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도대체가 방자다운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3: 윤정년. 옥경 선배가 너 지금 집으로 좀 오라는데?
0: 저를요? 근데 너는 왜 따라온 거야?
4: 옥경 선배 집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순 없잖아. 그리고 여기 혜랑 선배도 같이 살거든.
0: 둘이 같이 산다고야? 아, 나 진짜 친한 건데.
4: 옥경 선배랑 둘이서 메랑 국극단 초창기부터 함께 해왔으니까. 자, 난 준비됐어. 벨 눌러.

0: 너희들이 여긴 어쩐 일이야?
1: 그 옥경 선배가 하실 말씀이 있다고 부르셔갖고요.
0: 옥경이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챙기네. 옥경이가 먼저 나서서 후배 챙긴 건 이번이 처음이야. 옥경이 얼굴에 먹칠하는 일 없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라. 저녁은 먹고 들어올게요.
2: 예.

0: 네가 방금 본 게 뭐여라?
1: 영화라는 거야. 어때? 신기하지?
0: 왜?
1: 작년에 개봉한 춘향전은 서울에서 관객 15만 명이 들었어. 머지않아 영화의 시대가 올 거다. 지금 국극을 보러 사람들이 몰리듯 영화가 하나 비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몰리는 날이 오게 될 거야.
2: 그럼 저희 국극 보러 올 사람들을 영화 쪽으로 뺏기게 되는 건가요? 그럼 안 되잖아요.
1: 어떻게? 정년이 잘 적응하고 있어? 방자역 맡았다면서?
0: 선배, 그 때문에 제가 여쭤볼 말씀이

0: 민는디요, 그 남역 연기 잘하는 비법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1: 남역 연기를 잘하는 비법.
0: 예. 아, 여자인 지가 그 남자인 방자 연기를 할랑께 자꾸 어색시럽고 막 낯간지러워갖고 몸이 뿌뿌하게 굳어본단께요. 선배님은 남역 연기로는 최고신께 그 연기 잘하는 비법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갖고요.
1: 정연이 네가 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남역 연기를 잘하는 비법 같은 거 없어. 그냥 내가 맡은 역할의 상황과 감정을 관객들한테 설득한 거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너, 윤정연만의 방자를 어떻게 관객들한테 납득시킬 거냐는 거지.
0: 헷갈리기만 하는데요.
1: 당연하지. 연기란 건 몸으로 부딪혀서 아는 거지. 생각만 한다고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0: 아, 그럼 어쩐대요? 아,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아, 이러고 감도 못 잡고 있은 게.
1: 그럼 내가 지름길로 가게 해줄까?
0: 예.
1: 사실 이거 주려고 너 오라고 했어.
0: 이거
1: 정기 공연 오디션 대본이야. 넌 지금부터 정기 공연 오디션 준비해. 난너 연구생 무대에나 서라고 서울로 데려온 거 아니야. 내 뒤를 이을, 아니 내 자리를 두고 경쟁할 남역이라고 생각해서 데려온 거지.
0: 감히 제가요?
1: 그래, 정연이 너. 넌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거야.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 연구생 공연, 그런 건 실력 검증이 필요한 연구생들이나 하는 거고. 넌 이미 재능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돌아서 가지 말고, 넌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 그렇게 할 거지?
2: 넌 자격도 없으면서 문옥경을 등에업고 여길 들어왔어. 다른 애들은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데 네가 뭐라고?
3: 보결 주제. 문옥경이 네 뒤에 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몇달 후에 정기 공연 있는 거 알지? 그 오디션 대본 도영 선배한테서 한번 받아내봐.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흥겨운 세타령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노래 중간에 쑥국 쑥국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함께 주고받은 대목인데 같이 함께 하셨죠?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이렇게 함께 부르고 즐기는 우리 노래 민요를 만나보겠습니다.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적인 감각으로 또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저의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먼저 오프닝 무대에서 저와 멋진 호흡을 보여준 억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후이요, 후이요, 아홉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아, 네. 함께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신난 무대를 보여준 억새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야, 이렇게 아지트에 오셨습니다. 드디어.
1: 네, 드디어.
0: 오셨으니까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각자 한번 인사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억새에서 소리하고 있는 소리소리 판소리, 늘 진심만을 소리하고 싶은 소리꾼 서진신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억새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억새에서 리더와 타악을 맡고 있는 이우성입니다. 우!
4: 안녕하세요. 억새에서 건반 치고 있는 윤시아라고 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억새에서 기타 연주하고 있는 강우림입니다.
0: 야, 제가 언제나 들어도 까투리 타령은 우리의 민요예요. 흥겨운 민요인데 그 흥겨운 민요에 정말로 무언가의 흥을 더한 그런 무대였어가지고 저도 사실 보면서 막 추임새도 하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그런데 참았어요, 진짜로.
1: 참는 게 보였어요.
0: 아,
1: 아니
0: 진짜?
1: 어떻게 그 뒤에서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면서 함께 그 무대를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0: 진짜로 관객의 네. 마음으로 이 무대 같이 함께 뛰쳐나와서 노래 부르고 싶더라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그만큼 흥 많고 멋진 무대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야, 그래도 억스 팀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억스란 팀을 한번 또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팀일까요?
2: 저희는 이 이름 그대로 외부 입력 단자를 뜻하는 말이고요.
0: 네네.
2: 예, 이 외부 입력 단자가 다양한 이제 장비들을 받아들여서
0: 네.
2: 새롭게 송출하잖아요.
0: 네네.
2: 그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장르를 받아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송출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팀입니다.
0: 네, 너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팀을 사실 오랫동안 끌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같이 오랫동안 합을 맞추고 무대에서 같이 함께 했던 시간들이 꽤 긴데 서로 또 안 맞았던 부분들도 분명 있을 수도 있고 또 음악 작업하는데 서로의 의견이 또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럴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뭐 저희는 그런 게 없고 너무나 잘 맞는 팀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4: 저희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
0: 되게 표정이 가식적이시네요. 어떠셨나요?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팀을 하면서 서로 잘 합이 잘 맞죠?
1: 아무래도요.
0: 네.
1: 우성 씨랑 제가
0: 네.
1: 이제 나이가 좀 있고요.
0: 네.
1: 호랭이 두 마리가 이렇게
2: 맞아요.
1: 이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0: 네. 터줏대감처럼.
1: 그래서 사실 우리 또 이제
3: 토끼인,
1: 친구들이 멤버들이
0: 네.
1: 좀 되게 저희를 잘 따라와 줘서 정말 고마워 얘들아.
0: 네. 아, 정말 잘해

0: 주시나요? 이렇게 같이 함께 사실 아유. 대표를 또 맡고 계시고 한데
1: 여기서 그렇게 얘기 네. 잘해 주십니다. 네, 너무 행복하고요.
2: 네.
1: 억수 영원하자.
0: 그러니까 이제 억수가 사실 아까 들려줬던 우리의 흥겨운 민요 까투리타령을 사실 또 대중적으로 풀었고 그렇게 우리의 민요를 흥겨운 민요를 사실 대중과 많이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음악을 풀고 있는 대표적인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우리의 민요를 현대적으로 풀이하는 데 있어서 아 가장 좋았다 하는 어떤 또 작업물 중에 하나가 있을까요?
3: 사실 이제 까투리 타령도 되게 좋지만은 아까 오프닝 때 준수 씨가 불렀던 새타령이 사실 저의 최애 곡이에요.
0: 그랬어요?
3: 그쵸. 근데 또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새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아니 새타령 중에 물론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떡해요. 억수의 새타령이 너무 좋은 걸.
3: 아 그러세요.
0: 그리고 또 같이 함께 무대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진짜 호응이 달라요.
3: 아 그래요?
0: 네. 그 억세 세타령이 진짜 네. 그렇게 관객들과의 정말로 어떤 접점에 있는 그런 세타령이지 않을까.
3: 아 그러니까 제가 준수 씨가 방송에서 부른 세타령도 보고 네. 좀 전에 오프닝 때도 이렇게 봤지만서도 그 오늘 좀 많이 배웠어요. 제가 준수 씨한테.
0: 어떤 걸 배웠어요?
3: 오프닝 때 와, 기가 막힌 동작으로다가 이렇게 자중을 휘어잡는 그 제스처.
0: 네.
3: 그리고 막 뒤에 와가지고 막 콘서트처럼 이렇게 딱 하는 정말 제가 그 포인트들을 나 저거 써먹어야겠다. 아, 많이 진짜? 배우고 갑니다. 네.
0: 아, 저도 사실 무대를 네. 보면서 뭐 그냥 나오는 어떤 그런 바이브 있잖아요.
3: 네.
0: 그 선배님이 하시는 약간 쓰는 바이브 그리고 뭐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추임새 같은 것들이
3: 맞아요.
0: 이런 것들이 사실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아이덴티티잖아요.
3: 네. 맞아요.
0: 그런 것들이 억스만이 가지고 있는 노래에서 나오는 흥이에요. 저는
3: 또 거기에 또 준수님께서 또 이렇게 한 스푼 또 얹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풍성한 세타령을 또 앞으로 많이 부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너무 갑자기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만큼 억스의 세타령 그리고 억스가 만드는 그 우리 민요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고 많은 대중분들도 우리의 민요를 정말 억스의 음악을 통해서 너무나 즐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인데 대표님 억스에서 하는 우리의 민요의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 일단은 우리는 흥이 많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0: 네.
4: 그래서 그 흥을 좀 요즘 음악으로 전통과 잘 결합시켜서 좀 풀어내보려고 하는 게 아마 저희 억스의 가장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그 서진실 씨는 사실 네. 우리 소리를 하는 소리꾼이고
1: 네.
0: 사실 또 실용음악을 전공하셨잖아요.
1: 아 저는 실용음악을 전공하진 않았고요. 저는
0: 아, 정말요?
1: 사실 네,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데
3: 뮤지컬 배우. 네.
0: 어쩐지 아까 아 보니까 약간 순정 만화 속의 남주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오늘 의상도 정말 네. 분홍빛 약간 그 드라마에 나오는 진짜 남자 주인공처럼 나오셨어요.
1: 정말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는데
0: 네.
1: 제 자리가 조금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0: 같이 함께 하면서 네. 또 우리의 그런 어떤 우리 국악의 베이스
1: 네.
0: 민요를 가지고 사실 이제 억세 팀이 이렇게 늘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1: 네.
0: 우리 민요나 이런 것들을 접했었을 때 뭐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1: 사실 되게 어려운 게 맞아요. 맞는데
0: 네.
1: 또 이렇게 팀원들이랑 같이 도와가지고 저한테 맞는 건 뭘까를 같이 고민해 주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나온 곡들이 이제 제 곡들인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내보자. 그리고 또 제가 또 배우다 보니까
0: 네.
1: 항상 새로운 역할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억스에서의 모습도 또 새로운 캐릭터다. 내가 이겨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0: 아 예. 근데 사실 또 이제 같이 함께 무대 섰었을 때 선남 선녀
1: 아,
0: 딱 그 단어가 떠오르는데
1: 선남 선녀는 아니죠.
3: 그렇죠. 어디 가면은
0: 네.
3: 이게 보통은 여자 보컬이 있고 남자 보컬이 있으면
0: 네.
3: 예쁘다 잘생겼다가 와야 되는데
0: 네.
3: 예쁘다 멋지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0: 네,
3: 네, 그렇게 보셨나요?
0: 어쨌든 같이 또 우리 기타도 하시고 우리 피아노 건반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 우리의 민요의 베이스에 있어서 우리 국악이 처음 접했을 때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태영 씨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우리 야심찬 기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네, 태영이 형이 없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0: 아주 무대에서 보니까 욕심쟁이처럼 보이던데.
5: 아 맞아요.
0: 아, 네. 근데 이게 같이 오랫동안 팀을 네. 하면서 너무
5: 네.
0: 또 우리 그 국악을 같이 또 접하면서
5: 네.
0: 즐겁게 하고 계신 거죠?
5: 그럼요. 덕분이죠.
0: 아.
5: 우리 멤버들. 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스며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0: 네.
5: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더인 이제 우성 형도 계속 개인적으로 연락을 줘서 네. 이것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저것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또 제안도 해주고 진실 누나도 이렇게 잘 얘기해주고 태희 형도 같이 옆에서 우리 막 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우리 시아 누나도 뒤에서 든든하게 잘 받쳐주고 있고 해서 네 지금도 어렵지만 네. 그 어려운 게 기대되고 설레는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같이 함께 진짜 무대 위에서 같이 함께 그 즐겁고 행복한 게 고스란히 느껴져요. 봤을 때.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억새의 음악은 진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으실까요?
4: 저희는 좀 약간 다 같이 참여해서 작업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고
0: 공동작업?
4: 네, 공동작업으로 많이 하고 이제 네. 보통 제가 어떠한 컨셉이나 틀을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짜오면 네. 이제 거기에 이제 기타하는 우림 씨나 지아 씨가 이제 화성을 입혀주고 색깔을 입혀주면은 네. 이제 노래하는 진실 씨와 태희 씨가 이제 멜로디 탑라인도 만들고 이제 네. 아까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태영 씨도 이제 멜로디를 만드는 형태로 해가지고 좀 다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정말로 그 중에서 아 정말 이 사람은 너무나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멤버 중에 누굴까요?
3: 그게 우림 씨예요.
0: 야 어쩐지.
3: 근데 이제 그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거를 낼 때가 있기도 하는데 네. 그게 또 실행을 해보면은 또 괜찮은 아이디어고 이거 되게 곡을 맛깔나게 잘 살릴 수 있는데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던지는 게 우림 씨예요.
0: 그래 보니까 네. 아까 무대에서도 보니까 아주 딱 무대를 내어주니까 네. 그 야망이
3: 그니까요.
0: 진짜로 아까 그 심취해서 하는데 그 아마 방송을 통해서 꼭 본인의 모습을 모니터했으면 좋겠어요.
5: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궁금해요.
0: 나 너무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로 흡입력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억스가 전달하고 싶은 억스만의 음악에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저희 아까 전에 리더 형이 또 말했듯이 흥이 아닐까 싶어요.
0: 네. 흥.
1: 네, 흥. 같이 즐기고 같이 따라 부르고 에너지로 좀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네. 곡들이 많아서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0: 그래서 한도 있지만 진짜 흥과 멋이 있는 음악이라는 거를 억스의 음악을 통해서 많은 대중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는 억스의 음악을 여러분들 진짜 추천합니다.
3: 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멋지게 정말 잘하세요.
0: 제 억새 음악 여러분들 정말로 추천하고 싶은 팀이기도 하고 음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억새 음악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우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그 억새 음악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고 하니까 이어서 두 곡을 더 만나볼 텐데 먼저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1: 다음 곡은 제가 또 들려드릴 건데요.
0: 남주.
1: 네. 너무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러는데.
0: 그럼 네. 네. 어떤 음악을?
1: 봄꽃이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네. 이 곡은 23년에 강변 가요제에서 또 상을 받았던 곡이에요. 네. 봄날에 이 설레이는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네. 곡인데 꽃타령에서 또 모티브를 조금 따와서 꽃타령. 저희의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0: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곡이 있다면서요?
3: 이 곡은 저희가 함께 불렀던 곡이에요.
0: 저랑?
3: 네.
0: 뭐요?
3: 품바.
0: 야!
3: 품바.
0: 이거 근데 나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쉬고 들어간다. 이거 우리 같이 해야
0: 그래,
3: 되는데 그죠?
0: 맞아. 추억 있지.
3: 네. 이거 진짜. 우리 이 곡 부르고서 그 풍류대장에서 사실 준수 씨랑 부르고
0: 맞아요.
3: 최고점 뭘 받은 곡이잖아요.
0: 맞습니다. 저 기억나요. 춤도 추고 네. 그 품바에 퍼포먼스를 추가해가지고 네. 열정적으로 쳤던 기억이 나는데
3: 맞아요.
0: 오늘 근데 사실 세타령이 아니라 저랑 같이 이 무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 이 곡을 부르고 싶은데 우리 또 태희 씨랑 부르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 좀 보시라고.
0: 그래, 내가 조금 비주얼이 밀리긴 하지만 좀 약간 서운하긴 하네요. 섭섭하네.
3: 무슨 소리 하세요? 무슨 소리?
0: 언제는 또 내야 준수 막 이러면서.
3: 내야 준수 맞지? 내야 준수.
0: 그랬었는데 역시.
3: 우리 내야 준수.
0: 역시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오늘 그 품바를 들려주시겠다는 거죠?
3: 네, 맞습니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품바. 네.
0: 여러분들
3: 곡으로.
0: 진짜 이 곡은 사실 제가 아니어도 같이 함께 부르는 무대 너무나 신나는 무대거든요. 아마 진짜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저기서 관객의 마음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리 쉬고 쉬고 들어간다 아 저리 쉬고 쉬고 들어간다 이런 노래인데 아 이거보다 더 신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지트에 오셨으니 여러분들 진짜 이걸 보시고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억스의 꽃타령과 품바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억수가 품바 타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구걸하는고 하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관객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을 구걸하는 것이었다. 같이 갈 준비 되셨죠? 그래도 한 번 더 구걸하는 것이었다. 자, 가자. 절 치고 치고 들어간다. 절 치고 치고 들어간다.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민요를 만드는 아티스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웍스가 폭발적인 밴드 사운드로 우리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면, 이번에 만날 소리꾼은 우리 민요의 힙합의 리듬과 랩을 더해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힙하고 직설적인 가사로 엮어내는 랩하는 소리꾼, 채희림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가볍느냐? 그게 무엇이냐? 그대 어둠이 내려앉은 곳에 환한 빛을 밝혀주마.

0: 네, 최일임 씨의 딥블루 들어봤습니다. 강렬하고 멋진 무대였는데요. 최일임 씨를 왜 국악 여전사라고 하는지 공감이 되는 무대였습니다. 그러면 최일임 씨와 잠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벌써부터 웃음이 터져가지고.
1: 아, 그러니까 우리 준수 씨랑 이렇게 또 네.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니까.
0: 공적인 자리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편하게.
1: 편하게
0: 내 집이다 생각하면서 편하게 하세요.
1: 정말 편하게 해도 돼요?
0: 네. 그렇게 해도 돼요. 네. 하지만 시청자분은 네, 분들이 보는 최일임 씨의 모습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네. 편하게 하세요.
1: 알겠습니다.
0: 아, 어쨌든 이렇게 네. 아지트에 처음 오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안녕하세요.
0: 눈이 커지네요. 네. 눈이 커지시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1: 카메라가, 제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지금 찾고 있었는데 네네. 찾았어요.
0: 네네, 말씀하시죠.
1: 저 카메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여전사 최예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프닝부터 네. 아, 멘트를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웃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1: 다름이 아니라 우리 네. 준수 씨를 위해서 제가 뭐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0: 뭔가요? 오마이! 뭐야? 나 진짜 못 봤어. 뭐야?
1: 김준수의 아지트 최고.
0: 와.
1: 노래는 준비를 못 했고요.
0: 네네.
1: 그 이 국악 방송에 우리 김준수 씨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네. 전 너무 기뻤어요.
0: 와, 진짜 너무 감동이다. 아니, 저 네. 방금 전까지 이렇게 웃고 막 약간 네. 장난쳤는데 너무 미안할 정도로 정말 이런 감동 죽입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게 무슨 케이크예요?
1: 이게 치즈 케이크인데 위에 아, 제작을 치즈.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우리 국악계의 명 MC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야, 제가 김준수의 아지트
0: 진짜 너무
1: 제작을
0: 따뜻하다.
1: 했어요.
0: 네. 너무 감동적이다.
1: 감동받았죠?
0: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또 치즈 그럼요. 케이크를 또 준비해 주셨어요. 네네. 근데 거기다가 또 김준수의 아지트 최고 하트를 알려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제가 이게 끝나고 정말 맛있게 잘 네네. 먹을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또 이렇게 감동을 주시네. 진짜 표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또 이렇게 멋진 무대를 열어주셨어요. 방금 들었던 음악이 어기야 디어차. 우리의 경기민요를
1: 네.
0: 뱃노래를 또 모티브로 만든, 맞아요. 토대로 만든 곡인데 네. 이 곡이 어떤 곡인지 그래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 아, 이 곡은 사실 제가 가사 쓰고 멜로디 만드는 데만 사실 1년이 걸렸어요.
0: 1년?
1: 네, 직접 가사를 쓰고 또 멜로디 탑라인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0: 와.
1: 그러니까 그 삶이 네. 뭔가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이게 풍파가 더 많잖아요.
0: 아, 그 파도.
1: 네, 그 파도.
0: 아.
1: 막 거친 파도도 만나고 잔잔한 파도도 만나고 근데 이미 그 인생 자체도 너무 힘든데
0: 네.
1: 가는 길마다 너 이거 안 될 거야. 너 이거 뭐 이런 거 하려고 해라는 그런 이제 주위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0: 네.
1: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나를 못 한다고만 이야기를 할까? 라는
0: 네.
1: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았던 적이 좀 잠시 있었어요. 20대쯤에.
0: 오.
1: 그때 이제 일기장에 그것도 썼다가 이 노래에 그 이야기를 넣고 아무래도 이제 국악인이라는 이제 저의 캐릭터가 있으니 어기어차의 그 뱃노래를 좀 착안해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0: 아, 그러면 그 거친 파도 위에 네. 최일임 씨의 인생을 담은 곡이네요.
1: 그럼요. 네.
0: 아, 아까 보니까 이제 퍼포먼스를 네. 같이 함께 또 댄서분들께서 같이 함께 무대를 꾸며주셨는데 아까 제가 그 모니터로 잠깐 표정을 봤거든요.
1: 네.
0: 와, 정말로 그 거친 파도 같은 눈빛이었어요.
1: 아, 그랬어요. 네, 거친
0: 아주
1: 파도.
0: 내가 씹어 먹겠다.
1: 맞아요.
0: 그 무대 위에 섰을 때 국악 여전사라고 했으니까
1: 아, 네.
0: 진짜 그 뭔가의 눈빛에서 오는 카리스마가
1: 네.
0: 되게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1: 제가 아침마다 연습을 해요. 사실 거울 보면서 씻으면서 눈빛.
0: 남들은 소리꾼들은 그 아침마다 자기의 목 상태를 확인하는데
1: 네. 눈빛부터 확인.
0: 눈빛부터 확인하시네요.
1: 네, 오늘 기세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근데 오늘은 좀 괜찮더라고요 기세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0: 아, 보니까 너무 화면에도 예쁘게 나오면서 그 카리스마가. 진짜 이 네. 카메라 화면에 다 담길까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거 봐야 돼. 이거 직관해야 된다. 사실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요.
1: 그렇죠.
0: 몇 해 전에 했던 네. 국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성처럼 등장하셨습니다. 또 그 당시 그 에미넴의 노래를
1: 네, 네.
0: 이제 보여주셔가지고
1: 네.
0: 많은 시청자분들께 큰 감동을 안겨주셨었는데 그 또 우리의 국악과 랩을 접목했던 그런 무대가 인상적이었어요.
1: 손에 땀이

0: 또 그때 당시 엄청난 큰 화제였잖아요. 사실 그때 주인공은 최예림 씨였어요.
1: 아, 그래요? 네. 아유, 아닙니다.
0: 엄청난 뷰스를 아직까지도 자랑을 하고 있는데 네. 잠깐 그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1: 아, 그건 사실 제 인생에서 좀 저한테는 좀 아픈 손가락이어가지고 오. 뭔가 이렇게 꺼내보고 싶지 않은 저의 그런 아픔?
0: 왜?
1: 그러니까 마음 한 켠에
0: 그 무대가?
1: 네, 그 무대도 그렇고 제 이야기도 그렇고 뭔가 포기하고 싶 었던 그 순간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했고 네. 또 그 무대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네. 제가 노래를 하다 멈췄잖아요. 근데 그게 가사를 까먹은 줄 아시는데 사실 네. 우리가 프롬이 다 있었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가사를 까먹은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진짜 여기서 목에서 탁 막혀가지고 노래를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아직도 그 무대가 되게 무서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그걸 보시고 또 굉장히 위로도 많이 받으시고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 않나.
0: 그러니까 가사를 까먹고 어떤 실수의 느낌보다는 네, 진짜로 네. 어떤 내가 이 무대에 대한 어떤 진정성
1: 맞아요.
0: 그런 것들이 화면 안으로도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최예림 씨의 무대를 네. 기억해 주시고 그 무대가 가장 인상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로. 진짜. 근데 그때는 진짜 네. 무대를 하고 있으면서 뭔가 순간적인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이 들었었을 것
1: 너무
0: 같아서
1: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에잇마일이라는 그 에미넴 그 영화에서의 이야기가 좀 제 얘기 같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 때 써놨던 일기장에서 나온 그것도 이야기인데 네. 뭐 국악을 하면서 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고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가사에 담겼고 또 그렇게 방송에 나가게 되면서 DM이 진짜 많이 왔어요.
0: 오.
1: 자기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 예림 씨의 음악을 듣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0: 같다. 그 배우분들도 그러셨고 굉장히 많은 DM을 받으면서 아 나의 그런 이야기가 또 누군가에게는 또 꿈과 희망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받으면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더 풀어나가고 싶다라는 좀 각오도 생겼고
1: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정말로 큰 위로를 주신 거네요. 어쨌든 그런 고민들로 인해서 내가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음악들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장르적인 결합을 하기 위해서의 특별한 어떤 또 하나의 이걸 해봐야겠다, 결합을 해봐야겠다.
0: 네.
1: 그 어떤 또 시작했던 그 계기가 분명 있었을 것 같긴 한데.
0: 네네. 저는 다 모든 장르를 좀 굉장히 다 좋아하기는 해요.
1: 네.
0: 그래서 막 힙합도 많이 듣고 EDM도 많이 듣고 하는데 항상 조금 목말라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나도 네. 2만 명, 3만 명 앞에서 노래를 불러보고 싶기도 하고
1: 네.
0: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을 때에는 뭔가 전통 국악도 중요하지만
1: 네.
0: 그걸 조금 다른 형태로 가공을 해서 무대를 보여드리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많았었어가지고 준수 씨도 그러지 않나요?
1: 맞아요.
0: 네, 네, 네.
1: 결국에는 우리가 관객 앞에 서는 일이기도
0: 네,
1: 하고
0: 네.
1: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전통의 길부터 시작을 하긴 했었지만
0: 네.
1: 이 음악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에
0: 맞아요.
1: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0: 네, 네, 네.
1: 또 대중가요와 같이 함께 우리의 국악의 소리를
0: 네.
1: 같이 함께 또 편곡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 같기도
0: 맞아요,
1: 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 중심에서의 또 최일음 씨도 다양한 도전들을
0: 네.
1: 또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또 앨범도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0: 네, 앨범을 드디어 지금 이제 내려고 합니다.
1: 아, 드디어. 근데 그 전에 사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0: 네.
1: 앨범을 내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0: 네.
1: 드디어 이제 그게 세상으로 나오게 되나요?
0: 됩니다.
1: 언제 나오나요?
0: 제가 생각하는 시간은 사실 9월 말인데요.
1: 네.
0: 아무래도 이제 또 무슨 일들이 또 생기면은 10월 초에서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 일단 다 끝내놨고요. 제 커버 사진도 지난주에 딱 찍었고 제 뮤직비디오 촬영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 아, 뮤직비디오까지?
0: 예예예. 예, 예, 예. 일단은 내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내놓아 보자라는 각오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일단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드릴지에 대한 고민이 일단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루즈얼 셀프도 그렇고 딥블루 어에라차도 그렇고 조금 다크하고
1: 네.
0: 뭔가 여전사 그리고 좀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느낌이라면 이번 이 앨범의 컨셉은 좀 더 그 사람들의 안녕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우리 일어나자라는 약간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음악의 그런 컨셉으로 이번에 좀 만들었거든요.
1: 이제 앞으로도 이제 첫 시작인 거니까
0: 네.
1: 또 다양하게 앨범들도 내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최일음 씨에 대한 무대들을 만들어 갈 텐데
0: 네.
1: 뭐 최일음 씨가 꿈꾸는 어떤 최종 목표
0: 네.
1: 어떤 소리꾼 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으신지에 대한 어떤 또 그게 있을까요? 궁극적인 목표가?
0: 사실은 제가 몇 해 전만 해도 꿈이 굉장히 장대하고 엄청
1: 네.
0: 컸어요. 막
1: 네.
0: 2만 명, 3만 명 막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설 거야라는 각오가 조금 더 강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저의 그건 목표라면
1: 네.
0: 저의 꿈이라면 꿈은 그 진짜 그 노을이 질 때나 내가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그냥 귀에 딱 이어폰을 껴고 뭔가 잔잔하게 내가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음악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음악이 제 곡 중에 한두 곡 정도 사람들 귀에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는 그게 좀 요즘은 더 큰 것 같아요.
1: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최일음 씨가 앞으로의 내가 음악 활동하는 데 있어서
0: 네.
1: 최종적인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 음악을 통해서
0: 네.
1: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0: 네, 네,
1: 그런
0: 네.
1: 음악이
0: 맞아요.
1: 되고 싶다.
0: 맞아요.
1: 맞나요?
0: 요즘 너무 제가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힘들 때 듣기에는 조금
1: 네.
0: 굉장히 뭔가 시끄러울 수가 있다.
1: 되게 파이팅 넘치잖아요. 네,
0: 너무 파이팅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헬스를 할 때는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뭔가 내가 지치고 좀 뭔가 귀가 쉬고 싶고 마음이 쉬고 싶을 때에는 사실 노래가 너무 강한 것 같은 거예요. 저조차도 제 노래를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음악도 중요하겠지만 퍼포먼스나 이런 무대에서는 하지만 진짜로 나의 마지막 무대를 내가 딱 서고 죽는다면
1: 네.
0: 이런 음악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1: 네.
0: 그런 이제 마음에 딱 남고 기억에 남는 그런 음악을

0: 남기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음악이 너무 궁금한데 여기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아. 빨리 한 소절만 어떤 느낌인지. 아니, 시청자분들도 너무 궁금할 것 같아.
0: 아니요. 부끄러워서 안 돼요.
1: 왜?
0: 아니, 비트가 없으면 부르기가 약간.
1: 아니 뭐 거기서 여러 가지 트랙이 있을 테니까 뭔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준다고 했었으니까 그 중에서 잔잔한 음악이 있으면 약간 좀 약간 살짝.
0: 어이 기아차 헤 히야 디야 바람이 분다 어기야 차 저기 저 해는 헤야 디야 오늘도 뜬다 어기야 차차차차.
1: 어, 약간 좀 소울이 있다.
0: 약간 그런 소울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또 이제 비트가 있어야지 이게 좀 멋있는데.
1: 약간 근데 감질만 난다 진짜.
0: 살짝. 나중에 앨범
1: 겨우 여러분들 이렇게 부탁해서 아주 막간에 이용해서 지금 살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이제 곧 앨범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또 최혜림 씨가 내는 이 사람을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음악 앨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볼 텐데요.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0: 캐즈나 칭칭 준비했습니다.
1: 이야,
0: 또
1: 신나는 음악이네요.
0: 네네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건 라이브로 들으셔야 좀 그 현장에서 들어야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데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제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1: 네. 그러면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최혜림 씨의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0: 오래오래 국민 MC로 네
1: 매주 치즈케이크.
0: 아니 매주 아니라니까요 준수씨.
1: 너무너무 감사해요. 치즈케이크.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동이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네
1: 이게 떨어졌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즐겁네요. 네 그러면 최혜림씨의 캐지나 칭칭나네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놀 게 아니라 좀 더 빠르고 신명나게 놀아볼까 하느니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소리 질러! 얼씨구!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 노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민요는 혼자보다 또 여럿이 함께 부를 때 더 즐거운 노래입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만난 노래들을 언젠간 여러분도 함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민중과 함께 온 민요가 더 많은 사람이 즐기는 대중의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노래의 다양한 멋을 전해드리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제주도 동쪽 하도리 앞바다. 해안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섬이라기보다 큰 바위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토끼 섬입니다. 옆에서 보면 토끼 머리를 닮은 것 같죠? 이곳엔 수십 센티미터의 모래가 쌓여 있어 해류를 타고 온 낯선 식물들이 곳곳에 자라나고 있는데요. 특히 한여름이 되면 하늘거리는 하얀 꽃들이 피어나 섬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이 하얀 꽃이 바로 천연기념물 문주란입니다. 원래 기후가 온화한 모래해변에서 피는 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제주 토끼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야외 식물원에 온 것 같네요.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면 낮 동안 감춰놓았던 하얀 꽃향기가 토끼섬을 가득 채우는데요. 그 향기가 먼 곳까지 퍼진다고 해서 천리향

0: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는 뜨거운 여름.
1: 응, 위험해질 수 있어요.
0: 지금 지킬 건 온열질환 행동요령,
2: 수분,
0: 그늘, 휴식.
3: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이 거문고 독주 중에서도 달무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묵직한 거문고를 표현한 그윽한 달빛, 그리고 즐거운 달맞이도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판소리와 레게의 만남, 소울소스 미츠 김유리의 중타령을 감상해 보실 텐데요. 이 음악은 심청가와 흥보가에서 스님이 등장하는 대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판소리에서 누군가 등장할 때 언몰이라는 장단을 사용한다는데 이 장단이 무척 매력적이라고 하니 함께 리듬을 타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소울소스 미츠 김유리의 중타령 감상하시죠.

0: 범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중도 내려옵니다. 중타령 함께 감상하셨고요. 소울소스 미츠 김유리의 노선택 김유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소울소스는 레게 밴드신 거죠, 원래.
2: 예.
0: 또 김유리 씨는 소리꾼이신 거고. 정말 아니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너무나 안 어울릴 것 같은 두 장르시라 어떻게 두 팀이 함께하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2: 한국에서 레게 음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에게 레게 음악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국악,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당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대표하는 젊은 여성 소리꾼 세 분 중에 한 분이 김유리 씨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0: 네네.
2: 그리고 김유리 씨의 명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어떤 공연 기획하시는 분께서 김유리 씨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아 운명이다. 김유리 씨의 치맛자락을 잡고 놓지 말아야겠다.
0: 이런 잘 붙어야겠다.
2: 예. 네. 그래서 어떤 음악 장르와 장르가 만났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친해지면서 김유리 씨가 하는 음악 또 저희가 하는 레게 음악 이런 음악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음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1: 근데 저는 오히려 네. 막 뭐를 한다고 만나는지 몰랐고
0: 네.
1: 그냥 약간 노는 자리처럼 그냥 아는 사람 소개받는 느낌으로 갔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0: 네.
1: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막 음악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이런 노래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0: 뭐 박자라든지 리듬이라든지 맞아가든가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국악은 판소리는 고수와 둘이 하는 음악이고
0: 네, 네, 네.
1: 다른 장르와 협업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그때는 뭔가 이렇게 호흡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어요.
0: 네.
1: 근데 이상하게 이 레게랑 했을 때는 그런 박자나 리듬감의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처음부터. 근데 물론 중간에 조금씩 맞춰가기도 했지만
0: 네.
1: 그래서 편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0: 근데 레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국악과 함께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그렇진 않죠.
2: 한국 음악과의 접목은 시도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는데
0: 그렇죠.
2: 중동 지역이나 뭐 아시아 지역이나 남미 지역에서는 그분들이 하시던 전통 음악하고 레게 사운드가 접목된 음악들이 이미 있어요. 예. 그래서 궁금하던 차에 마치 이제 세계 공용어가 있는 것처럼 이 음악의 세계에선 리듬이 또 공용 언어거든요.
0: 그렇죠, 네.
2: 그래서 김유리 씨가 노래를 하셨을 때 이미 레게 안에도 흔하게 있는 많이들 연주하는 그런 리듬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더라고요.
0: 네. 그 해외 음악 축제에도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어떤 그 독창적인 사운드를 창조해낸 특별한 밴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네.
2: 예.
0: 현지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2: 현지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음악을 너무 사랑하시고 한국 분들하고 음악을 듣는 관점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스타일이나 아니면 가창력이나 멜로디를 들으시는데 외국 분들은 주로 사운드를 많이 들으세요. 소리를 즐겨 들으시더라고요.
0: 네.
2: 근데 그분들이 들으시기에 한국 음악도 생소한데
0: 네.
2: 한국 음악이 레게 옷을 입고 등장을 하니까 근사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김유리 씨가 같이 이제 미국 공연을 갔는데 아주 한복을 잘 차려 입으시고 꽹과를 치시면서 턴을 이렇게 하는데
0: 네.
2: 제가 연주하면서 봤거든요.
0: 네.
2: 머리를 이렇게 쥐어 뜯으시더라고요.
0: 관객이. 아 진짜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2: 너무 충격적이어서.
0: 그리고
2: 김유리 씨의 이 작은 체구에서
0: 네.
2: 나오는 폭포수 같은 소리에 이 그 서양 분들이
0: 네.
2: 아주 그냥 몸서리를 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아주 전율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0: 그때도 그럼 한복에 왕관 쓰셨나요?
1: 아니 한복을 입을 때는 이제 왕관을 쓰지 않았고
0: 네.
1: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른 의상을 입고
0: 네.
1: 저는 늘 원래 한복을 입으니까
0: 네.
1: 근데 외국에 나갔을 때는 오히려 더 한복을
0: 일부러.
1: 입고 가는 것 같아요.
0: 네. 그 소울소스 미츠 김유리 소울소스 그렇고 김유리 씨도 그렇고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2: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 이제 김유리 씨는 전통음악을 하시는 분이니까 전통음악을 또 충실히 하시고 저희는 저희 이 레게 사운드에 대한 탐구를 그 꾸준히 하면서

0: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노래들을 또 멋있게 사운드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좀더 자연스럽고 마치 이제 장이 숙성되는 것처럼 저희 음악도 숙성을 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번엔 그러면 혹시 어떤 음악을 준비하셨는지요?
2: 네, 이제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박타령이라는 곡인데요.
1: 박타령.
2: 네, 흥보가 중에서 흥보가 이제 가난하게 살다가
1: 네.
2: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어가지고 그 박을 탔더니 굉장히 돈과 쌀이 많이 나와서 평생토록 부자로 살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악 콘서트판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흥보네처럼 아주 마음도 몸도 부자 되시라고 박타령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우리 모두 흥보가 된 것처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소울 소스 미츠 김유리의 박타령입니다.
3: 흥보가 박을 한통 따다 놓고 한번다 버는디.

책을 쫙 쪼개놓고 보니 박속은 휑 비어있고 웬 괴 두 장만 붉어지겄다. 이 괴 뚜껑에 쓰였으되 여기서 나오는 돈과 쌀은 평생을 꺼내 먹고 써도 줄지 않는다 허여노니 흥부가 좋아라고 이 괴 두 장을 한번 따라 비워내 화는

우리 음악계에는 자신의 음악으로 일가를 이룬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일가를 이룬다라는 말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한 독보적인 존재라는 말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혹은 예술의 한 갈래나 같은 집안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모실 명인은 자신은 피리 산조로 일가를 이루셨고 또이 예인 집안으로도 일가를 이룬 분입니다. 한세현 명인의 무대 만나보시죠.

0: 선이 아주 굵고 남성적인 그런 연주였습니다. 서용석재, 한세연류, 피리산조였습니다. 한세연 명인 잠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그 앞서 연주하신 곡이 서용석재, 한세연류, 피리산조인데 서용석 명인께서 직접 구음으로 산조를 전수해 주셨다고요?
1: 그렇죠. 원래 서용석 선생님이 피리를 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근데 곡을 잘 쓰셨어요. 작곡을.
0: 네.
1: 그래서 이제 곡을 이제 작곡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듣고
0: 네.
1: 피리로 만드는 거죠.
0: 오.
1: 그래서 서용석 제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0: 네.
1: 서용석 작곡이라는 뜻이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서용석 제가 그래서 가락을 만들어서 부르기 때문에 류자를 붙인 거예요.
0: 아. 그런 과정을 거친 게 바로 이 서용석재, 한세연류, 피리산조인 건데 언제 만드신 거죠?
1: 서용석 선생님이 저한테 그 작업을 한번 해보자. 공동 작업을 못 부시니까. 그래서 82년부터 시작했어요.
0: 네.
1: 그래서 2년 걸렸어요.
0: 84년?
1: 네.
0: 그러면?
1: 네.
0: 아, 그 84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진짜 다른 어떤 장르에 비해서는 좀 역사가 짧은 편이네요.
1: 그렇죠. 원래 피리산조가 음역이 짧아요. 이 피리가.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 피리산조 만들 때도 제가 이 악기를 좀 개량을 했어요.
0: 아.
1: 그 밑에 음 한 음이 나온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아래 저음 소리를 하나 내기 위해서
0: 네.
1: 관대를 좀 늘렸어요.
0: 악기를 좀 더 길게.
1: 그렇죠.
0: 네.
1: 네.
0: 선생님께서는 부친께서 한일섭 명인이시잖아요.
1: 네네네.
0: 또 어머님은 남해성 명창이시고 그러면 뭐 태어나자마자부터 국악 속에서 자라셨겠네요.
1: 듣기는 많이 들었죠. 국악을.
0: 네,
1: 듣고 살았죠.
0: 네.
1: 국악을.
0: 그럼 뭐 너무 자연스러우셨겠어요. 음악을 하는 게.
1: 자연스럽지는 못했어요. 지금 국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윤택한데
0: 네.
1: 옛날에 그 국악하신 분들은 직장도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걸 보시고 하지 마라.
0: 아 본인이 명인이시면서도
1: 그렇죠.
0: 하지 마라.
1: 하지 마라.
0: 네. 네.
1: 절대 반대하셨어요. 이게 제가 진짜 국악이 하고 싶어서 미치겠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집을 쫓겨났어요.
0: 왜요?
1: 제가 예술학교를 지금 한국 그 전통예술고죠. 옛날에는 네. 국악예술학교인데
0: 네.
1: 근데 거기에 선생님들이 잔뜩 계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거기 선생으로 계셨어요.
0: 네.
1: 그걸 6개월을 숨어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
0: 아버지 눈에 안 띄고요?
1: 네.
0: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1: 그거를
0: 한 학교에서?
1: 그거를 선생님들이 다 막아줬어요.
0: 다른 선생님들이 비밀로 해줬다고요?
1: 네. 다 막아줬어요.
0: 아니 뭐 화장실 가더라도 마주칠 수 있고.
1: 아 맨날 나오시는 건 아니니까.
0: 와 진짜 잘 숨어 다니셨네요.
1: 네, 근데 이제 들켰죠. 그리고
0: 어떻게 들켰어요? 들킬 때는
1: 음악제 때는
0: 네.
1: 이제 뭐 연주회 같은 무대에 올라가잖아요.
0: 네, 공연을 하셨군요.
1: 아 공연을 했죠.
0: 네.
1: 그러고 나서 쫓겨났죠.
0: 아 그걸 보자마자 쫓아내셨어요?
1: 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0: 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피리를 하신 거예요?
1: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 선생님은 뭐 정원진 선생님 너 판소리 해라. 뭐 신기동 선생님 너 고문고가 어울려.
0: 네.
1: 뭐 지영이 선생님 너는 키도 작고.
0: 지영이 선생님께서요.
1: 네. 네. 악기도 싸고. 그러니까 피리 해라.
0: 오. 네.
1: 그래서 피리를 시작했어요.
0: 아니 근데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다른 악기를 추천하셨는데 왜 지영이 선생님이 추천한 피리가 마음에 드신 거예요?
1: 일단 악기가 쌌어요.
0: 그때 정말 어려우셨군요.
1: 어려웠죠.
0: 쫓겨났으니까 게다가.
1: 아 그리고 제가 쫓겨나고 갈 데가 없어서 정원진 선생님한테 갔어요.
0: 예.
1: 근데 네. 그때 정원진 선생님이 학교 숙직실에서 사셨어요.
0: 네.
1: 밤새 연습도 하시려고 그러려고.
0: 네.
1: 저한테 방을 내주시고
0: 네.
1: 나가셨어요.
0: 숙직실을 내주시고.
1: 네. 그래서 저를 걷어주셨어요.
0: 네. 네. 걷어주시면서.
1: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식사는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0: 그럼요.
1: 네. 우리가 남녀공학인데 여자애들이 도시락을 두 개씩 싸왔어요.
0: 네.
1: 놔주려고.
0: 진짜로요?
1: 네. 진짜.
0: 인기가 많으셨던 거예요?
1: 아니 인기는 아니에요.
0: 그러면 왜요?
1: 열심히 했기 때문에.
0: 그냥 친구들이?
1: 네. 아 진짜 이건 뭐 보면 우리 동기들 보면 참 웃을 텐데.
0: 아 그럼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하시면서 지영이 선생님의 권유로 피리를 하신 거네요.
1: 그렇죠. 피리를 배웠죠.
0: 저희 국악 콘서트 판에 나오셨던 명인들 가운데 그 한일섭 선생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그분들이 선생님을 천재 기악 명인이라고 하던데 아들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떤 분이셨나요?
1: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국악이 더 다양해졌을 거예요.
0: 네.
1: 우리 아버님이 국악기 말고 기타도 잘 치셨어요.
0: 네. 네.
1: 그래서 뭐 그 작곡하신 곡 중에 동해바다 같은 거는 기타로 작곡을 하셨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원래 판소리 명창이셨어요. 소년 명창이셨는데
0: 네.
1: 20대 때 이제 변성기 때 목이 버려버린 거예요.
0: 아.
1: 소리를 못하게 되시니까
0: 네.
1: 음악은 해야 되고 이거 머리에 가장 건 많은데 그러니까 아쟁을 해보자. 그래서 아쟁을 그 김소희 선생님하고 또 연분 이제 다 연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가야금을 하나 줬는데 그걸 가야금 12줄을 자빠뜨려서 7줄을 만들어서
0: 네.
1: 그걸 활대로 해서
0: 네.
1: 아쟁을 만드셨어요. 아쟁 산조를 만드셨어요.
0: 아.
1: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아쟁도 하셨지만 우리 아버님 판소리 오바탕을 꿰고 있으니까
0: 그렇죠. 원래 소리 하셨으니까
1: 네, 소리 하셨으니까 네. 당대 명창이었어요. 명고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윗 선생님들 뭐 임방울 선생님들이나 뭐 김소진 선생님 물론이고 뭐 박조호 선생 뭐 당대의 명창들 북은 우리 어머님 다 치셨어요. 예. 네.
0: 아니 그러면 어머니이신 그 남해성 명창도 판소리 하셨으니까 원래는 두 분이 다 소리를 하셨던 분들이군요.
1: 우리 어머님은 국국을 하셨어요. 여성 국국.
0: 아 그래요.
1: 예. 국국을 하시다가 판소리 좀 늦게 하신 편이에요.
0: 예. 예. 그런데 명창의 반열에 오르신 거군요.
1: 고생 많으셨죠.
0: 네. 아니 그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셨고요.
1: 네네.
0: 그죠. 그리고 또 창극단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셨고요.
1: 네, 네. 창극단에서 오래 계셨죠. 우리 그 어머님 하면 그 수군가에서 토끼 역할은 아마 당대에 우리 어머님이 아마 막았을 거예요.
0: 토끼.
1: 예. 네. 그거는 기억을 하네요. 그리고 소리할 때 보면 항상 애처로웠어요. 예. 네.
0: 뭐예요? 왜 애처로워요?
1: 힘들거든요.
0: 아, 그 힘들어 보이는 게
1: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악기가 목이에요. 제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머님 그 완창할 때 안 가요, 제가.
0: 몸 마음 아프니까.
1: 예. 네. 그랬었어요.
0: 또 정말 전혀 다른 느낌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0: 네. 이번에 들려주실 거는 태평소 시나위신 거죠?
1: 네.
0: 네. 한일섭류라고.
1: 네.
0: 네. 이 태평소 연주의 좀 특징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1: 소리는 큰데.
0: 네.
1: 성음을 내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아버님은 참 태평소를 담백하게 부셨거든요. 근데 이제 시나이라는 개념이 시나이는 이거야 이게 아니거든요. 시나이는 말 그대로 흩어진 가락 마음대로 불어버리는 게 시나이인데 시나이를 틀에 딱 쳐서 이건 내 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 보면 불 때마다 틀려. 불 때마다 틀려요.
0: 좀 그럼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1: 그렇죠. 즉흥 가락이니까.
0: 아 그럼 저희가 연주를 통해서 선생님 지금 마음 상태를 역으로 짐작을 해봐야겠네요.
1: 그럴 수도 있죠.
0: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도 연주 부탁드립니다.
1: 네.
0: 네. 자 그럼 한세현 명인의 한일섬류 태평소 시나위 감상하시겠습니다.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젊은 아티스트의 순서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서도소리꾼 김초아 씨입니다. 서도소리를 통해 많은 사람과 공감하고 싶고 또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무대에서는 서도 잡가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동해안의 명승지들을 노랫말로 엮은 관동팔경을 감상해 보시겠는데요. 강릉의 경포대, 삼척의 죽서루, 또 양양의 낙산사 등 이런 익숙한 풍경들이 나오니까요. 이 풍경을 상상하시면서 음악에 함께 빠져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무대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도소리의 아름다움을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서도소리꾼 김초아입니다. 앞으로 개인 발표회와 음반 활동을 통해서 서도소리를 더 많이 알리고 싶고요. 제가 국악뿐만 아니라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서 여러 분야와 국악을 접목하여 사람들이 국악을 재밌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믿고 듣는 소리꾼, 기대가 되는 서도소리꾼으로 열심히 성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도를지 낙자 정정 바둑 두고 술을 들어 잔지라니 바람 슬슬 비 소소 축소 루란 저

0: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2: 일관적으로 봐주는 사람 필요하니까. 자.
3: 1,2,3 한 번에 넣는 게 제일 나아져.
4: 아홉 박 그러면 아홉 박.
2: 제가 숫자인 주니까 연습 감당 받아.
5: 이거 같이
6: 검고가
5: 좀 올라와가지고
6: 내가
5: 네 맞아요. 그리고

0: 여러분 공연 잘 즐기고 계신가요?
1: 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2: 네, 저 여러분은 지금 색깔이 다른 예결팀과 또 이제 구강놀이팀과 호흡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0: 맞습니다.
2: Shake It Korea.
0: 네, 저희가 다른 팀이랑 합을 맞추는 거라 걱정을 또 많이 했는데 우리 피트정님과 구강놀이팀과 함께해서 또 관객분들도 같이 얼쑤 좋다고 즐겨주셔서 저희는 너무너무 잊지 못할 공연을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합동 무대를 즐기시면서 어떠셨어요?
2: 다른 두 팀이 같이 공연을 하거나 같이 합주를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0: 네, 맞습니다.
2: 왜냐면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자거든요.
0: 아, 저 경쟁자라 생각 안 하고 너무 즐겁게. 이게... 아, 저 경쟁자라 생각 안 하고 너무 즐겁게.
2: 아니, 저 사람 경쟁자. 경쟁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서로 없고 친분이야 있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 같은 뭐 우리 한번 딴 사람들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0: 네.
2: 네 그러면은
0: 저희 예결 밴드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예결 밴드 민영님 안녕하세요. 저희 준비하면서 어떤 기분이셨는지 또 느낀 점 한 번만 말씀 주세요.
3: 안녕하세요. 예결 밴드에서 베이스 연주하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2: 와, 잘생겼다.
3: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예결밴드랑 더 아 우리 팀이다 라는 느낌이 딱 들던 것도 있고 이제 구강놀이 팀 분들께서도 더더욱 이제 더 오구오구 해주셔가지고 네 더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다른 이런 색깔들이 어우러지고 하나의 소리가 되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2: 사회생활 되게 잘하게 말씀하셨네요. 100점짜리 네. 자 그럼 우리 팀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4: 안녕하세요. 저는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는 아람입니다. 예결 밴드라는 밴드와도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뭐 경기 소리나 뭐 판 소리를 이제 넘어서 이제 서도 소리까지도 저희가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께도 즐거움을 전달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0: 와, 네. 저희도 너무 즐거웠어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공연은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싸름이라는 민요입니다. 네, 싸름은 매미 울음소리를 담은 서도 민요인데요. 매미가 6년 동안 땅속에서 자라고 살다가 세상 밖에 나왔을 때 그런 허무함을 인간에 빗대어서 매미에 이입해서 만든 저희 예결밴드 곡입니다. 네, 여러분들 같이 따라도 불러주시고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싸름 들려드릴게요. 박수!

0: 네, 썰은 들려드렸습니다. Holding close,
1: holding tight. 진짜 영어로 얘기하면 Right on time입니다. 왜냐면 이 곡을 할 건데 제목이 바람하고 관련됐어요. 그리고 분다 그러네요.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바람은 바람이 저를 밀어갖고 여행을 이렇게 푸시하는 듯한 여러분들 이 곡을 통해서 잠시 뭔가 살짝 잊어버리면서 잠깐 여행을 가서 리프레시하고 딱 돌아오는 마인드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라는 곡 박수 한번 주세요.

밤이로구나 생일로 밤이로구나 생일로 밤이로구나 생일로 밤이로구나 생일로 밤이로구나 생일로 밤이로구나.

0: 또 QR 토크 시간이 왔습니다. 와. 과연 어떤 토크를 어떻게 남겨주셨을지 지금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퓨전 국악을 처음 접하셨다면 어떠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오늘 공연 감사합니다. 한강도 처음 왔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난 친구와 오 같이 있어요. 열심히 소리내서 응원해봅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1: 여기에요.
0: 아, 두 분이셨어요. 아, 일로 나오세요.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2: 이촌동에 살고 있는 남혜현이라고 합니다.
0: 와, 좋습니다. 저희 공연 퓨전 국악을 처음 접하셨는데 어떠셨는지에 대한 소감.
2: 얼마 전에 TV 드라마에서 정가에 관해서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게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아,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앞으로도 국악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2: 네, 감사합니다.
0: 아, 좋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3: 하나, 둘, 셋. 체이킷 코리아! 코리아!
0: 국악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나 바람 같은 게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의 멋진 콜라보 공연을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 너무 매력적이라 앞으로의 활동이 정말 기대됩니다. 오,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디서 주셨죠?
3: 어디 계십니까?
0: 아, 좋습니다. 일로 나오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시죠?
4: 이촌동 사는 강현민

0: 입니다.
1: 와, 박수 주세요.
2: 오늘 공연이 어떠셨나요?
0: 바람이 분다 노래 정말 좋았습니다.
3: 와, 바람이 분다. 좋았습니다. 어떤 게 좋았어요? 바람이 분다에서?
0: 다 좋았습니다.
4: 하나, 둘, 셋.
5: Shake it, Korea.
4: 혹시 저희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잠깐 몇 소절 부를 수 있다?
2: 아, 잠깐 눈을 피하시려고 하시거나 나주 치셔 잠깐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4: 나오세요.
6: 제가 평소에 주말마다 여기 나오거든요. 이촌동에 사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2: 아, 오늘 공연 어떠셨는지 그리고 뭐가 제일 좋으셨는지도 너무 궁금한데 나오신 김에 한번 말씀 주세요.
6: 처음에 들었던 곡이 되게 좋더라고요.
3: 처음에 뭐 처음에 그거 아니었어요?
2: 아, 놀량이요?
6: 네네.

0: 에라디 한번 해보시겠어요?
1: 아 예, 노력해볼게요. 네.
0: 에라디오 여기까지만 하세요.
1: 이거 하라고요?
0: 네네. 시작.
1: 에라디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좋습니다. 오늘 공연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하나 둘 셋 Shake it Korea.
0: 지금 점점 하늘이 노래지고 예뻐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강공원 제일 좋아할 때가 딱 이때인데 여러분들도 딱 이때 같이 함께 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 곡도 내가 돌아간다처럼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비밀스러운 곡인데요. 니나노 니나노라는 곡이고요. 경기민요 태평가를 재밌게 편곡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루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뭐 어때요? 그냥 재미나게 놀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꿋꿋하게 재미나게 놀면서 여러분들 걱정도 조금은 잊어버리는 시간이 되시라고 준비하고 만든 곡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얼씨구 좋다 추임새도 많이 나와주시고요.

0: 감사합니다. 들려드렸습니다. 아, 사로스 10살 먹고 이렇게 귀여운 노래 부르려니까 이게 뭔가 민망하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1: 괴진아 칭칭 나대야 괴진아 칭칭
2: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나대야 괴진아 칭칭
2: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나대야 괴진아 칭칭
2: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나대야 괴진아 칭칭
2: 괴진아 칭칭
1: 이 산으로 가면
2: 뻐꾸 뻐꾸
1: 저 산으로 가면

0: 맛있어. 괴진아 칭칭아 내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아 내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 내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 내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내 가슴에 희망이 서서히 지는 하나도

즐거우세요. 네. 즐거우세요.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여러분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징징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여러분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징징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징징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함께
1: 괴진아 징징
2: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0: 우리나라 전통 장단이랑 라틴 음악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라틴 음악의 리듬과 국악의 리듬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잠깐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의 장단과 라틴 음악의 장단은 그 상당히 공통점이 많아요. 그 에너지, 그 열정, 흥, 그리고 또 하나는 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잠깐 브라질의 삼바 리듬을 연주하다가 휘모리 리듬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0: 자, 이건 바투카타라는 리듬이에요. 브라질 전통 리듬이죠. 어, 이건 구강 리듬 같은데요? 어, 예, 이거 구강 리듬. 예, 전도 구강 리듬.
1: 와우! 와, 너무 멋있어.
0: 여기서 나온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아프리카나. 아프리카를 한번 너무 가보고 싶어서 만든 곡입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너무 신나는데요? 오. 진짜 라틴 음악이 우리 국악처럼 흥을 돋구고 너무 신나네요. 그쵸?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라틴 댄스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춤추고 싶은 분.
0: 좋아요, 좋아요.
1: 오, 용감하네.
0: 예뻐라.
1: 자, 이름이 뭐예요?
2: 전우진.
1: 전우진. 너가 있어서 우리 나이를 줄여준다, 야. 자, 우리 그러면은 스텝을 다 같이 따라해볼까? 시작. 원, 투, 쓰리, 파이브, 식스, 세븐. 원, 투, 쓰리, 파이브, 식스, 세븐. 자, 되게 쉽죠? 자,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트는 거예요. 원, 투, 쓰리, 파이브, 식스, 세븐. 원, 투, 쓰리, 파이브, 식스, 세븐.
0: 큰일 났다.
1: 세 번째 거는 원, 투, 쓰리, 쉽죠? 파이브, 식스, 세븐.
0: 그거 좋네요. 원, 투, 쓰리, 파이브, 식스, 세븐.
1: 그거 하고 이제 맨 마지막은 오두방정 뛰면 돼요. 자, 원, 투, 쓰리, 파이브, 식스, 세븐.
0: 오두방.
1: 원, 투, 쓰리, 파이브, 식스.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이거 우리도 지금 즉석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같이 자, 다 같이 일어나서
1: 다 같이
0: 앞에서는
1: 일어나요.
0: 저희를 따라오면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1: 네.
0: 자, 뭐 다 일어나 보세요. 자, 다 일어나 보세요.
1: 네,
0: 다 일어나 보셔서 일어나서 하는 건 상관
1: 안 보일 것 같아요. 일어나 없습니다, 여러분. 아, 뒤에 분들도 다 일어나세요.
0: 자, 한번 다 일어나서
1: 일어나세요.
0: 자, 일어나서
1: 같이 춤춰요. 다 같이.
0: 다 같이. 자,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 하시면 돼요. 1 2 3 5 6 7 1 2 3 어이구 그 잘하네. 1 2 3 5 6 7 1 2 그쵸 5 6 7 그 다음에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1 2 3 1 2 3 1 2 3
1: 너무너무 즐겁죠 여러분.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고 같이 이렇게 진짜 무대를 만들어 갔네요.
2: 음악보다 바로 이게 좋다. 우리 이걸로 할까요 앞으로?
1: 우진이한테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박수. 아, 좋습니다. 다음 곡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 건데요. 바로 느리게 타령입니다. 서도민요 느리게 타령을 발라드풍으로 편곡한 곡이고요. 원래 서도민요의 느리게 타령은요 늘리다의 표현을 쓴 의미로 담겨있는 곡인데 저희 예결밴드는 좀 느릿느릿해도 괜찮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우리 조금씩 쉬엄쉬엄 가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편곡한 곡입니다. 느리게 타령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느리게 타령 들려드렸습니다.
1: 자, 오늘 공연 다 끝나가는데요.
2: 여러분들 예결 밴드 공연 어떠셨나요?
3: 좋아요.
2: 그럼 국악 놀이팀 공연 어떠셨나요?
0: 아, 좋습니다.
1: 오늘처럼 예결 밴드랑 이렇게 섞다 보면은 국악이 꼭 어렵지만 않다라는 걸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앞으로도 이렇게 멋진 팀들과 함께 여러분의 곁에서 저희 국악 열심히 들려드릴 테니까요. 국악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1: 자,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쭉 돌아가면서.
4: 아까 너무 더웠죠?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5: 그럼시더라.
4: 그래도 이렇게 다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저희 예결 밴드 또 구간 놀이팀 공연한다면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6: 한강공원이라는 걸 처음 와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쁜 곳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랑 공연을 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7: 서로 다른 두 색깔을 가진 이제 퓨전 국악 팀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져가지고 특별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8: 예결 밴드 음악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색다른 경험이어서 오늘 하루 정말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9: 오늘 굉장히 뜻깊고 즐거웠습니다.
10: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드럼 치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11: 국악놀이랑 예결밴드랑 여러분들까지 세 팀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게 오랫동안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12: 퓨전국악이라는 장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0: 마지막 곡은 핫동 공연 준비했고요. 사도미뇨의 해주아리랑을 보사노바풍으로 편곡한 해주아리랑의 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 선선한 바람 느끼시고 살랑살랑 어깨 든드시면서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같은 공연이었어요. 너무 기분 좋고 바람 부는 날씨랑 여기 한강공원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공연이었습니다.
1: K-POP이 꼭 우리가 흔히 아는 아이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국악이 있다는 거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2: 일반 그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그런 공연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찾아보고 계속 볼 것 같아요.
1: Shake it Korea.
3: Shake it Korea.
4: Shake it Korea.
5: 파이팅!
6: 파이팅!
7: 지금까지 예결 밴드
8: 그리고 국악놀이였습니다.
7: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0: 쉽게 잡아드렸어.
1: 어디 보자, 어디. 허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희한테 물은 즉 네 간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2: 오, 훈련 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1: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의 국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무나.
2: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2: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2: 대선이 봉태하고 성이 음음하여 실 갈상돌의 소리

0: 성성중인군 성현우가 백성질궁궁아 나에게로 비가 늑대를 발라 무고히 저게 안선들기로 공리가 없었으니 소태도 내려갈라 간이 있으면 요련이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돌아오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넘어서서
1: 이놈 네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구나 의사의 이르기를 피수병즉 꿈을 응시거고 당수병즉 설능어노 신수병즉 입을 능정하고 간수병즉 꿈을 능시라 하니 없구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부느냐
0: 예! 소태가 어르리라 소태가 아닌 즉 원륜정기로 삼겹쌌더니 고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립니다 둘 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놀른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파춘잎에다 꼭꼭 싸서 챙도로 챙챙동여 의주석상 계수나무늘은 내 변해

0: 말이 거짓말이로 거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이대 장은 탄을 막아 못난데 니가 어찌 관을 내버리고 이모 출입을 헌단 말이냐.
1: 대리왕 터니

지내라. 흑업고소대는 무슨 예로 머리가 요리면 또 한옥고 대왕 옥체에는 희돌이 번쩍번쩍 서로

0: 대거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지요.
0: 어디 보자.
1: 자.

마음 싸움.

0: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 좀 설렙니다.
1: 봄 해령 온다. 봄이 해령 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3: 들어볼래?

0: 새끼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흥겨운 세타령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노래 중간에 쑥국 쑥국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함께 주고받는 대목인데 같이 함께 하셨죠?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이렇게 함께 부르고 즐기는 우리 노래 민요를 만나보겠습니다.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적인 감각으로 또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저의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먼저 오프닝 무대에서 저와 멋진 호흡을 보여준 억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후이요, 후이요, 아하,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아, 네. 함께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신난 무대를 보여준 억새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야, 이렇게 아지트에 오셨습니다. 드디어.
1: 네, 드디어.
0: 오셨으니까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각자 한번 인사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억새에서 소리하고 있는 소리소리 판소리, 늘 진심만을 소리하고 싶은 소리꾼 서진신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억새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억새에서 리더와 타악을 맡고 있는 이우성입니다. 우!
4: 안녕하세요. 억새에서 건반 치고 있는 윤지아라고 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억새에서 기타 연주하고 있는 강우림입니다.
0: 야, 저 언제나 들어도 까투리 타령은 우리의 민요예요. 흥겨운 민요인데 그 흥겨운 민요에 정말로 무언가의 흥을 더한 그런 무대였어가지고 저도 사실 보면서 막 추임새도 하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그러는데 참았어요, 진짜로.
1: 참는 게 보였어요.
0: 아,
1: 아니
0: 진짜?
1: 어떻게 그 뒤에서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면서 함께 그 무대를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0: 진짜로 관객의 네. 마음으로 이 무대에 같이 함께 뛰쳐나와서 노래 부르고 싶더라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그만큼 흥 많고 멋진 무대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야, 그래도 억스 팀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억스란 팀을 한번 또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팀일까요?
2: 저희는 이 이름 그대로 외부 입력 단자를 뜻하는 말이고요.
0: 네네.
2: 예, 이 외부 입력 단자가 다양한 이제 장비들을 받아들여서
0: 네.
2: 새롭게 송출하잖아요.
0: 네네.
2: 그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장르를 받아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송출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팀입니다.
0: 네, 너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팀을 사실 오랫동안 끌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같이 오랫동안 합을 맞추고 무대에서 같이 함께 했던 시간들이 꽤 긴데 서로 또 안 맞았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또 음악 작업하는데 서로의 의견이 또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럴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뭐 저희는 그런 게 없고 너무나 잘 맞는 팀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4: 저희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
0: 되게 표정이 가식적이시네요. 어떠셨나요?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팀을 하면서 서로 잘 합이 잘 맞죠?
1: 아무래도요.
0: 네.
1: 우성 씨랑 제가
0: 네.
1: 이제 나이가 좀 있고요.
0: 네.
1: 호랑이 두 마리가 이렇게
2: 맞아요.
1: 자리를 지키고 있어.
0: 네. 터줏대감처럼.
1: 그래서 사실 우리 또 이제
3: 토끼인,
1: 친구들이 멤버들이
0: 네.
1: 좀 되게 저희를 잘 따라와 줘서 정말 고마워 얘들아.
0: 네. 아, 정말 잘해 주시나요? 이렇게 같이 함께 사실 아유. 대표를 또 맡고 계시고 한데
3: 여기서 그렇게 얘기 네. 잘해 주십니다. 네, 너무 행복하고요.
4: 네.
3: 억스 영원하자.
0: 그러니까 이 억스가 사실 아까 들려줬던 우리의 흥겨운 민요 까투리 타령을 사실 또 대중적으로 풀었고 그렇게 우리의 민요를 흥겨운 민요를 사실 대중과 많이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음악을 풀고 있는 대표적인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우리의 민요를 현대적으로 풀이하는 데 있어서 아 가장 좋았다 하는 어떤 또 작업물 중에 하나가 있을까요?
1: 사실 이제 까투리 타령도 되게 좋지만은 아까 오프닝 때 준수 씨가 불렀던 새 타령이 사실 저의 최애 곡이에요.
0: 뭐 그랬어요? 근데,
1: 그쵸. 근데 또 요즘에 준수 씨가
0: 네.
1: 저희 새 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아니 새 타령 중에 물론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떡해요. 억스의 새 타령이 너무 좋은 걸.
1: 아 그러세요.
0: 그리고 또 같이 함께 무대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진짜 호응이 달라요.
1: 아 그래요?
0: 네. 그 억새 세타령이 진짜 네. 그렇게 관객들과의 정말로 어떤 접점에 있는 그런 세타령이지 않을까.
1: 아 그러니까 제가 준수 씨가 방송에서 부른 세타령도 보고
0: 네.
1: 좀 전에 오프닝 때도 이렇게 봤지만서도 그 오늘 좀 많이 배웠어요. 제가 준수 씨한테.
0: 어떤 걸 배웠어요?
1: 오프닝 때 기가 막힌 동작으로다가 이렇게 자중을 휘어잡는 그 제스처.
0: 네.
1: 그리고 막 뒤에 와가지고 막 콘서트처럼 이렇게 딱 하는 정말 제가 그 포인트들을 나 저거 써먹어야겠다.
0: 아,
1: 많이
0: 진짜요?
1: 배우고 갑니다. 네.
0: 아, 저도 사실 무대를 네. 보면서 뭐 그냥 나오는 어떤 그런 바이브 있잖아요.
1: 네.
0: 그 선배님이 하시는 약간 쓰는 바이브 그리고 뭐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추임새 같은 것들이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이 사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이덴티티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것들이 억스만이 가지고 있는 노래에서 나오는 흥이에요. 저는
1: 또 거기에 또 준수님께서 또 이렇게 한 스푼 또 얹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풍성한 세타령을 또 앞으로 많이 부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너무 갑자기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만큼 억스의 세타령 그리고 억스가 만드는 그 우리 민요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고 많은 대중분들도 우리의 민요를 정말 억스의 음악을 통해서 너무나 즐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인데 대표님 억스에서 하는 우리의 민요의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 일단은 우리는 흥이 많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0: 네.
2: 그래서 그 흥을 좀 요즘 음악으로 전통과 잘 결합시켜서 좀 풀어내보려고 하는 게 아마 저희 억스의 가장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그 서진실 씨는 사실 우리 소리를 하는 소리꾼이고
3: 네.
0: 사실 또 실용음악을 전공하셨잖아요.
3: 아 저는 실용음악을 전공하진 않았고요. 저는
0: 아, 정말요?
3: 사실 네,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데
1: 뮤지컬 배우. 네.
0: 어쩐지 아까 아 보니까 약간 순정 만화 속의 남주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오늘 의상도 정말 네. 분홍빛 약간 그 드라마에 나오는 진짜 남자 주인공처럼 나오셨어요.
3: 정말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제 자리가 조금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0: 같이 함께 하면서 네. 또 우리의 그런 어떤 우리 국악의 베이스 네. 민요를 가지고 사실 이제 억세 팀이 이렇게 늘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3: 네.
0: 우리 민요나 이런 것들을 접했었을 때 뭐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3: 사실 되게 어려운 게 맞아요. 맞는데
0: 네.
3: 또 이렇게 팀원들이랑 같이 도와가지고 저한테 맞는 건 뭘까를 같이 고민해주거든요.
0: 네.
3: 그래서 이제 나온 곡들이 이제 제 곡들인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내보자. 그리고 또 제가 또 배우다 보니까
0: 네.
3: 항상 새로운 역할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억스에서의 모습도 또 새로운 캐릭터다. 내가 이겨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0: 아 예. 근데 사실 또 이제 같이 함께 무대 섰을 때 선남 선녀.
3: 아,
0: 딱 그 단어가 떠오르는데
3: 선남 선녀는 아니죠.
1: 그렇죠. 어디 가면은 네. 이게 보통은 여자 보컬이 있고 남자 보컬이 있으면
0: 네.
1: 예쁘다 잘생겼다가 와야 되는데
0: 네.
1: 예쁘다 멋지다 이렇게 네, 오시더라고요.
0: 아,
1: 네, 그렇게 보셨나요?
0: 어쨌든 같이 또 우리 기타도 하시고 우리 피아노 건반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 우리의 민요의 베이스에 있어서 우리 국악이 처음 접했을 때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태영 씨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우리 야심찬 기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네, 태영이 형이 없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0: 아주 무대에서 보니까 욕심쟁이처럼 보이던데.
6: 아 맞아요. 네.
0: 근데 이게 같이 오랫동안 팀을 네. 하면서 너무 네. 또 우리 그 국악을 같이 또 접하면서
6: 네.
0: 즐겁게 하고 계신 거죠?
6: 그럼요. 덕분이죠.
0: 아.
6: 우리 멤버들. 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스며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0: 네.
6: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더인 이제 우성 형도 계속 개인적으로 연락을 줘서
0: 네.
6: 이것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저것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또 제안도 해주고 진실 누나도 이렇게 잘 얘기해주고 태희 형도 같이 옆에서 우리 막 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우리 시아 누나도 뒤에서 든든하게 잘 받쳐주고 있고 해서 네 지금도 어렵지만
0: 네.
6: 그 어려운 게 기대되고 설레는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같이 함께 진짜 무대 위에서 같이 함께 그 즐겁고 행복한 게 고스란히 느껴져요. 봤을 때.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억스의 음악은 진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으실까요?
2: 저희는 좀 약간 다 같이 참여해서 작업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고
0: 공동작업?
2: 네, 공동작업으로 많이 하고 이제 네. 보통 제가 어떠한 컨셉이나 틀을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짜오면
0: 네.
2: 이제 거기에 이제 기타하는 우림 씨나 지아 씨가 이제 화성을 입혀주고 색깔을 입혀주면은
0: 네.
2: 이제 노래하는 진실 씨와 태희 씨가 이제 멜로디 탑라인도 만들고 이제
0: 네.
2: 아까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태영 씨도 이제 멜로디를 만드는 형태로 해가지고 좀 다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정말로 그 중에서 아 정말 이 사람은 너무나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멤버 중에 누굴까요?
1: 그게 우림 씨예요.
0: 야 어쩐지.
1: 근데 이제 그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거를 낼 때가 있기도 하는데
0: 네.
1: 그게 또 실행을 해보면은 또 괜찮은 아이디어고 이거 되게 곡을 맛깔나게 잘 살릴 수 있는데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던지는 게 우림 씨예요.
0: 그래 보니까 네. 아까 무대에서도 보니까 아주 딱 무대를 내어주니까
1: 네.
0: 그 야망이
1: 그니까요.
0: 진짜로 아까 그 심취해서 하는데 그 아마 방송을 통해서 꼭 본인의 모습을 모니터했으면 좋겠어요.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너무 궁금해요.
0: 나 너무

0: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로 흡입력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억스가 전달하고 싶은 억스만의 음악에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저희 아까 전에 리더 형이 또 말했듯이 흥이 아닐까 싶어요.
0: 네. 흥.
1: 네, 흥. 같이 즐기고 같이 따라 부르고 에너지로 좀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네. 곡들이 많아서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0: 그래서 한도 있지만 진짜 흥과 멋이 있는 음악이라는 거를 억스의 음악을 통해서 많은 대중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는 억스의 음악을 여러분들 진짜 추천합니다.
2: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멋지게 정말 잘하세요.
0: 제 억스의 음악 여러분들 정말로 추천하고 싶은 팀이기도 하고 음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억스의 음악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우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그 억스의 음악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고 하니까 이어서 두 곡을 더 만나볼 텐데 먼저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1: 다음 곡은 제가 또 들려드릴 건데요.
0: 남주.
1: 네. 너무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러는데.
0: 그럼 네. 네. 어떤 음악을?
1: 봄꽃이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네. 이 곡은 23년에 강변 가요제에서 또 상을 받았던 곡이에요. 네. 봄날에 이 설레이는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네. 곡인데 꽃타령에서 또 모티브를 조금 따와서 꽃타령. 저희의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0: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곡이 있다면서요?
2: 이 곡은 저희가 함께 불렀던 곡이에요.
0: 저랑?
2: 네.
0: 뭐요?
2: 품바.
0: 야!
2: 품바.
0: 이거 근데 나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쉬고 들어간다. 이거 우리 같이 해야
0: 그래,
2: 되는데 그죠?
0: 맞아. 추억 있지.
2: 네. 이거 진짜. 우리 이 곡 부르고서 그 풍류대장에서 사실 준수 씨랑 부르고
0: 맞아요.
2: 최고점을 받은 곡이잖아요.
0: 맞습니다. 저 기억나요. 춤도 추고 네. 그 품바에 퍼포먼스를 추가해가지고 네. 열정적으로 쳤던 기억이 나는데
2: 맞아요.
0: 오늘 근데 사실 세타령이 아니라 저랑 같이 이 무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이 곡을 부르고 싶은데 우리 또 태희 씨랑 부르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 좀 보시라고.
0: 그래, 내가 조금 비주얼이 밀리긴 하지만 좀 약간 서운하긴 하네. 섭섭하네.
2: 무슨 소리 하세요? 무슨 소리?
0: 언제는 또 내야 준수 막 이러면서.
2: 내야 준수 맞지? 내야 준수.
0: 그랬었는데 역시.
2: 우리 내야 준수.
0: 역시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오늘 그 품바를 들려주시겠다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품바. 네.
0: 여러분들
2: 곡으로.
0: 진짜 이 곡은 사실 제가 아니어도 같이 함께 부르는 무대 너무나 신나는 무대거든요. 아마 진짜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저기서 관객의 마음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어리 시구 들어간다. 아 저리 시구 들어간다. 이런 노래인데 이거보다 더 신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지트에 오셨으니 여러분들 진짜 이걸 보시고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억스의 꽃타령과 품바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억수가 품바 타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구걸하는고 하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관객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을 구걸하는 것이었다. 같이 갈 준비 되셨죠? 그래도 한 번 더 구걸하는 것이었다. 자, 가자. 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 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민요를 만드는 아티스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웍스가 폭발적인 밴드 사운드로 우리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면, 이번에 만날 소리꾼은 우리 민요의 힙합의 리듬과 랩을 더해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힙하고 직설적인 가사로 엮어내는 랩하는 소리꾼, 최일임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두렵느냐? 그게 무엇이냐? 그게 어둠이 내려앉은 고스화 넌 빛을 밝혀주마.

0: 네, 최일임 씨의 딥블루 들어봤습니다. 강렬하고 멋진 무대였는데요. 최일임 씨를 왜 국악 여전사라고 하는지 공감이 되는 무대였습니다. 그러면 최일임 씨와 잠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벌써부터 웃음이 터져가지고.
1: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준수 씨랑 이렇게 또 네.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니까.
0: 공적인 자리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편하게. 편하게도
0: 되는가 생각하면서 편하게 하세요.
1: 정말 편하게도 돼요?
0: 네. 그렇게 해도 돼요. 네. 하지만 시청자분은 네, 분들이 보는 최일임 씨의 그럼요. 모습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네. 편하게 하세요.
1: 알겠습니다.
0: 아, 어쨌든 이렇게 네. 아지트에 처음 오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안녕하세요.
0: 눈이 커지네요. 네. 눈이 커지시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1: 제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지금 찾고 있었는데 찾았어요.
0: 네네, 말씀하시죠.
1: 저 카메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여전사 최예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프닝부터 네. 아, 이거 멘트를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웃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1: 다름이 아니라 우리 네. 준수 씨를 위해서 제가 뭐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0: 뭔가요? 오마이! 뭐야? 나 진짜 못 봤어. 뭐야?
1: 김준수의 아지트 최고.
0: 와.
1: 노래는 준비를 못 했고요.
0: 네네.
1: 그 이 국악 방송에 우리 김준수 씨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네. 전 너무 기뻤어요.
0: 와, 진짜 너무 감동이다. 아니, 저 네. 방금 전까지 이렇게 웃고 네. 막 약간 장난쳤는데 너무 미안할 정도로 정말 이런 감동 죽입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게 무슨 케이크예요?
1: 이게 치즈 케이크인데 위에 제작을 치즈.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우리 국악계의 명 MC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김준수의 아지트
0: 진짜 너무
1: 제작을
0: 따뜻하다.
1: 했어요.
0: 네. 너무 감동적이다.
1: 감동받았죠?
0: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또 치즈 케이크를 또 준비해 주셨어요. 네네. 근데 거기다가 또 김준수의 아지트 최고 하트를 알려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제가 이게 끝나고 정말 맛있게 잘 네, 먹을게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또 이렇게 감동을 주시네. 진짜 표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또 이렇게 멋진 무대를 열어주셨어요. 방금 들었던 음악이 어기야 디어차 우리의 경기 민요를
1: 네. 네,
0: 뱃노래를 또 모티브로 만든 맞아요. 토대로 만든 곡인데 네. 이 곡이 어떤 곡인지 그래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 아, 이 곡은 사실 제가 가사 쓰고 멜로디 만드는 데만 사실 1년이 걸렸어요.
0: 1년?
1: 네, 직접 가사를 쓰고 또 멜로디 탑라인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0: 와.
1: 그러니까 그 삶이 네. 뭔가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이게 풍파가 더 많잖아요.
0: 아, 그 파도.
1: 네, 그 파도.
0: 아.
1: 막 거친 파도도 만나고 잔잔한 파도도 만나고 근데 이미 그 인생 자체도 너무 힘든데
0: 네.
1: 가는 길마다 너 이거 안 될 거야. 너 이거 뭐 이런 거 하려고 해라는 그런 이제 주위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0: 네.
1: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나를 못 한다고만 이야기를 할까? 라는
0: 네.
1: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았던 적이 좀 잠시 있었어요. 20대쯤에.
0: 오.
1: 그때 이제 일기장에 그것도 썼다가 이 노래에 그 이야기를 넣고 아무래도 이제 국악인이라는 이제 저의 캐릭터가 있으니 어기어차의 그 뱃노래를 좀 착안해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0: 아, 그러면 그 거친 파도 위에 네. 최일임 씨의 인생을 담은 곡이네요.
1: 그럼요. 네.
0: 아, 아까 보니까 이제 퍼포먼스를 네. 같이 함께 또 댄서분들께서 같이 함께 무대를 꾸며주셨는데 아까 제가 그 모니터로 잠깐 표정을 봤거든요.
1: 네.
0: 와, 정말로 그 거친 파도 같은 눈빛이었어요.
1: 아, 그랬어요. 네,
0: 아주
1: 파도.
0: 내가 씹어 먹겠다.
1: 맞아요.
0: 그 무대 위에 섰을 때 국악 여전사라고 했으니까
1: 아, 네.
0: 진짜 그 뭔가의 눈빛에서 오는 카리스마가
1: 네.
0: 되게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1: 제가 아침마다 연습을 해요. 사실 거울 보면서 씻으면서 눈빛.
0: 남들은 소리꾼들은 그 아침마다 자기의 목 상태를 확인하는데
1: 네. 눈빛부터 확인.
0: 눈빛부터 확인하시네요.
1: 네, 오늘 기세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근데 오늘은 좀 괜찮더라고요 기세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0: 아, 보니까 너무 화면에도 예쁘게 나오면서 그 카리스마가. 진짜 이 네. 카메라 화면에 다 담길까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거 봐야 돼. 이거 직관해야 된다. 사실 또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요.
1: 그렇죠.
0: 몇 해 전에 했던 네. 국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성처럼 등장하셨습니다. 또 그 당시 그 에미넴의 노래를
1: 네, 네.
0: 이제 보여주셔가지고
1: 네.
0: 많은 시청자분들께 큰 감동을 안겨주셨었는데 그 또 우리의 국악과 랩을 접목했던 그런 무대가 인상적이었어요. 손에 딱

0: 그때 당시에 엄청난 큰 화제였잖아요. 사실 그때 주인공은 최혜림 씨였어요.
1: 아, 그래요? 네. 아유, 아닙니다.
0: 엄청난 뷰스를 아직까지도 자랑을 하고 있는데 네. 잠깐 그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1: 아, 그건 사실 제 인생에서 좀 저는 저한테는 좀 아픈 손가락이어가지고 오. 뭔가 이렇게 꺼내보고 싶지 않은 저의 그런 아픔?
0: 왜?
1: 그러니까 마음 한 켠에
0: 그 무대가?
1: 네, 그 무대도 그렇고 제 이야기도 그렇고 뭔가 포기하고 싶 었던 그 순간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했고 네. 또 그 무대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네. 제가 노래를 하다 다 멈췄잖아요. 근데 그게 가사를 까먹은 줄 아시는데 사실 네. 우리가 프롬이 다 있었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가사를 까먹은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진짜 여기서 목에서 탁 막혀가지고 노래를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아직도 그 무대가 되게 무서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그걸 보시고 또 굉장히 위로도 많이 받으시고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 않나.
0: 그러니까 가사를 까먹고 어떤 실수의 느낌보다는 네, 진짜로 네. 어떤 내가 이 무대에 대한 어떤 진정성
1: 맞아요.
0: 그런 것들이 화면 안으로도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최혜림 씨의 무대를 네. 기억해 주시고 그 무대가 가장 인상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로. 진짜. 근데 그때는 진짜 네. 무대를 하고 있으면서 뭔가 순간적인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이 들었었을 것 같아서
1: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에잇마일이라는 그 에미넴 그 영화에서의 이야기가 좀 제 얘기 같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 때 써놨던 일기장에서 나온 그것도 이야기인데 네. 뭐 국악을 하면서 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고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가사에 담겼고 또 그렇게 방송에 나가게 되면서 DM이 진짜 많이 왔어요. 오. 자기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 예림 씨의 음악을 듣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다. 그 배우분들도 그러셨고 굉장히 많은 DM을 받으면서 아 나의 그런 이야기가 또 누군가에게는 또 꿈과 희망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받으면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더 풀어나가고 싶다라는 좀 각오도 생겼고
0: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정말로 큰 위로를 주신 거네요. 어쨌든 그런 고민들로 인해서 내가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음악들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장르적인 결합을 하기 위해서의 특별한 어떤 또 하나의 이걸 해봐야겠다, 결합을 해봐야겠다.
1: 네.
0: 그 어떤 또 시작했던 그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긴 한데.
1: 네. 저는 다 모든 장르를 좀 굉장히 다 좋아하기는 해요.
0: 네.
1: 그래서 막 힙합도 많이 듣고 EDM도 많이 듣고 하는데 항상 조금 목말라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나도 네. 2만 명, 3만 명 앞에서 노래를 불러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을 때에는 뭔가 전통 국악도 중요하지만
0: 네.
1: 그걸 조금 다른 형태로 가공을 해서 무대를 보여드리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많았었어가지고 준수 씨도 그러지 않나요?
0: 맞아요.
1: 네, 네, 네.
0: 결국에는 우리가 관객 앞에 서는 일이기도 네, 하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전통의 길부터 시작을 하긴 했었지만 네. 이 음악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에
1: 맞아요.
0: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1: 네, 네, 네.
0: 또 대중가요와 같이 함께 우리의 국악의 소리를
1: 네.
0: 같이 함께 또 편곡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 같기도
1: 맞아요,
0: 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 중심에서의 또 최혜림 씨도 다양한 도전들을 네. 또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또 앨범도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1: 네, 앨범을 드디어 지금 이제 내려고 합니다.
0: 아, 드디어. 근데 그 전에 사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네. 앨범을 내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게 세상으로 나오게 되나요?
1: 됩니다.
0: 언제 나오나요?
1: 제가 생각하는 시간은 사실 9월 말인데요.
0: 네.
1: 아무래도 이제 또 무슨 일들이 또 생기면 10월 초에서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 일단 다 끝내놨고요. 제 커버 사진도 지난주에 딱 찍었고 제 뮤직비디오 촬영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0: 아, 뮤직비디오까지?
1: 예, 예, 예, 예. 일단은 내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내놓아 보자라는 각오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일단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드릴지에 대한 고민이 일단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루즈얼 셀프도 그렇고 딥블루 어에라차도 그렇고 조금 다크하고
0: 네.
1: 뭔가 여전사 그리고 좀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느낌이라면 이번 이 앨범의 컨셉은 좀 더 그 사람들의 안녕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우리 일어나자라는 어. 약간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오. 음악의 그런 컨셉으로 이번에 좀 만들었거든요.
0: 이제 앞으로도 이제 첫 시작인 거니까 네. 또 다양하게 앨범들도 내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최혜림 씨에 대한 무대들을 만들어 갈 텐데
1: 네.
0: 뭐 최혜림 씨가 꿈꾸는 어떤 최종 목표,
1: 네.
0: 어떤 소리꾼? 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으신지에 대한 어떤 또 그게 있을까요? 궁극적인 목표가?
1: 그 사실은 제가 몇 해 전만 해도 꿈이 굉장히 장대하고 엄청 네. 컸어요. 막 네. 2만 명, 3만 명 막 막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설 거야라는 각오가 조금 더 강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저의 그건 목표라면
0: 네.
1: 저의 꿈이라면 꿈은 그 진짜 그 노을이 질 때나 내가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그냥 귀에 딱 이어폰을 껴고 뭔가 잔잔하게 내가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음악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음악이 제 곡 중에 한두 곡 정도 사람들 귀에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는 그게 좀 요즘은 더 큰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최혜림 씨가 앞으로의 내가 음악 활동하는 데 있어서 네. 최종적인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 음악을 통해서
1: 네.
0: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1: 네, 네,
0: 그런
1: 네.
0: 음악이
1: 맞아요.
0: 되고 싶다.
1: 맞아요.
0: 맞나요?
1: 요즘 너무 제가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힘들 때 듣기에는 조금
0: 네.
1: 굉장히 뭔가 시끄러울 수가 있다.
0: 되게 파이팅 넘치잖아요. 네,
1: 너무 파이팅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헬스를 할 때는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뭔가 내가 지치고 좀 뭔가 귀가 쉬고 싶고 마음이 쉬고 싶을 때는 사실 노래가 너무 강한 것 같은 거예요. 저조차도 제 노래를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음악도 중요하겠지만 퍼포먼스나 이런 무대에서는 하지만 진짜로 나의 마지막 무대를 내가 딱 서고 죽는다면
0: 네.
1: 이런 음악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0: 네.
1: 그런 이제 마음에 딱 남고 기억에 남는 그런 음악을 남기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네. 음악이 너무 궁금한데 여기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아. 빨리 한 소절만 어떤 느낌인지 아니 시청자분들도 너무 궁금할 것 같아.
1: 아니요. 부끄러워서 안 돼요.
0: 왜?
1: 아니, 비트가 없으면 부르기가 약간
0: 아니 뭐 거기서 여러 가지 트랙이 있을 테니까 뭔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고 했었으니까 그 중에서 잔잔한 음악이 있으면은 약간 좀 약간 살짝
1: 어이 기아어 차 헤이 히야 디야 바람이 분다 어기야 차 저기 저 해는 헤이야 디야 오늘도 뜬다 어기야 차차차차
0: 네. 오, 약간 좀 소울이 있다.
1: 네. 약간 그런 소울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또 이제 비트가 있어야지 이게 좀
0: 약간 근데 감질만 난다 진짜.
1: 살짝. 나중에 앨범
0: 겨우 여러분들 이렇게 부탁해서 아주 막간에 이용해서 지금 살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시죠? 이제 곧 앨범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또 최혜림 씨가 내는 이 사람을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음악 앨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한 곡 더 네. 들어볼 텐데요.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1: 캐지나 칭칭 준비했습니다.
0: 이야
1: 또
0: 신나는 음악이네요.
1: 네네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건 라이브로 들으셔야 좀 그 현장에서 들어야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데
0: 네.
1: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제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0: 네. 그러면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네.
0: 네 앞으로도 최혜림 씨의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해요.
1: 네.
0: 그리고 또 이렇게
1: 오래오래 국민 MC로 네.

0: 매주 치즈케이크.
1: 아니 매주 아니라니까요, 준수 씨.
0: 너무너무 감사해요. 치즈케이크.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동이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네.
0: 이게 떨어졌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즐겁네요. 네, 그러면 최림 씨의 캐지나 칭칭나네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빨리 놀 게 아니라 좀 더 빠르고 신명나게 놀아볼까 하느니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소리 질러! 얼씨구!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 노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민요는 혼자보다 또 여럿이 함께 부를 때 더 즐거운 노래입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만난 노래들을 언젠간 여러분도 함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민중과 함께 온 민요가 더 많은 사람이 즐기는 대중의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노래의 다양한 멋을 전해드리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0: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봄 해려온다. 봄이 해려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2: 들어볼래?

0: 축하합니다.
1: 특히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2: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4: 이거 실화야?
5: 에이, AI 같은데.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다른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가는요, 실내악 관주 같은 거에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정가를 들으실 때 좀 마음 편하게 눈을 감고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에서 한국의 전통 성악인 정가를 노래하고 있는 가객 이현아입니다. 저의 소리를 만들어간 과정, 그리고 제가 정가를 전공하고 또 배우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여러분들께 그냥 솔직하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가는 큰 덩어리고요. 그 안에 가곡, 가사, 시조라는 세 부분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는 그냥 편하게 이제 우리가 뭐 평시조, 청사는 뭐 어찌하여 이런 시조 시를 노래에 얹어서 부르는 거고요. 가사 같은 경우는 가사 사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노래에 얹어서 부르고요. 가곡은 또 오장 형식의 곡으로서요. 이렇게 원래는 실내악 관주 같은 거에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조금 조금씩 뭔가 더 숙성되게 만들어가는 느낌? 그런 게 정가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가사를 제일 좋아하고요. 가사 이수도 실제로 받았고요. 가사가 사설 자체도 길고 해가지고 외울 때또 배울 때 많이 어렵긴 했지만 가곡 시조와는 또 다른 어떠한 또 여러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가사 장르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는 계속 배우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피아노를 배우던 차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원래는 서양 성악을 이제 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피아노 선생님께서 제 목소리가 성악보다는 또 정가가 또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렇게 권유해 주셔서 그때 처음으로 정가를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가라는 그런 장르가 되게 좋았고 또 움직이지 않고 편하게 할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정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사를 외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선생님의 입모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레슨을 가면 무조건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숨소리, 어디서 숨을 쉬시는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이제 외워 저 연습을 했는데요. 많이 듣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듣고 부르고, 듣고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시조나 가곡, 가사 등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외웠는데도 순간적으로 또 헷갈려가지고 또 다시 체크하고 또 다시 보고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점자 악보를 보면서 제 박자도 체크하고 이제 새로 나온 것들은 이제 뭐 악보를 읽어보기도 하고 이제 좀더 모르겠으면 같은 단원 선생님들께 좀 부탁드려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악보를 외우기도 하고 또 음원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음원을 들으면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5-6시간씩? 네. 뭐, 할게 워낙 많을 경우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조금 더 퇴근을 늦게 할 때도 있고, 일단 최대한 있는 동안은 많이 하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뭐, 많이 안 부르는 곡들의 경우는 이제 배웠어도 악보가 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연습을 할 때, 이게 맞나? 이게 내가 배웠던 게 이게 맞는 건가? 기억이 좀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음반을 찾아서 듣고, 아, 여기는 맞다. 내가 이렇게 배웠지.

김병호 선생님께서 저에게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너는 남들보다 남들이 1시간 연습할 거 3, 4, 5시간씩 연습해서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무대에서 같이 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채찍을 많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변의 도움과 응원?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또 주저앉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맹학교라는 곳에 다녔었는데, 국악을 전문으로 하는 국악중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서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저의 장애가 이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이제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는 시험을 볼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중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맹학교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으면서 그렇게 전공을 했고요. 대학교 이제 진학할 때 역시나 똑같은 일로 발목이 잡힐 뻔 했는데,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상을, 동아 콩쿠르 은상을 타고서. 근데 마침 그거를 그때 당시에 중앙대학교 총장님이셨던 박범훈 총장님께서 그걸 들으시고서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에 시험을 볼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시험을 봤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똑같이 이제 저도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넉넉치 않아서 그때도 이제 국악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 세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 가객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는지.
0: 지금 아마 어딘가에서 아마 보고 계실 것 같네요. 저에게는 빛과 소금 같은 저의 음악적인 그런 재능들도 부모님이 발견해 주셨고, 제가 이렇게 끝까지 올수 있게 뒤에서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고 기다려 주셨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존재인 것 같아요.

0: 이렇게 이게 뜨는 거고 이게 감는 거다.
1: 모든 하나 다 그렇게 익혀야 돼.
0: 예, 예.
1: 대단하게 듣고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음악을
0: 듣고만 했죠.
1: 천재, 천재.
0: 아이고, 다 그래요, 이 친구들은.
1: 그때부터 되게 좋아했나봐요, 음악을.
0: 노래를요?
1: 아니야.
0: 아니요.
1: 엄청 좋아했어.
2: 아파트 벽두 살면서 노래했어.
0: 그래갖고 도대체가 이 새벽 3, 4시에, 아니 새벽 3, 4시에 벽 두들기는 애가 누구냐고.
2: 눈썹은 어머니 눈썹이랑 똑같이 생겼어.
0: 그래서 고집이 센가 봐요.
1: 고집 센 눈썹.
0: 네. 다들 그러더라고요. 한 고집 하겠다고.
1: 눈썹에서 느껴지는 한 고집.

0: 예전에는 현아와 애기였을 때나 어렸을 때는 얘가 이렇게 무대에 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이 행복해져요.
1: 항상 늘 감사하고요, 지켜봐 주셔서. 더 열심히 할게요. 아이, 눈물 나서 못하겠네. 사랑합니다.

공연할 때는 아무래도 뭔가 혼자 한다는 생각에 또좀 외로운 감도 있고, 그리고 아 뭔가 저만의 저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같이 공연할 때는 서로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같이 뭔가 서로 북돋아 줘가면서 이렇게 공연을 진행할 수 있어서,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하는 게또 좋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2014년에도 카네기홀을 갔었고 또한 5년 정도 있다가 2019년도에 두 번째 카네기홀을 갔었는데요. 처음 카네기홀 갔을 때는 되게 떨리고 이런 음악을 할수 있는 무대, 이런 큰 무대에 서보는구나 그런 긴장감도 있었고, 그리고 5년 뒤에 갔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만감이 교차하면서 아, 여길 내가 왔었는데 또 다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만감이 교차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음반 작업을 해보는 게 제일, 개인 음반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냥 가사나 가곡, 일단 전통음악 위주로 일단 해본 다음에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또 창작곡들 제 중심으로 또 이제 다른 분들과 또 콜라보를 하면서 다양한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골드는 잘 되냐? 손에 익었어 이제?
1: 저 이게 도약이 엄청 심한 고기잖아요. 근데 손이 너무 바빠요.
0: 바쁘지. 이만큼 펴야 돼.
1: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또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막 그래가지고.
0: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떨어진 조각 이어 붙이듯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 이제 미국 공연 가서 뭐 어떤 걸더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하는 곡이 있는데 잘 서로 되고 있는지 연습할 때 어려운 건 없는지 그런 거 위주로 대화 나눴어요.

0: 아직도 장애인 하면은 뭔가 불편하고 뭔가 못할 것 같고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장애인은 그냥 조금 한 군데 어딘가가 불편할 뿐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있다는 점을 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불쌍하다 이런 눈으로 봐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꿈이 있을까요?
0: 꿈이요? 그냥 정가를 열심히 하면서 또 다른 또 좋은 일이 주어진다면 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달려갈 생각입니다.

0: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봄 해려온다. 봄이 해려온다.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0: 새끼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무대가 올해 세 번째 무대인데 좀큰 무대를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좀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어요? 예. 아, 읽어보시면 생각하셨겠지만 이번 무대는 정말 또 아니할 수 없는 무대를 만들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무대가 되었습니다. 제목이 오늘 연주될 곡 중에서 아버지의 정원, 그리고 묻고 묻는다. 어느 것을 제목으로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사계로 갔습니다. 아마 대단히 적절한 제목의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시고 일주기 추모 공연을 이렇게 만드는 기분이 되면서 참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거의 1년 내내 이 무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작곡된 연도로 볼 때는 93년도 작품도 있고요. 2002년도 작품, 2015년 작품. 그래서 연도수를 봤을 때는 20년을 훨씬 넘어가는 오래 묵어져 묵어있는 그런 작품들인데 오늘 한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어떤 공통적인 주제냐면 사계라고 하는 첫 번째 무대는 가야금 독주로서 호연사계 손호연이라는 분께서 단가, 일본 단가 57577딱 31글자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그런 시의 형태인데 그 단가를 쓰신 그 손호연 씨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단가 중에서 제가 12편을 골랐어요. 그래서 짧은 곡들이 12개가 이어지는 호연사계 가야금곡. 그 후에 오늘 이제 무대는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첫 번에 가야금 무대, 그 다음에 가야금 병창. 가야금 병창의 어머니의 자장가, 아버지의 정원. 이렇게 해서요. 저는 저희 아버지 일주기를 추모하는 입장이지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를 추억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마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대는 아듀 마멍이라고 호른 두 개하고 소프라노를 위한 제가 가사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역시 어머니하고 이별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무대는 유당송. 그것은 호른 두 개와 소프라노, 바리톤, 타악기, 그리고 여성 중창. 이 곡은 저희 아버지께서 70회 생신 맞으셨을 때 황금찬 시인께서 시를 써주신 거기에다 제가 곡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휴식하신 이후에 합창곡이 혼자 사랑. 도종환 시인께서 만드신 시에 붙인 곡, 그리고 Dead Love Song,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서 오르간 독주곡이 이어지고요. 그리고는 묻고 묻는다라고 하는 칸타타 형식의 합창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양한 무대를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동과서, 어머니, 아버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마 이 무대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되새기시면서 즐거운 감상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오늘 음악으로 인해서 좋은 꿈을 꾸셨으면 합니다. 어머니도 보고 싶었던 아버지도 보시고, 예, 그리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 좀 설렙니다.
1: 펌 해령원 펌이 해령원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0: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계절과 풍토를 고려해 음식을 만들고 옷을 짓고 또 집을 마련했던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삶의 바탕이 됐습니다. 여기에 섬세한 손맛이 더해져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공예품이 탄생했죠. 입체적이면서도 여유가 느껴지는 한복과 담백한 기품이 느껴지는 조선백자,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목가구까지. 장인의 손길이 더해진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걸작이 됐는데요.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우리 전통 공예의 멋을 계승하면서 그 자부심을 지켜나가는 외길 인생. 장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혼을 만나봅니다. 고운 흙덩이의 장인의 손끝에서 발 물레 차는 소리를 따라 솟구치고 풀어지며 하나의 작품으로 모양을 갖춥니다. 그리고 마침내 뜨거운 불길에 몸을 살라 조선백자 고유의 빛깔과 우아한 자태로 완성됩니다. 백두대간이 품은 땅 문경. 맑은 물과 푸른 숲, 질박한 흙이 어우러진 자연의 재료는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보유자 김종옥 선생은 도자기의 원료인 사토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했는데요. 흔히 자기라고 하지만 그릇을 만드는 원재료가 모래질인 사토라서 사토로 만든 그릇을 사기, 사기를 빚는 장인을 사기장이라고 부릅니다.
1: 이게 요 보면 모래도 있고 고운 분말도 있어요. 물에 풀어가지고 이걸 침전을 시켜서 그 그릇 만드는 원료.
0: 사기장 김종옥 선생은 조선 왕실의 도자기를 만들었던 최고의 사기장 후손으로 가업을 잇고 있는데요. 선생의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왕실의 도자기를 만들었던 경기도 광주 관료 출신의 김비한 사기장입니다. 할아버지가 문경의 터를 잡으면서 선친인 김교수 사기장에 이어 7대째 조선 도자기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전통을 지키는 것에는 많은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김종옥 선생은 철저하게 전통 방식을 따르는데요. 50년 넘게 흙, 불과 씨름하는 동안 꿋꿋이 지켜온 철칙이기도 합니다. 장인의 손끝, 발끝이 만들어내는 미묘함. 최대한 그릇의 자연미를 살려내기 위해 발 물레를 고집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선생의 노력은 고스란히 작품들에서 빛을 발합니다.

0: 화려하진 않지만 투박함 속에 묻어나는 자연스러움. 전통 방법을 고수하며 200년이 넘는 세월 지켜온 한국의 미.
1: 그래, 오직 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릇 만드는 거다.
0: 사기장 김정옥 선생이 평생을 지켜온 흙과 불.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땅의 전통과 가치, 위대한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릇 만드는 일뿐이다. 겸손하면서도 우직한 한마디 속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사기장이 물과 흙, 불의 조화로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딱 맞아떨어지는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견고한 창호나 생활가구를 만들어내는 목공의 장인이 있습니다. 나뭇결의 자연스러운 멋을 살리면서도 실용적인 기능성까지. 빼어난 조형미를 갖춘 작품들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맥이 끊긴 조선시대 가구 전주장을 재현해낸 대한민국 가구 제작 명장 1호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소병진 소목장의 작업장입니다.

전통 목가구는 일정 지역에서 생산돼 전국으로 유통됐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환경과 재료 특성에 맞게 제작됐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적 색깔을 담고 있습니다.

0: 이 목재와 목재 결구가 결구되는 부분이 톱질로만 끌질로만 해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음량의 조화, 에? 음량이 항상 만나야 모든 만물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필도 중요하지만 이제 짜맞춤, 결구 이게 아주 이제 숙달이 돼야 돼요.
1: 나무의 결을 살리면서도 만들고 싶은 모양을 정확하게 완성해내는데요. 특히 인위적으로 못을 쓰지 않고 오로지 요철 모양의 짜맞춤 공법만을 사용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라는 의미겠죠.
0: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잠중나무고요. 중부 이남 지역에서 큰 나무예요. 그래서 색이 좋습니다. 예, 이북 지방에 치는 색이 하얘네요. 잠중나무라도 이남 지역 전 나무가 좀 단단하고 색깔 자체가 양반에서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모든 전주장이나 본 가구 프레임은 다 이걸로 거다 해요. 이 정도 나무라면 지금 한 100년 정도 큰 나무고요. 지금 건조 기간 한 20년 정도 건조된 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래서 제 자식처럼 내가 이렇게 아끼고 재료에 의해서 서로 탄생이 되듯이 재료가 없으면 모든 작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1: 반세기가 넘도록 오로지 나무와 혼연일체가 돼서 최고의 목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0: 작품의 재료가 되는 좋은 나무를 만나면 아이처럼 설렌다는 소병진 소목장은 지금도 좋은 목재를 직접 고르고 사들이는데요. 한번 사들인 나무를 재료로 쓰기까지 비바람을 맞고 햇빛에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무려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20년, 30년 이후를 준비하는 장인의 열정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전통공예의 리듬을 국악으로 비유하자면 한마디로 슬로우, 슬로우, 진양조가 아닐까 싶어요. 천천히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완성의 경지에 다다를 수 없는 오랜 숙성의 시간과 지극한 정성. 겉으로 보이는 손맛의 이면에는 켜켜이 쌓아올린 시간과 정성의 내공이 숨어 있습니다. 신선이란 바늘과 실, 옷감으로 옷을 짓거나 규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느질 작업을 말합니다.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신선장이라 하죠. 한 땀 한 땀 아름다움을 짓는 신선장의 손끝에도 바로 진양조 같은 느림의 미학, 지극한 정성의 손맛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옷을 짓고 이불을 꿰매는 일이 중요한 일과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침선장의 손끝에서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까요?
1: 누구를 만났을 때 좋은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이제 헛옷으로서 여름 모시옷으로 이렇게 말아 감춘다고 그래요. 솔기솔기를. 그러니까 그 열두 폭이 열두 달을 상징하고 위에는 저게 소매하고 길하고는 뭐 사계절을 상징하고. 그걸 이제 말아 감치는 기법이 돼서 한 솔기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열두 폭의 치마니까 한 솔기를 하는데 그거를 네 번의 그 과정을 갖다가 해야만 말아 감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저게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0: 일대 침선장인 시어머니 정정환 선생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한 구혜자 침선장은 팔순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엿새 동안 쉬지 않고 바늘을 잡고 있습니다.

0: 현 시점에서 한복을 점점 안 입으니까 그걸 우리 전통의 원형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현재 와서도 우리 옷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이 침선장이라는 이제 사람을 정해놓고 그걸 전승하고 원형을 보존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1: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로서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침선장의 손끝에서 고운 자태를 품은 우리 옷, 한 벌의 한복이 완성됩니다.

해외 패션쇼에서는 우리 한복을 바람의 옷이라고 하죠. 한 땀 한 땀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나니까 저는 시간의 옷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네요. 이렇게 완성된 한복의 아름다움에 맵시를 더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옷고름에 매다는 노리개. 이 장신구 역시 끈목을 이용해 매듭을 짓고 수를 매다는 전통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매듭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복의 노리개뿐만 아니라 발걸이, 족자술은 물론이고요. 궁중의 장식용으로도 요긴하게 쓰였는데요. 엮고, 조이고, 풀고, 맺고 한 올의 실이 매듭을 맺는 기나긴 여정을 만나봅니다.

매듭장이란 끈목을 만들고 이것을 사용해 여러 가지 매듭을 짓고 술장식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장인을 말하는데요. 매듭은 주로 복식이나 의식에 쓰이는 도구, 장식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매듭을 짓기 이전에 먼저 실을 염색한 다음 말립니다. 염색된 실을 자에 걸고 얼레에 옮겨 감아 잘 말린 후 용도에 맞게 합사를 하는데요. 명주실, 모시실, 당나무실, 삼배실 등 재료도 다양합니다.

매듭의 하단을 장식하는 술의 실을 만드는 작업을 술 비비기라고 하는데요. 술틀에 걸어놓고 빗톳을 돌려 실을 꼬아서 술실을 만듭니다.

매듭에 사용할 끈목을 만드는 가외치기 작업입니다. 가외 틀에 원하는 굵기에 따라 실패 수를 조정한 다음 서로 엮어서 끈목을 만들게 되죠.

그런 다음 매듭을 만드는데요. 끈의 색감, 굵기, 맺는 방법에 따라 형태가 무궁무진합니다.

전통 매듭의 매력은 단색의 끈목을 이용해 모양을 만들고 그 아래 수술을 달아 적절한 비례미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율동미를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끈으로 엮어가는 우리 전통 매듭에는 손끝에서 손끝으로 이어지는 균형과 질서의 미학이 담겨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몸에 지니는 칼집이 있는 자그마한 칼을 정도라고 하죠. 연려들의 상징물처럼 여겨지고 있는 은장도가 대표적인데요. 사실 조선시대는 사대부 남자들도 은장도를 즐겨 찾다고 합니다. 선비들이 지니는 특별한 이름의 칼, 낙죽장도는 손잡이와 칼집을 대나무로 만드는데요. 대나무 위에 평소 마음에 새긴 글귀를 인두로 지져서 새겨 넣는다는 뜻에서 지질낙, 대죽, 낙죽장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장도 중에서도 특별한 선비의 칼, 낙죽장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선비들이 지녔던 낙죽장도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자기 성찰의 칼이었죠. 먼저 강철과 연철을 붙여서 접쇠를 만들고 가열 후 두드려서 늘린 다음 황토물에 쇠를 식혀서 두 쇠가 잘 합쳐지도록 합니다. 늘어난 쇠를 접어서 다시 늘이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단단하면서도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접기가 끝나면 두드려서 납작하게 만든 다음 단조가 끝난 쇠를 갈아서 칼날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담금질을 해서 칼날 부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숫돌에 갈아서 칼날을 완성합니다. 이제는 잘 말린 대나무를 잘라서 칼자루와 칼집을 만들 차례인데요. 칼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속을 뚫고 소뼈로 마감해서 칼집과 칼자루를 완성합니다.

수파로와 인두를 준비하고 낙죽할 자세를 잡은 다음 인두가 달구어지면 대나무에 낙죽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정성을 다하고 마지막에 간절하게 신의 힘을 요청해야만 원하는 작품을 얻을 수 있다는 사기장 김정옥 선생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어쩌면 우리 전통공예의 지극한 아름다움은 겸손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에서 더 빛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인 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말이죠.

오랜 세월 한 길을 걸으며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로 혼을 담아 만들어내는 최고의 전문가를 장인이라고 하죠. 어감에서부터 오랜 연륜과 경지가 느껴지는데요. 장인의 장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마치 상형문자처럼 아, 그런 뜻이었구나 단번에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긋자 모양의 상자 방 안에 도끼 근자를 넣어서 장인 장자가 된 건데요. 투박한 도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을 지녔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쉽고 빠른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대신 전통 방식으로 혼과 멋을 불어넣는 장인의 집념이 배어있는 곳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소리꾼에게 고수가 있다면 소목장에게는 주석장이 있습니다. 실과 바늘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주석장은 황동이나 백동으로 목가구나 건물에 사용할 경첩이나 금속 장식을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뜨거운 불과의 사투. 부리와 아연을 함께 녹여 황동을 만든 다음 망치로 두드려 얇은 판으로 만듭니다.

곡선 부분은 날정을 망치로 쳐서 모양을 도려내고 직선 부분은 널정으로 도려냅니다. 단단한 쇠를 펼치고 무늬 새기고 도려내는 손길이 마치 종이를 만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집게로 조각을 떼어낸 다음 줄로 가장자리를 다듬어 외경을 완성합니다.

날이 무딘 조이정으로 문양을 새긴 후에 구멍이 뚫린 공근정으로 여백을 메운 다음 경첩을 만들 부분을 봉의 지름을 고려해 널정으로 표시하고 각정으로 따내서 분리합니다. 잘려진 모서리를 먼저 깎은 후 밀어 두드려 경첩코를 만든 다음 두 개의 경첩코를 겹치고 그 사이에 경첩봉을 밀어넣어 완성합니다.

목가구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인의 땀과 수없이 반복되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무와 새붙이. 언뜻 생각하면 쉽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인데요. 자연스러운 나뭇결에 검은색 경첩으로 마무리된 목가구가 잘 어울립니다.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졌는데도 현대적인 세련미가 느껴지는 걸 보면 전통은 오래된 미래다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저처럼 소리꾼이 무대에 오를 때 북장단을 치는 고수와 함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채인데요. 소리꾼들은 소리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부채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부채가 때로는 춘향의 편지가 되고 박을 타는 흥부의 톱이 되기도 하고 또 신봉사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부채는 소리꾼의 상징이면서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기도 하고 또 발림을 돋우는 소품 역할도 합니다. 이런 부채의 또 다른 이름이 선자, 그리고 부채를 만드는 장인을 선자장이라고 하는데요. 대나무와 한지로 맑은 바람을 만들어내는 선자장을 만나봅니다.

우리 고유의 부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합죽선. 대나무의 겉대를 합쳐서 만드는 합죽선은 수준 높은 정교함과 세련미를 갖춘 최고의 부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먼저 깨끗한 왕대만을 골라 알맞은 크기로 쪼갠 다음 끓는 물에 담가 불립니다.

마교와 어교를 섞어서 만든 풀로 깎아놓은 겉대 두 개를 붙입니다. 합죽선은 한지를 사이에 두고 단단한 겉대 두 개를 포개어 만들기 때문에 튼튼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박에 쫙 펴고 간편하게 접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성 때문에 지금도 여름 필수품으로 으뜸이죠.

부채살에 풀을 입힌 후 미리 재단해서 접어놓은 한지를 붙이고 손잡이의 장식인 사복을 박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합죽선이 탄생합니다.

합축선은 다양한 글과 그림을 그려넣을 수 있어서 미술품으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우리 대나무와 한지가 만들어내는 맑은 바람에 선조들의 멋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전통 공예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대나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전라남도 담양 지역에 장인들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에서 얻은 소재로 놀랄 만큼 견고한 공예품을 만들어낸 선조들의 지혜는 주변의 작은 생활용품 하나에도 특별한 정성과 멋을 더했는데요. 부채처럼 대나무로 만드는 아기자기한 공예가 또 있습니다. 죽새 공예의 정수 채상인데요. 얇게 저민 대나무 껍질을 색색으로 물들인 다음 다채로운 무늬를 만들면서 반지 그릇이나 바구니, 또 여성들이 사용하는 고급 공예품을 엮어내는 장인을 채상장이라고 합니다. 채상장은 오래전부터 궁중이나 상류층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마음을 훔치는 일종의 명품을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채상장이었습니다. 대나무로 순간순간의 삶을 엮어가는 죽새 공예의 정수를 만나봅니다.

조선시대 여성생활백과인 규합총서에 따르면 채상이란 말은 원래 채죽상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색칠한 대나무로 만든 상자라는 뜻이죠. 딱딱하고 고든 대나무를 아주 얇게 오려서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인 다음 이것을 엮어서 문양을 넣은 함을 만드는데요. 특히 다양하고 섬세한 무늬가 아름답습니다.

먼저 마디가 긴 3년생 왕대나무를 잘라서 알맞은 폭으로 쪼갠 다음 겉대와 속대를 분리해서 졸음틀에 대고 일정한 너비가 되도록 만듭니다. 졸음질한 대나무를 얇게 데울뜨기를 한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칼로 훑는 과정이 이어지죠.

시자나 쪽과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해 염색물을 만든 다음 얇게 뜬 대오리를 담가서 곱게 물을 들입니다.

염색한 대오리를 엮어서 채상의 밑부분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채상의 무늬도 아름답지만 샤르르르르 훑어내는 소리가 아주 명쾌하죠.

드디어 겉 상자가 완성됐네요. 이제 속 상자를 안에 넣고 테를 대고 고정합니다.

우리 멋이 가득 담겨있는 채상은 특히 딸을 시집 보낼 때 혼수를 넣는 용도로 쓰였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최고의 공예품이었던 셈이죠.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채상을 무늬와 촉감이 비단을 바른 듯 곱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채상의 채를 무늬의 채 대신 비단 채를 써서 비단 같은 상자라고 불렀습니다. 채상의 매력은 따라올 수 없는 색깔과 패턴이 있는데요. 천연 염색이라 그런지 색깔도 곱고 단순하면서도 기하학적인 무늬가 참 멋집니다. 이번에는 섬세함과 정교함으로 만들어낸 선비의 멋을 느껴보겠습니다. 대나무를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쪼개고 쪼개서 얽어매는 선비들의 필수품, 가시인데요. 정성과 시간이 만들어낸 선비의 품격을 만나봅니다.

갓일은 조선 선비가 주로 사용했던 갓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통영갓은 지금도 그 맥을 잇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은 갓을 맞추기 위해서 멀리 통영까지 사람을 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갓일은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과정마다 재료와 솜씨가 달라서 보통 분업해서 작업을 합니다. 가장 먼저 대나무 살을 엮어서 양태판 위에 둥글게 펼쳐놓고 서로 꼬이지 않게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물에 삶은 대나무 피죽을 칼로 긁어서 종이처럼 얇게 만든 다음 대나무 끝을 촘촘하게 칼금을 내고 손으로 문질러서 머리카락처럼 가는 대나무실, 죽사를 만듭니다.

이렇게 반홍대라는 휘어진 바늘을 이용해서 네 가닥의 가는 죽사로 날실을 엮어 나가는데요. 날실이 모두 엮어지면 대나무 바늘인 머럭을 대각선으로 하나씩 밀어 넣습니다.

머럭이 꿰어지면 바늘 위에 홈에 빗대라는 죽사를 연결하고 머럭을 잡아당겨 빗대를 고정시키는데요. 한올 한올 엮어서 챙을 만드는 과정이 웬만한 인내심과 끈기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것 같네요. 이후 먹칠을 한 양태를 둥근 모양의 틀 위에 올려놓고 인두로 지져서 은은한 곡선을 만드는 트집잡기를 합니다.

말총으로 만든 총모자에 생초로 만든 천과 넷쪽 무늬를 붙이고 먹칠을 해서 각을 잡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제 양태의 총모자를 끼우고 어교를 칠한 다음 인두로 지져 고정하고 각근 연결 구멍을 뚫어 각근을 매면 드디어 갓이 완성됩니다. 선비의 패션을 완성하는 갓. 섬세한 열정과 정성,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품격이 아닐까요? 총모자 형태의 갓을 하나 완성하려면 무려 5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작업을 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정신수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작업에 몰입하는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우리 문화 콘텐츠가 참 많습니다. K-POP은 물론이고요. 드라마와 영화, 음식, 웹툰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 위에 섬세한 손맛이 빚어낸 전통 공예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 아닐까 합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K-크래프트는 어떨까요? 세계 속의 한국 문화가 아니라 한국 문화 속의 세계를 담아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바로 거기에 있겠죠.

얼씨구. 얼씨구.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첫째 주,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전주문화재단 AI 국악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퓨전 국악 미발표 창작곡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8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강릉 오죽헌 야간 상설 공연, 강릉의 살얼이 닿다입니다. 오죽헌 야경과 전통,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오는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죽헌에서 계속됩니다. 수원문화재단 새빛문화예술클럽 화홍풍류입니다. 수원 화성 용연의 고즈넉한 야경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수원 화성 용연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제21회 스페셜 아티스트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흥입니다. 전통예술의 흥과 신명을 한 무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물놀이와 창작춤, 사자탈춤, 풍물판곳 등 총 5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 가무아키 그린 국악입니다. 천의 얼굴을 그리다를 주제로 매주 다른 구성의 가무아키 무대를 매주 토요일 남도 소리울림터에서 선보입니다. 무더위는 잠시 잊고 가까운 문화공간에서 여름의 추억

0: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 좀 설렙니다.
1: 펌 해령온다. 펌이 해령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3: 들어볼래? 들어볼래?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태초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빛도 가르지 못한 그늘. 시커먼 어둠은 바위처럼 단단한 진정성을 지녔는데요. 변치 않는 검은색으로 금강석에 칼을 새기듯 붓질을 하는 화가. 자연과 우주가 담긴 그림과 글씨의 세계.

0: 경상북도 경주시 배동. 신령한 기운 가득한 소나무 숲 속에 봉분 세 개가 예쁘게 솟은 곳, 경주 삼릉입니다.
1: 아, 이 신선한 공기 느껴지시나요? 제가 있는 이곳은 경주 남산의 오래된 숲, 삼릉숲인데요.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경주에 살면서 경주를 그리는 화가 박대성 화백인데요. 현대 한국화의 새로운 경지를 연 박대성 화백의 예술세계, 이 천년 고도 경주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0: 골짜기 곳곳 신라 유적이 있는 경주 남산의 서쪽 자락. 천년이 넘은 왕릉과 숲 바로 옆에 박대성 화백이 살고 있습니다.

0: 오랜만에.
1: 아이고 웬일이세요?
0: 잘 지내셨어요?
1: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0: 네.
1: 예, 예. 아유, 오늘 참 예.
0: 경주에 왔습니다.
1: 예, 아이고. 환영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저를 좀 드시죠.
0: 아, 네. 예. 감사합니다.
1: 예. 아이고, 그래. 자, 누차전도 드세요.
0: 와.
2: 서재 겸 침실로 쓰는 화가의 방. 그런데 그림이 아닌 글씨가 한가득 걸려있네요. 마치 그림 같은 글자들. 자, 이제 그림을 보러 작업실로 가볼까요?
1: 네, 저 작업실로 갑시다.
0: 바로 옆에 돈 있는 작업실.
1: 자, 듭시다.
0: 오, 네, 감사합니다.
1: 편안하게 네, 들어가세요.
0: 와, 이 공간이 진짜...
1: 여기는 작업실이에요.
0: 와, 와 대단합니다. 진짜 대가의 작업실에 초대를 받다니요. 와 좀
2: 직접 수집한 고미술품을 그린 고미 시리즈를 작업 중인 방. 이제 화가의 작업실 같네요.
0: 바로 앞에 있는 진짜 도자기 같아요.
2: 물감 냄새와 묵향이 기분 좋게 풍기는데요. 와, 붓의 종류가 정말 많네요.
0: 네, 제가 오늘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낱낱이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다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1: 뭐, 아는 데까지 해줘요.
0: 감사합니다. 자, 1945년입니다. 바로 이곳 경주 바로 옆에 아주 아름다운 시골 마을인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나셨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거기에서 미술을 처음으로 아, 참 재밌다라고 접하셨던 계기가 좀 궁금해요.
1: 왜 우리 시골에서 이제 그 전통 마을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전통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네. 1년에 수십 번씩 제사를 모신다고. 새벽에 이제 내가 일어나 보면 그 머리맡에 이제 그런 지필묵이 있어서 그걸 이제 엉금엉금 올라와서 이렇게 병풍을 보고 흉내를 내서 그거 그리는 게 최초에 내가 붓을 잡은 건데.
0: 와, 그때 몇 살 때?
1: 그럴 때 내가 네 살인지 다섯 살인지 몰라도 그 기억이 지금 생생한데 그럴 때 이제 집안 어른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대성이가 그림에 소질이 있다.
0: 오.
1: 네, 그 단 한마디요.
0: 네.
1: 한마디가 지금까지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할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0: 근데 그 어린 시절에 그걸 갖고 놀면 혼낼 수도 있단 말이죠.
1: 바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한 이야기가 항상 내가 그런 기회가 오면
0: 네.
1: 어린이는 미완성의 미완성이니까 절대 혼내키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0: 네. 그래서 그러면 자유롭게 좀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셨지만 독학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또 닥쳐옵니다. 네.

0: 내가 국민학교까지는 아주 제대로 학교를 다녔어.
1: 네.
0: 다녔는데 이제 중학 진학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9km 떨어진 데라. 9km 떨어진 데를 이제 걸어서 통학을 하는 거예요.
1: 네.
0: 통학을 하는 가운데 이제 보면 이렇게 우리 또래의 그런 애들이 모여 있다가 나를 놀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나는 치명적이다.
1: 그렇죠.
0: 그거 어디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공포로 다가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게 학교가 끝이 나는 거예요.
1: 아.
0: 네. 이제 그걸 이제 독학이 된 건데 요새 이제 생각해 보면 운명적으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1: 네. 돌이켜 생각하면 운명이었나?
0: 네, 운명이었죠.
1: 네. 네. 그런 삶의 길을 쭉 걸어오시면서 바깥 세상 첫 나들이를 하신 때가
0: 중학교 졸업을 하고
1: 예.
0: 졸업을 하고 이제 집에서 뭐 좀 있으니까
1: 네.
0: 어른들이 이래가 안 된다 해서 이제 부산에 이제 그런 선생님을 마련해서 그 길에 그래 가게 됐어요. 한 18살쯤 됐는 것 같아요.
1: 18살.

0: 그러시다가 이제 한 1960년대 후반쯤 돼서 서울에서 그때 활동을 하시던 그 당대 이제 한국화의 거장들을 또 만나시더라고요.
1: 그럴 때 맞은 저 집안 아저씨의 부인이 그 상당히 명문가에서 시집을 오셨어. 예, 그랬는데 그 아주머니가 오셨더니 우리 형부가 그 상당히 그 서울에 유명한 조각가니까 거기를 네. 한번 같이 갑시다 하더라고. 나는 안 간다 그랬어. 왜 그러냐면 뭘 내가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갈 만한 이목도 안 되고 그래도 빠지 못해 갔어. 그게 이제 뭔가 뭐 과거에 서울미술대학이 마로니에 공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영 조각가를 만났어. 그 어린이 서울미대 그 학장이다. 그림을 몇 점 이렇게 말아서 그래 올라갔습니다. 그 김종영 화백 각백이 뭘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바닥에 이제 깔아서 냅장을 피워놓으니까 아 이건 동양화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비서를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오늘 동양화 교수가 누가 나오셨느냐. 그럴 때 이제 뭐 월전, 서세옥, 뭐 박노수 여러분이 계셨는데 네. 그래 박노수 화백이 나왔습니다 하니까 좀 오시라 해라. 그래서 이제 첫 만납니다. 그게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에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그림을 보시더니 좋은 스승 될 만한 분이 우리 졸업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영찬 화백입니다. 예,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소위 말하자면 정통 최고 코스에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게 행운이죠.
0: 그러니까요.
1: 한 1년쯤인가 왔다 갔다 공부를 했습니다. 하고 아마 그 다음에쯤 내가 국전 입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0: 1년 배우시고 바로 다음에 또.
1: 그래, 바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서. 네. 그래서 연속 8년을 입선했습니다.
0: 그러게 말이에요.
1: 예, 연속 8년을 쭉 입선했는데.

0: 선생님께서 아까 국전에 8번이나 입상을 하셨다는 얘기 직접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그것도 진짜 커다랗고 대단한 일인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있어요. 1973년에 대만에 고궁박물관으로 1년간 공부를 하러 가셨어요.
1: 그러니까 대만을 내가 간다는 생각을 왜 했느냐 하면 이 중국이라 하는 거대한 국가가 그 동양화의 원조인데 그 원조라 하는 게 항상 이 마음에 부담을 줬어. 그런데 중국이라 하는 그 당시에는 주계 장막에 처져서 가볼 수도 없고
0: 없죠.
1: 장계식 종동께서 그 중국의 서화 보물을 어마어마한 양을 대만의 고궁박물관이라 하는데 모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럼 거기라도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딱 보고 나서 어떠셨을까 너무 궁금해요.
1: 아니 나는 지금도 생각하지만 내가 그때 한 숙소에 가서 한 3일을 내고 그랬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일생 해온 게 내 나름대로
0: 네.
1: 이게 수표로 돌아가는 거예요.
0: 왜요?
1: 내 행위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히 내인데 이 충격을 준 그림은 송나라 때. 송 4대가 뭐 어마어마한 송원 기라성 같은 네. 그런 거장들이
0: 네.
1: 크기도 엄청 실이 크고 수백 곳짜리가 떨어져 있고 한데
0: 네.
1: 이 축으로 걸렸는데 야 나는 그 산속을 들어가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내가 야 이거 그림을 포기하자니 내가 살 길이 없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포기했을 거예요. 너무 내가 충격을 갑자기 먹었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뭘 생각했냐면 이걸 백지로 돌리고 새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0: 근데 진짜 선생님은 머물지 않으세요. 계속 나아가십니다. 이렇게 어떤 것에 큰 충격과 그다음에 그 영향을 받고 이전에 나를 부인하고 또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시고 또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또 한 번의 큰 전기가 생긴 게 1979년이더라고요. 당시 중앙일보사가 이제 야심차게 시작한 그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그때.
1: 이제 그게 이제 왜 됐냐면 제가 이제 대만을 갔다 와서 이제 내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왔는데 그 해에 낙선을 시키더라고. 낙선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낙선을 했어요.
0: 아.
1: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연, 학연 뭐 이런 게 그 당시도 심해고 지금도 맞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사에 있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는 좀 많이 심했습니다. 예. 그럴 때 그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께서 민전을 하나 만들자.
0: 네.
1: 지시를 하신 것 같아요. 아, 내가 저거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첫 해에는 대상 없는 장려상을
0: 네.
1: 1회에
0: 네.
1: 네 사람이 공동 수상했어.
0: 아이고, 하고 대상은 없고.
1: 다음 해 그 가을 풍경을 그려서 그게 이제 대상이 된 겁니다.
0: 그러니까. 네.

0: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과와 인연이 시작됩니다. 이게 중앙일보가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이제 만든 신문이고, 그래서 1980년대 초에 이 삼성가의 전속화가로 또 활동을
1: 이제
0: 하셨어요.
1: 그런 행운이 왔어요.
0: 네.
1: 예, 이제 그런 행운이 왔는데 제가 한 4년쯤 했습니다. 한 4년 하니까 없는 사람이 좀돈 있게 되면 호화를 부리기도 하고 나도 그래 했습니다.
0: 아,
1: 그러고
0: 그때 좀뭐 월급이나 이런 게 풍족하게
1: 예예 예.
0: 주어졌나 봐요.
1: 그렇죠. 엄청나게 풍부해졌지. 풍부했는데 여러 개의 친구들도 사귀고 하다 보니까 자기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집사람이 보니 좀 시원찮게 보였겠지. 그게 어느 날 아빠 돈좀 그만 버리면 안 돼요. 그거 왜 그래 하니까 돈이 그렇게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0: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가 1988년.
1: 네, 88년.
0: 그러니까 선생님 나이 43.
1: 네, 43.
0: 43세
1: 그래서 이제
0: 나이에.
1: 그큰 계기가 되는데.
0: 맞아요. 1988년에 전시할 때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이끌었는데.
1: 네, 그 부회장님이시죠.
0: 그렇죠. 근데 전시가 끝나고 나서 화백님을 보자고 하셨다.
1: 예, 예. 그래서 이제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존경합니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저를 존경하시냐고 내가 강도라도 1, 2풀이 하는 데 가면 나는 존경의 대상이 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회장님 내가 원이 하나 있습니다.
0: 네.
1: 그 원이 뭐냐. 중국을 좀 가봐야 되겠는데 길이 없다. 그러니까 알아보겠다고. 네,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그 비자를 받아주셨어.
0: 아, 진짜요? 네,
1: 그래서 중국을 석 달 열흘 다녀왔어.
0: 석 달 열흘?
1: 네, 석 달 열흘.

0: 근데 그 되게 중요한 화가 한 분을 만나기도 하셨다면서요.
1: 디크라이라고. 이가염.
0: 이가염. 그분을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1: 그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 왔으니까 내일 좀 뵙게 될 수 있나 하긴 했고 뭐 하더라고. 그 왜 그러냐 하니까

0: 와병 중이라서 외래객 방문을 원한다 하더라고. 이념도 다르고
1: 네.
0: 굉장히 오기 어려운 나라에 왔는데 목적은 당신을 위해서 왔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그래 병환 중이니까 굉장히 죄송하지만 내가 몇 시에 오라고 하면 몇 시에 창문을 열어주면 얼굴만 한번 보고 가겠다. 그래 전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적중했어. 15분 면회를 해주겠다.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오너라.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찾아갔어.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 이제 인사를 드리고 키가 자그마하신 애를 참 인자하더라. 네, 아주 인자하시더라고. 또 우리 저희 보시들이 또 이래 보시고 그랬더니 참 기초를 잘 닦았다. 아주 기초를 어떻게 닦았느냐. 그럼 내가 질문을 했지. 어떻게 하면 이 그림을 좀더잘 그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통역을 하고 하는데 글씨를 중요시해라. 그럼 뭐건 어떻게 쓰니까? 뭐건 어떻게 쓰느냐 이거 뭐가 가장 중요하다. 뭐를 중요시해라. 배운 게큰두 가지라. 그게 내인데 또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돼 있어.
2: 글씨를 중요시하라. 먹이 가장 중요하다. 화가 박대성은 매일 아침 붓글씨로 하루를 열며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처음부터 열기를 띠는 이 화가와의 대화. 잠시 바람 쐬러 테라스로 나가볼까요?
0: 아이고. 여기.
1: 여기 진짜 경치가
0: 여기 좋죠.
1: 좋네요가 아니라 정말 뛰어나고 아름답네요. 집 안에 이렇게 소나무가. 야,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와, 이 정원이
0: 이 조각들.
1: 너무 근사해요. 와,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이 경주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0: 20년이 넘었고.
1: 20년이 넘었다?
0: 24, 5년 됐어요.
1: 와,
0: 됐는데.
1: 그러면 90년대 말쯤에 오셨네요.
0: 그렇지. 99년도.
1: 99년에.
0: 정식으로 이제 경주 이사를 한 게.
1: 어떠세요? 사시니까, 경주.
0: 경주만 한 데가 없죠.
1: 아,
0: 그건
1: 진짜요?
0: 뭐 역사적으로 유명을 하니까.
1: 그렇죠.
0: 그래.
1: 야, 근데 이 경주에 있는 유적들이 사실 선생님 그림을 그리시는데 되게 중요한 영감을 주는 소재가 되기도
0: 아, 그렇죠.
1: 하잖아요. 예.
0: 아주 요즘이 많죠.
1: 그렇죠. 저도 이왕 남산까지 왔으니까, 선생님, 남산의 유적들 좀 보고 싶은데.
0: 그럼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1: 아, 그럼 가볼까요?
0: 가봅시다.
1: 네, 좋습니다.
2: 경주 남산 동쪽 자락, 탑골의 불무사. 경주 사람들에게 옥룡암으로 익숙한 절이 늦가을에 물들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인 이육사가 요양하기도 했던 절에 놀라운 보물이 숨어 있다며 화가가 안내합니다.
0: 가을이 아주 무르익었죠.
1: 완전하게 내려앉았어요.
0: 기가 막히네.
1: 그러니까 오늘은 또 햇살도 좋고 이 낙엽들이 양탄자.
0: 양탄자 그렇네. 요새는 날씨가 따뜻해서 동백이 여도 편해.
1: 그러네요.
2: 비밀의 화원 같은 탑골에 과연 어떤 보물이 숨어 있는 걸까요?
0: 저기가 이제 부처바위라.
1: 오.
0: 저게 그 부처마을이라 하는데.
1: 네.
0: 저기 보면.
1: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저
1: 바위.
0: 네, 저거.
2: 옥룡암 뒤에 장엄하게 솟은 거대한 바위. 계단을 오르자 경주 남산 탑골 마예불상궁, 일명 부처바위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1: 그러니까 저게 지금 부처 패밀리?
0: 네, 부처 패밀리. 여러 그 궁상들이 있는데 네. 본존불 밑에 뭐 없는 게 없어.
1: 어머.
0: 많이 있어요.
1: 아니 근데 좀 예쁘고 매끈한 바위에다가 조각을 하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 이거 뭔가 이렇게 좀 두덕두덕 붙어있는 바위 같은 느낌도 있고.
0: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날 이 자연 바위가 이런 정도로 매끈한 것도 쉽지 않지. 연꽃이 하나 쏴 올라오는 거예요.
1: 연꽃이.
0: 연꽃이죠. 이 연봉우리야 이거.
1: 아.
0: 막 피기 직전.

0: 연봉우리가 잎을 터주면서 올라오는 게.
1: 와, 와, 가까이 왔어요.
0: 이걸 맥히자.
2: 사방에 신라때 조각으로 가득한 부처바위에서 가장 먼저 마주친 건 북쪽면. 연꽃에 앉아 1000개를 쓴 불상의 양옆에 신라때 목탑이 새겨져 있는데요. 9층으로 된 동탑은 황룡사 9층 목탑일까요?
1: 와, 이쪽은 또 다르네요.
0: 이거 올라오세요.
1: 와, 느낌이 확 달라. 와.
2: 바위의 동편으로 돌아가니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폭 13m에 달하는 수직 안방은 자연이 만든 거대한 캔버스인데요.
0: 거울로도 또.
2: 신라인들은 마치 그림 그리듯 극락세계를 묘사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천들이 압권입니다.
0: 여기도
1: 오.
2: 자, 이제 부처바위의 정면이라 할 남쪽으로 올라봅니다. 동서남북 내면에 각기 다른 공간미를 보이는 부처바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석굴사원이라 할수 있죠.
1: 아니, 근데 저 진짜 이런 광경을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0: 근데
1: 아니, 어떻게 이런 조형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2: 부처바위 남면은 보조로 된 삼중불 옆에 환조의 열애상이 세워져 있어 입체적인 공간 배치가 돋보입니다. 불꽃이란 본존불과 풍만한 열애상이 대비와 조화를 이루는데요.
1: 야, 아니 저는 진짜 지금 그 경주에 와서 뭘 보고 갔나 싶을 만큼
0: 열을 오는 사람들 지극히 드물어.
1: 너무너무
0: 그래,
1: 귀한
0: 경주가 아직 속속들이 안 알려졌어 그래.
1: 와, 놀랍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신라의 모더니즘이다.
0: 나는 이게 모더니즘이다. 거기에서 보면 이 바위의 선을 활용해서 또 직선적인 탑을 넣고 그런 거 보면 모더니 멀리 있는 게 아니다는 걸래. 그래서 내가 미국 뉴욕에서도 깨친 거예요, 그게.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야기를 할때 모더니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선생님의 자취를 보면 1988년에 호암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를 성공적으로 여신 다음에 사실 그 당시에는 아무나 가기 어려웠던 중국 본토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악착같이 진짜 열심히 보고 오셨어요. 그때가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0: 정말.
1: 이제 또 다른 도전을 하십니다. 바로 1990년대에 미국입니다. 뉴욕을 가셨어요.
0: 이런 참 천수백 년전 유물에서 내가 뭘 느끼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내가 생각하면 가장 첨단 사회가 어디냐? 그게 뉴욕입니다. 그래서 내 뉴욕을 가서 이제 그 맨하탄 가는 그 특수한 거리는 이 산처럼 이 산속을 지나가는 것 같아. 그
1: 건물들 때문에,
0: 빌딩들이.
1: 빌딩
0: 빌딩
1: 때문에.
0: 숲을 지나가다 보면
1: 그렇죠.
0: 그게 달도 걸리고 별도 볼수 있는데 그분들의 지금 하는 건 뭔가 과거의 이 예술, 미술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그 복잡한 데서 자꾸 탈피해서 탈피해서 단순화시킨다고 보는데 그럴 때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아, 모더니즘이 여기에서 벌써 실행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조형을 하면서 여기에 딱이 탑을 보세요. 직선과 곡선을 가장 현대적인 걸 벌써 천수백 년 전에 저런 조형물이 딱 들어서서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1: 그러네요.
0: 예. 모든 일이 1000년 전에 극치를 이뤘다고 그래 보이더라고요. 요새 가는 이제 우리가 설치하지만 이거 이상 설치가 어디 있나요?
1: 아, 그렇죠.
0: 예. 그래서 바로 귀국을 해서 1년 만에 경주에 와서 제가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다.

0: 그러니까 이제 서양화가 당시에 추구했던 게 사진 같은 사실적인 그림들을 추구를 했었고 거기에 이제 한계가 오다 보니까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1: 추상화관이 따로 또 만들었지.
0: 그렇죠. 그런 모더니즘이 나오게 된 거고.
1: 그래서 이제 모더니즘을 찾았는데 이제 내가 하는 수묵화는 네. 처음부터 추상 구상을 아울러서 한꺼번에 표현하게 돼.

0: 있어. 왜요? 여백이미라 그런 것도 있고. 네.
1: 그렇죠.
0: 선 위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
1: 그렇죠.
0: 자체가 추상이라. 그러나 그리는 물체 자체는 구상적으로 그걸 다 함께 하면서.
1: 아.
0: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0: 그래서 이제 내 경주로 바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진짜 놀랐던 이 아주 발빠른 행동이 뉴욕에서 돌아오신 지 하루 만에 짐을 싸고 경주로 내려오셨다면서요?
1: 그럴 때마다 이제 나이도 젊지만은 아주 뭔가 내가 성격이 좀 급해요. 뭘 참고 이런 걸 못하는데
0: 네.
1: 그 하룻밤을 자고 짐을 꾸리니까 어디 가려고 하는데 불구서 좀 가야 되겠다니까 좀 쉬어가 가지 뭘 그래
0: 그러니까,
1: 바쁘냐고
0: 시차도 적응 안 되셨을 텐데
1: 시차고 뭐 그런 거 생각이 없었어요.

0: 그래서 제가 지물꾼이가 불국사 여관 앞에 도착하니까 한 4시 반 되더라고. 그 불국사 입구에 대한 게 문을 크로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잠시 5분만 내가 여기 갔다 올 일이 있으니까 네. 날 좀 해달라고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달려가서 불국사 건물 앞에 딱 서니까 이 아랫두리가 흔들려서 흥분이 됐어. 도저히 5분 이상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바로 되돌아와서 숙소로 와서 잤습니다.
1: 네.
0: 과거에는 그 뭐 엄청실이 다녀도 그런 게 없었는데 그렇게 전율이 오고 감동이 왔어.
1: 그때 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셨을까요?
0: 이 너무 흥분하면 그런가 봐.
1: 그렇죠. 그냥 거기서 뭐 발견하신 게 있는 거예요.
0: 이제 그 가람을 뉴욕에 있을 때 생각을 했어. 이 장축으로 긴 동서로 이렇게 네. 긴 회랑이고 이 위에 이제 둘러친 회랑 같은 걸 생각하니까 야 이거 기가 막힌 입체가 나와. 예, 그래서 그 가보니까 그게 너무 현장에 오니까 내가 그냥 흥분했던 것 같아.
1: 와, 그것이 참 한 예술가에게는 얼마나 운명적인 일이겠어요.
0: 참 귀한 그런 시간을 기억을 맞아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참 뭔 대물 하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1년 반을 얻었어. 불국사.
1: 네.
0: 마침 이제 불국사에서 허락 할 수 없는 일을 허락했어. 내가 방을 하나 배당 받았어.
1: 아 불국사 안에?
0: 안에.
1: 방을
0: 안에 이제 그 이제 내가 선정실 가는 데가 있어. 방이 세 개 있더라고.
1: 네.
0: 그 선정실 외에 그 제일 가쪽에 있어. 여기가 조용할 것 같다 싶어서 그걸 달라 해서 있었어.
1: 그렇게 해서 선생님의 대표작인 불국설경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0: 그래 됐어요.
1: 그렇죠. 예. 이게 길이만 13m가 넘는 대작이고 이게 1995년이고 선생님 연세가 50살이셨을 때세요.
0: 처음에 이제 이걸 대가람을 그리는데 한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시점이.
1: 그렇죠. 예.
0: 그래서 내가 이 발걸음 수를 재가지고 3단계를 끄었어.
1: 네.
0: 여기서 그리고 두 그래서 이제 완성을 시켰어. 시켜 보니까 그냥 참 흥분될 만큼 뭐가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어.
1: 야, 근데 선생님 이게 참 한순간인 건가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 방황을 하신 인생이시기도 하잖아요.
0: 오랜 방황했죠.
1: 예, 진짜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일도 겪으시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모험도 하시고 진짜
0: 그런 방황이 있기에 그런 찰나의 시간이 오는
1: 그러니까 그 네. 찰나라는 것이
0: 네, 그걸 기다리고 네. 그동안 연습을 했는 거 아니냐 살아온 거 아니냐 그렇게
1: 그러게 말이에요.
0: 그때 이제 절에 보면 그 보살들이 있어요. 밥 먹고 지나가다 뭐 누가 앉아 웅크리고 그림을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림을 그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게 회자가 돼서 김대성이가 짓고 박대성이 그리다는 이야기가 그 어째서 나왔어.
1: 그러니까 그게 네. 정말 우연의 일치로,
0: 네, 우연의 일치로.
1: 이름이
0: 그 이름이
1: 같아요.
0: 네.
1: 아니 이게 진짜 그냥 이렇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뭔가의 인연이 있지 않을까.
0: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1: 근데 이제 그때 경주 이전까지는 작품을 그리실 때 재료도 좀 여러 가지 쓰셨는데 먹 외에 아크릴도 좀 즐겨 쓰시고 불국설경 이후에는 또 완전
0: 불경설경 시작부터 먹 외에 안 써서 잘 안 썼어.
1: 그렇죠.
0: 예.
1: 아예 그냥 먹으로 돌아서.
0: 아예 먹으로 돌아섰어.

0: 예기치 않게 찾아온 창조의 순간, 저는 침묵하며 멀리서 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바위의 삼존불이 한순간에 뚝딱 그림으로 탄생하는 신비로운 과정을 목격하게 됐죠.
1: 옹룡암 삼불이라. 아직은
2: 거품 안 덜 말랐을 거예요.
1: 덜 말랐네.
2: 자랑해야지. 나랑 오셨을 때 그러셨다고.
1: 이게 이제 원시 맛이 나는 게 원시 맛을 내야 돼. 천년 된 붓꽃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 맞아.
1: 그래서 붓이 위대한 거예요.
0: 부처바위에 감동을 안고 옹룡암으로 내려온 길. 대웅전 옆 전각에서 뜻밖의 또 하나의 미술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2: 와, 선생님. 이 글씨가 추사의 글씨라고요?
0: 일로향각. 추사 김정희가 영천 은혜사에 남긴 현판을 모각한 건데요. 중국 한나라 때의 예서체로 된 웅장한 서체의 현판 뒤로 감각적인 흘림체의 현판이 또 하나 있어 더욱 놀라게 되죠. 역시 추사의 글씨를 모각한 게 포함됐다는 조유육죽세식일화입니다.
2: 저게 이제 추사 말년의 글씨체라면서요.
1: 정확한 연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한참 무리 익을 때. 추사의, 특히 추사생의 장기는 예서입니다. 예서인데 굉장히 모던하고 그뭐 시대를 초월한 하나의 어떤 조형언어 가이냐.
2: 진짜 구조적이면서도 힘 있고 그러면서도 그참 갖고 있는 그 예술적 감각도.
1: 아니, 조형 뛰어나고. 미술의 극치라고 봅니다.
2: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그 뒤로 보이는 현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저게 조유육죽세식일화. 라는 현판입니다.
1: 저도 자주 왔고 네. 오래됐지만 저걸 보니 깜짝 놀랐어. 왜 놀랐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단아하게 일어서는데 이걸 아주 웨이브를 줬어.
2: 역동적으로. 움직임이. 네. 네. 저게 되게 꿈틀거리는.
1: 어떤 용이 꿈틀거리는 네. 것처럼.
2: 그리고 사실 저건 글씨인데 그림 같기도 해요. 무슨 추상화 같기도 하고.
1: 서란 게 그림에서 출발한 거예요. 상형이니까.
2: 맞아요.
1: 상형에서 출발해서 이게 하나하나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하나 약속 문자로 된 거예요. 그 뒤돌리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형태로 네.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화가 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0: 이번에 와서 많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문인화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1: 송나라 때이 그림이 극도로 발달했어.
0: 네.
1: 특히 산수화가
0: 네.
1: 했을 때, 그때 이제 걸출한 소식이라 하는, 걸출한 참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멋쟁이 선비가
0: 네.
1: 소동파인데,
0: 네.
1: 그년에 그 소위 말하는 문인학하는 걸 재창하신 분이라. 그래서 문인 정신을 그림 속에 넣지 않으면 안
0: 그렇죠.
1: 된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온 거지.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보이는 대로만 담는 것이 그림이 아니라 문인의 정신이 들어간 그림.
1: 그렇지. 그게 소위 말하는 좀 글을 연구하여야 하면 알아야 된다.
0: 네.
1: 예, 그러니까 문화. 화와 문이 둘이야, 이거는 또. 거기서부터 오늘날 문인학은 격조 높은 자원의 그림을 요구했던 거예요.

0: 현장의 작품들이 보고 싶어졌는데요. 그날 저녁 경주 엑스포 대공원 안에 있는 경주 솔거 미술관을 찾아갔습니다. 솔거 미술관은 지난 2015년 박대성 화백이 작품 830점을 기증해 만들어진 미술관이죠.
1: 와, 저 선생님의 와. 여긴 되게 큰 호수의 그림들이
2: 그렇죠. 예. 이 정도면 대작이라고 할 수 있죠.
1: 그렇죠. 네, 네. 와, 청우, 푸른 소.
2: 네. 그래, 푸른색이라 하는 게 다 좋아하잖아요.
1: 맞아요. 네.
0: 이번 기획전은 원흉무해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요. 붓에 힘찬 필선이 살아있는 소그림이 먼저 반겨줍니다.
1: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 작품을. 이게 금강산에 있는 폭포들 그렇죠. 그리신 거예요.
0: 경제정선의 진경산수화가 연상되는 금강산 폭포 그림은 제가 정말 꼭 보고 싶었던 것이죠. 정선도 문인화가로서 300년 전 조선의 모더니즘을 이뤘는데요.
1: 와. 와. 여기는 서예의 방이네요.
2: 그 글씨. 네. 주로 글씨. 네.
1: 선생님, 와, 이거는 대단한 또 하나의 대작인데.
0: 서화 동체의 문인화를 지향하는 박대성 화백에게 서예는 그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2: 여기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아, 붓은 어떻게 온필에 용단을 내야 된다. 그런 테크닉이라 할까.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위해서 많은 공부를 했어. 그래서 이런 걸 수없이 썼거든.
1: 네. 네,
2: 그 중에 하나입니다.
0: 마지막 방에는 폭 11m가 넘는 거대한 그림, 몽유 신라도원도가 걸려 있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가 하나로 융합한다는 원흉무해를 구현하고 있죠.
1: 와, 정말. 이 그림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네요. 와, 진짜 여기 서니까 경주 곳곳을 다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2: 신라를 이제 통째로 표현하려고 한 겁니다. 그걸 이제 막 그러면 이게 그 산을 연꽃이 막 피어난다 하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탑이 아까 황룡사 구층탑인데 이게 꽃술처럼 이렇게 솟아오르더라. 근데 그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이렇게 꽃잎마다 이렇게 중요한 불적을 투영시킨 거예요. 상당히 도판적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걸 어디서 이런 느낌을 내가 표현하냐면 고구려 고분벽화. 고분벽화는 뭔가 굉장히 거칠다고.
1: 그렇죠.
2: 그래, 그 거친 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내가 하는
1: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벽화, 네, 벽화 같은 질감이에요.
2: 근데 이 디자인은 내 스스로 하는 거야.
1: 저기는 해가 있고 이 끝엔 달이 있어요.
2: 1월이라.
1: 네, 1월이라.
2: 1월이라 하는 날에 그 어떤 우리가 우주적인 네. 큰 걸 나름대로 생각했고 네. 특히 양옆에 불구, 화음, 원흉무해 네. 일체가 하나로 다 통한다. 여기에 그런 사상이라.
0: 흙과 백으로만 이뤄진 거대한 세계 몽유 신라도원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는데요.
2: 예, 그런데 이게 하나의 뭐 이건 바탕에 뭘 깔고 있냐면 세세한 그런 칼날을 빼고 순수 먹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온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볼수록 신기한 게요. 되게 다면적이어 보이는데 색채가 딱 흙과 백밖에 없어요.
2: 먹이라 하는 것만큼 무게가 있고 세계 왕도라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가 태초에 그 어두움이 있었다.
1: 네.
2: 그런 데서 나는 이미지를 많이 가져와요. 그러면서 우리 해가 질 때 이래 보면 이 먹색이 전체를 깔고 있어요.
1: 그렇죠.
2: 네, 깔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먹은 어떠냐 하면 금을현 현색이라 하는데 일목다색 또 어떤 일목칠색 네,

0: 그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전통은 네. 쓰는데 먹은 불의 심판을 받아서 얻어진 게 먹입니다. 그러니까 손 밑에 있는 그 거름
1: 네.
0: 그게 먹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그걸 채취해서 가공을 하는데 태양빛을 통해서 모든 열두색을 얻어내는데
1: 네.
0: 그러나 그 태양의 열두색을 다 환원해가 가요. 빛에 발해버린다 이 말이야.
1: 네.
0: 그러나 단 먹색은 그렇지 못해.
1: 아, 그 먹색은 빛에 발해지 않아요?
0: 아무리 태양빛에 내놔도 발해지 않아. 그럼 그게 무엇냐 하면
1: 네.
0: 동양정신의 태동이라. 왜 그러냐, 그게 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을 할 수 있고
1: 네.
0: 그 기록이 우리가 이제 문자를 발명해서 쓸 수 있고 역사를 기술하고 그런 한 해에 큰
1: 그렇죠.
0: 의미를 가졌다고.
1: 맞아요.
0: 그래서 우리는 동양에서 문방사복 하는 것을 지금도 바꿀 수가 없어.
1: 그렇죠. 네,
0: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 이거를 보면서 좀 반성도 한 게 뭐냐면 우리는 검은색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 먹색도 되게 단조로운 먹색이라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색이 그 안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0: 그래,
1: 거.
0: 그렇지. 예.
1: 그런데다가 바래지도 않는 이 먹의 성질로 인해서 굉장히 단단하고 울긋고 강인한 측면이 있다는 거.
2: 전시를 보고 나오자 해가 진 세상은 검게 먹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래지 않는 먹색의 변화무쌍한 색상은 변치 않는 진정성의 문제와 관련 깊다고 하죠. 근원적인 본성을 지킴으로써 만물을 품을 수 있는 건데요. 다음 날 아침, 궁금한 마음에 화가의 작업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0: 그런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동양화하면 산수가 제일로 치거든.
1: 네.
0: 산수화가를.
1: 네.
0: 산수화가를 제일 치기 때문에 제가 주력한 건 이제 금강산을 그리고 싶었어.
1: 그러니까.
0: 네, 했는데 마침 그때 이 금강산을 한 열 몇 번을 갔어.
1: 와, 많이 가셨네요. 네.
0: 그런데 내가 이제 거기서 의문을 붙은 게 중국의 그 많은 산들 또 우리나라의 그 많은 산들이 금강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건 처음이거든, 이게.
1: 금강이라는 게 어떤?
0: 근데 금강강이 이제 불교의 핵심을 금강경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강경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금강이라고 하는 불경의 그 핵심은
1: 네.
0: 진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진정성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본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 수억 년 전에 이 융계될 때 수압에 토압에 뭐 풍압에 눌리다 보니까
1: 그렇죠.
0: 수억 년 동안 만들어진 게 금강석이 된 거야.
1: 금강석.
0: 예, 금강석이 나무가.
1: 네.
0: 그런데 아, 들어간 나무가. 참 재미난 게 태양빛을 받아서 다 검은 보석이 빛이 나는데.
1: 네.
0: 그럼 태양빛이 없으면 불빛이 없으면 자기 색깔을 발표하지 못해요. 표현하지
1: 그렇죠.
0: 못해요.
1: 스스로 발색이 되진 않죠.
0: 발색이 안 된다 네. 이 말이야. 안 되는데. 금강석은 깜깜한 밤에도 자기 발색을 한다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역시 그 보석 중의 왕이라.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진정성 가는 게 뭐냐?
1: 네.
0: 이 이제 거기에 핵심은 금강석이 불에 넣으면 타버린다, 이 말이에요.
1: 아.
0: 그 쇠를 잘라내는 그 야문 쇠가 보석이.
1: 쇠를 자르는 그 금강석이라는 그
0: 석이,
1: 강한
0: 돌이. 불에 들어가면 타버리는 거예요.
1: 오.
0: 그래서 본색을 놓치지 않는다는 그게 핵심이에요.
1: 아, 본질은 네. 나무였으니까.
0: 네, 나무였으니까.
1: 그러니까 본질 잃지 않았네요.
0: 그렇게 불교의 심오한 철학이 그 있더라 이 말이에요.
2: 먹과 금강석 모두 나무가 변형된 건데요. 불에 타는 본성을 지켜서 만물을 품게 된 거죠. 하나에서 우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날 화가는 먹의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겠다며 경주시 남쪽에 원성왕릉으로 안내했습니다. 왕의 유해를 연못 위에 걸어 안장했다고 해서 괴릉으로 불리기도 하는 능. 또 그림 그리는 걸 보게 될까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흐린 하늘이 순식간에 비바람으로 뒤덮입니다.

0: 사방에 비가 들이치며 온통 먹색으로 물드는데요. 이런 날씨에 과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1: 아이고.
2: 아, 비 오는 날 또 선생님과.
1: 모처럼 비가 오네.
2: 예. 아, 그 양옆에 이 석상들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1: 석상이 아주 좋잖아요. 특히 이 석상이 좋죠. 내가 이걸 좀 그리고 싶어서 오지 않게.
0: 원성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괴릉은 통일신라 능묘 가운데 가장 화려합니다. 특히 사실적이며 힘에 넘치는 조각이 압권이죠.
2: 와, 이
1: 12지상.
2: 네. 와, 엄청 정교해요, 조각들이.
1: 그렇죠.
2: 네. 네.
1: 특히 이게 화강이 조각하기 어렵거든.
2: 그러게. 네. 단단할 텐데.
1: 네, 그런데 상당히.
2: 와, 이거는. 와, 진짜 엄청 디테일이.
1: 말인가.
2: 예, 네, 말 같아요, 말. 얼굴이 긴 거 보니까.
1: 말 같아요. 말상, 말상 같아요.
2: 말상.
1: 말상.
2: 맞아요.
0: 괴릉 조각의 하이라이트는 무인상과 석사자입니다.
2: 와. 이 석상들, 오, 대단한데요?
1: 지금 정말 생겨서.
2: 완전, 나 준비됐어! 우악! 하고 덤빌 것만 같아요.
0: 화가는 특히 사자상을 사랑합니다.
2: 어쩜 저렇게 이 앞다리가.
1: 그러게, 저 염은 돌을 말해. 저렇게 살아있는 사자를 만드니까 얼마나 조각 좀 좋아.
2: 와, 진짜 네. 완전.
1: 그러게.
2: 막 근육이 느껴져요.
1: 그러게.
0: 하지만 빗발은 더욱 거세지고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데요. 모두가 말렸지만 화가는 기어이 화구를 펼칩니다. 저는 우산을 받치며 바로 옆에서 그림 그리는 걸 보게 됐죠. 천수백 년 된 석사자의 형태가 빗속에 몽환적으로 빛나는데요. 화가는 오직 먹색 하나만으로 사자의 형상을 그려나갑니다. 단지 추상적인 검은 선만으로 무심한 듯 쓱쓱 붓질하는 화가. 스케치북에 빗방울이 떨어져 어지럽기까지 한대요. 그런데 마법처럼 사자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2: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하는 거야.
0: 빗속에서 순식간에 그렸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한 그림. 평면 위에 어떻게 검은색 하나로 저렇게 힘에 넘치며 살아있는 듯한 사자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흰색 바탕에 그어진 거친 먹선들이 기를 뿜어내듯 요동치는 카오스를 이루는데요. 암흑 속에 감춰졌던 형체가 드러나며 태초의 신비를 간직한 비밀의 문이 열린 듯합니다. 경주를 떠나기 전 삼릉숲에서 마지막으로 화가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변치 않는 먹과 금강석은 결국 자연에 속한 건데요. 자연은 화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2: 참,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저에게 참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인생에서 참 많은 스승들을 만나셨지만 그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큰 스승은 자연이었다.
1: 그게 이제 내 삶의 환경이라. 내가 어릴 때 발을 잃고 또 어디 모임에 이런 데 가기를 꺼려하고 그러나 자연은 그런 걸 탓하지 않고
2: 그렇죠.
1: 언제라도 가면 받아주고 또 그거 가면 편하고 그 자연의 품으로 들어가게 된 게 그게 오늘날 나를 만들어준 것 같아.
2: 그런데 선생님은 겨울을 가장 좋아하신다면서요.
1: 자, 그건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내가 그리는 대상물이 겨울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지고
2: 네.
1: 소위 말하자면 뼈대를 내가 중요시해서 그리거든. 그래, 그런 연유입니다.
2: 근데 또 겨울이라는 계절이 또 강함. 그러니까 이 강함이 어떤 시인이 또 강철로 된 무지개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잖아요.
1: 근데 겨울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2: 선생님의 그림도 금강석처럼 굉장히 단단하기를 원한다.
1: 그렇죠.
2: 이런 이야기들을 네. 하셨어요.
1: 내 경우는 좀 강함 쪽으로 좀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2: 선생님 생각을 해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그 선생님이 그리는 그 그림의 재료들은 정작 다 부드러운 것들이에요. 종이도 그렇고 붓도 그렇고 먹도 그렇고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1: 우리는 아주 부드러운 틀을 쓰잖아요.
2: 맞아요.
1: 이게 먹으로 인해서 뚝 떨어지게 되면 종이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 가장 강하게 된다고. 왜 그러냐면 이건 종이를 염증을 해버려요.
2: 네.
1: 표면을 파고들어서 그건 헤맸다 아무리 내놔도 흔들리질 않아. 그래서 그런 게 우리는 강함이라 하지요. 그런데 가장 연한 게 가장 강한 게 되는. 역으로 말하면.
2: 그렇죠. 네. 그게 딱 염지게 되는 순간 햇볕에 내놔도 변치 않는. 그러니까는 정말 변치 않게 단단하게 새길 수 있는.
1: 우리는 그 붓을 금강석 칼로 인지를 바꾼다고 생각을. 바꿔서 엄청난 힘으로 강한 황암에다가 종이를 황암으로 또 바꾼다고 인지를. 황암에다가 각을 하듯이 무철련 갈 수 있는 각을 하듯이 필력을 내서 하는 그런
2: 정말 백년 천년 갈 수 있는 각을 그렇죠. 하듯이 필력으로
1: 그런 심정으로
2: 그런 심정으로 붓을 그으시는데 그럼 되게 엄숙한 작업이네요.
1: 그 엄숙하고 또 그만큼 혼신을 다해서 그 작업을 한다 이러네요.
2: 그래서 이 말도 와닿습니다.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사물이나 현상을 고요히 관찰하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
1: 그게 이제 정관자득인데 네. 자연은 그만큼 뭔가 풍요로운 감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불여주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자연의 이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서 북끝으로 흘러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 스승이 없지.
2: 그러네요.
0: 삼라만상이 담긴 듯한 소나무의 구불구불한 형태들. 그림이나 글자의 획처럼 느껴지는데요. 무수한 필선의 한가운데에 내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박대성 화백의 예술 세계를 찾아 경주 곳곳을 둘러본 여행. 이 박대성 화백의 작품뿐만 아니라 한국화, 특히 문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연을 보며 스스로 이치를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무한한 변형이 가능한 그림. 현대에도 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이 문인화라는 장르에 감탄하게 되죠. 그림과 자연을 관조하며 얻게 되는 깨달음, 자유, 그리고 여유. 여러분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란이었습니다.

0: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긍정의 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몸에 쌓인 피로를 날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낙천주의자들은 일이 항상 잘 풀려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야말로 수정하고 개선해서 마침내 성공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긍정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상황을 마주하면 그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요. 특히 어려운 시기나 도전적인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긍정의 힘을 믿고 나 자신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말을 매일 되뇌어 보길 바랍니다.

호흡을 조절하면서 자신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소리를 통한 몸의 떨림을 이용하는 우즈아이 호흡법인데요. 코 뒤쪽의 성문으로 소리를 내어 흉곽 전체를 부풀리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목 안쪽에 마찰되는 소리가 생기게 됩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목 안쪽이 마르지 않도록 하면 좋습니다. 몸에 힘을 주지 않고 천천히 내쉽니다.

신체를 전체적으로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아도무카 스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특히 굳어진 어깨와 척추, 그리고 두 다리에 효과적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주먹이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무릎 간격을 벌려봅니다. 어깨를 먼저 굳어진 분들 위해서 고안된 자세고요. 어깨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호흡을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발은 11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에는 다리를 펴는 것이 좀 불편한 분들 위해서 무릎은 접으면서 턱을 당겨주고 어깨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내쉴 때마다 복부를 수축하고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자세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그리고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마시고 턱을 당기고 복부를 수축하면서 내쉽니다. 하나, 바닥을 밀어서 어깨도 같이 펴봅니다. 둘, 고개를 들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다리를 펴주면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활동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집중력마저 떨어지게 되는데요.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전립선 팽창을 억제하도록 도움을 주는 잔호실사산합니다. 전립선뿐만 아니라 신장 정화와 간과 비장의 활성화를 도와 함께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무릎은 한 85도 정도 많이 열어주고요. 손을 쭉 뻗어

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왼발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왼발 안쪽으로 당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턱을 밀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다리가 너무 땡기고 불편한 분들은 무릎을 접고 상체를 숙여주고요. 혹시 다리를 다 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다리를 펴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잡고 턱을 정강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풀어주면서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잔호 시리사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방금 배운 기본 동작과 조금 비슷하지만 다리가 조금 더 이완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찬가지로 상체를 조금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고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왼쪽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발을 깔고 앉고 무릎은 약 85도 가까이 열어진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긁고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시선은 발을 보면 좋습니다. 더 상체를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은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짚고 턱을 바닥에 떨구고 정강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뻗은 다리가 바닥에서 살짝 들려 있어서 다리가 조금 더 유연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다리가 살짝 들려 있는 만큼 그쪽으로 체중을 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체중을 모두 발목에 실고 쓰러날 경우 발목과 무릎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면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복부 주변의 근력을 길러주어 코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나바사나와 부장가사나입니다. 균형감과 근력을 동시에 사용하여 강한 허리와 복부를 만들어주는 나바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발 한 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손을 들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이번에는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손을 펼친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발등을 밀어내면서 호흡합니다. 어깨가 너무 경직되지 않게 어깨를 천천히 내쉬고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엉덩이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려놓고

나바사나로 인해 긴장된 코어 근육을 이완시켜줄 부장가사나를 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X자로 모아주고 손을 바닥에 오른쪽 무릎 뒤로 하나, 왼쪽 무릎 뒤로 하나,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낮춥니다. 발등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천천히 밀어내면서 머리를 뒤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어깨가 으쓱 생기지 않게 어깨를 천천히 끌어내려보고 가슴을 천천히 펴봅니다. 혹시 뒤로 젖힌 목이 불편하시다면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호흡을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호흡을 3번 또는 5번 정도 유지한 상태 호흡이 끝나면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낮추고 발을 좌우로 손을 가슴 앞에 놓으시면서 천천히 몸을 이완합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무릎을 세우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복부 주변에 근력을 기르는 동작인 만큼 아랫배 지방 분해에도 효과적이고요. 눈골 주변을 정화해 위와 장을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들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발 한 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손을 들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번에는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손을 펼친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발등을 밀어내면서 호흡합니다. 다리를 X자로 모아주고 손을 바닥에 오른쪽 무릎 뒤로 하나, 발등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천천히 밀어내면서 머리를 뒤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유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우파비스타 코나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고관절의 이완을 돕고 허리와 등 그리고 굳은 목을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는 신체 교정 자세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펴봅니다. 오른발 왼발을 살짝 열어봅니다. 손을 뻗어서 무릎을 쥐려고 노력해주고요. 허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봅니다. 혹시 앞으로 숙이기 어려운 분들은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합니다. 뒤꿈치를 천천히 밀어내고 가슴을 앞으로 펴면서 호흡을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팔을 앞으로 뻗을 수 있으면 조금 더 뻗어봅니다. 둘, 뒤꿈치도 밀어내봅니다. 셋. 자, 다음은 팔을 뻗어서 발날을 잡을 수 있으면 발날을 잡아보고 천천히 가슴을 펴면서 마시고 턱을 밀어냅니다. 내쉬는 호흡에 가슴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보려고 노력해주시고 뒤꿈치를 밀고 가능하다면 아랫배를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턱도 앞으로 밀어내면서 호흡을 합니다. 셋. 자,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동작을 따라하면서 허리와 골반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어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우파비스타 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발 측면을 잡아봅니다. 우선 뒤꿈치를 들어서 균형을 유지해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열어봅니다. 다리를 다 펴지 않아도 좋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가슴을 펴줍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밀어서 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가슴을 앞으로 펴줄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손을 바닥에 놓고 호흡합니다.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체크하면서 따라해 보시고 반복적인 수련을 통해 점차 나아지는 본인의 모습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척추와 허리를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키워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펴봅니다. 오른발 왼발을 활짝 열어봅니다. 손을 뻗어서 무릎을 쥐려고 노력해주고요. 허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봅니다. 발날을 잡을 수 있으면 발날을 잡아보고 천천히 가슴을 펴면서 마시고 턱을 밀어냅니다. 내쉬는 호흡에 가슴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보려고 노력해주시고 뒤꿈치를 밀고 가능하다면 아랫배를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발 측면을 잡아봅니다. 우선 뒤꿈치를 들어서 균형을 유지해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열어봅니다. 다리를 다 펴지 않아도 좋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가슴을 펴줍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첫째 주,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전주문화재단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퓨전 국악 미발표 창작곡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8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강릉 오죽헌 야간 상설 공연, 강릉의 살얼이랏다입니다. 오죽헌 야경과 전통,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오는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죽헌에서 계속됩니다. 수원문화재단 새빛문화예술클럽 화홍풍류입니다. 수원화성 용연의 고즈넉한 야경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수원화성 용연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제21회 스페셜 아티스트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K흥입니다. 전통예술의 흥과 신명을 한 무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물놀이와 창작춤, 사자탈춤, 풍물판곳 등 총 5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 가무아키 그린 국악입니다. 천의 얼굴을 그리다를 주제로 매주 다른 구성의 가무아키 무대를 매주 토요일 남도 소리울림터에서 선보입니다. 무더위는 잠시 잊고 가까운 문화공간에서 여름의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 좀 설렙니다.
1: 펌 해령온다. 펌이 해령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0: 상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질그릇 만드는 예술이다. 도예가 중요한 거는 우선 그릇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예술이다. 그릇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 중요하죠. 우리 한국 차사발은 자연미를 살린 차사발. 우리 한국 차사발이 가장 우수하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발은 내가 평생을 만들어도 똑같은 거 두 개는 없어요. 그 하나하나의 그 특징이 다르다고. 사발이라는 것은 이 녹차를 분말을 해가지고 타서 마시는 사발이거든요. 이제 무게도 그 맞아야 되고 그 차선으로 젓는데 젓기도 좋아야 되고 또 마시는데 마시기도 편해야 되고 마실 적에 그릇을 감상하니까 그 그릇의 그 고유의 특징이 있어야 되고

제가 한 16살 이럴 적에 아주 집안이 어려운 뭐 그런 시기까지 왔었어요. 그 제가 뭐 학업도 중단을 하고 그래 아버지 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랬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머님한테 아버님이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만 막내를 나가지고 그 힘든 일 저런 식 나쁜 직업 물려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어디 가서 강의할 적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

0: 대한 선조 은근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엎었어. 이게 이제 한 번에 만들면은 그냥 둥그리 한 이렇게 이제 표가 안 나고 두 개를 엎으면은 그게 인물이 달라져요.
1: 저희 집안은 5대 할아버지 때 그때 가장 그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할아버지도 또 하셨고 또 아버지도 또 하셨고 저도 이제 하고 있고 또 아들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승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옛날 방법으로 그대로 밀착을 시키는 접합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흙과 불에서 나오는 색깔, 그 장작감에서 우리 세 가지가 흐르는데 그 요변이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 이 한국 차사발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차사발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어떤 거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도자기를 하면서도 그런 말들이 제 그 마음에 다가왔죠.
1: 난 생을 다할 때까지 할 셈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데까지는 제가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궁은 활, 시는 이제 화살. 그래서 궁시장. 그럼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을 궁시장이라고 합니다.

원시시대 때부터 인간이 식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활과 화살이 무기가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했으니까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 놓고 봐도 아마 우리 국궁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은가. 그 영향을 받아서 올림픽에서도 지금 아마 세계에서 1등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은 아마 옛날 우리 조상들의 국궁 실력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라고. 우리 만드는 이 사람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화살이 하나 완성되려면 뭐 한 적게는 한 90회에서 많게는 한 120회 정도 손을 부어야 이게 완전 화살이 되는데,

어려서부터 화살 만드는 일을 봐왔고 장난감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커가면서 아 이게 우리 전통 문화고 이 전통 문화가 내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의무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걸 구하러 댕기려면 10월 말부터 3월 이전에 2월까지 전국을 댕기면서 구해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산에서 이슬 맞고 내려오는 사람 신고해라, 낯선 사람 동네 돌아다니면 신고해라.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산에 가서 이런 거 대나무도 구하고 이런 거 호느라고 돌아다니면 동네 사람이 보면 신고를 바로 하면 붙들려가가지고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할아버지가 하셨고 한 30년? 그때는 할아버지가 지금 현재 저 서대문 형무소 그 뒤에 거긴 아주 깡촌이었었어요. 산에서 활을 쏘시다가 자꾸 화살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유리하게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귀찮아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질 않으니까 아 이거 내가 배워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할아버지가 이걸 배워가지고 우선 초대 땐 했고 아버지가 한 70년 하시고 내가 지금 3대째 지금 내가 한 60년 됐죠? 다 됐으면 길이를 이제 재서

옛날엔 뭐 하루 종일 한나자로 있어도 괜찮은데 지금은 이게 절이고, 응? 지금 이거 보면은 손가락 보면 알지만 이게 이상하잖아요. 응? 여기 쳐나왔지? 이걸 맨날 쓰다 보니까.

내가 이 생명 다하기 이전까지 자식들한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라도 후손들한테 이어나갔으면 좋은데 내 희망사항이고 또 자부심을 능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 할까 이걸 지니고 언제까지 생명이 다하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또 보존해 나가는 문화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입니다. 신라 후기 학자였던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을 기리는 서원이죠. 서원을 지켜온 인물들과 역대 현감들의 공적을 기리는 15개의 비석, 정문 역할을 하는 누각이 눈에 띄는데요. 현가루는 역경 속에도 학문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강수재인데요. 강학과 재향의 공간, 담장 밖에 배치된 구조가 독특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은 전면부와 후면부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무성서원은 예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한 선비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산자락에 있는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안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0: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 또 좀 설렙니다.
1: 펌 해령 온다. 펌이 해령 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0: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1: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서도 민요는 사실 이북 지방의 민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와 이북은 닿을 수 없지만 전해져 내려온 가사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닿을 수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서도민요만의 특유의 떠는 소리가 전 너무 좋거든요. 서도민요가 이제 깊게 떠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냥 장산곶 마루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서도민요는 장산곶 마루에 하고 좀 더 이렇게 깊게 하는 느낌이 전 또 좋아서 뭔가 좀 더 울리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이제 서도민요 식임새를 많이 넣어서 자우림 씨가 그냥 바람에 날려 꽃이 하셨으면 저는 바람에 날려 꽃이 이런 식으로 좀 더 국악색을 많이 입혀서 부르고 있어요.
1: 드넓은 여름 바다 소리에 술렁술렁 파도 치면 저 높이 다 돌려 힘차게 노져
2: 이 곡을 작업할 당시에는 굉장히 레게풍의 노래와 또 레트로락이 굉장히 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대중분들이 쉽고 또 익숙하게 들으시길 바래서 그렇게 편곡하게 되었고 놀량은 이제 놀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어요.
1: 그래서 바보라 놀려도 너와 나 함께라면
2: 전통 민요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지만 저 같은 이렇게 퓨전 국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곡들이 그래서 좀 더 나옴으로써 대중분들과 국악이 좀 더 가까워지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0: 오늘 제가 수원 와서 홍보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이렇게 꽃단장 중이에요.
1: 정조와 성덕임의 뭐 알려지지 않은 그런 뭔가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은 곡이고요. 성덕임의 모습이 마음이 되어서 나라의 안녕을 잘 보살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화성을 걸으면서 정조의 초상화를 보면서 하니까 좀 더 울컥하고 감정이 더 격해지고 되게 눈물 날 뻔했었거든요.

잠깐 동안 코로나가 활짝 잠잠해졌을 때 이제 목욕 공연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른 일상이 돼서 많은 대중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공연을 하고 싶고 많은 분들께 저의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노래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0: 기악, 그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봄 해려온다. 봄이 해려온다.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까요?

0: 축하합니다.
1: 특히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저 동네 위에 갈매기만 노는 넓은 바다 앞을 지어 무질 나아가고 평안한 귀향을 바라는 자, 풍어를 염원하는 어부는 바람에 담긴 애원 소리에 맡기며 슬쩍

정계덕 건기 패전 머리 다

0: 제주나던데 때는 여름 삼복 서면이라.
1: 삼방산 저 앞바다는 망망하고
0: 산지포 저 돗배 위에 갈매기만 노는구나.

0: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펌 해령온다. 펌이 해령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0: 축하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담아보고
2: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한 30분 정도. 어, 죄송합니다. 어,
2: 괜찮아요.
3: 저기요.
1: 기억하세요.

1950년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에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소봉 역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춥지. 네 해라. 자.
1: 선생님께서 어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0: 가자.
2: 이게 대체 얼마만인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0: 예, 여그저그 동가식 서가숙하며 지냈어라. 한평생 소리판 따라댕김서 장단 맞추고서 아니라 못하는 돈도 없고 저 한몸 같으면 어떻게든 살겠지만 늙음하게 얻은 딸내미 꺼정 엄동 소란에 더는 고생시킬 수가 없어서 말이어라. 그래서 말인데 어떻게 문감방이라도 하나 내어주시면.
2: 당연히 그래야지. 진작에 날 찾아올 일이지. 사람이 왜 그리 미련해?
0: 고맙구만이라.
2: 눈빛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3: 최공선이라 하는디요.
2: 어, 학교를 보내주랴. 요새는 너 같은 여자아이들도 학교를 댕길 수가 있는데.
3: 여기서 소리를 가르친다 들었는디 지도 소리를 좀 배우고 싶어라.
0: 아니여라. 야가 아직 속이 없어서.
2: 소리를 배우고 싶다.
3: 예, 저도 선생님처럼 한세상 휘어잡는 소리꾼이 되어 쓰겄소.
0: 또 시방 뭔 소리를 하는겨?
2: 어째서 소리꾼이 되고 싶으냐? 고운 비단 옷 입고 한평생 노래나 부르면서 사니 그게 좋아 보였더냐?
3: 소리를 하면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갖고 좋던디요.
2: 속이 뻥 뚫린다.
3: 예.
2: 하, 아직 어린 것이 어쩌다가 그런 느낌을 벌써 알게 됐을꼬.
3: 요 가슴에 뭐가 탁 맥힌 것만치 답답하고 외롭고 할 때마다 소리를 하다 본 게는 그리 되었구만이라.
2: 예인이 되는 기회.